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건뇌보신환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뇌보신환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로 해서 25가지입니다. 어떻게 진귀한 약재인가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약재에 대해서 꼭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약재를 조금 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중의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약재는 어떤 작용을 논다 그것도 우리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으로 해서 역시 통행이 또 식용으로 되는 약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약들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내 건강을 챙기는 데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우리 양기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가 또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하대서 치료를 해봤는데 나는 항상 손발이 시리고 어슬어슬 치고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없고 정신이 안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는 우리 몸의 양기가 부족하다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여자를 할 때는 자궁암이 걸리기 쉽고 남자를 할 때는 전립선암, 방광염 이런 암 덩어리가 생깁니다. 암이라는 거는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덩어리라는 거는 몸이 찰 때 생깁니다. 굳어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물리학적으로 자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묵을 쓴다거나 뭐 도토리 묵이요 뭐 여시요 이런 거 할 때 가마 안에서는 절대 굳어지지 않습니다. 바깥에다 꺼내놨을 때 차가워질 때 굳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이 차다 할 때는 이런 암덩어리가 생깁니다. 굳어집니다. 정상적인 체온이라 할 때 우리 보통 36도 5 내지 37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36도 5에서 36도 0.5도 내려가도 우리 몸이 차다는 걸 말합니다. 이래서 이런 찬 원인이가 어디 있는가? 대부분 콩팥이 양기 부족입니다.
0: 네, 양기 부족.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저도 이제 갱생우울에 혈압도 온전한데고 또 뒷골이 자꾸 뻣뻣하네. 어심쩍이 자꾸 나고 해. 가슴이 여기 후들후들하네. 아이. 머리에도 귀에서 내 위 소리 다 도나지 이래 고생하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조금 건뇌보신환 묻고 있는데 조금 왜 이런 어지럼증이 좀 난 게 좀 많이 해결되고 가슴 떨림증도 조금 많이 좋아졌어.
1: 어지럼증 나는 게 제일 빨리 해결되는 약이가 건뇌보신환입니다.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 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약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다.
2: 예, 그리고 이 약 먹어보니까, 예, 나게 전례집에 밤소변이 잦았는데, 소변 한번 본 게, 소변에 조금씩 나가서 이래 잦았는데, 이 약 먹으면 또 소변량이 많아지면, 아이, 소변 탓수 좀 해줘야 줄어들었습니다.

0: 듣고.
1: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방송을 했고 많은 약을 소개드려 봤는데 이 약을 쓰고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소변이 잦다, 봄소변이 잦다, 소변을 시원하게 못 반다 이런 이게 다 순실로 오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도 예. 이런 데서 효과를 제일 확실하게 보는 약이가 이 건립오심안입니다. 이건 저혈의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는 분들 다 쓰시기 바랍니다.
0: 그러면 효과 좋지. 또 이번에 할 때 또 장관에서 이 약 좀 꾸준히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할 때 장관 그랬는데
1: 예. 활동 참가하거나 더 상세한 자문 혹은 배달 받으실 분들 우리 약국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0: 5012797.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게 다 우리 몸의 양기 부족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아마 양기 부족에 대해서 쭉 이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모르는 분들 또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에는 많은 질병이 나옵니다.
2: 네.
1: 여성분들이 갱년기 종합증이 빨리 나오고.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네.
3: 네. 오늘은 건립오심할 수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예, 다공성미빙 3개 여러 번 와가지고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진동에 좀 시야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손도 안 좋아가지고 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변도 보고 소변도 보고 수량이 좀 이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했는데 이 약을 쓴 지 한 열흘쯤 되는데 하고 보라니 맞추지 않더니 그게 좋아지고 있고 이 소변 자수도 오래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1: 네.
3: 네. 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언제 쓰고 하니까 약 좀 더 싸서 좀 해줘야
1: 네. 이 약은 장기적으로 써서 낭패 없습니다. 예. 꾸준히 쓰십시오. 예.
2: 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우리 몸에서 일단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여자들이 생리량이 좀 적습니다. 적거나 그다음에 갱년기가 빨리 옵니다. 남성분들은 성욕감 특징이 나이 또래보다 일찍이 옵니다. 그래서 좀 남성분들이 성욕감퇴라는 게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이것이 바로 콩팥의 기능이 급속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걸 이걸 연계시켜 생각해야 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4: 우리 지금 어머니가 지내왔는데 조금 지내 싫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약을 계속 듣는데 오늘이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께 맞는 것 같아서 대답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니까 저래 우리 약국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4: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전화하면 지금 쌀 수 있습니까?
1: 지금 쌀 수 있고 배달도 제일 빨리 되고 네. 그다음에 후메 Q10 이렇게 자문하고 우대 활동 참가하시면 후메 Q10 한 통 더 드립니다. 예.
4: 아, 그러니까 오늘 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저희들 지금 드리고 있는 후메Q10 제가 한 며칠 후에 한 23, 24 요때에 Q10이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건립오심안이가 새로 소개해드리는 것만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우리 콩팥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사실 음과 양은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기 부족으로 오는 질병들이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5: 예, 우리 언니 정말 어떤 감이 풍수이 걸렸다 난 다음에 그냥 혈압 조절해야 돼. 골도 아프고 기억이 없습니다. 소지 이러다 따고 소리 낸 데를 자꾸 전화 온다. 그래서

0: 내 가서 소지 전화 쳐보니까 예. 소질이 빙생 아니거든요, 그 소리. 예, 예, 그래, 그 소리 없다고 난리치고,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아, 기억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말을 예. 또 하고, 또 하고, 바깥에 나갔다니, 다른 누에 갔다가 눌러볼까, 그 집이 애들 한다. 이래서, 예, 내 선생님이 강의를 저는 전번 주부터 들어보니까, 이야기에 우리 언니기고도 100%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 증상 봤으나 한다. 예, 지금 얘기하는 증상 봤으면 이미 치매 초기에 들었었습니다. 자기 집을 찾지 못한다거나, 또 욕구기나 전화를 미생 안에다 욕고 이런 증상들이, 예,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치료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물론 치매가 오래 진행된다면은 원래보다는 나설 수 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기 바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싹 없어집니다.
0: 예, 그래,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게입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1: 네, 배달 받으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1: 우리 양기 부족이란 허쉬에서나.
2: 네, 여보세요.
1: 그렇겠지.
2: 네. 네, 말씀하세요.
1: 네. 예, 우리 네. 양기 부족이란 허쉬에서는 아이디입니다. 예. 이런 양기 부족이 있음으로 해서 현대인들이 그 뭐 자궁암이요, 전립선암이요, 유방암이요, 모든 이런 암 덩어리는 몸이 찬 데로부터 시작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2: 네,
1: 그리고 그 전에
2: 네, 랭길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네, 안녕하세요.
2: 네.
3: 네. 네, 수고하십니다. 저도 예, 관대 고스판을 먹은 적은 한 보름 거의 됩니다. 이거 먹고 난 뒤에 어지럼 중에 내 녹음하고 이 녹음실 부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네. 그냥 이 어째서 어지럼증이 나지 그냥 저녁 때문에 거리 자꾸 뒤끔뒤끔 아프지. 그렇다면 한번 입원다 해봤지. 이번에 약간 나중에 나오고 또 그 사람이라고 반복이 오고 반복. 그리고 또 나는 또 건망증이 되게 많으지. 이 무슨 너 건방말 하는 것도 잊어먹고 녹음실 이거 가져라는 것도 한 달에 따라가지랍니다고 무슨 이거 네. 먹었어. 그리고 예, 그런 저는 자수가 잤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놓고 예. 한 대수고 지나가고 아무래도 콩팥이 나쁘겠지. 그랬던 게 요즘 이거 먹어 이거 내가 한 버릇 먹었는데 벌써 한 일주일 먹은 거니 어제 저는 자수가 좀 빈번하던 게 그 차라리 한 번씩 두 번씩 봐야 하고 근데 기운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그렇지.
3: 이 약 정말 어느 약보다 다른 건 내 건망증에 대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아직 여기서 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이번에 이번에 또, 저번에 장기도 있긴 한데, 또 쌌어요. 계속 먹다 하는데, 한 가지 문의할 우리 오빠의 서류, 기대가 이거 엄중합니다. 연세는 좀 있지만, 그래서 서류 세번 자수가 잤지, 건망증도 있기, 연세 있어서 이런 이야기 되겠는가 싶은데, 지금 문의합니다.
1: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이 방면에는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십몇 년 동안 이런 방송 강의하면서 제일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건네보신 아닙니다. 보신해야 전립선 비대 염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선택하십시오.
3: 녹음도 두 번에 왔다는데 이게 쓰면 되겠지?
1: 예, 딱 좋습니다. 이게 경락을 일단 열어주고 전체적으로 피를 맑게 해줘서 뇌세포가 죽지 않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뇌세포 위축이라면 오는 치료가 바로 뇌경색, 관심병 이런 피가 걸어지고 진득진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약으로
3: 선택하십시오. 나도 배달 받고 우리 오빠도 배달 받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1: 네.
3: 어른이 배달 되죠?
1: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3: 지금 얼마든가 전화하면 얼마든가?
2: 네, 5012797번입니다.
3: 네, 5012797에?
2: 네.
3: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치료 잘하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또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면은 손발이 잘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아이 됩니다. 이거는 비양쉬라 말입니다. 예? 비장의 양기가 화하면서 먹은 음식을 양기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거 일하게끔 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비장이 허하기 때문에 이 양기가 허하면 계속 장두주하고 소화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방면에서 우리 확실하게 효과 볼 수 있느냐 건네보신 아니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

0: 약들을 써봤습니다. 소화해두고 장도주하고 다마시오코 하면은 이게 비위가 나쁘다 하고 저기 금비환이라든가의 소화제라든가 이런 거 써봤는데 그런 거 써본 분들 아마 이 방송 들으면서 맞다고 야, 하늘 그거 어디서 10년째 이런 치료해도 효과는 못 보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바로 우리 이렇게 진귀한 약재가 들어가서 이런 몸의 양기가 화한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치료하자면 제대로 된 센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0: 그런 약재가 바로 로경이나 홍삼입니다.
1: 땅콩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2: 예, 나도 건네 보시라는 선생님 설명 듣고 내게 유관되는 것 같아 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한 열흘 먹은 뒤 좀 알린다. 예, 나는 소변이 영 자꾸 굽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또 영 금방 한 거면서 있어버려 뭐 물건 같은 것도 안 됐을 텐가 저야 이래서 이 방면에서 소변 차수도 이거 그니까 시간 먹으니까 소변 차수도 드물어지고 기억력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정신이 납니다.
2: 예, 그리고 소리 나는 그런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어지럼증도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 앞으로 또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그러시면 우리 약국에다 전화 지금 하십시오. 예.
2: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2: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주시죠.
0: 네. 근뇌 보신환. 이러면서 알 수 있는 바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해야 되고 이러자면 보신 곰팡이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뇌세포도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을 때 그것도 산동 동화악요제약공장 뚱어의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 보내드립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일상, 함께 웃고 울고 걸어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듣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여정.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익혀가며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거겠죠.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 어떤 화려한 꽃보다도 아름다운 당신. 늘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 가요. 꽃보다 당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늘 그리움이 묻어있는 곳, 정다움이 묻어있는 곳이죠. 멀리 떠나 살아도 늘 그리운 곳, 바로 고향이죠. 고향으로 데려다주는 가요입니다.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 가자,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유롭고 둥글게 살아가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요 둥글둥글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하고 가족이 있기에 든든하죠. 어화동동 동이 가정은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하며 듣는 이에게 가정의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어화동동 둥이 가성을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화려한 이름 없어도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빛을 내는 이름 없는 꽃처럼 평범하지만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가요. 문춘산 작사 남여령 작곡의 이름 없는 꽃, 리진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마음 깊은 것을 울리는 류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 친절한 사람들을 담아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를 전해주는 가요. 계절마다 부동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 멋의 행복,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연변입니다. 김경련 작사, 김남호 작곡의 연변으로 놀러 오십시오. 리명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예예.
1: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이 더없이 행복입니다.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에 머물러진 친구라는 인연을 소중히 가꿔가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생 일기.
1: 국약 결백강은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처방인 생매금을 가감하여 만들어졌습니다. 702여 명의 의학 박사들이 수십 년간의 임상 실험과 현대 최신 초음계 유체 추출 요가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십니다.

0: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 혈배강, 새로 승급한 혈배강입니다. 그래서 황진수한테 혈배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약과계에 직접 황진수한테 혈배강 이 다 썼습니다. 황진수한테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황진, 황금보다 더 귀한 이런 중약재를 갖다가 쓰리. 그 다음에 수안타이, 그러니까 혈전, 혈전이란 수안입니다. 혈전을 녹이는 이런 타이, 타이란 게 펩티드죠. 제일 작은 분자. 예, 이런 형식으로 나왔대서 황진수안타이란 이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혈배강은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렸죠. 혈액이 과부랄로 깨끗해진다. 그리고 혈액이 과부랄로 건강해진다. 이런 걸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황진수한테 쉐베캉 이래 쓰게 되면 우리 딸로 뭐 아스피린 이런 다딘가이라미에 딸 잡술 필요 없습니다. 천연 중약제를 가지고 서리 거기에 500도든 작은 분자로 나와서 전문 혈자를 녹여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런 서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몸에 해롭지 않습니까? 부작용이 많지 않습니까? 화학성분이 됐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모든 서약은 꼭 간에 가서 해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간에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게죠. 예, 그래서 이번에 승급한 황진수한테 쉐베캉은 예,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强强联手랍니다. 예, 그래서 약 처방이 엄청 잘 됐죠. 모두 45가지 이런 중약젤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공농 주치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과계에 직접 쓰여진 겁니다. 일단 황진수한테는 그 공농 주치가 뭐라고 썼는가? 부치호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치호쉐 여기 안에 약 처방 본다 할 때 팔진탕이란 이런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빠전탕. 빠전탕이란 뭐인가? 기실은 기를 보충해주는 스쥔즈탕이란 게 있습니다. 스쥔즈탕에 이거 잘 아십니다. 이건 고대로부터 영 유명한 이런 처방입니다. 그래서 스쥔즈탕 이것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 피를 보충해주는 스우탕이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예, 이래서 결합돼가지고 소리 우리 뭐라는가 빠전탕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병을 치료하나 제일 기초가 뭐인가 먼저 기와 혀를 집중적으로 보충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기, 혀를 어떻게 보충해줘야 되는가? 기질은 고대로부터 딱 기를 보충해주는 스쥔즈탕하고 피를 보충해주는 스우탕 여기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스쥔즈탕은 주약이 당삼, 백출, 불용, 질간草 이 네 가지 약재만 딱 들어갑니다. 예. 그다음에 그 스우탕이라는 거는 당귀, 川芎하고 그다음에 白芍, 그다음에 숙지 들어갑니다. 蜀地黄이 그래서 이런 팔진탕이 들어감으로써 기초를 잘 닦아줍니다. 예. 그리고서리 부양황우탕 들어갑니다. 부양황우탕은 우리 설명서를 본다 할 때에 이 공농주치의 취풍화단. 그러니까 우리 중풍 걸린 사람들이 몽땅 중풍이란 풍자가 이게 실은 중의에서 말한 말입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뇌출혈, 그다음에 젠둥증, 그리고 또 우리 파킨슨 증상, 뇌위축, 그다음 뇌경색, 장시식 노화증 이거 몽땅 통틀어서 우리 중풍에 속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중풍 이거는 몽땅 경락 혈관 그런데 화 단, 그러니까 가래가 뜯겨가지고서 전달이 잘 안 돼서 나타난 이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용위 치쉬쉐위를 했습니다. 기가 허하고 어혈이 생긴 뒤 쓰이고 그리고 풍탄주로 그러나 바람하고 가래가 우리 경락을 막아놔가지고 나타나는 중풍탄환 그러니까 우리 중풍 걸려서 침대에서 일어 못 나서 탄화에 됐거나 대소변 받아내야 되거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 반신불수 네, 치료된다고 딱 썼습니다. 그 다음 입과 눈이 빗들어 올라간 거 거의 안 와이시 그리고 탄성치구이 그러니까

가래가 너무 우세를 차지해서 기를 많이 상하는 이런 증상, 말하자면 언어장애, 말을 똑똑하게 하지 못하거나, 그 다음에 조시부종, 그러니까 발목이라면 자꾸 붓기는 사람들, 예, 그리고 또 싱부젠난, 이 걸음걸이가 영 힘들거나, 그 다음에 찐구통통, 힘줄 뼈가 아파나거나, 그 다음에 손발이가 소주쥐란이라 했습니다. 손발이 꾸꾸대난 이런 현상이, 예, 경련이 생기는 현상. 그러니까 여기면서 펑탄주로 이거 본다 할 때, 그 대표적인 처방이가 반샤 텐마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약방이란 파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에 반샤 텐마완 처방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탄주로 생긴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나타난가 하면 자꾸 가슴이 답답해나고, 예,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그 다음에 또 자꾸 가래질 하고, 그 다음에 기침 세게 하고, 헐떡헐떡대고, 또 뭐 그쪽에 무슨 이물질이 있는 것처럼 자꾸 넘거도 너무 많이 가고, 배짜에도 잘 배타 앉고, 네, 이런 거, 허우중 이우간이랬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은 항상 무슨 음식을 막 먹거나, 물을 마시거나 이럴 때 객기는 증세 많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사지가 마목이 오는 이런 현상이, 그 다음에 입력알로 자꾸 춤을 질질 흘리는, 이거는, 예, 처방이가 첸정산에 속하는 겁니다. 첸정산이란 건 첸, 무슨가, 끌어당긴다, 이런 뜻이죠. 정, 깨거나 비뚤어진 거 끌어당겨서 제 위치를 돌아가셔와준다. 이래서 고대로부터 영유명한 처방입니다. 이 첸정산이란 게. 그래서 이 첸정산은 주요하게 어디에 많이 쓰이는가. 신경 방면에 그 파괴돼가지고 서리 이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갔거나 비뚤어 올라간 걸 잡아당겨서 제자리를 돌아가셔와주는 이런 처방이죠. 그리고 또 반신이가 잘 말해 들어서 이 발이라며 꼬부라들고, 그 다음에 닭발 손 다 대버리고, 이거 폐주는 이 처방이가 첸정산입니다. 그리고서 이 부양황후탕, 이제 제가 피뚝 말씀드렸는데, 이 부양황후탕은 이게 중풍치라는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예, 반신불수라며 당화된 사람들, 그 다음에 소아마비 증상이 어째서 부양황후탕이라는가. 부양은 아시죠? 양기를 보충해준다. 이런 게죠. 황후란 건 뭔가? 우리 사람 놓고 말한다 할 때, 오른쪽, 왼쪽 발다리를 본다 할 때, 오른쪽이 50%, 왼쪽이 50%,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50%, 50%가 다 각기 있다 할 때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걸어댕길 수 있다고 뜻입니다. 근데 한쪽 편이 50%가 지금 모자라진다 할 때, 그러게 되면, 예, 반신은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게 환우란 것만인가, 그 나머지 50%가 지금, 잊어먹은 거 다시 찾아준다, 이래가지고, 부양황우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양황우탕 이 처방,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풍 반신불수를 치료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반샤 텐마완은 입과 눈이 비뚤어 올라가거나 입력알로 춤을 자꾸 질질 흘리거나 언어장애 있거나 어지럼증 자꾸 나거나 이걸 치료하는 동시에 주요하게 반샤 텐마완은 비장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습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화탄시풍, 가래를 녹여서 내보내주면서 몸속에 이런 바람을 없애준다. 그래서 이런 펑탄 펑탄상로, 그러니까 바람하고 가래가 우울로 올리밀면서 많은 분들이 상러샤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위에는 막 열이 나고 아래는 막 차갑고 이게 다 온몸에 열이 다 우울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 혈압이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거 펑탄상로 이걸 해결해 주게 되면 일단 그 반샤 테마완 이 처방이가 직접 어지럼증 난 증상, 머리 아파난 증상, 그 다음에 사지가 마모교 온 증상, 배가 자꾸 짱해 나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변이가 물은 대변 자꾸 보거나 설사 자꾸 하거나, 예, 목에 가래가 점점 많아지거나 이걸 해결해 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승치쿠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가래가 너무 우세를 차지한다 할 때, 이 가래는 그 목, 그러니까 기관질로 이래 뱉어던지는 가래만 가래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이거 강조합니다. 몸속 깊은 곳에 어디나 다 가래 낄 수 있습니다. 가래란 게 습기하고 한기가 한데 결합하게 되면 가래란 게 자꾸 생깁니다. 이 가래는 경락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혈관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신경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가래가 많게 되면 기가

0: 많이 상합니다. 치쿠이를 했습니다. 예, 쿠이순. 이렇게 되면 예, 여김의 대표적인 처방이가 류준즈탕. 아까 제가 스준즈탕 말했죠. 거기에다 두 가지 약재를 결합해서 거기에 그 전피하고 반샤가 들어갑니다. 예, 이거 결합해서 류준즈탕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류준즈탕하고 알천탕 이 두 가지 처방이가 대표적인 처방입니다. 그러니까 가래를 녹여주면서 기를 보충해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그러면 가래 우세를 차지한다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자꾸 기침하고 가래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가래가 시터형 가래 나오지 않으면 찐득찐득한 가래 나오게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가래는 쉽게 뱉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특히 이런 현상이 아침이면 보통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래서 가슴이 답답해나고, 그 다음에 완피란 건 뭔가? 완, 위완이라는 뜻입니다. 위. 그러니까 위 끝장에 피란 거는 땅땅한 게 뭐 붙어 있다. 땅 그게 뭐인가? 기실은 그 우리 조선민족들이 말하는 적이 있다. 이런 걸 말하는 게죠.
1: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네, 저는 이때까지 제가 먹고 그러고 간다면 이전에 저 뭐인가 방진산 타이라는 것도 또 이제 먹었습니다. 근데, 네. 그리고 옛날에는 먹다가 쓰이겠다는 오간이 오는데, 이번에 또 있답니다.
0: 그간에 그 우리 이 야기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공장에 생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 생산에 예, 나온 겁니다. 예, 어제 예. 금방 도착했습니다. 이 야기가.
2: 예. 그랬을까? 어제가 맨날 이거 뭐니까 이 소식 듣고 소리는 싸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번에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뭐니까 이번에 정말 방화제가 좀 있으면 전에 약 먹어도 안 되고 그러면 이 양상이 계속 그래 아프더란 말인다.
0: 네.
2: 그래서 그다음에 공군답 저희 그게 아픈 게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 마술상 그게 있으면서 사람 생각에 이곳에 없다가 자꾸만 어지럼피 오고 머리도 아프고 그만 이 발다리도 있다 갔다 힘들다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좀 통하고 이빨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좀 뭔가 이 말하는 것도 있다가 얘 좀 어떤 때는 뭐랄까 좀 덤덤하고 예
0: 네.
2: 그리고 또 예 저거 또 어제 그 다리도 그래 아프고 그냥 이 그리고 또 이 좀 뭔가 붓기고
0: 네.
2: 이래가지고 쓰리는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번에 이래 먹은 게 효과에 좋더라 말인다.
0: 네.
2: 근데 걔는 이게 진짜 이 저는 이런 약별로 댕기에서 만든 제품이라서 이렇게 좋구나 하고서 근데 제품 먹고 한 게 있나면 이게 그러니까 약이 끊어주고 못 먹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거나 이거 좀 어떻게 또 싸먹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다 해외랑 또지 지난번 군신고도 또 뭐니까 같이 못했다 마음도 깨고 신세도 친구도 또 예 받고 예 그래 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효과도 있고 이렇게 좋은 약인데 오가니 먹지 못하다요 항상 이 좀 언제 뭐 이거 또 다시 또 먹을 수 있겠는가 한자의 민발도 이렇게 이야기 또 예. 출시되고 하니까 예 좀 싸서 먹다고 그랬잖아요.
0: 네. 이번에 우리 장창 랜서의 혈배강하고 네. 황진수산탄이 결합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황진수산탄에는 집중적으로 우리 빵콰를 녹이고, 그 다음에 그 혈전도 녹이면서, 그 다음에 우리 중풍 반신불수, 언어장애, 예, 이걸 당화에 된 사람들, 회복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35가지 이런 약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 쉐베캉은 7가지 이런 약재가 결합돼서 전문 우리 심장을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값이 올랐습니다. 약이가 45가지 약재만 들어갔기 때문에, 예, 엄청 큰 처방입니다. 그래서 약재가 많이 들어가서 값이 올라서 예 이번에 한 세트가 980원을 오른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대 활동합니다. 5세트에 3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럼 12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10세트 참가하는 분들 좋습니다. 그럼 8세트를 더 드리면서 우리 혈배강 또 10곽을 또 더 드립니다. 오늘 결정하는 분들.
2: 예. 예예예 예, 예. 그래 전화 드렸습니다.
0: 네예예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지.
2: 네예
0: 예. 예. 예.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이 설명서, 이 설명서만 말아도 시간 오래 먹습니다. 우리 엄청 이거

0: 약이 큰 처방으로 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항상, 목에 이렇게 가래가 딱 걸린 것처럼, 호밍이라는 게 뭐인가, 호흡할 때 자꾸, 그르렁그르렁 소리난 이런 사람들이 숨이 차고, 예, 그리고 또 우리, 맥이 없고, 예, 자꾸 이렇게 피곤하고, 예, 말할 맥도 없고, 예, 땀을 세게 흘리고, 예, 이런 데 좋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오늘도 두 분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예, 말씀 주세요.
2: 예, 우리 가정에서는 예, 우리 내외가 다 혈배강 쓰고 모든 면에서 다 좋아졌습니다.
0: 네.
2: 혈압이 다 정상이고, 예, 이전에 그, 혈압약 장약 폐 끊은 질이 오라고.
0: 네.
2: 이 약, 이 혈배강을 쓰고 있으니까 예, 다 좋아졌습니다. 다 정상이 됐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특히 우리 남편은 심장도 제대로 하라고 해서 병원에서 이제 하라는 거 선생님 댁 가서 보일구에 혈배강 좀 갖다 이롭다든지 지금 좀 갖다 이롭습니다.
0: 네, 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2: 예, 매우 좋아졌습니다. 근데 특히 이번에 이번인 게라 특히 우리 친척 아즈바이는 중풍이 와서 손이 억울해지고 예. 그 다음에 말도 발음 못하고 걸지도 못하고 용 고사세이 했습니다.
0: 네.
2: 그래 이 황진산 타이르무 구슬이 그때 혈전 녹여져서 그런지 많이 좋아졌는데 작년 전에 공장 측에서 생산 못해서 못 잡수게 됐죠.
0: 네. 그래
2: 용 아쉬움에 걍 냈는데 언제 오는가 이래 걍 여지껏이 그래야 게 이번에 이 황진산 타이가의 정말 혈배관과 같이 이래 제조돼가지고 두 쌍이 같이 제조돼가지고 이래 한다니까 용 좋아합니다. 이번에 예, 웰큰 활동에 참석하겠답니다. 그러나 예,
0: 이번에 웰큰 활동이가 15세트에 15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이 네.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이 우리 그 혈배강 10곽을 또 더 증송해 드리고 그 다음 침구 12번 또 따라갑니다.
2: 예. 예, 이게 다른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영진의 황진산 배가 한 건보다 더 비중하고
0: 맞습니다.
2: 모든 게 다
0: 예, 이름이 나온 거죠.
2: 예. 돈 아낄 게 있으니까
0: 예, 예.
2: 이게 혈압이 다 우리도 남편이라면 다 좋아지고 이러니까 이 혈배강 많이 좋은 게 없습니다.
0: 네.
2: 그래서 예, 선생님은 정말 박 선생님까지 외전 약을 알선하고 특히 황진산 타가 이번에 예, 제조돼서 같이 이래 판매되고 있을까나 소모 중년들께는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0: 그렇지.
2: 선생님 예, 이 좋은 세상에 어째서나 신체를 귀중하게 여기고 선생님도 모든 면에서 신체를 앞에 놓고 수리 수고해 주신
0: 네, 말씀
2: 감사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예,
2: 예, 선생님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네, 건강하세요.
1: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그러더나까나 우리 그 항상 이 식욕 불진, 밥맛이 없거나 예, 이런 데 단성 치구의 역임에 속하는 겁니다. 결국 땀을 세게 흘린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 줄줄줄줄 흘린 사람들이, 겨울철에도 땀 자꾸 흘린 사람들이, 예, 다 심장이 나빠 그런 겁니다. 거기에 우리 또 혈배강이라는 이런 처방이 또 따라가지 않습니까? 예?
1: 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혈배강 쓰는 환자입니다.
0: 네.
3: 이건 여러 달 썼습니다. 이약 쓰기 전에는 이게 색도 명품도 같았습니다.
0: 네.
3: 계속 정신이 나고, 울음증이 심하고, 밤에 가슴이 침침하고 해서 안공환을 계속 먹기도 했습니다.
0: 네.
3: 명품이 와서 입과 눈이 비틀어지고 밥 먹을 때는 밥이 입으로 되게 나오고 했습니다.
0: 네.
3: 그래 혈배강 쓰면서 선생님 친구 같이 했는데 입과 눈이 좀 돌아와 됐습니다.
0: 네.
3: 예, 친구 선생님 어찌 잘하시는지 전 연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예.
3: 예. 그리고 혈배강 쓰니까 밤에 심장이 답답하면서 잠이 안 오던 게 지금은 잠은 너무 잘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0: 네.
3: 그리고 울음증이 계속 있었는데 울음증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0: 네.
3: 그래 약의 효과 좋아서 이번에 들어온 약이 황진산타이라고 들어갔다니까
0: 예, 예. 결합된 겁니다. 예.
3: 예. 이름만 들어도 이게 흥분됩니다.
0: 아, 예, 예.
3: 예, 이미 혈배강 먹고 많은 효과를 봤는데 이렇게 좋은 약재가 또 들어갔다니까 돈이 없어도 그것을 해도 또 사서 써보겠습니다.
0: 좋죠. 예, 예. 거기 그 공동주체에 입관운이 빗들어 올라가거나 언어장애하거나 반신을 잘 쓰지 못하거나 중풍을 해서 탄

0: 아이 왔거나 이걸 치료하는 이런 중점은 이런 그 공동 주치에 다 썼습니다. 예.
1: 예. 선생님 좋은 약을 강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0: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혈배강 처방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단연간 림상 실험을 거친 뒤에 보게 되면 혈압이 자꾸 온정 안 되죠. 예? 혈압이하고 잡사도 자꾸 온정 안 된다. 예, 이런 분들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두 알씩 잡수는 이외에 그 혈압이 올라갈 때 직접 혈배강 두 알 더 잡수게 되면 예, 혈압이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저리 쭉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예. 우리거는 혈전을 녹이고 한방면은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면서 혈압이 내려오고 한방면은 또 우리 이번에 그 황진수한테 여기에 피를 보충해준 스우탕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피를 한쪽으로 보충해주면서 게다가 우리 혈압이 높아지는 근본 원인 기실은 머리에 피 공급이 아니 되기 때문에 사람 본능적으로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 주느라고 서리 모든 혈관을 쫄아지게 하면서 그런 데로 혈액순환을 보내준다. 이런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기실은 중위 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혈압이 올라가는 건 결과인데 원인을 꼭 따져줘야 됩니다. 그럼 이럴 때일수록 뭐 해줘야 되는가? 심장에다 피를 많이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심장에 피 공급이 잘 된다 할 때 이 머리에 것이 피를 잘 공급해줍니다. 우리 항상 우리 환자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중풍이라는 뇌경색이라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신전투를 하면 심장이 다 정상으로 띕니다. 예, 그런다고 소리 심장이 이롭다고 말합니다. 기실은 뇌경색이라는 사람들은 심장이 이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재보게 되면 항상 매기가 고르지 못합니다. 예, 이래 뛰다가는 중간에 서거나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서는 건 뭐라는 거? 중에서는 지혜 따위 마이랍니다. 지혜 마이하고 따위 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중간에 서는 게 규칙적으로 서는가? 개체는 불규칙적으로 서는가? 어쨌든 심장 계속 뛰어야 되는데 자꾸 선다. 우리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는 주요 장기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잘 뛰어야 머리에 피가 충족하게 보내줍니다. 심장이 만약 맥이 없게 뛴다 할 때는 머리에도 충족한 피가 올라 못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피가 공급이 안 되는 데는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면 일단 이걸 문제를 해결할 때 먼저 심장부터 제대로 뛰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혈배강 공능주치에 명백하게 마이웨이 제대 예, 이걸 치료해준다 딱 썼습니다. 지혜마이, 따이마이, 그 다음 매기가 미약한 거 이거 다 해결해준다 썼습니다. 그래서 심장에 만나서 뛰다가 중간에 선다 할 때 선 순간 머리에 그만한 피를 공급 못합니다. 이러면 사람 본능적으로 또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심줄이 빨라지거나 개체문 혈압이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의학에서 우리 혈압약으로 혈압 낮추는 거는 그저 혈액 공급을 해주는 거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을 확장하거나 리노제를 써가지고서 압력을 덜어줍니다. 그냥 그 당시에는 별로 혈압이 내려간 것 같지만 심장이 뛰는 건 그건 회복 못해줬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다 피 공급해주는 건 근본상 못해줬죠. 그러니까 약 효과 지나간 다음에 또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을 온정시켜주자면 예, 이 황진수한테 혈배강 딱 써줘야 되죠. 그래서 혈배강 번신은 공동주치 심줄이 고르지 못하다 신저통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쯔한 발리 땀색이 흘리고 맥이 없고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답답해나고 관심병 치료해준다 심장에 기가 모자란 걸 해결해준다 그다음 이치 성진 중요합니다 기를 도와주면서 성진 진액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우리 보통 심장이란 나쁜 사람들 보통 목이 마릅니다 당뇨병 환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뭐 당뇨병 환자들도 다 이렇게 심장병이 다 있습니다 목이 계속 말하는 건 다 진액이 모자라 그런 겁니다 거기에 우리 맥동, 오미자 예, 그 다음 울금 이런 약재들 들어가서 빨리 그 진액을 보충해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황진수한테 처방을 본다 할 때 35가지 중약재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황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당삼 들어갔죠. 당귀, 그 다음에 川芎, 赤芍, 예? 또 숙지, 단삼삼칠. 단삼삼칠은 우리 평상시에 그, 수쇼주신활도 그렇고, 예? 수쇼주신활은 보통 거기에 천궁 들어가죠. 여기에 川芎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단선디활, 우리 심장이 막 바쁠

0: 그때는 딴산 띠말 인차 햄티다 물지 않습니까? 그럼 인차 소화죠. 여기만이 딴산 삼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슬 들어가 있죠. 뉴시는 무릎 관절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우슬은 혈압을 낮춰주는데 엄청 좋은 게입니다. 열이 다 우울로 올라가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는 게죠. 그 열을 아래로 내려와 보내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다리를 매긴하게 하는데 우슬이 제일 좋은 게입니다. 텐마 들어갔습니다. 텐마는 중풍 환자들의 처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엄청 비싼 약이죠. 그리고 짱찬 들어갔죠. 저장찬. 예, 짱찬이라는 건 이게 다 동물성 약재이기 때문에 꼭 저어야 됩니다. 저어하지 않게 되면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고려해서 나온 겁니다. 그럼 전시에 들어갔습니다. 전갈. 예, 결국 꺼우텅. 꺼우텅이라는 약재가 엄청 좋은 겁니다. 이게 우리 그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귀에 소리 자꾸 나거나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그러니까 우리 그 황제 내경에서는 뭐라는가 귀 소리 나거나 귀가 잘 들리지 않거나 귀를 가는 그 신경 거김에 가래가 꽉 차서 그런 겁니다. 그 귀 거김의 가래를 전문 빼내는 처방이가 그 약재가 꺼우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푸즈 백부자잉 이 부자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그저 저쪽에 부자인가 하는데 그 부자가 백부자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이 약의 그 커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백부자는 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부자는 주요하게 우리 중풍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진저 들어가고 띠롱 네, 아시죠? 띠롱은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그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약재를 깊은 곳에까지 특히 혈관 안에까지 이끌어가는 이런 게 엄청 좋은 겁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모태똥은 웃으며 장터에 놓인 낡은 범랑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었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저기 앞은 바로 야랑국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리백이 류배를 왔던 곳이죠. 하지만 리백은 야랑국에 오다가 풀려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요. 맙소서,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장위원장은 우리를 사면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가야 할 겁니다. 딱 들어맞는 비유에 여기저기에서 나지막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처럼 먼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근거지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근거지를 잃었습니까? 박구동지의 말대로라면 적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은 확실히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앞선 몇 차례 반포위 토벌에서는 적들이 강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5차 반포위 토벌 때는 공군이 8만 명으로 늘어나지만은 앞선 반포위 토벌에서는 1, 2만, 2, 3만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적의 5차 포위 토벌을 짓부시지 못한 것은 역시 우리 군의 군사 로선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혁명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중국 땅입니다. 그러니 중국 혁명군대는 반드시 이 땅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서 독특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들도 전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요.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적들은 홍군과 싸우려면 유연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야 장개석이 국민당 장군 류유원과 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보루 전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군에는 도리어 옛 전술을 고집하는 사람이 나와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 적을 문 밖에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과 한해 가까이 소모전을 치르면서 근거지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결국 땅을 한치도 내주지 않으려다가 나중에는 그 땅을 통째로 내주고 이렇게 엄청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짚었다. 그런데 이런 전술을 내세운 사람들은 왜 적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용왕들끼리 보물 자랑을 하는 것이야 말이 되지만 거지가 용왕하고 보물을 겨눈다면 그보다 웃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의장에는 또 폭소가 터지었다. 리덕은 고개를 숙이었고 바꿔도 얼굴이 붉어지었다. 물론 옛 전술을 고집한 동지들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모태똥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땅을 잃을까 두렵고 이것저것 정성스레 담아둔 단지나 항아리가 깨질까봐 겁이 났겠지요. 전들 그 항아리나 단지가 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지들, 흔히 잃어야만 잃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땅을 잃더라도 적을 이기고 잃은 땅을 되찾아 영역을 넓힐 수만 있다면 이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물건이 제 손에서 떠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혁명운동에서도 우리는 파괴를 하면서 진보와 건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잠을 자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야 내일 다시 일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치를 모르는 바보가 있어서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튿날 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죠.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 웃음을 터뜨려야 한다. 어떤 동지들은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것이 무슨 전략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저를 도망주의라거나 유격주의라고 나무람합니다. 권법을 아는 두 사람이 싸울 때 총명한 사람은 대부분 먼저 물러섭니다. 바보는 기세 좋게 달려들면서 있는 재주를 다 뽐내다가 꼬꾸라지고 말죠. 수호전에 나오는 홍교두를 아십니까? 시진의 집에서 림충과 싸울 때 덤벼라 덤벼! 하고 우쭐거리다가 결국 뒤로 물러서는 림충에게 빈틈을 보이고 땅에 동댕이 쳐졌지요. 모태똥은 한숨을 쉬고 나서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동지들에게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앉아있을 준비도 하고 떠날 준비도 하면서 식량 자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지들은 큰 나라의 지배자처럼 격식을 갖추고 정교조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리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대 이동을 반대하다가 더 크게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건에 맞게 싸워야 합니다. 그 산에 가면 그 산에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모태동의 보고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려왔다. 군사 노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좀 곁들였는데 날카로우면서도 귀에 잘 들어왔고 진지하면서도 해악이 넘쳤으며 철학적 의미가 다분하고 지혜로 넘치였다. 사람들은 모태동의 연설을 들으며 제멋대로 엉켜있던 생각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듯하였다. 어렴풋 하던 것이 똑똑해지고 확정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해지고 미흡하던 견해가 성숙해지었다. 마치 잘 빚은 술이라도 마신 듯 후련해났다. 밖구를 보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계풍은 놀란 표정으로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리덕은 모태똥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짙은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다. 마치 이것 보지 모태똥은 역시 그 본사야 라고 하는 듯 싶었다. 왕가상은 잔뜩 흥분한 얼굴이었다. 그동안 이 회의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다. 며칠을 쉬었더니 상처가 많이 나아져 들것의 신세를 지지 않고 호위병의 부축을 받으며 일찌감치 회의장에 들어섰다. 다행히 회의는 흡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왕가상은 숨을 고르며 말을 끊을 기회를 찾았다.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았다. 모태똥의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왕가상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입을 뗐다. 왕가상은 모태똥의 이야기에 힘을 실으며 덧붙여 받고 특히 리덕의 독단적인 지도 작품을 비판했다. 리덕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군사위원회 일을 멋대로 휘둘렀고 박고는 리덕의 말만 듣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지적을 했다. 그 뒤로 당내 집단 지위는 사라졌다고 하였다. 또 아래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아 결국 5차 반포위 토벌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을 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는 분이 치밀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잘못된 군사 노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억눌렀습니다. 모태동 동지는 적들의 보루 정책을 짓부시기 위해서 홍군을 돌려 강소 철강 일대로 진격한 다음 장계석 부대의 측면과 후방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라면 복권사변에 힘을 보태 19로 군을 직접 돌 수가 있었을 테고 적들이 알씀들어 세워놓은 보루 역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훌륭한 전략을 당신네들은 받아들였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당의 민주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했으니 진리도 장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나 보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홍군이 조항소비트 구역을 떠나 이 엄청난 이동을 한게 된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큰 일도 정치국회의 한번 없이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체 당내 민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왕가상은 저도 모르게 일어섰다.

0: 저는 리덕 동지한테 군사 지휘를 맡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덕 동지의 군사 지휘권을 해임을 하고 모태똥 동지가 군사 지휘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장은 깊은 물에 바위를 던져넣기라도 한 것처럼 술렁거리었다. 주당은 주름 가득한 얼굴을 활짝 편 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왕가상의 발언은 모태똥이 헤쳐놓은 돌파구를 확 열어채치면서 이제 잡기 시작한 우세를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그 날카롭고 알알한 이야기에 몇 사람은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하계풍은 왕가상을 노려보고는 그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1: 저는 박고동지가 한 보고에 동의를 합니다. 보고에 대한 모태똥 동지와 왕가상 동지의 지적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0: 하계풍은 회의장을 둘러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1: 다들 알고 있다시피 사정존의 뒤로 당의 방침은 대단히 총악하고 뛰어났습니다. 당주한 제3국 제당의 로선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볼셰비크의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당이 이뤄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5차 반포위 도발에서 나타난 문제는 우리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잘못이라는 것도 어느한 부분의 문제이고 전술 문제지 결코 막스 레닌주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지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절대 멋대로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0: 그는 왕가상을 흘겨보며 소리를 높이었다. 군사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리덕 동지는 그 분야 최고 학부라고 할 수가 있는 모스크바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정규 훈련을 거친 사람입니다. 모태동 동지는 손자병법이나 몇 번 읽은 게 고작인데 그 얘기들이 모두 막스 레닌주의란 말입니까? 저는 우리가 뭉쳐야지 서로 헐뜯고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계풍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2: 이게 어째서 그저 헐뜯고 나무라는 일입니까? 그럼 지난 문제들을 의논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1: 하계풍 동지, 어떤 문제가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2: 아니,
0: 그러자 모태똥이 몸을 좀 일으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1: 말한 사람에게는 귀가 없고 듣는 사람은 삼가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0: 이때 언영 참을성 잃은 리덕이 발꿈치로 통역을 툭 치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로우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을 했다. 로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의 실룩거리는 볼과 도끼어린 노란 눈만 바라보아야 했다. 오수관은 리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통역을 했다.
3: 오늘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5차 반포위 토벌을 책임진 지난 1년 동안에 병력도 장비도 형편없는 중국 홍군을 거느리고 뛰어난 장비를 갖춘 50만 국민당군과 싸워 무너지지 않았고 적들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겼습니다. 둘째, 내가 병력을 질서있게 재편사한 덕분에 홍군은 4개의 방어선을 뚫고 자신의 요생 역량과 전투력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전술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잘못 몇 개를 부풀려 마치 내 군사로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군사 고문한테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도 되는 겁니까?
0: 그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짙은 담배 연기만 풀풀 내뿜었다. 서병진은 일군단 정치위원으로서 키가 늘씬한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의 소유자라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가 없었다. 구봉산을 넘었을 때 발을 다쳤는데 산강을 건너면서 상체가 곱는 바람에 들것에 신세를 지어야 하였다. 그 기회에 그는 왕가상과 함께 오면서 5차 반포위 토벌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볼 수가 있었다. 서병진도 오래전부터 이 회의를 기다려야 한다. 본디는 정치국 위원들이 모두 발언한 다음 말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계풍과 리덕의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리덕 동지는 우리도로 사실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홍군이 중앙소베트 구역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천리길을 걸어 이곳까지 와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전술 문제이고 지엽적인 일일 뿐이라는 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뱅덕회 동지의 말을 빈다면 새끼가 하레비 땅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격이죠. 서병진은 박고와 리덕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고집한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는 전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정모산 전투를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적이 보루를 쌓자 우리도 따라서 보루를 쌓고 맞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싸웠지만은 잃은 것이 더 많았지요. 저는 3탄에서만 9개 연의 13명 연급 간부가 죽어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약대학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0: 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7월 18일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 위석인 호가복은 왕청현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재해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상당위 상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여러 방면의 령령을 통과하고 봉사 보장을 강화해 재해 후 복구와 재건 사업을 다그쳐 세밀하고 실속 있게 들어지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농촌 비해 군중들의 생산 생활 회복 상황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배초구진 봉림촌에 들어가 마을길을 따라 쓰레기 운반과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농경지 비해 면적, 기초시설 파손 등 상황을 상세히 료해했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마을의 옥수수밭과 콩밭의 작물이 쓰러지고 하천 량안과 밭두렁 사이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군중들을 조직 동원해 생산 자구를 전개하고 농업기술 일꾼을 선발 파견해 1:1 기술 지도를 전개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잎남새 등 단기 작물을 보충 재배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도록 인도해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업보험 현장 조사와 손해 확정, 배상금 지급 사업을 앞당기고 주동적으로 농가를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정하도록 도와 배상금이 신속히 농가에 직접 전달되도록 주동

위해 농가들의 재해 후 생산 회복 신심을 높여야 합니다. 왕청진 준하촌에는 담벽에 홍수가 잠겼던 물자국이 여전히 뚜렷이 보였습니다. 호가복은 진창이 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면서 무작위로 초민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배치하며 인력과 물력을 합리하게 조직해 감탕 운반과 쓰레기, 잔물 제거를 다그치고 마을의 깨끗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소독 살균 사업을 다그쳐 실속 있게 들어주고 음용수원, 물에 잠겼던 주방과 화장실에 대한 소독 처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흥구 진에서 호가복은 쌍하 1호교에 올라 물 흐름 상황을 살펴보고 교량 파손 상태와 하천의 홍수 배출 능력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고 파손 등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긴급 보수 진척을 다그쳐 주민들의 출행 안전과 하천의 홍수 배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전교령진 구산촌을 찾아 철도 배수로의 배수 및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지대, 지하 통과 배수로, 논밭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배수 설비와 감탕 제거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해 고인물과 감탕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향 저수지에서 호가복은 댐 위에 올라 수문 상황과 물 흐름을 살펴보고 저수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댐체, 여수로, 개폐 설비 등 관건 부위에 대한 감측과 순찰 횟수를 늘려 각종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해 조기 발견,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하류와 좌우 량안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규정에 따라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홍수방지 여유 용량을 미리 확보해 이후 강우 날씨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홍수 상황이 기업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청 북방세멘트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고 기업의 피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가야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기업의 원자재 운송 철도 전용선이 끊기고 전력 공급 계통이 파손됐다는 정황을 요약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서둘러 중국 건재그룹 본부의 복구 대상을 신청하고 본부의 자금 지원과 대상 위반 비준을 쟁취해 하루빨리 재건을 마치고 통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및 현급 정부에서는 한 걸음 앞서가 전방에서 봉사하고 심양철도국이 조사 설계와 시공 진입 등 면에서 큰 지지를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백방으로 기업이 난관을 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홍수 재해를 일으킨 이래 왕청현과 각 관련 방면에서는 명령을 받자 즉시 움직이고 연속 분투했으며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일터를 지키고 충실히 직책을 수행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의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은 이미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 및 현급 각 부문 및 지도 간부들은 재해 후 복구 건설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피로와 실증을 느끼는 사상을 견결히 극복해야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피해 군중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피해 지역의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집 재건 등 후속 사업을 힘써 잘 틀어져야 합니다. 배수 작업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 공간, 논밭, 하천과 도랑 등 물이 고인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구역별,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해 강제 배수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감탕 제거와 정돈, 환경 소독 등 사업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탕과 장애물 제거 난관 공략전을 힘써 전개해야 합니다. 간부와 군중,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 간선도로, 뒷골목과 집 앞뒤마당 등 지점에 대해 주단식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 운반과 처리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신속히 회복하고 군중이 악취를 맡지 않고 진흙을 밟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확실히 잘해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물에 잠겼던 장소를 전면적으로 소독 살균해야 합니다. 음용수원지 집중 안치점과 가축가금 사육구역에 대한 감축과 소독을 강화해 재해 후 환경 안전과 군중의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기본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우를 조직해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긴급 보수함으로써 군중의 기본 생활

0: 생활과 사회의 질서 있는 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년의 수해복구 건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보장해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제방, 파손된 도로와 교량, 농촌, 전력망 등 기초시설 분야를 기밀히 둘러싸고 상급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접목하며 가진 방법을 다해 정책적 우대와 자금 지원을 쟁취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과 향촌 진흥의 유력한 기초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무용, 장삼춤, 여성 이중창 도라지, 노래와 춤, 연변의 혼 등 문의 종목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개업식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업식에서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 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선후해 축사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단장된 시장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 곧바로 구경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짙은 생활의 정취 속에서 연변의 정통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새 수상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매우 흥성했습니다. 각종 특색 음식 매대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맛을 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행사에 참석한 주민 연길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주 소감과 개업 준비, 경영 전망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길의 생활 정취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서 광범한 시민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서민 문화를 료애하고 연변의 매력과 풍정을 느끼는 독특한 창고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기초시설과 경영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돼 상인들의 혁신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에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가와 점포 경영자들은 새로 마련된 영업 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견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와 가공 제작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정통적인 맛과 믿음직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단골 손님을 붙잡고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여 장사가 더욱 흥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시민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경영 방식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소감을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계속해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이 정통적인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척, 친구들과 공유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기꺼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길시는 운영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으로 위치를 정하고 정밀한 운영을 견지하며 체험 전경과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수상시장을 도시의 형상을 보여주고 민속의 매력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잘 들어주고 시장 내부 각층의 장식 품격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식과 간판 등 관건적인 세부 사항을 한층 완성해야 합니다.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승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생활의 활기가 넘치면서도 품격 있는 고품질 시장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업과 진척을 앞당겨 하루빨리 완공해 사용에 투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민거리와 골목을 강변 풍경과 더욱 잘 이어주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다리 회랑을 따라 퍼져나가고 들끓는 인기와 관광객들이 시장에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 확대와 품질 제고를 중시하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품질과 내실을 높이며 시장이 음식 체험, 레저 쇼핑, 기념 촬영과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관광거리로 전환,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원화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현지 시민들이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인터넷 인기 명소로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연길수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12,300평방미터이고 총 850개의 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1층과 2층은 기존의 전경재현의 중시를 돌려 옛 시장의 생활정취가 짙고 떠들썩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독서와 조용한 휴식, 여가, 상무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맛보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 지도 일꾼 허복군, 리 씨가 조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과 연결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0: 연일 우리 주 여러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재해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직능 부문 등 여러 방면의 힘을 합쳐 감당 제거, 환경 소독, 기업 생산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전개해 이민 대중의 생산 생활 질서를 전력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당위는 당원 선봉대, 청년 간부 선봉대, 자원봉사대, 공안 간부 경찰 등 여러 봉사 역량을 조직하고 5천여 명의 당원 간부와 기층 군중을 동원해 재해구조 일선에서 감탕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당원 자원봉사자 류흠입니다. 당원 선봉대의 일원으로 천교령진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당원의 담당을 발휘해 재해복구 공략전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전 현의 중점 침수지역과 림시안치 지점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해 전염병 전파 사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회 주석 리령입니다. 재해 후 소독 규정에 따라 발사 소독액을 배합해 대피소의 화장실, 침수구역, 쓰레기 적치장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왕청의 홍수가 발생한 후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 길림유특생물, 연변작가협회 등 여러 애심단위, 기업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식수, 편의면 등 생활물자를 재해 지역에 전달해 재해 복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안도현 교통운수국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량병진 동림촌에서 20여 명 일꾼들이 주야로 분전하며 도로와 교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도 길성건축공정위원회사 종업원 진윤붕입니다. 다리목 아래 판자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를 깨고 모래와 자갈로 메워 주민들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동림촌 촌민 왕숭란입니다. 다리가 통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를 세워 보수했다고 하니 시름이 놓입니다. 도문시 당위 조직부에서는 13개 당원 선봉대를 긴급 조직하고 400여 명의 기관 당원 가무들을 재해 일선으로 파견해 감탕 제거, 방역 소독, 물자 보장 등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민생을 보장하고 재해복구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7월 18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대련 대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은 팽팽하게 접전했습니다. 경기 1분경 연변 대표팀 수비에 빈틈이 생긴 기회를 타 대련 대표팀 장설용이 페널티 박스에서 밀어넣기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섰습니다. 10분경 연변 대표팀 정천기가 박스로 돌파해 강슛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23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을 날렸으나 골

0: 20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연변 대표팀은 0-1로 뒤처졌습니다. 후반 들어 63분경 연변 대표팀 리지니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정천기가 강슛을 때렸으나 골대를 스쳐 지났습니다. 이후 VAR 판독을 거쳐 주심이 대련 대표팀 선수의 반칙을 인정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왕호율이 키코로 나서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5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82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공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리지니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최종 경기는 1-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1: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2: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초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 등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골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병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하는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최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전희 박사와 최신 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박사 CAMP 더불어 최신의로 그리고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왕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에서 이 몇 가지 제품에 관한 우대 활동을 특수 우대 활동인데요.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지금 498원으로부터 100원이 인상돼서 한 가게 598원 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제품 자체는 이번에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1가게, 5가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9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입니다. 15가게, 18가게를 드리는 차원이라면 200원 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특수하게 가격 인상이 되는 이런 활동이 진행되게 되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뭐 가격 인상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이번 기회를 잘 파가는 게 기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하는데요. 698원 한각에 하던 데로부터 200원 인상돼서 898원 한다게 되어 있거든요. 한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10각을 싸면 15각을 드리는 차원의 지금 가격은 27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오르게 되면 가격이 썩 인상되는 걸 알고 있는데

0: 데요.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사방은 기본 우리 지구에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 때문에 힘든 분들은 본 제품을 쓰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최초에 해결하거나 이미 심각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본 제품 명사방을 쓰게 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시력이 올라가고 불편한 점이 많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지금 한 가게 598원은 30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가게를 받게 되게 되면 한 가게 가격이 29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되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눈에 붙이는 고약 2각을 또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기회를 잘 파가고 잘 이용하시게 되면 적은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보는 이번 기회를 충분하게 향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입학 전화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예, 혈압 조절을 안 돼서 항상 머리 어지럽고 경력도 없고 그래 여러 가지 약 먹어도 크게 때 효과를 못 받아 선생님 강의를 듣고 전입학 전화 지금 쓰고 있는데 제일 처음 알린 게 혈압 조절 잘 되는 게 알립니다.
0: 아, 그렇죠.
2: 예. 예. 그래 나니까 예, 머리 아프고 어지럼이 나던 게 많이 없어지고 기억력이 없어서 깜빡깜빡하던 게 예,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0: 기발일 겁니다. 예예.
2: 네. 예. 예, 그리고 예, 그냥 가슴이 그래서 답답하고 불안하고 허리 놀라던 증상이 예, 없어지니까 예, 마음 편안하니까 예, 잠을 잘 자니 머리 맑아지고 정신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그렇죠.
2: 네, 예, 그 이게 세심히로 문의하자고 합니다.
0: 예.
2: 우리 언니가 예, 어때 여자가 예, 밥을 이렇게 먹으면 목에 딱 걸린 것 같은 내 아이 감이 잡.
0: 예.
1: 네.
2: 그리고 예, 소변이 자꾸 예, 소변이 자꾸 뭐 재택해도 소변이 찌끔찌끔하고 물소리도 소변이 찌끔찌끔하고 하니까 외출해서 예, 실수할까봐 겁나다는데 이 세심이를 쓰면 되겠지 해서 문의해달래 그러니까.
0: 잘 물으셨는데요. 집에 언니분이 세심이를 빨리 선택하는 게 길입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이름 그대로 약 이름 그대로 콤파츠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여기 우수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전도권하고 그리고 여기에 사슴이 피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녹혈정이 들어갔고 32가지 진기 중약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증상을 개선해 주는 데는 기본 이 제품을 시작해서 한 반년 정도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해결받을 겁니다. 이 제품 자체가 우수한 제품이니까 소화도 너무 잘 되는 우수 성분들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견제하는 게 언니분한테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2: 그럼 예, 오늘 받아 쓰겠다면 그럽니다.
0: 예, 이번에 가격 인상도 된다 하게 되어 있으니까 빨리 이용하시게 되면 낮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까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2: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 처방은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입니다. 중국 과학원이라 하게 되면 자연과학 가운데서 제일 띵풍에 속하는 이런 그 연구 그런 기구에 속하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나온 처방 자체에 대해서는 천이 박사 CAMP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CAMP 기술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수명이 120살로 기본 갈 수 있는 충분한 이론 근거가 여기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이 처방 자체가 150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 전달해서 모든 불평형이 생기는 그 부분에 가서 이 제품이 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불평행을 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많이 아프고 어디에 불편하고 하면 한 것만 불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모로 불편해지게 될 수밖에 없는데, 천명이 약박사가 연구에 성공해낸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40여 가지 질병의 원인과 근원을 찾아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보온제품 천이박사에 속하니까 신심을 갖고 드시게 되면

0: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전희 박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아 정말 이야기에 노벨상 받은 게 돼 그러는지 효과 특별히 좋습니다.
0: 그럼요.
2: 나는 예, 어떤 약 먹으면 잘 말아 들었는데 이건 예, 첫째 항상 이 고리띠하고 어지럼증하고 혈압조절도 아예 됐는데 이것은 남의 혈압조절이 잘 될까 골이 좀 신하고 아침에 맥이 나고 영 좋습니다. 개군이 심장이 나쁜데 심장이 항상 후두두하고 어디 떨기는 것처럼 그랬댔는데 지금 이거 전이 박사 쓴다니 이 정세 어떤 근본 다 없어도
0: 아, 심장과 뇌혈관의 특수성이 있는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이게 기억을 지금 우리나 70 넘어먹은 다음에 기억이 까딱까딱 할 때 많지않까.
0: 그렇죠.
2: 그래는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이 전이 박사 중에 늙음하게 치매 오는 거 예방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 복용하시게 되면 거의 치매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예. 야, 네, 우리 사도 일볼까에 치매 걸린 게 망도입니다.
0: 아, 야, 한심하죠.
2: 우리 며느리 온 거 딸도 알아 못 봅니다. 그러네. 그렇죠. 와, 이게 사람이 늙음하게 치매 오지 말아야 되겠다. 나이도 많습니까? 치수 우수인데, 그래서 예, 그래서 갔습니다. 걔가 거봐이 무서웠습니다. 근데 예, 예. 정말 이게 깜빡깜빡이요 기억이 없던 게람 다 돌아오고 영 좋습니다. 걔 이게 또 예, 위도 좁아져서 예, 밥도 맛있고 이 고루고루 다 도와준다.
0: 종합으로 해결해 준다. 40여 가지 예.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2: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 아저씨는 세신 1호를 썼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그래서 내 예, 우리 올케 지네를 소시장 간다는 게 버스에 앉았는데 모르게 소배 주르르 내려봤어요. 이 밭이 다 벗었단다. 신까지.
0: 그렇죠.
2: 그러니까 역할에서 보니까 창피상 같아서 예, 한딴 데 가고 집을 데려왔단다.
0: 그렇죠.
2: 그러니까 예,
0: 큰일이죠.
2: 그 말아본 것도 모르고 예, 저절로 그렇게 나오더란다.
0: 그렇죠.
2: 그래 네. 오, 형님 이거 어찌겠는가 하면 어디를 갈래도 갈기 힘든다며 이랬다. 괜히 아, 우리 아저씨 좁은 게 세심이로 영 줬는데 그거 먹어봐라. 그래 우리 얼쌤이 그거 먹었는데 우선은 이렇게 우선 서시장이랑 갈 일이 있어도 차 타기 무섭지 않단다.
0: 컴파관리에서는 예, 세신이랍니다. 예.
2: 예, 섭외에 찾아서 어디로 자기도 모르게 나오던 게 우선 그런 사이 없어졌단다.
0: 예.
2: 그리고 예. 예, 우리 올케도 이게 김추이 많이 불어났지 허리도 아프지 다리도 아프던 게 많이 좋아졌다고 영 좋아한다.
0: 그럼요.
2: 예, 이번에 예, 우리 활동이 어떤 며칠에 끝이 나겠는데 나는 이 그 전희 박사 우리 올케는 세심이로도 더 배달받겠단다. 콩팥이 한번 베이듬이 그게 영 좀 치료가 더 오라제구먼이다.
0: 예, 그런 치료는 서약 치료로서는 임시구급이지 긴 치료를 해결하기 바쁩니다.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이번에 우대성 제거지 그리고 가격 인상 전에 좋은 정책이니까 잘 이용하시게 되면 그런 질병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겁니다.
2: 예. 예, 오늘 그래서 우리 둘이 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세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에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쇄신 이론은 특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

0: 이 제품 자체는 갑 을로 나누게 되는데 갑은 녹혈정 사슴이 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슴이 피는 효과가 빠릅니다. 그런데 사슴이 피로 해서 그거 완전히 건조시켜서 분말로 된 이런 제품 자체인데 식전에 딱 풀어서 이 짝 제 그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전녹거는 갑 을 가운데 을은 날 드시고 그런 다음에 갑을 날 제 닷새만에 한 번 드시거나 혹은 남성들 가운데서는 갑을 먼저 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짝 그 전녹건 드시고 날 후에 다시 이짝 닷새만에 그 녹혈정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드셔본 분들 가운데서는 그 효과성을 깊이 느끼시게 되실 겁니다. 우리 지금 오랜 질병, 만성 질병, 노인성 질병은 알게 모르게 상하는 게 누구를 상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콩팥을 많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콩팥을 상하게 되면 콩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관리하는 부분은 심장을 관리합니다. 심장의 혈이 그 콩팥의 사구체가 100만 개, 100만 개, 왼쪽에 100만 개, 오른쪽에 100만 개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들어와서 멍 땅 체중이 100분의 7 내지 8을 차지하는 내가 100근이라면 내 몸에서 흐르고 있는 혈액이랑은 7근 내지 8근인데 이 혈액은 어디에서 뇌가 되는가 하면 사구체에서 뇌가 됩니다. 뇌가 돼서 좋은 혈액은 심장으로 그리고 노폐물을 하고 독성물질 같은 것은 방광과 뇌도를 통해서 체에 배출되게 되어 있는데 이 세신이라는 콩팥을 관리해주는 데는 아주 특별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예,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저희 남편분이 신체가 몹시 허약합니다. 이갈진 세대에서의 또 비기성으로 자주 입원하고, 그래놓고 감기를 계속 달고 살고, 감기만 걸리면 기침 짓고, 기침하고, 밤은 계속 가래고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심이를 지금 드시고 있는데, 용 효과도
0: 효과 빠를 겁니다. 확실하고.
2: 예. 예, 감기 자주 걸리던 게 감기 자주 아이 걸리고 감기 걸려도 예, 옛날에는 열흘씩 막 그렇게 보름씩 하는데 지금 그거 한 일주일이면 살아났고 예, 예. 기침하면 가래도 아이 꿇고 결국 매일 치고 하거나 예, 확실히 밥맛이 돌아서고 맥이나 하고 예, 소화도 잘 되고 효과를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0: 선택 너무 잘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 아로인들께는 참 이야기, 참 보약이 참 좋은 이야기 같은 생각이 들어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계속 묻겠습니다, 우리는.
0: 예. 이 세신으로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게 되면 이제 상수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이게 많이 올라가게끔 하는 이런 좋은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실은 놓고 쓰시면 됩니다. 예.
2: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늘 건강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보혈 공능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나이가 드시면서 조혈 공능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혈액은 늘 혼탁된 혈액이 뭐 심장으로부터 내 발끝까지 가면서 쭉 하면 뭐 마지막에는 내 혈전으로서 어떤 분들은 동맥경화로서 혹은 심장병으로서 힘들 수밖에 없는데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콩팥의 문제가 있습니다. 콩팥이 자기 구실을 제대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끔 이런 역할을 반면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여기에 녹혈정이라는 성분 자체가 효과가 빠릅니다. 콩팥이 양을 도와주게요. 그리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면증이 해결받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품 써보세요. 그러게 되면 이전엔 잠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잠이 오는구나 이런 감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남성들 가운데 양리가 생기고 유정이 생기고 그리고 혈소판 감소증으로 인해서 뭐 쭉 하면 여기저기 어혈이 생기거나 조혈 공능이 많이 떨어지는 전제에서 혈소판 감소증이 생깁니다. 혈액이 조선 가운데 혈소판은 중요한 한계 성분에 속하는데 조혈 공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증상도 생기게 되어있고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데는 세신으로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우수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처방 가운데 다른 처방이 있을 수 없는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하나는 녹혈정 사슴이 핍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유리병에 그러니까 페니실린 병상 같은 그런 작은 유리병이

딱 들어있는데 그걸 아침에 일어나서 금방 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어느 정도 공룡 그 회복이 된 기초상에서 따가운 물에 풀면 안 됩니다. 따뜻한 물에 풀어서 이렇게 훌마하게 보셔. 그럼 벌써 정신이 날 겁니다. 그렇게만 이렇게 뭐 저희들이 견제하는 몇 개 백날만 이렇게 견제하게 되면 정신이 나고 맥이 나고 모든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노권이라는 이 성분 자체는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사슴이 전반은 인류에게는 아주 다른 제품으로 선택할 그 대체할 수 없는 이런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콤파치 양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슴이 전반으로 된 이 성분 자체가 오직 여기에 세신리로 갑을감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변이 잘 통하지 못해서 힘든 분들은 있는데요. 여기 수호양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요. 술에다 볶은 겁니다. 주차하라 했는데요. 이 성분 자체는 룬찬 통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나이가 드시면서 통변 역할이 떨어져갖고 나을 다시 한 번 씹어내 이러면 절대 안 돼. 보통 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독성 물질이 다시 혈액 가운데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변은 그 자리에 있지만 해도 장도의 역할을 하게 되어 역류를 하면서 노폐물이 다시 혈액 가운데 섞이게 되어서 모든 공능 저하를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수양이란 성분 자체가 룬창 퉁변해주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콤파츠 양을 돋아주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아무튼 세신으로 이 제품 자체를 쓰게 되면 집안에 있던 사람이 바깥을 나가고 화장실 못 가던 사람이 화장실 갈 수 있고 모든 공능이 힘차게 진행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둡고 간에 문제가 있던 분들 가운데서 간과 콤파치 부족을 해결하는 데는 여기 저실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이런 성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 간과 콤파치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시력을 개선해 주게 되어 있고 부종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우리 지금 보통 부종이라 하게 되면 그래다 그저 부종이 생겼다 손가락 누르게도 쑥 들어갔다 다시 한참 있어야 다시 올라서서 나오는 이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특히 아랫다리를 포함해서 이런 증상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부종은 그저 부종에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노폐물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혈액 청소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저실자라든지 토사자라든지 이런 성분은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성분들은 지금 약을 씀으로 인해서 간에 부담이 가고 콤파츠에 부담이 가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치료 효과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제품을 드시게 되면 소변이 작거나 시력이 떨어지거나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유정이 생기거나 이런 분들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정신이 발딱나고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적지 않은 분들은 쉽게 추위를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5월에도 뭐 속내복을 입고 잣대 뭐 덧가바 신고 잔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요. 여기 바지텐이라든지 육종용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기본으로서 한을 몰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통통을 제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이 아주 우수한 성분 32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비위를 든든하게 하는 즉간초란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비위를 든든하게 하는 닭근백수 초바이수라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고 백출이라고 나게 되어 있죠. 이런 건비이기 역할을 하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본 제품을 드심으로 인해서 소화가 이전에는 너무 올림에 달려서 될 세였는데 지금 먹으면 툭툭 내리꺼지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저황계란 성분 자체는 비장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우리 중의학설에서는 콤파츠는 선천의 지번이고 비장은 후천의 지번이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소화한 음식을 올리 전달해주는 기구가 바로 비장입니다. 이래서
심장에, 폐에, 뇌에 이런 걸 올리 전달해서는 영양을 올리 전달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 자체가 비장에 속하는데요. 이 비장이 든든해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며 그리고

0: 많은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곤 하니까 옛날에는 저 가면 감기를 담아두고 하던 게 지금 기본상 호흡기통이 문제가 문제로 되지 않는다고 뭐 때문에 맥동이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맥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자음 윤폐의 역할을 하게 돼 있으면서 진액을 보충해주고 충분하게 우리 지금 폐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서 전면적으로 좋아지구나 이런 효과를 보신 분들이 기본으로 돼 있겠습니다. 그리고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10년 신경외과 미국에 있는 박사가 누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했는데 양천공 22년 6월에 미국 화성든에서 제39개 세계 심장뇌혈관 학술대회가 열렸는데 이분이 여기에 딱 등장한 거 이 지분을 일구 제품이 나서라니까 천희 박사가 나섰는데 해결됐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회를 맡은 리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동북아신문을 통해 발표된 재한 조선족 작가들의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석춘화 씨의 수필 길루의 고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길루의 고향 석춘화. 18살에 대학 진학을 위해 북경으로 떠날 때도, 더 큰 꿈을 쫓아 먼 일본으로 떠날 때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뿌리가 내려있는 고향으로 당당히 돌아가리라고. 그 다짐은 내가 어디에서든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어 주었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오랜 타향살이를 접고 귀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정착한 곳은 고향이 아닌 타지였다. 더 늦기 전에 고향에 돌아와 살라는 친구들의 꼬드김이 그럴 수 없는 내 처지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 중국에는 과거의 급제해 벼슬길에 오르면 비단옷 곱게 차려입고 고향을 찾는다라는 속설이 있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아직 비단옷을 걸치지 못해 돌아갈 수 없다며 너스레를 떠는 웃음 너머에는 씁쓸함이 묻어있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똘망똘망한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엄마, 내 고향은 어디예요? 같은 반 친한 친구가 설쇠로 고향으로 돌아갔단다. 아직 고향의 뜻조차 제대로 알 턱이 없는 4살배기의 질문은 마치 느닷없이 밤하늘에 쏘아올린 폭죽처럼 내 마음속에서 불꽃을 튕기며 요란하게 터졌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들은 3살 나던 해에 중국으로 돌아왔고, 시부모님이 계시는 연태에서 1년간 살다가 지금은 청도에서 살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고향은 나서 자란 곳이다. 그런데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중국이고 본적은 연태이며 현재는 청도에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 내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변이라 말하겠지만 아이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주는 것이 현명한 답인지 모르겠다. 출산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였다. 일본에서 먼저 육아를 시작한 선대들은 하나같이 일본식 이름을 지으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낯선 이름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어울리지 못할 수 있다.

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었다.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면 그나마 이질감이 줄고 타인의 시선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수긍했지만 마음 한켠에 묘한 초항감이 생겼다. 고작 이름 하나로 국적이 바뀌는 것도 뿌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이름인지보다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을 바라는 법이 아닌가라는 다소 건방진 확신이 일렁이며 내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으로 번져갔다. 일본에 살면서 나는 분명 중국 사람인데 왜 조선어를 할 줄 아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때마다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조선족이 있지요 라고 구구절절 친절하게 설명하곤 했다. 그런 해석에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었고 흥미진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가 연거푸 질문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어딜 가나 호기심과 관심 속에서 주목을 받으며 나는 자꾸만 정체성을 확인받았다. 그러는 사이 나는 누구이며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딘가 하는 헛갈림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었다. 이제 내 아이가 커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기 뿌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날이 언젠가는 꼭 오고야 말 것이다. 아직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부모로서 자식과 같이 그 해답을 찾아야 마땅하다. 아이의 고향은 어디인가? 어디여야 하는가? 나는 타향살이에 지쳐 외로움이 사무칠 때마다 자주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의 골목길을 떠올리곤 했다. 좁디좁은 골목길에서 동네 친구들과 방방 뛰며 신나게 놀던 삼삼오오 모여 낙지를 치고 술래잡기를 하느라 해 저무는 줄도 모르던 그 시절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다. 장난기가 발동하면 음매 울어대는 옆집 소공둥이를 기다란 나뭇가지로 슬쩍 찔러놓고는 깔깔대며 도망치기 일쑤였다. 앞마당을 어슬렁거리던 계산이의 꽁무니를 쫓다 넘어진 날에는 무릎이 까지고 눈물이 났지만 그마저도 금세 웃음으로 날려버렸다. 비록 풍요롭진 않았지만 마을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멀리멀리 퍼졌고 나는 그 작은 마을의 지붕 아래에서 미래를 꿈꾸곤 했다.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가는 초가집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곳. 고향의 풍경 속에 머문 아스라한 기억은 바람처럼 옷깃을 스치고 애틋한 그리움은 연기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다. 일본을 떠나던 날 나는 착잡했다. 그립던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막상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온 그 땅을 떠나려 하니 씁쓸하기도 했다. 나의 빛나는 청춘이 녹아있고 정서가 스며든 그 땅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한없이 막막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차츰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배워갔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주적 이동을 감행하고 있는 나. 그리고 커가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될 내 아이. 우리는 어쩌면 서로 닮은 운명을 지닌 채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인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나는 고향이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꾸 돌아가고 싶어지는 건 단지 그곳이 내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곳엔 소중한 내 가족이 있었고 매일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를 주고받던 이웃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만든 소소하지만 덧없는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있어 내 마음이 자꾸 고향을 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 아이에게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어느 곳을 두고 고향이라 부르게 될까? 언젠가 나처럼 삶의 갈림길 앞에서 방황하며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나는 그 뜻깊은 여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려 한다. 태어난 곳만이 고향은 아닐 것이다. 사랑이 있고 추억이 쌓인 곳이라면 그 어디든 고향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걸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 삶의 끈끈한 의미가 부여해지는 그 곳이 또 다른 고향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동우야,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지금 자라고 있는 곳일 수도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마음껏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갈 그곳 또한 너만의 또 다른 고향이 될 수 있단다.

엄마는 내가 어디에서 살든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그 뿌리에 긍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드넓은 하늘에서 새하얀 구름이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다. 그 순간 내 마음도 구름처럼 가볍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향하는 마음은 마치 구름을 걷듯 산뜻하고 설레임으로 가득 찼다.

네, 작자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작자 자식에게 마땅히 고향이라고 이름 짓을 것은 없지만 자식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고 긍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커가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과 추억이 깃들고 삶에 끈끈한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 또 다른 고향이 아닐까요?

소는 새콤 달콤한 향이 방 안 가득 채웠다. 포슬포슬하고 동글납작한 모양에 손이 낀 아침 숨결처럼 새하얀 쉰떡이 들어있었다. 막 시루에서 꺼냈는지 아직 남아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리자 잊고 있던

내 고향 연변에서는 발효된 것을 쉬었다라고 한다. 맵쌀가루에 감주를 넣어 발효시킨 증편을 쉰떡이라 불렀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동네에서 쉰떡집으로 통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쉰떡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전날 저녁이면 할머니는 맵쌀가루를 익반죽해 감주를 넣고 가마솥 아랫목에서 발효시켰다. 새벽이면 술 향기가 은은히 퍼졌고 그 냄새를 알람삼아 할머니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곤 했다. 모쇠솥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팬케이크처럼 동글 납작하게 쪘다. 갓 쪄낸 떡은 하얀 구름처럼 포슬포슬 부풀어 올랐고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고명을 곱게 뿌린 뒤 참기름을 발랐다. 간식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친구들은 맨날 떡 먹어서 좋겠다라고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쉰떡이 싫었다. 백설기처럼 부드러운 것도 찰떡처럼 쫀득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식감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코끝을 찌르는 낯선 신내가 거북했다. 더 큰 이유는 어머니였다. 맞벌이였던 부모님은 할머니를 모시며 아이 둘을 키우느라 늘 바빴다. 특히 어머니는 출근 전에도 떡 만드는 일을 도왔다. 해가 뜨기 전에 떡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무게를 다 아는 듯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며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유난히도 안쓰럽게 보였다. 뜨거운 김에 대여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나는 그놈의 떡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는 것만 같아 괜스레 쉰떡이 미워졌다. 아침마다 떡을 한 점 물고 학교에 갔으면 어머니가 따로 밥을 차릴 필요 없었겠는데 나는 떡은 죽어도 싫다며 꼭 밥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철없는 고집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루는 밥 대신 쉰떡이 올라있었다. 또 떡이야? 나 밥 먹을래. 투정을 부리며 접시를 엎자 쉰떡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니는 묵묵히 그것을 주워 자신의 밥그릇에 담고는 다시 밥을 지었다. 보다 못한 할머니가 이놈의 떡 장사를 그냥 확 그만둬야지 온 가족이 무슨 죄냐? 라고 했다. 떡 장사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죽 먹어야 할걸요? 그러면 얘가 또 죽은 죽어도 싫다고 할 거고. 어머니의 우스갯소리에 할머니가 크게 웃었다. 손녀를 밥 먹이려면 떡 장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네. 그 뒤로 쉰떡은 내 기억에서 멀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왔고 여기서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자 쉰떡을 먹을 기회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쉰떡. 타국에서 고향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건넨 마음이 느껴져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한입 베어 물었다. 푹신하고 말랑말랑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기운이 입안을 감돌더니 곧 고소한 맛이 따라왔다. 오래 묵은 된장처럼 깊고 담백한 풍미가 번졌다. 쉰떡이 이렇게 맛있던 떡이었나? 쉰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내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 시절의 쉰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가족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임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최근 어떤 기사에서 맛의 회귀라는 말을 읽었다. 어린 시절 먹던 음식이 오래 묻힌 기억을 깨운다는 뜻이었다. 한 다국적 식품 기업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잊을 수 없는 레시피 활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재현해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치매로 자기 이름과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유년 시절의 음식을 맛보는 순간 옛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향,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까지 추억의 음식이 잊고 있던 시간을 되살려낸 것이다. 내 지인도 어릴 적에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너무 싫어 수십 년 김치를 먹지 않았는데 50대가 되더니 이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한다. 맛의 회귀를 경험하는 음식에는 즐겨 먹었던 음식만이 아니라 한때 싫어했던 음식도 포함되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음식이 나도 있다. 세상에는 더 맛있는 음식도 더 고급스러운 재료도 넘쳐나지만 이상하게도 내 혀는 오히려 오래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토속적인 맛을 찾아 헤맨다. 예전엔 쓰다며 뱉어버리던 두릅의 쌉싸름한 맛이 요즘은 그렇게 좋고 썩은 냄새 같다며 밀쳐냈던 청국장이 지금은 너무 구수해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 있는 식품마트까지 찾아가 사오곤 한다. 왜 싫어했던

음식을 수십 년이 지나서 찾게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음식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입맛에 남아있는 깊은 뿌리 때문은 아닐까?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전해진 음식을 통해 DNA 자체에 각인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맛의 회귀는 단순히 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고향의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통닭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 그 맛은 뇌속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문득 깨어난 활성세포와 함께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쉰떡을 맛본 두 딸이 코를 찡그렸다. 나는 웃으며 아이들 손에 떡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엄마처럼 이 향을 그리워할 날이 꼭 있을 거야. 옥수수 원면, 고추 순대, 연변식 된장국 등 여러 가지 고향 음식들을 만들어주면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겨우 맛보기만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에 이 음식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아이들도 문득 엄마의 고향 맛이라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비록 지금은 타국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뿌리만은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내 마음도 함께 떠올리면서 말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몸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지만 어릴 적 맛보았던 고향의 맛은 잊을 수 없다면서 어릴 적에는 고향의 맛, 어머니 맛을 모르고 자랐지만 지금에 와서는 못내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맛을 넘어 돌아가신 부모님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이어 조혜봉 씨의 수필 산다는 것을 감상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조혜봉. 지긋지긋하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 앞엔 어쩔 재간이 없었는지 어느덧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다. 등산의 최적인 계절이다. 솔직히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고등학교 시절 소풍으로 송알릉 자락에 가본 것이 전부일 만큼도 꾸준히 산행을 이어갔다. 꿈속에 조금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더듬어 보면 30대 후반 텅 빈 배낭에 삶에 대한 물음표만 가득 채운 채 코리안 드림의 열풍에 휘말려 한국행에 몸을 던졌다. 금전만능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몸으로 받아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다. 건설 현장의 철근 형틀목수, 깊은 산속 돼지 농장 사양원, 아파트 청소부, 일용직 잡부, 호프집 주방장, 그리고 회사원까지 내 작은 몸뚱이에 이처럼 수많은 직명을 달아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한국 팔도를 떠돌며 피땀 흘려 개고생을 한 대가로 이제는 아파트도 자가용도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다.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우선시하며 남들의 시선에 맞춰 껍데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리라. 지금의 삶을 과거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과연 교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한국행을 단행했을까? 결국 마음이 시킨 결과물이었지만 아직도 의혹과 고민을 짊어지고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이 서글프다. 생은 짧은데 진정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고민의 늪에서 허덕이게 된다. 이런 고민 속에 문득 돌아가신 삼촌의 모습이 떠오른다. 삼촌은 항상 당당하게 마을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분이다. 특히 초상집에 시신 다루는 일을 도맡아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주셨는데 집 식구들이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말려도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니 걱정 말라며 손을 떼지 않으셨다. 그런 삼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위암 말기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 타인의 죽음을 위로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은 생각해본 적 없던 삼촌에게 그것은 청천벽력이었다. 처음에 절망하고 약을 거부하던 삼촌은 결국 부정, 분노, 타협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다. 후회 없어. 나 편하게 갈 거야. 라는 마지막 유언은 삼촌의 진심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대가 없이 시신을 만지는 이해하기 힘든 봉사였을지 몰라도 삼촌 자신은 원해서 한 일이었기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꼈던 것이다. 꿈속에서나마 죽음을 경험했던 나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철저히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살면서 우리는 상실과 고통, 죽음과 마주하게 마련인데 과연 인생에서 진정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불철주야로 미친 듯이 바쁘게 달려온 내 모습이 허허벌판의 호수아비처럼 어설프게 다가온다. 아파트와 자가용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안다. 더 늦기 전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더 많이 사랑하고 기뻐하며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남김없이 녹여가고 싶다. 고즈넉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든 대도시에서 동분서주하든 살아가면서 울고 웃으며 그리워하고 미워하며 후회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그려가는 자화상이다.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마냥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그 복잡한 울타리 속에서 흔들림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찌그러져 가는 오막살이에서 조밥에 된장 찍어 먹어도 웃으며 하고 싶은 일 하며 살면 그것이 행복이요. 평생 고향 마을에서 소를 키우시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외우시던 말씀이 귓전에 쟁쟁하다. 담배를 태우시며 소리 없이 미소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밟힌다. 쏜살 같은 세월 속에 가을의 언덕에 속어보니 쓰러져간 지난 여름에 무더웠던 날들조차 벌써 아쉬워지고 그리워진다. 고등학교 시절 송알령 자락에서 보았던 아름드리 소나무의 풍경도 그리움의 꼬리를 문다. 산다는 것은 정말이지 그렇게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고민하는 것인가 보다.

네, 그래서 작자는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거두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만족을 느끼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찬 인생이 아닐까요?

장약 침례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침례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침례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편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심리방 정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장약심리방 본약도 도드리고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초본 차향 비계를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드리는 건강 선물 세트를 도드리는 우리 활동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심장 혈관이 막혔거나 뇌혈관이 막힌 것을 새로운 치료 방법인 아주 특수한 요 핵심 성분인데 파핵용지효소라고 이런 파핵용지효소를 추출해서 뚫어주고 녹여주고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심장 혈관, 뇌혈관이 막힌 것을 해결해 준다. 심장 혈관이 막힌다 할 때 심장에서는 우리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심장 구조 신호를 우리 몸에다 보냅니다.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은 경상적으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마음이 초조해나면서 가슴이 답답해납니다. 필요할 때 심정구의 통증이 나타나고 심장 부위에 때로는 1, 2초 동안 바늘로 찌르는 듯한 이런 통증이 있습니다. 이럴 때도 이게 다 심장 혈관이 막혀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구조 신호를 보내죠.

0: 그리고 아침에 금방 일어나서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아 가슴이 답답해나고 반드시 누워있는데도 또 숨이 차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예, 식사를 한 후에도 팽창감이 나타나거나 식은땀이 좔좔 나고 아, 또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죠. 예. 예, 걸을 때나 층계를 올라갈 때도 아, 숨이 많이 차면서 또 가슴이 답답합니다. 예. 예, 그리고 신체의 일부 부위에 예, 원인 모를 통증이 느껴집니다. 예. 그리고 정서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격동되거나 할 때도 쉽게 왼쪽 가슴이 답답해지고 가슴이 짜릿짜릿해나면서 아프죠. 예. 예, 그리고 관심병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는데도 어느 순간 왼쪽 가슴이 예전보다 시간이 더 느리게 아프다거나 아, 쇼상간유를 입에 물고 있어도 완화되지 않는다거나 당근 숨이 넘어갈 것 같다. 이럴 때에는 아, 내가 심근경색으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 예,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넘어갈 때 예, 심근세포가 30% 죽어나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명심하고 거기를 넘어가지 말게끔 아, 그 약을 드셔가지고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예.
1: 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와 나는 우리 영감과 같이 장난 실마 먹고 교대는 한잔다.
0: 예, 알고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 우리 이 약을 먹고 두 달 효과를 보고 너무 정상적인 생활을 너무 잘해서 이 약 덕에 이렇게 효과를 보고 새로운 저기 또 생명 찾았는데 이 약 정말 좋다는 거 내 말하면서
0: 예.
2: 예. 예. 그래 이 약 먹으니까 내 너무 효과 좋을까 이 내 우리 주변에 사람들 여러 내 소개를
0: 했 많이 소개했습니다 정말
2: 예, 예. 많이 소개했는데 예. 다 효과 좋답니다
0: 효과 좋습니다 꼭
2: 예. 예. 그래 모두 밭을 댕긴 사람을 한국 간 사람으로 많습니다
0: 예. 좋은 일이죠
2: 그래 모두 예, 좋은 거 나 소개를 해줬다고 치세다고 위험 그랜다 아, 볼 때마다 말한다
0: 더구 많이 쌓는 게입니다
2: 예, 볼 때마다 말하고 예. 여기 또 우리 같이 노는 그 또 활동실에서 같이 노는 그 사람이 또 이 심장이 나빴으면 숨이 차고 얼음하고 올라올 때도 흩뜩거리고 이랬단다
0: 예.
2: 어, 예. 예, 근데 그 사람은 약 반의만 해가지고 암약이나 과민의만 해가지고 마음대로 못 쓴단다
0: 아
2: 그래 이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하는가 뭐냐 뜨다.
0: 아 예, 이 간이 해독 작용을 잘하지 못한다면은 예, 약을 드신다 할 때 과민을 잘합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에 보면은 예, 소홍화라든가 담남성이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청궁이라든가 또 예, 예 지용이라든가 당귀 우수리 여기 예, 이런 성분이 간 경락으로 들어가 가지고 간 기능을 높여주면서 해독 작용을 해준다. 예, 그러면서 간을 보양해 주죠. 예. 그리고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은 소분자 중약으로 나온 그 약이기 때문에 에 입에 넣어가지고 1~2초 사이에 흡수를 하기 때문에 간이 안 좋아 약이거나 뭐 윙간한 음식을 또 드셔도 과민을 잘하는 이런 분들 아 과민하지 않습니다. 예, 에 그분한테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예. 이제 심장병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숨이 많이 차고 얼리막을 올라갈 때도 또 숨도 많이 찬다 제쿠마입니까. 예,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볼 때 심장 기능을 높여줄 수 있는 성분이 홍경천이라든가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 심장 경락에 들어가 가지고 심장 기능을 높여주면서 또 심근세포도 격활시켜준다. 예. 그래서 아, 숨이 그렇게 차던 분들도 지금 이 약을 드시면서 좋아지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내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장병을 치료하는 데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2: 예. 개, 예. 예 연락 드릴게요. 예.
0: 예. 2419-7979번으로 예, 그분 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한테 연락 주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아,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고혈압 환자입니다.
0: 예.
3: 이 당약 먹기 전에는 예. 서약인 고혈압 약을 예.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2년자오 예, 당약 14박 먹고 있는데, 야, 딸자오 약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렘까.
0: 알기죠, 거기.
3: 예, 그래서 예.

0: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5일, 7일, 10일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예, 해답하고 감량하고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했는데 예, 해답도 그렇게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0: 예, 에이. 지금 예, 당약 심리밥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0: 신경성으로 예, 귀에서 소리나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예, 반년 먹고 예,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아, 예.
0: 그리고 예, 병원에가 검사한 것이 예, 다발성 뇌경색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 그런지 예, 머리가 어지럽고 예, 머리 안이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정신이 아예 납니다.
1: 예.
0: 그런데 이 약을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에 인차 이롭습니다.
1: 하, 그렇습니다.
0: 예, 지금 예, 아침에 일어나는 예, 정신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0: 예. 예, 저는 이 약 먹으면서 예,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1: 예.
0: 우리 집 예, 두 사람은 딱 이 약만 먹고 지금 건강 찾고 있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요. 선생님 한 가지 내 문의하십시다.
1: 예.
0: 내 친구의 병원에서 그랬는데 예, 장기성 그런 뭔가 심노동이랍니다.
1: 아.
0: 이런 사람도 이 약 먹으면 좋아질 수 있습니까?
1: 예, 좋아질 수 있죠. 예, 이 장시식 노공이라는 거는 뇌경색 중에 한 개 류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주요하게는 대뇌 깊숙한 곳이 작은 동맥에 경화가 오고 지질이 침착돼가지고 이게 노폐물이 깔아난다는 이런 말이죠. 예, 예. 예 노폐물이 깔아앉아가지고, 아, 그, 아, 딱 가라앉거나 혹은 혈전 형성으로, 아, 혈전이 형성되면서, 예, 혈류가 차단되면서 뇌조직 극부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면서 뇌혈관이 막히는 이런 병입니다. 예, 예. 이 장시식 노공은 예, 주로 고혈압병이 있는 분들 장기적으로 고혈압을 공제하지 못해가지고, 아, 그, 이런 분들이 보면은, 아, 혈관 내강이 졸바지게 그, 그런, 이, 이런 분들 보면은 소동맥을 예, 그 고혈압병이 있는 이런 분들 제대로 공제하지 못한 분들 보면은 소동맥벽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혈관 내강을 아, 그 내경을 졸바지게 하기 때문에 결국 막히게 됩니다. 예, 예 당뇨병이 있다거나 혈지가 높다거나 또, 아, 그, 혈압, 혈당, 혈지, 뇨산이 이 네 가지, 이런 네 가지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아, 맞춰줘가지고, 스코를 해결해 주는 데서 아주 우수한 이런 성분들이 우리 장약심리방에 들어갔습니다. 예. 주로 네. 소홍화라든가, 또 황계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홍경천이, 예. 네. 청궁이라든가, 담남성, 지룡,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기된 심리 장병들이거나 아, 뇌경색하고 뇌출혈 후유증을 치료해 주는 데서 아, 아주 치료작용이 좋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장시식 노건이라며
0: 예. 예.
1: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0: 예.
1: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 많으십니다.
1: 감사합니다.
3: 예, 우린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 강의를 예, 이 때문에 듣고요. 오후에 또 듣습니다.
1: 예, 오후에 또 3시 반부터 4시 사이에 합니다. 예,
3: 예 많은 예.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지금 이 약이 서장 약으로 전해져 약재가나 예, 다 기다만 영달 듣습니다. 우리
1: 예.
3: 그래 우리 어선이 선생님이 강의하셔부터 오늘 이때가다 이 약을 지금 썼는데 야, 약은 어쨌든 명약 중에 명약이고, 예. 이거는 뭐 보통 약이 아니고 고산지구의 서장이 4,500m 이상의 약제제 그만.
1: 맞습니다.
3: 같거든.
1: 예.
3: 예, 그러니까 나 심리혈관 질병에는 이건 최고약이고, 예. 심리혈관 질병의 약에서는 예, 이 약을 소갈 게 있는 것 같단다. 그럼 어째 그런가? 아, 이 약은 4,500m 이상이 되는 약이가 그, 년 한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갔지, 그 뭐니까.
1: 예.
3: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들어간 약이 아직까지 없고, 예. 또, 홍경천, 그건 항산화작이 엄청나게 하고, 면역을 엄청나게 높이는 약이 5,300 이상 되나, 그 약이 또, 그 홍경천이 또 들어갔지, 그 뭐니까.
1: 하하, 맞습니다. 예.
3: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년 한금으로 된 약이 한 가지도 아니고, 예,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 그 다음엔 아무리 하늘만 큰 병인데 이거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병에도 중풍을 비롯해서 어떤 병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야.
1: 심혈관 질병이라는 게 원래 사람의 아이디다. 목숨을 뺏어가는 이런 병입니다 원래.
3: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배 중화 그러니까 그게 배 크다는 건 배에 그게 중화하고 목숨 뺏어간다 뜻이겠구먼. 그러니까 무슨 약을 수탕 약을 다 써도 아이디 때도 괜히 끝내 이 약을 다 쓸 거예요. 제풀이 오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뭐니까, 혈압이, 막 양대 사실 가도가 없어서 제풀이 오고, 어느 날 죽음이 길밖에 없다 했습니다, 선생님.
1: 이 병이 중한 사람 꼭 이거 쓰면 좋습니다. 이게 아주 강력한 약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너무 중한 예, 사람들을 예. 치료해내는 그런 약이죠, 예?
3: 아니, 네 가지, 이런 한국문 어떤 게 한 가지, 네 가지가 들어갔을까? 아니, 온몸이 들어가서 항산화 작용을 알아서, 그래서 자유기란 선생님 말씀하실 때, 자유기란 몸딱 없애서, 예. 그 다음 제풀이 오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약이가.
1: 예, 그렇죠.
3: 하여튼 이런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까, 이게 뱀비에 30일 동안 했는데, 인산 떨어야지 때도 한 달 후부터 조금 더 났으려고 때, 반년지까지 완전히 났고, 해. 아니, 그 다음에 심혈도 이때 사실 깨지는 게, 야, 그건 정말 사람이 목숨을 정말 뺏어가지구만.
1: 이 약은 서약이 아니고 중약이기 때문에, 그저 쓰자마자 뭐 내리모레 인차고서 다 없어지는 그런 증상들이 다 소실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3: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1: 조절하는 시간의 수요됨.
3: 예. 예, 천천히 해결되는 게 더 낫고, 마음이 안정되고, 체질도 안정되고, 재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그래서, 예, 정말, 그래서, 안전하게, 이렇게, 관을 넘고 할까, 마지막에, 그래서, 아이, 혈압약, 그래서, 예, 이거 세 번씩 드리겠까나요, 선생님.
1: 아, 짝 치워라, 재발까
3: 예, 세 번씩 딱딱 때려봤지깐, 무색좀 없이, 아, 병이라게 받쳐가고, 재발하라고, 예. 그 다음 동안, 그러니까, 이 약은, 이게 다시, 예, 재발하지, 두 번째, 그, 불이 오지 않을까, 이거, 그 다음에, 어떤 목숨을 사갔다, 이렇게 했구먼.
1: 그렇죠. 제프야, 예, 오는 게, 예. 그게 좋은 일이죠.
3: 예, 약은 어쨌든, 예, 정말, 예, 연변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구하고, 예, 심리가 지병 있는 사람들이 미루시 이런 약 썼으면 좋겠다는,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약 같은 데 이런 얘기를 알려야겠습니다. 예. 예. 이런 약 쓰면 제프야, 어쨌든, 출혈 오지 않고, 예, 혈압도 올라가고, 예, 맥이 나고, 홍균수에 들어갔습니다.
1: 예, 그리고 특별히 심장을 치료를 예. 하는 데서, 그래서, 그래서 예 그렇게 심장 어떤 심장병을 치료를 해준다는 거 그렇게 상세하게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쓴 이야기 많지 않습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주치공이 있다 내병이 치료하는 게 딱 써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100% 믿는다 말입니다. 그거 알 수 있는 거에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거 그러니까 예, 효과 없습니다.
1: 그래서 사람이 자기 그저 신임하기 나름이죠.
3: 예. 선생님 수고하세요.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냉달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당연히 심내방을 먹는 환자입니다. 지금도 먹고 있었어요.
1: 예.
4: 심장병이 심하고, 이게 셋도 두 번 나왔습니다.
1: 예.
4: 예, 이 장약 먹기서는, 예, 항상, 예, 사척이 아파서, 예, 예, 요알린 게 실려서, 1년에 몇 번씩, 그 병원에 입원하고, 그 병이 심할 때는, 그 어지럼증이 세게 납니다. 그리고 심장이 불편하고 예. 지당둥이고도 아파나고 너무 숨을 차면서 땀은 얼마나 흘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1: 하하, 예.
4: 그런데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소리에 이 당약 심해방을 먹었는데 지금 병원에 입원을 모르고 살자니까.
1: 예.
4: 야, 얼마나 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도 영 무사하게 그래서 아픈 데도 없이 노릇 둘 다 영 무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1: 예.
4: 그리고 또 저는 고혈압 환자잖아요. 30년 동안은 서약을 거라, 약은 보통 서약이 아니고, 뭐, 서약을 40년이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장약 심혈방을 먹고 며칠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어떻게 사는지 선생님 지도하에서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시 한번 느끼고서 장약, 이 혈압약을 감량하면서 먹었는데, 야, 정말, 그 선생님이 또 한 가지 방법을 아껴주는데, 이 방법으로서는, 이, 장약 심혈방을 먹는 혈압 조절을 그래서 해야 되는가?
1: 아, 예.
4: 그래서 9달 만에는 장약 심혈방을 먹었고 혈압약 아예 먹어도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1: 예, 잘 된다.
4: 이 약은
1: 그만큼 잡수면 원래 잘 된다.
4: 이 약은 정말 신기한 약입니다. 예. 이 약은 해발이 정말 높은 수당이 설상 고온이 정말 그런 약, 야생약제이고요. 그 가운데 홍경수는 5,400m 되는 그 야생에서 호연황금으로 버리는 약이지. 연한금을 이야기,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서 그런지, 야, 그 약이 혈액이 영광 내가 합니다.
1: 예, 약이 혈액이 예. 원래 강한 약입니다, 약이. 그래, 근데 그렇게 힘든 그 병들도 치료해야지.
4: 그래서 약을, 이 약을 먹고서 건강 잘 찾았어요. 저거, 지금은 내, 이 약에 대한 칭찬을 좀 아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개를 했어요. 우리 활동실에 생긴 동물을 나 소개해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이 동문에 그런, 주자를, 신장에 주자를 두고 놔야지. 그 다음에, 그냥 또 일행이 있어서 요 고생하길래 내 소개를 해서 이 약을 먹으라 했는데, 먹은 게 저 효과도 더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서는 더 싸먹으라. 먹지 않고 먹어야 되지. 이번에 할 주전이 이번 활동이 얼마에서 없을까요?
1: 그렇지.
4: 예, 그래서 예.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또 배달받겠단다.
1: 예, 배달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우선 우리 활동 예. 얼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4: 예, 맞습니다.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들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들었습니다. 하중에서 예. 온 거에. 우리 아반이 혈압조절이 너무 아이돼서 30년이 혈압약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5: 그래, 고생 당거 했습니다. 그래 나와서 이 방송 강의 듣고 선생님이 당연 심리방 강의 듣고 서리 혈압이 조절이 너무 아이돼 그래 된 게 예. 선생님이 식인대를 이거요 차근차근 하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 또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선생님 알려준 대로 다른 방법을 같이 쓰고 이래까네 혈압 조절이 너무 정말 잘 됩니다. 그래서 야두 달 만에 맨 장야방만 먹는데
1: 예.
5: 이 혈압 조절이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5: 예, 그래, 원래는 우리 아빠들의 그 풍립을내 가족들이 그래 다 손발이 차고, 위 차서 밥을 못 먹고, 손이 서 심하고, 그 다음에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반신 싼 모습 이래 됐는데, 이게 약 먹는 게 지금 호전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 지금 맨 신예방만 먹습니다. 예. 그래, 나도 또 예, 이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렇게 경축 걸려가지고 이래고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이래 선생님과 물어보고 약 먹어야 되는 것까지 된다고 해서 심장이 막 어떤 때는 빨리 뜨고 어떤 때는 아이 뜨고 어떤 때는 막 어림지나고 이래 되니 지금 너무 좋아서 정말 하루번에 활동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 약만 한 게 없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예.
5: 이거 사람이 정신상에서나 사람상에서 똘똘해진다, 이게.
1: 아, 예.
5: 예, 많이 사람이 이력 빨아지고, 예, 젊어진다.
1: 예.
5: 사람들이 모두 나를 예, 젊답니다. 나이보다는 많이 젊어졌다고 이랍니다.
1: 예.
5: 예,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약 쌉니다. 약 싸는데, 그런 생각이나,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 아이 먹고서 이 약만 먹을까? 이 약 값도 저렴하고요. 우리 먹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1: 예.
5: 말 잘 듣지, 치료 잘 되지, 사람 똑똑하게 만들지 해서, 우린 이 약을 죽을 때까지 먹겠습니다.
1: 아,
5: 우리 그분이 활동할 때 쌓았습니다. 예,
1: 예. 잘 하셨습니다. 예.
5: 예, 또 우리 아바이 친구 있습니다. 활동산 다니는 그 상진 오는데, 예. 그
1: 예.
5: 아바이도 예, 중풍이 두 번 걸리고, 그 다음에 심장이 숨이 차고, 어떤 데는 숨이 바로 올라가고, 혈압이 높고, 이렇답니다. 그리고 마누라는 또 예, 혈압이 낮아가지고, 자꾸 예, 어지럼지나 쓰러진답니다.
1: 아, 예.
5: 그래서 선생님과 저번에 물어보고 된다 해가 그 집에서도 예, 약 싸서 예, 저번에 활동에 쌌는데, 예, 호가 영 좋답니다. 잘 되고 있답니다. 예.
1: 아, 예.
5: 그 후에는 그런 현상이 영, 없단다, 예. 영, 예. 그렇게, 어쨌든 말을 잘 들어서 영 좋다 하면 기렵대다. 그래, 예. 우리는 이번 활동에 쌌다, 그러니까, 그럼 한 번 먹으면 아니 된다고 한두 번 먹어서, 한 개도 몇 번은 먹어야 되지, 이랬던 게, 예. 활동 이번에도 영 좋다고 그랬까, 오늘도 예, 36각 배달 받겠답니다.
1: 아, 예. 지금 36각 배달 받는 게 얼마 좋습니까, 예.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5: 예, 이번에 배달 받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예.
1: 그렇죠, 예.
5: 예,
1: 예.
5: 예,
1: 건강하십시오.
5: 예. 그래, 예, 알겠습니다.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이 심장 혈관이 막힌다 할 때, 예, 심장에서는, 심장 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구조 신호를 이런 우리 몸에다 보내는데, 예, 이제 금방, 어떤 그 구조 신호를 보내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리고 뇌 혈관이 막힌다 할 때, 또 뇌 혈관이 막혔습니다 하는 신호를 우리 몸에다 보냅니다. 예, 예, 어떤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내는가 하면은, 자주 머리에 어지럼 통증이 나타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갑자기 몇 초 동안 앞이 새까맣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반응이 늦어지고 기억력이 많이 내려갑니다. 예. 발가락과 손가락 끝이 저린 증상도 나타나죠. 예. 물건을 만져도 감각이 없습니다. 예. 예, 느낌이 없죠. 예. 그리고 물이 온도를 잘 모른다. 이런 분들은 예. 예, 자기도 모르게 침을 흘리죠. 예. 손도 떨고 일상적인 아주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예. 예, 어느 장애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가죠. 예. 예, 꿈이 많고 또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예. 걸을 때 또 다리가 뻣뻣해 나고 다리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다리 한쪽이 삐뚤어진다. 예, 막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난 이 약 먹지 않는데 좀 문의하자고.
1: 예.
0: 발바닥 저런 데 어떻습니까?
1: 발바닥이 저리고 발가락이 저리고 이런 데 아주 좋습니다. 우리 이 약은 한자글로 피를 보충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는 약인데 이 발바닥이라는 게가 깨거나 우리 인체 말단에 있습니다. 예? 깨고 손님이 혹시 당뇨병 있습니까?
0: 아니 없습니다.
1: 당뇨병이 없으면 더 좋습니다. 예? 그러면 발바닥이 저린 현사에 더 빨리 일 없어집니다.
0: 예? 내 먼저 좀 이야기합시다.
1: 예.
0: 그 발 뭔가 갖다 그런 무릎부터 그 아래로부터 해서 예 복잡해 있겠냐.
1: 예.
0: 그거가 뭔가 갖다가 뭐지 차단 말입니다. 발바닥은 저리는 해서 또 조금 따뜻한지.
1: 그래도 총체적으로 이 혈액순환이 그 아래가 다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내리 혈액순환이 잘 아야 되면서 네. 결국 또 혈액순환이 또 그 피가 모자라면 혈액순환이 또 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약은 피도 보충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이런 약이거나 그런 증상이 나사질 수 있습니다.
0: 나사질 수 있습니까?
1: 예, 나사진 사람들 많습니다. 어서는 우리 그 내리모레면 어서는 5년 4개월이 들어서는데 5년 3개월을 어서는 만 그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예, 이 약이 어느 만큼 효과를 못 보면은 이렇게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강의를. 네,
0: 이 약 이름이 뭡니까?
1: 장약 심내방입니다. 서장약 심내방. 이렇습니다.
0: 그러니까 그 약통에다 그렇게 썼으니까
1: 이게 약통에다 이게 이렇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최밍이 있고 그 다음에 배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 집에 배밍이 그렇게 씌워 있는데 옛날에는 우리 최밍을 강의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0: 최밍이란 거 그건 이름 뭐니까?
1: 이름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약도 다 있어하고 소리 그랬는데 후에 그 전화해서 물어보셔. 2417979번으로
0: 그 약통 좀 뻘긋뻘긋 이런 네모아트로 한 게 그 옳습니까 그런 약이?
1: 뻘긋뻘긋 통에 있는 거는 그거는 60RC 당긴 약이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100RC 당겨 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통이 그게가 도색을 받기 왔는데 이름은 똑같습니다. 예? 양이 받기 왔다 할 뿐입니다. 예?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아닌데.
2: 네. 전화가 끊겼네요. 계속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우리 이제 혈관이 막힌다 할 때, 또 이제 그 손도 떨리고 아주 그 일상적인 그 쉬운 동작도 하기 어려워집니다. 예. 그리고 언어장애도 오고 말이 서투르면서 말이 잘 안 나가지요. 예. 그리고 꿈이 많고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예. 걸을 때 다리가 뻣뻣해 나면서, 그 또 어떤 때는 한쪽 다리가 막 비틀어지고, 그 또 자주 넘어집니다. 이게 다 예, 이제 혈관이 막혔다는 이런 그 구조 그 요청 신호를 보내는 것 강가집니다. 우리 몸에다 예, 그래 알고 예, 내 이게 혈관이 막혀서 그렇구나 하는 걸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는데 기쁠 때는 너무 격동돼 혈압이 막 올라가고 슬플 때는 눈물을 억제하기 힘들어합니다. 예. 그리고 기침이 나는데 원인을 찾을 수 없죠. 예. 이런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이 나타날 때 수선 먼저 뇌신경을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주고 신경을 따라서 신호 전달을 빠른 속도로 해줄 수 있고 신경을 안정시켜주면서 신경을 강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성분들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되죠. 예. 그 다음 인체에서 가장 기본인 혈액을 맑게 해주면서 또 혈관 속에 침투되어 있는 미세혈증까지 녹여주면서 미세순환이 잘 되게 하고 인체의 큰 혈관 작은 혈관이 막히는 것도 막아주면서 심장의 혈류량을 증가해서 심근세포를 격활시켜서 심장의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뇌혈관의 혈류량을 이래면 증가시켜주죠. 예. 환자분들 심장혈관, 뇌혈관이 막혔다는 신호를 몸에서 보내줄 때 꼭 그 장약 심내방을 이런 걸 써주면은 심뇌혈관 질병에서 아주 앞자리를 차지하는 이런 치료 방면에서 앞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약을 골라 써야 됩니다. 딱 예. 예. 그리고, 우리 장약 심내방 지금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 9곽을 사시는 분들, 그리고 17곽을 사시는 분들, 36곽을 사시는 분들, 이 우리 활동, 이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 올려드립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십시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십니다. 했습니다. 방송 외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7월 18일 상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 위석인 호가복은 왕청현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재해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조항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조항,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여러 방면의 역량을 통과하고 봉사 보장을 강화해 재해 후 복구와 재건 사업을 다그쳐 세밀하고 실속 있게 들어지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농촌 비해 군중들의 생산생활 회복 상황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배초구진 봉림촌에 들어가 마을길을 따라 쓰레기 운반과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농경지 비해 면적, 기초시설 파손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마을의 옥수수밭과 콩밭의 작물이 쓰러지고 하천 양안과 밭두렁 사이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군중들을 조직 동원해 생산 자구를 전개하고 농업기술 일꾼을 선발 파견해 1:1 기술 지도를 전개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잎남새 등 단기 작물을 보충 재배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도록 인도해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업보험 현장 조사와 손해 확정, 배상금 지급 사업을 앞당기고 주동적으로 농가를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정하도록 도와 배상금이 신속히 농가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동해 농가들의 재해 후 생산 회복 신심을 높여야 합니다. 왕청진 춘화촌에는 담벽에 홍수가 잠겼던 물자국이 여전히 뚜렷이 보였습니다. 호가복은 진창이 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면서 무작위로 초민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초민들과 기관 간부, 공안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감탕과 잔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본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탕 제거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집 앞뒤 마당, 논밭의 수로, 드락 구석 등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인력과 물력을 합리하게 조직해 감탕 운반과 쓰레기, 잔물 제거를 다그치고 마을의 깨끗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소독 살균 사업을 다그쳐 실속 있게 들어주고 음용수원, 물에 잠겼던 주방과 화장실에 대한 소독 처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흥구진에서 호가복은 상하 1호교에 올라 물 흐름 상황을 살펴보고 교량 파손 상태와 하천의 홍수 배출 능력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고 파손 등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긴급 보수 진척을 다그쳐 주민들의 출행 안전과 하천의 홍수 배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전교령진 구산촌을 찾아

0: 고인물과 감탕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향 저수지에서 호가복은 댐 위에 올라 수문 상황과 물 흐름을 살펴보고 저수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댐체, 여수로, 개폐 설비 등 관건 부위에 대한 감측과 순찰 횟수를 늘려 각종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해 조기 발견,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하류와 좌우 량안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규정에 따라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홍수방지 여유 용량을 미리 확보해 이후 강우 날씨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홍수 상황이 기업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청 북방세멘트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고 기업의 피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가야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기업의 원자재 운송 철도 전용선이 끊기고 전력 공급 계통이 파손됐다는 정황을 요해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서둘러 중국 건재그룹 본부에 복구 대상을 신청하고 본부의 자금 지원과 대상 위반 비준을 쟁취해 하루빨리 재건을 마치고 통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밑 현급 정부에서는 한 걸음 앞서가 전방에서 봉사하고 심양철도국이 조사 설계와 시공 진입 등 면에서 큰 지지를 제공하도록 적극 협조하며 백방으로 기업이 난관을 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사 지도 과정의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태풍 바비가 홍수 재해를 일으킨 이래 왕청현과 각 관련 방면에서는 명령을 받자 즉시 움직이고 연속 분투했으며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일터를 지키고 충실히 직책을 수행해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의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은 이미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및 현급 각 부문 및 지도 간부들은 재해 후 복구 건설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피로와 실증을 느끼는 사상을 견결히 극복해야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피해 군중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피해 지역의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집 재건 등 후속 사업을 힘써 잘 틀어져야 합니다. 배수 작업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 공간, 논밭, 하천과 도랑 등 물이 고인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구역별,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해 강제 배수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감탕 제거와 정돈, 환경 소독 등 사업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탕과 장애물 제거 난관 공략전을 힘써 전개해야 합니다. 간부와 군중,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홍수가 물러간 뒤에 간선도로, 뒷골목과 집 앞뒤 마당 등 지점에 대해 주단식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 운반과 처리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신속히 회복하고 군중이 악취를 맡지 않고 진흙을 밟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확실히 잘해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물에 잠겼던 장소를 전면적으로 소독 살균해야 합니다. 음용수원지 집중 안치점과 가축가금 사육구역에 대한 감축과 소독을 강화해 재해 후 환경안전과 군중의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기본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우를 조직해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긴급 보수함으로써 군중의 기본 생활과 사회의 질서 있는 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년의 수해 복구 건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제방, 파손된 도로와 교량, 농촌, 전력망 등 기초시설 분야를 기밀히 둘러싸고 상급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접목하며 가진 방법을 다해 정책적 우대와 자금 지원을 쟁취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과 향촌 진흥의 유력한 기초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무용, 장삼춤, 여성 이중창 도라지, 노래와 춤, 연변의 혼 등 문의 종목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개업식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0: 개업식에서 주당의 상모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동방 수상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선후해 축사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결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단장된 시장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 곧바로 구경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짙은 생활의 정취 속에서 연변의 정통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새 수상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매우 흥성했습니다. 각종 특색 음식 매대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맛을 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행사에 참석한 주민 연길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주 소감과 개업 준비, 경영 전망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길의 생활 정취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서 광범한 시민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서민 문화를 료애하고 연변의 매력과 풍정을 느끼는 독특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기초시설과 경영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돼 상인들의 혁신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에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가와 점포 경영자들은 새로 마련된 영업 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견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와 가공 제작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정통적인 맛과 믿음직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단골 손님을 붙잡고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여 장사가 더욱 흥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시민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경영 방식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소감을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계속해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이 정통적인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척, 친구들과 공유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기꺼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시는 운영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으로 위치를 정하고 정밀한 운영을 견지하며 체험 전경과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프트 웨어와 하드 웨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수상시장을 도시의 형상을 보여주고 민속의 매력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잘 들어주고 시장 내부 각층의 장식 품격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식과 간판 등 관건적인 세부 사항을 한층 완선해야 합니다.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승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생활의 활기가 넘치면서도 품격 있는 고품질 시장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업과 진척을 앞당겨 하루빨리 완공해 사용에 투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민 거리와 골목을 강변 풍경과 더욱 잘 이어주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다리 회랑을 따라 퍼져나가고 들끓는 인기와 관광객들이 시장에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 확대와 품질 재고를 중시하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품질과 내실을 높이며 시장이 음식 체험, 레저 쇼핑, 기념 촬영과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관광 거리로 전환,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원화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현지 시민들이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인터넷 인기 명소로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연길수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12,300평방미터이고 총 850개의 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1층과 2층은 기존의 전경재현의 중시를 돌려 옛 시장의 생활 정취가 짙고 떠들썩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독서와 조용한 휴식, 여가, 상무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맛보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 지도 일꾼 허복군, 리 씨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과 연결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1: 연일 우리 주 여러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재해 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직능 부문 등 여러 방면의 힘을 합쳐 감당 제거, 환경 소독, 기업 생산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전개해 이민 대중의 생산 생활 질서를 전력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당민안 당원 선봉대, 청년 간부 선봉대, 자원봉사대, 공안 간부 경찰 등 여러 봉사 역량을 조직하고 5천여 명의 당원 간부와 기층 군중을 동원해 재해구조 일선에서 감탕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당원 자원봉사자 류흠입니다. 당원 선봉대의 일원으로 천교령진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당원의 담당을 발휘해 재해복구 공략전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전 현의 중점 침수지역과 림시안치 지점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해 전염병 전파 사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회 주석 리령입니다. 재해 후 소독 규정에 따라 발사 소독액을 배합해 대피소의 화장실, 침수구역, 쓰레기 적치장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왕청의 홍수가 발생한 후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 길림유특생물, 연변작가협회 등 여러 애심 단위, 기업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식수, 편의면 등 생활 물자를 재해 지역에 전달해 재해 복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안도현 교통운수국은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량병진 동림촌에서 20여 명 일꾼들이 주야로 분전하며 도로와 교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도 길성건축공정위원회사 종업원 진윤붕입니다. 다리목 아래 판자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를 깨고 모래와 자갈로 메워 주민들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량병진 동림촌 촌민 왕숭란입니다. 다리가 통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를 새로 보수했다고 하니 시름이 놓입니다. 도문시 당미 조직부에서는 13개 당문 선봉대를 긴급 조직하고 400여 명의 기관 당원 간부들을 재해 일선으로 파견해 감탕 제거, 방역 소독, 물자 보장 등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민생을 보장하고 재해복구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0: 7월 18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대련 대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팀은 팽팽하게 접전했습니다. 경기 1분경 연변 대표팀 수비에 빈틈이 생긴 기회를 타 대련 대표팀 장설용이 페널티 박스에서 밀어넣기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섰습니다. 10분경 연변 대표팀 정천기가 박스로 돌파해 강슛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23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빗나갔습니다. 전반전 연변 대표팀은 0대1로 뒤처졌습니다. 후반 들어 63분경 연변 대표팀 리진이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정천기가 강슛을 때렸으나 골대를 스쳐 지났습니다. 이후 VAR 판독을 거쳐 주심이 대련 대표팀 선수의 반칙을 인정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왕호열이 키코로 나서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5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82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공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리진이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최종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위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중리학대학 의학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리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 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연변 노래와 함께 행복한 시간 만들어갈까요? 연변 노래가 좋아 첫 곡으로 김동진 작사 박철국 작곡의 우리네 인생 보내드립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우리의 일상, 함께 웃고 울고 걸어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로 듣는 이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줍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여정. 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워가고 익혀가며 하루하루를 맞이하는 거겠죠. 인양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 어떤 화려한 꽃보다도 아름다운 당신. 늘 곁에 있어주는 소중한 사람에게 전하는 진심 어린 마음이 담긴가요? 꽃보다 당신 보내드립니다. 한철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 늘 그리움이 묻어있는 곳, 정다움이 묻어있는 곳이죠. 멀리 떠나 살아도 늘 그리운 곳, 바로 고향이죠. 고향으로 데려다주는 가요입니다. 황상박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가자, 렴수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여유롭고 둥글게 살아가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가요 둥글둥글 살아보세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가족이 있기에 행복하고 가족이 있기에 든든하죠. 어화동동 둥이가정은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의 소중함을 노래하며 듣는 이에게 가정의 행복을 느끼게 해줍니다. 김광룡 작사, 리경득 작곡의 어화동동 둥이가정을 안영수 마복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화려한 이름 없어도 소박하지만 자신만의 빛을 내는 이름 없는 꽃처럼 평범하지만 빛나는 우리의 모습을 비유한 가요. 문춘산 작사 남려령 작곡의 이름 없는 꽃, 리지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감성적인 멜로디와 가사로 마음 깊은 것을 울리는 류천 작사 작곡의 인생의 메아리 보내드립니다. 강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따뜻한 정, 친절한 사람들을 담아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를 전해주는 가요. 계절마다 부동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연변, 멋의 행복, 맛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우리 연변입니다. 김경된 작사, 김남호 작곡의 연변으로 놀러 오십시오. 리명주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예예.
1: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한 여행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좋은 친구 하나 얻는 것이 더없이 행복입니다. 친구는 내가 선택한 가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위에 머물러진 친구라는 인연을 소중히 가꿔가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새롭게 진행하는 동충하초 여름철 특별 이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로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섯 박스를 구매하시면 네 박스를 드리면서 또 여름철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침대 매트 3종 세트를 드립니다. 아홉 박스 구매하시면 열한 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타워형 선풍기 하나를 드립니다. 열여덟 박스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스물세 박스를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를 드린다고 합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

0: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새로운 우대 활동이 또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예, 바로 이번 활동

0: 활용하시면은 우리 약품을 더 드리기 때문에 아주 유리합니다. 예, 그리고 세 박스를 사시는 분에게는 한 박스를 드리면서 또 여름 이불을 드리고 이 여름 이불이 아주 좋습니다. 예, 좀, 소재도 좀 부드럽고 또 통풍도 또 잘 되고 세탁도 할 수 있고 아주 가벼운 이런 이불입니다. 예, 그리고 여수곽에는 네 곽을 드리면서 또 고급 여름 이불 세트를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홉 박스에는 11박스를 드리면서 990원 하는 물냉각 또 선풍기를 드리고 열야드 곽에는 또 23곽을 드리면서 또 공기청정기를 또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동 충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학적인 이런 효능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는 강장작용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용, 폐하고 신장에 좋은 이런 아주 좋은 약재로 또 전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라 할 때에는 체력을 회복시켜주고 집중력을 증가하면서 피로 회복에는 아주 특수한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예.
2: 동충하초 가리금 탄이지요? 예.
0: 예.
2: 예, 저도 이거 접수해 먹은 지 저는 거의 2년 됐는데, 처음에 이거 내가 정말, 무슨 약, 그렇게 쓰고 해서, 그렇던지 뭐, 그게 되겠는가, 이래매 그랬는데, 먼저 조금 싸다 먹었습니다.
0: 네.
2: 이래 먹기 시작한 게, 내가 지금 이 몸 불편한 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데, 제일 먼저 그 머리가 어지러움이, 내슬고 타함에 이렇게 머리 아프다는 것을 이런 못나게 막 그렇게 그래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여름 한터는 괜찮은데 날씨만 차지면 갈다 한단 말입니다 그냥
0: 네.
2: 그래서 겨울이면 기차고서 오늘 막 이랬는데 이거 먹기 시작해서 자승자승에 머리 아프던 것도 낯설지고 신명한 게 얼마나 게 머리 그래서 계속에 뻥한 게 이렇든지 조금씩 별로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감이 나오면 정신하는 감이 나더란 말이다.
0: 네.
2: 그래 이게 아무래도 내게 맞는 약이겠다. 일단 그 비슷한 거 먹어도 알겠든지 되는 것 같다 하고서 계속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처음에 싼 게 한 4,000원씩 쌌습니다. 그래 먹은 게 점점점 더 좋아지더란 말인데 그래서 그 다음에 활동할 때 다 쌌습니다.
0: 네.
2: 그래서 그냥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전보다 정말 이게 내 약은 세게 쌉니다. 그래서 집에 약 빠진다. 그래서 뭐 그리고 간 데마다 좋다는 약 다 싸다나 공부관에서 먹는 게 없습니다. 다 왔어요. 그래서 나를 오라고 그러니까 약을 다 싸니까.
0: 네.
2: 했는데 다 먹어도 그래서 거기서 거기지 별로 모르겠더란 말이 이런데 이 정충하초 뭐 이게 진짜 정말 이 말과 같이 신기한 겁니다. 여름에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하초 되고 내가 내 길에 웃음이 이랬다. 내가 겨울이면 꼽도 못하고 여름이 되면 좀 낯선게 아무래도 내 먹어야 되는 약이겠다고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서 먹기 시작한 게 뭐 이렇게 다르냐고 그래서 먹어도 아이디던 게 지금 이 동충하초 먹기 시작해서 많은 개변 가져왔습니다. 네. 머리 이것도 있었지만 위도 안 좋고 그 다음에 만성 후두 이무도 다 있어가지고 그냥 먹이고서 그랬네 그래고 그래서 감기만 오면 또 목이 아파서요 그랬는데 그런데 감기도 또 어제 약간 온무치 하다 또 이렇습니다. 한번 한 다음만 오래 하고 잘 떠다니고 이랬는데 정확히 먹기 시작해서 감기 엇같은 게 하나도 좀 이렇었지 그랬네 지나가더란 말인데
0: 그래요.
2: 이게 확실히 정말 좋긴 좋구나. 옛날부터 이름 소문 놓고 정말 옛날에는 떨린 살로 황제들이 먹기라더만 이 일반 백성도 저는 이 좋은 약을 먹으니까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싶은 게 어깨에서 먹다고 지금 이 활동이 참가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쨌든 내게 맞는 약이 내가 좋아지니까 지금 계속 먹을 의사입니다.
0: 예, 오늘부터 또 새로운 우대 활동입니다. 예, 약을 더 드리면서 또 선물도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수고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이라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가장 핵심적인 효능이라 할 때에는 폐하고 신장을 보강해서 근본, 예, 우리 인체 정기 신혈을 공고히 하고 원기를 키워줍니다. 예, 때문에 불로장생이 명약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경에 직접 작용해서 피로감이라든가 쉽게 지치지 않는 이런 증상을 또 개선합니다. 예, 쉽게 지치는 증상을 개선하고 허리하고 무릎이 쑤시면서 아픈 증상, 숨이 차는 증상을 개선하면서 인체의 활력을 증가시켜줍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동청하초 연구를 쓰고 있습니다.
2: 예.
3: 예, 이 약을 쓰는 게, 쓰기 전에는 이제, 머리가 어지럽지 않고, 경계가 없고요. 그럼 심장도 두근두근하고 숨차고 땀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또 위 소화도 안 되고 들루성 비대에서 소변도 잘 안 나와요. 무릎 관절도 아프고 여러 가지 증상이 많았는데 이 동충하초의 이 경고는 숨이 심네 이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람도 소화도 잘 안 되고 관절도 아프고 네, 우리 같이 쓰는데 지금 정말 많이 좋아집니다.
2: 네.
3: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 활동할 때 숨을 왔어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2: 예, 지금 오늘부터 또 새로운 우대 활동입니다. 약을 더 많이 드립니다. 원래보다. 예. 그래서 28300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감사합니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제 전화 맞습니까?
2: 맞습니다. 얘기하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선생님 전문가님, 저도 이 동충하초 쓰고 있습니다. 야, 이 약 옛날 쓰기 전에는, 이 뼈에 용도 쓴다, 예?
2: 맞습니다.
4: 허리 예. 아프고, 그래서 저는 전문가님, 이 허리 약간 구부정함에 다녔댔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니까, 나, 토약도 제 먹고, 무슨, 고약도 싹 붙이고 이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쓸데없습니다. 야, 그래,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고, 예, 동충하초 쓰기 시작했는데, 야, 정말 효과 좋습니다. 예전엔 또, 입맛이 없어서, 예, 밥도 이렇게 바로, 먹지도 못하고 이랬던 게, 그 다음에 이 동충하초를 이래 쓰기 시작한 게, 언제는, 밥도 잘 못 먹고 뭐이나 다 잘 먹습니다 뭐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허리 다리 아픈 게 나 사실 이거 얼마나 옆에서도 그런다. 야, 제 허리 이렇게 아파서 그래 굽을 때 그냥 어찌금 지금 꼬꼬치 그리 잘 걸는가 하고 그래. 야, 이 동충하초 이 용 이야기 좋다고 내 그랬지. 내 이전에도 침도 많이 맞고 그래서 이 칼침까지 다 맞았댔습니다. 우리 내가 그런 것도 거의 그래서 그때 뿐이 쓸데없습니다. 그래. 똥도 떠보고 이랬댔다 만데 긴 것도 그래서 그때뿐이지 그래 그 다음에는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쓰기 시작했는데 어느 한 반년 썼습니다. 그런 게 이 다 하나 사실 씁니다. 영 좋습니다. 한 가지로 이건 그 나는 그래서 아침에 한 번에 그래서 이렇게 먹지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효과 영은 좋습니다. 그래 저는 이 약이 정말 내년에는 딱 맞고 정말 좋은 약이가나. 선생님 저는 계속 견제 쓰길 해서 또 지금 새 우대 활동도 약에 약을 더 주지할까나 예?
2: 예.
4: 예, 그러니까 저도 저 한 9통 더 배달 받으려고 선생님께 전화드렸습니다.
2: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2830666 예,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럼 기억력 떨어지는 게 기억력도 다 돌아오고 예?
2: 맞습니다. 뇌 기능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 예.
4: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2: 예.
4: 예. 예. 예.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약을 이렇게 강의해서.
2: 예.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5: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5: 예, 저도 동천하소 바르게 부문 한 잔에 언제는 1년 조금 더 먹었습니다. 이거 먹기 전에, 자관 여러모로 이제 나이 썼는지 여기 저기 몸이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그렇게 힘들다는 게지 잠을 못 잤단 말입니다. 잠 못 자고 자깨면 꿈이 많고 전전하게 누구 먹어서 그 온밤 꿈꾸다가 아침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2: 네.
5: 이렇게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여러 해를 고생하다 나가 여기저기 많이 불편했는데 이게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들더라 말입니다.
2: 네.
5: 뭐 다른 거는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뭐 그 뭐 아프면 그저 이 아픈 거는 크게 그것이 그런데 이것도 자지 못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그것이 잔다는 게 누군 그것이 밤새 꿈꾸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서 심장이 그래서 후두후두거리지 단맛이 없지 잘 때는 식은땀도 자꾸 흘리지
2: 네.
5: 진짜 무슨 어떻게 말했으면 그래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진짜
2: 네.
5: 이사들 배워 중약도 먹어보고 광고의 약도 예, 많이 먹었습니다. 광고 약도.
2: 네.
5: 근데 이제 내가 문의하고서 이래 말하면 어이 된다 된다 해서 먹었는데 어째 동작에 먹으니까 되나 이 속아 아예 알리더라 말인다.
2: 네.
5: 예, 약을 뭐 얼마 닦았는지 모른다. 한 5년 동안 이렇게 보상해줬습니다. 내 다도 못해서.
2: 네.
5: 이래다가 내 이 우연하게 이 동춘아 저 발효견 분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 들어본 게 진짜 너무 특이하게 하더라 말입니다. 요리는 본래 요리는 불용 거기다 4,500m 되는 고산지역에서 자란다지 또 발효꽃이 했다지 하는데 아주 너무도 특이해가지고 저기는 이번에 접해 먹어봤는데 이걸로 지금 이 증상이 해결돼 대단히 좋다 말입니다. 나는 이제 안 잘 잔다.
2: 네.
5: 그것도 얘 밥 맛있지, 잠은 잘 자지, 꿈이 맞던 게 꿈도 없어졌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게 이 건강이 대단히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밤 잘 자고.
2: 네.
5: 또 하니까. 결국 이 추위 좀 세게 돼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이 어쨌든 이 감기로 그거 달고 살았단 말입니다.
2: 네.
5: 그 증상까지도 지금 감기 증상까지도 지금 다 나사지고 있습니다.
2: 네.
5: 여름에도 제 냉면이라고 못 먹었습니다.
2: 네.
5: 찬 거 먹으면 또 감기 증상이 있다. 이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이거 먹고서 지금 이 뭐 아마 뭐 냉면 먹고 빙고를 먹고 해도 뭐 이렇다 말입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
2: 네.
5: 그래, 이래 우리 집에서는 또 이 재산이 좀 한번 슬쩍 왔다 갔지. 거기다가 이 기관지도 아이덕지 그다음에 이 전열선 그 비례도 있지 그래 우리 집에서도 많이 고생해가고 많이 썼습니다.
2: 네.
5: 이래다가 내 이 말 아이들이니까 내 이 좀 전화서 바로 전부는 내 먹는 거 내 대답해서 이거 좀 잡숴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우리 집에서는 이제 한 넉 달 조금 부위 잡쌌습니다.
2: 네.
5: 이거 잡수고 지금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2: 네.
5: 이 기억력도 많이 돌아오고, 이 머리랑 대단히 아파하고, 그 다음에 혈압조절도 알게 된 게 혈압조절도 잘 되지.
2: 네.
5: 그 전열선 비대에 있어가지고, 밤잠 못 쉬고 계속 화장실 뒤로 풀려 내풀려 하던 게, 그 증상도 없어졌지. 여러모로 욕도 없습니다.
2: 네.
5: 예. 선생님, 이번에 활동이 또 대단히 크게 한다. 18 가수가 얼마든가.
2: 18 가게 23 과거들입니다. 예예 예. 그러면서
5: 또
2: 1980원 하는 공기청정기도 또 드립니다. 예.
5: 예, 예, 예.
2: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5: 예, 우리 둘이 먹길래서 한 18가지 배달 받아야 되겠습니다.
2: 네. 그래 예, 예. 전화 연계하십시오. 예.
5: 예, 수고하세요.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0: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리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리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예, 그리고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이 면역력 증가에서는 발효동충하초균분이가 가장 이런 큰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면역력이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좋은 백신이라 하죠. 예, 우리 백신이라 할 때에는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리지 않게 하는 이런 힘을 또 키워줍니다. 바로 면역 체계를 조절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시켜서 유지하는 이런 작용으로는 전통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이런 강장제입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도 동충하초 발효동충 쓰고 있습니다.
3: 예.
4: 나는 예, 혈압 파도가 많아갖고요. 그래서 높았다 낮았다 하니 꽉 머리가 아프고 어지럼증이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고 잠도 잘해. 꿈이 많으면 잠도 잘 못 잤습니다.
3: 네.
4: 그래서 약은 많이 썼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무겁게 뿌리셔서 큰 효과를 못 봤습니다.
3: 네.
4: 그래서 차에 동서가 전에 발효동분 썼는데 지금 예, 혈압도 소리 우선 잘 되니까 예, 머리 그리 아프고 어지럼증 나고 머리 소리 나던 증상이라 좀 많이 나아졌습니다.
3: 네.
4: 그리고 예, 그러니까 기억력도 없어가지고 예, 물건 싸고도 예, 값도 치르지 않고 상점에 가서 예, 구다리를 떠나려고도 하고 집에다 물건 얻을 땐 얻어 빈들도 몰라 찾지 못해가고 정말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3: 네.
4: 그래, 지금 어떻게 하는 건 예, 그다음에는 그때는 책에다 적어놨습니다. 어느 건 어디가 더웠다고. 그래 그거 보고야 찾기 수월해지고도 그만 찾기 힘들어뜨렸습니다.
3: 네.
4: 그래 그 지금 이, 이 기억력이 돌아서서 이런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3: 네.
4: 그래 봤던 같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음식이니까 정말 예. 심장도 나빠서 고생했습니다. 심장이 날고도 막 부들고 저리진 사람 잡고 가슴 후들후들하고 그 양동이 침침하고 답답하고 숨이 올라오고 예. 그냥 그랬습니다. 그냥 자꾸 화가 나지. 그래서 이제 이 증상을 지금 나왔습니다. 지금 이런 증상 없습니다.
3: 네.
4: 위가 나빠가고 소화되지 밥은 먹고 예. 갖다나 약한 데서 밥은 먹으면 맥이 없어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밥을 잘 먹습니다.
3: 네.
4: 밥 잘 먹고 이 맥이 나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배가 나빠가고 자꾸 뜨끈뜨끈 비린내 걸리지 기침 자꾸 기침이 고서 감기 자꾸 걸리지 그랬습니다. 좀 기침약을 그리 먹어도 안 되던지 이 동충하초 발효동굴 먹으면 기침 안 짓습니다.
3: 네.
4: 이렇게 떨어졌습니까 지금. 그래 관절도 좋아졌지 여라면을 효과를 나는 지금 많이 봤습니다. 이 한 가지 약을 여러 가지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던지 한 가지 약을 이렇게 효과를 보이 정말 약은 신기한 약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3: 예. 네.
4: 그래서 저는 예, 이번 우대 활동 뒤에 새로 우대 활동이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예, 약도 많이 주지 물건도 선물도 많이 주지
3: 네.
4: 정말 예, 활동도 좋고 예, 그러니까 예, 나는 이 약 좀 계속 쓰길래 해서 예, 계속 그러니까 우리 내 동생들도 이 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많이 낫다고 생각 좋아하고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우리 둘이 오늘도 예라도 까고 예, 사자고 전화 올립니다.
3: 네, 예라도 까기는 23곽 들이면서 또 공기청정기도 드립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4: 예, 경제상에서 이게 얼마나 전략입니까?
3: 맞습니다.
4: 우대하는 게 좋을까? 예.
3: 예.
4: 예.
3: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하십시오.
3: 예. 예, 그리고 이제 환자분이 얘기하다시피 우리 발효동충하초균분은 전통적으로도 이 호흡기 질환 개선에서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예, 만성 기침이 있거나 천식이 있거나 로인성 만성 기관지염에는 특별한 이런 효과가 있고 저산소 상태에 대한 이런 내성을 높여서 숨이 차거나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좀 무겁거나 이런 증상 개선에서는 그 효과가 아주 뚜렷합니다. 그리고 심장하고 신장, 간 등 이런 주요한 장기들을 보호해주면서 로화하고 항산화 작용이 있기 때문에 활성산소로 인한 신체 세포 손상도 줄여서 인체 전면적인 기능 저하를 늦춰줍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내입니까?
3: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3: 예.
5: 나는 예, 동충 하철 쓰고 영조습니다. 혈압이 정사에 됐지. 심장 톡톡톡톡 별나게 섰다 끊었다 하며 뗐습니다. 비행기 몇 배 이렇지. 다리 아프던 것도 예, 이렇습니다.
3: 네.
5: 그럼 선생님 혈압이 정사에 되니까 골이 상쾌해졌습니다.
3: 네.
5: 그 다음에 예, 잠은 내 용서하려 합니다.
3: 네. 예.
5: 밤에도 잘 자고 낮에도 잘 자고 이제도 점심 먹는데 밥도 영 잘 먹습니다.
3: 네.
5: 어떻게 했네 선생님. 배고파서 네 번씩 먹게 조금 조금이라도.
3: 네.
5: 그래 선생님 할때도 좀 오라됐으니 오늘 9터 따다오 선생님께 전화지.
3: 예, 9곽에는 11곽을 드립니다. 11박스를.
5: 아,
3: 그러면서 네. 또 990원 하는 예, 현대식 선풍기도 또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5: 선생님은 우리 집에 처음 약을 소개를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3: 네, 건강하십시오.
5: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3: 아, 이렇게 우리 발효동충 하초균분을 꾸준하게 드신다 할 때에는 중로년 분들이 건강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 내가 이 동충 하초를 먹고 이렇게 몸이 건강해졌다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은 이 고혈압에 미치는 영향은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 주요한 원리라 할 때에는 신장하고 심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서 혈압을 정상화시킵니다. 때문에 고혈압 치료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런 작용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혈압 치료도 요즘처럼 이 삼복어간에 우리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에 나쁜 사기가 잘 배출이 되는 이런 시기에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이런 고혈압 치료에서 또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는 신장의 염증 인자를 억제해서 단백뇨도 줄이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서 장기간 고혈압으로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신장 손상을 예방하는 데도 아주 좋은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예, 우리 혈압약을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아이 간하고 곰팥이 손상 본다는데 아마 좀 많이 걱정하는 분들이 있죠. 예, 근심하는 분들은 이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혈압약을 적게 쓰면서도 또 혈압 치료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고 간하고 신장의 손상을 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신장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면서 고혈압하고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인한 신장 손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예, 그리고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의 유효 성분은 우리 항염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있으면서 혈관 수축을 유발하는 전환효소의 활성을 억제시켜서 항응고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여러 가지 중풍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 개선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바로 우리 심장을 보양하면서 또 뇌혈관을 또 건강하게 하는 데서는 아주 큰 작용이 있습니다.
2: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대활동교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의
6: 그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7: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박독준 작사 선홍범 작곡의 사랑으로 가는 길 보내드립니다.

계속하여 리령영 작사 김태곡 작곡의 복된 살림 이루었네 준비했는데요. 알뜰하고 화목하게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일구는 모습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안영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선풍금을 타는 총각의 모습이 어우러져 생동감 넘치는 가요. 김창석 작사, 동희철 작곡의 선풍금 타는 총각. 김선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옛 기억. 바로 추억이죠. 추억의 노래는 지나온 날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노래하며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일깨워줍니다. 석화 작사 한병락 작곡의 추억의 노래. 황영애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원어연 작사 송기화 작곡의 마음을 나누세요 보내드립니다. 마음을 열어 함께하는 삶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가요 뒤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세성 작곡의 아버지 산 어머니가 보내드립니다. 산처럼 든든하신 아버지, 강처럼 너그러우신 어머니를 노래한 품이 있는 예술가요. 오늘은 김지협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첫 번째 곡은 태옥 작사 송열 작곡의 꽃물께 사람을 그립니다. 관광의 명성지로 새롭게 부상한 옛면의 활기찬 기상을 노래한 곡 노래인데요. 정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예멘의 대표적인 과일 아삭하고 시원한 사과배가 생각나시죠? 사과배가 익어가는 동산에 올라가 보면 우리 삶도 그렇게 알차게 익어갑니다. 허동철 작사, 박용철 작곡의 사과배 동산에서 디즈니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옆면에 아름다운 전경과 사람 냄새를 고스란히 담은 노래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와 나의 옆면을 함께 들으시며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품은 옆면을 떠올려 보시죠.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크게 웃고 뜨겁게 사랑하며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인도 작사 손홍범 작곡의 백세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시 강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멀어질수록 그리움이 깊어집니다. 고향의 시냇물 소리, 들판의 바람, 그리고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림해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의 노래에서 고향의 모든 추억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황매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날이 한 번쯤 있으시죠?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시절, 가장 순수했던 동년의 시간들, 담임 작사 류영근 작곡의 그리운 동년은 그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류은정 작사, 황교욱 작곡의 내 사랑 연변이어는 우리 모두 가슴에 분명 연변에 대한 사랑을 함께 노래합니다. 여성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을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
3: 2566-1111번입니다. 네, 건뇌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5곽 구매하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0곽 구매하시면 8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8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0: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건네 보시환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네 보시환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로 해서 25가지입니다. 어떻게 진귀한 약재인가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약재에 대해서 꼭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약재를 조금 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중의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약재에는 어떤 작용을 논다 그것도 우리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으로 해서 역시 통행이 또 식용으로 되는 약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약들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내 건강을 챙기는 데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우리 양기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가 또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대서 치료를 해봤는데 나는 항상 손발이 시리고 어슬어슬 치고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없고 정신이 안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는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여자를 할 때는 자궁암이 걸리기 쉽고 남자를 할 때는 전립선암, 방광염 이런 암 덩어리가 생깁니다. 암이라는 거는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덩어리라는 거는 몸이 찰 때 생깁니다. 굳어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물리학적으로 자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묵을 쓴다거나 뭐 도토리 묵이요 뭐 여시요 이런 거 할 때 가마 안에서는 절대 굳어지지 않습니다. 바깥에다 꺼내놨을 때 차가워질 때 굳어집니다. 이것처럼 우리 몸이 차다 할 때는 이런 암덩어리가 생깁니다. 굳어집니다. 정상적인 체온이라 할 때 우리 보통 36도 5 내지 37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36도 5에서 36도 0.5도 내려가도 우리 몸이 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 원인이가 어디 있는가? 대부분 콩팥이 양기 부족입니다.
0: 네, 양기 부족.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2: 저도 이제 굉장히 우울해. 혈압도 온전한데고 또 뒷골이 자꾸 뻣뻣하네. 어딘 쪽에 자꾸 나고 해. 가슴이 여기 후두두라며 이래. 아이 머리에 느끼해져. 내 위 소리 다도 나지. 이래 고생하다. 이래. 선생님 강의 듣고 조금 건네고시 안 묻고 있는데 조금 왜 이런 어지럼증 좀 난 게 좀 많이 해결되고 가슴 떨림증도 조금 많이 좋아졌어.
1: 어지럼증 나는 게 제일 빨리 해결되는 약이가 건네보신환입니다.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 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약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다.
2: 예, 그리고 이 약 먹어보니까 예, 나게 전례집에 밤사더니 자잤는데 소변 한번 본 게 소변에 조금씩 나가서 이래 자다는데 이 약 먹어보고 소변량이 많아지면 소변 탈수 좀 해줘야 되었습니다.
1: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방송을 했고 많은 약을 소개드려봤는데 이 약을 쓰고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소변이 잦다, 범소변이 잦다, 소변을 시원하게 못 반다 이런 이게 다 순실로 오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도 이런 데서 효과를 제일 확실하게 보는 약이가 이 건네보신환입니다. 이건 저의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는 분들 다 쓰시기 바랍니다.
2: 그러게 효과 좋지. 또 왜 이번에 할 때 또 참고해서 이 약 좀 꾸준히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할 때 참고하고 그랬는데
1: 활동 참가하거나 더 상세한 자문 혹은 배달 받으실 분들 우리 약

0: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예,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1: 네. 네,
0: 맞습니다.
2: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게 다 우리 몸의 양기 부족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아마 양기 부족에 대해서 쭉이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모르는 분들 또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에는 많은 질병이 나옵니다.
1: 네.
0: 여성분들이 갱년기 종합증이 빨리 나오고.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3: 그분이 건립 보신할 수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예, 다른 성립이 세계 여러 번 와가지고,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지금 목에 좀 시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 썬도 안 좋아가지고, 예, 염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소변도 보고, 소변도 좀 보고, 수량이 좀 이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했는데, 이 약을 쓴 지 한 열흘 좀 되는데, 하고 보라니 막 쓰지 않던데 그게 좋아지고 있고 이 소변 자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0: 네.
3: 네.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게 언제 쓰고 하니까 약 좀 더 싸서 좀 해줘야겠다.
0: 네. 이 약은 장기적으로 써서 낭패 없습니다. 예. 꾸준히 쓰십시오. 예.
1: 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몸에서 일단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여자들이 생리량이 좀 적습니다. 적거나 남의 갱년기가 빨리 옵니다. 남성분들은 성욕감 특징이 나이 또래보다 일찍이 옵니다. 그래서 좀 남성분들이 성욕감퇴라는 게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이것이 바로 콩팥의 기능이 급속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걸 이걸 연기시켜 생각해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4: 우리 지금 어머니가 지내왔는데 조금 지내 싫던가 그랬네. 요즘 이 약을 계속 듣는데 오늘이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께 맞는 것 같아서 대답받다고 그래 전화드린다.
0: 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니까 저래. 우리 약국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4: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전화하면 지금 쌀 수 있습니까?
0: 지금 쌀 수 있고 배달도 제일 빨리 되고 그 다음에 후메 Q10 이렇게 잠은 하고 우대 활동 참가하시면 후메 Q10 한 통 더 드립니다. 예.
4: 아, 그러니까 오늘 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저희들 지금 드리고 있는 후메Q10 제가 한 며칠 후에 한 23, 24 요때에 Q10이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건예보신환이가 새로 소개해드리는 것만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우리 콩팥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사실 음과 양은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기 부족으로 오는 질병들이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5: 예, 우리 언니 정말 어떤 감이 풍풍이 걸렸다 난 다음에 그냥 혈압도 그래야 돼. 골도 아프고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 소지 잃어졌다고 소리 낸데를 자꾸 전화온다. 그래서 내가 가서 소지 전화 쳐보니까 예. 소지를 빙생 안 해거든요. 그 소리. 예. 그래 그 소리 없다고 난리치고 예. 그리고 예. 그 다음에 아 기억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바깥에 나갔다니 다른 누에 갔다가 눌러볼까 그 집이 애들 한다 이래서 예, 내 선생님이 강의를 저는 전번 주부터 들어보니까 이야기 우리 언니께서도 100%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지금 증상 봤으면 한다. 예, 지금 얘기하는 증상 봤으면 이미 치매 초기에 들어섰습니다. 자, 자기 집을 찾지 못한다거나 또 욕구지나 전화를 위생 안에다 욕고 이런 증상들이 명확하게 나타난데 이때 치료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치매가 오래 진행된다면은 원래보다는 낫을 수 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기 바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들이 싹 없어집니다.
5: 예, 그래 오늘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0: 네, 배달 받으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양기 부족이란 허쉬에서는
1: 네, 여보세요.
0: 그렇겠지.
1: 네. 네, 말씀하세요.
0: 네. 예, 우리 네. 양기 부족이란 허쉬에서는 아이디입니다. 예. 이런 양기 부족이 있음으로 해서 현대인들이 그 뭐 자궁암이요, 전립선암이요, 유방암이요, 모든 이런 암덩어리는 몸이 찬 데로부터 시작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전에
1: 네, 랭길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네.
6: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건데 고스판을 먹은 적은 한 보름 거의 됩니다. 이거 먹고 난 뒤에 어지럼 중에 내 녹음하고 이 녹음실 부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이, 어째서 어지럼증이 나지, 그냥이 저녁 때문에 골이 자꾸 띠끔띠끔 아프지. 그렇다면 한번 입원다 해봤지. 입원할 때 약간 나중에 나오고 또, 그 사람이려고 밥 먹이고. 그리고 또 나는 또 건망증이 어떻게 많으지, 이, 무슨 너 건방 말하는 것도 잊어먹고, 녹이면서 이거 가져라는 것도 한 달에 따라 가져간다고. 무슨 잊어먹었어. 그리고 이 그런, 저는 자수가 잤습니다만, 어떻게 저녁에는 한 대수고 지나가고, 아무래도 콩팥이 나쁘겠지. 그랬던 게, 요즘 이거 먹어, 이거 한 벌을 먹었는데, 벌써 한 일주일 먹은 거 아니에요. 그, 저는 자수가 이런 빈번하던 게, 그 차라리 한 번씩 두 번씩 가야 하고. 근데 기억력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그렇지.
6: 이 약 정말 어느 약보다 다른 건 내 건망증에 대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아직 여기서 내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네.
6: 그래서, 이번에 또, 저번에 장기적으로 있기를 한데, 또 쐈어요. 계속 먹다 하는데, 한 가지 문의할 우리 오빠의 서류에서 기대가 이거 엄중합니다. 연세는 좀 있지만, 그래도 선이 세번 자수가 잤지, 건망증도 있기를, 연세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 되겠는가 싶은데, 지금 문의합니다.
0: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이 방면에는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십몇 년 동안 이런 방송 강의 하면서 제일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근내 보신 아닙니다. 보신해야 전립선 비대 염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선택하십시오.
6: 녹음도 두 번에 왔다는데, 이게 쓰면 되겠지?
0: 예, 딱 좋습니다. 이게 경락을 일단 열어주고 전체적으로 피를 맑게 해줘서 뇌세포가 죽지 않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뇌세포 위축이라면 오는 치료가 바로 뇌경색, 관심병 이런 피가 걸어지고 진득진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약으로
6: 선택합니다. 나도 배달받고 우리 오빠도 배달받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0: 네.
6: 오늘 배달 되죠?
0: 예,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6: 지금 얼마든가 전화하면 얼마든가?
1: 네, 5012797번입니다.
6: 네, 5012797에?
1: 네.
6: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치료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또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면은 손발이 탈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아이 됩니다. 이거는 비양시라 말입니다. 비장의 양기가 화하면서 먹은 음식을 양기라는 건 전체적으로 이거 일하게끔 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비장이 허하기 때문에 이 양기가 허하면 계속 장두주하고 소화가 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방면에서 우리 확실하게 효과 볼 수 있느냐 건내보신암이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약들을 써봤습니다. 이 소화에 두고 장두주하고 밤맛이 없고 하면은 이게 비위가 나쁘다 하고 건비환이라든가 소화제라든가 이런 거 써봤는데 그런 거 써본 분들 아마 이 방송 들으면서 맞다고 야, 하늘 그거 어제 10년째 이런 치료해도 효과는 못 보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할 겁니다. 바로 우리 이렇게 진귀한 약재가 들어가서 이런 몸의 양기가 화한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치료하자면 제대로 된 센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1: 네.
0: 그런 약제가 바로 로경이나 홍상입니다.
1: 땅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안녕하십니까.
0: 네.
7: 예, 나도 건네 보시라는 선생님 설명 듣고 내게 유관되는 것 같아 쐈습니다. 그런데
0: 네.
7: 이제 좀 한 열흘 먹은 뒤 좀 알립니다.
0: 네.
7: 예, 나는 소변이 영 작고 굽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또 영 곰방한 거 무슨 있어버려 뭐에
0: 네.
7: 뭐 물건 같은 것도 안 됐을 텐 같아요. 이래서 이 방면에서 소변 차수도 이거 근데 뭐 시간 먹으니까 소변 차수도 드물어지고 기억력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정신이 납니다.
7: 예, 그래, 그 소리 나는, 그런,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어지럼증도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 네. 앞으로 또 먹으려고 합니다.
0: 예. 네. 그러시면, 우리 약국에다 전화 지금 하십시오, 예?
7: 예.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7: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주시죠.
0: 네. 건내보신환. 이러면서 알 수 있는 바,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해야 되고 이러자면 보신 곰팡이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뇌세포도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대 활동 있을 때 그것도 산동 동화 아교제약공장 뚱어 어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 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8: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려오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개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 복액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교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예.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교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교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거라면은 혈질을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예, 그다음에 예, 가래도 삭히고 건비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작용, 그 다음에 청열작용. 그래서 이 교고람은 중약제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 다음에 우리 화뇨나 황뇨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데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뇨나 황뇨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교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교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파술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이 겨거라.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

0: 연락하고 비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2: 예. 예, 밑장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방역인에서의 소리나 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강취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0: 예.
2: 예, 12월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슬부슬하게 다.
0: 예.
2: 이해라도 돌이 잘 되고.
0: 예.
2: 그러면 올로 좋습니다. 겨우 식사도 또 잘하고, 예.
0: 예.
2: 먹이라면 막, 이 말라들고, 이래서 것도 죄송해. 말은 미친다 해나고, 가래도 없어지고, 용 좋아.
0: 예.
2: 그래, 내게 이게, 당연하던 중에는, 그, 액상 무사대, 오늘또 배달받아, 그냥 쓰다, 그랬다.
0: 예,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겨울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울암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예, 이럴 때가 많았죠. 예,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의꾼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래서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3: 예, 이 깡고보게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걔, 난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면 어느 곳도 자도 되니. 그래, 예.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도 그렇고 눈에 대해서 자꾸 피드지니 까까라고 가서 자꾸 제 가는 문제를 합니다. 걔, 선생님 예.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해서. 이거 시간 어디 있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고 또
0: 예.
3: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뭡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예.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예. 어떻게든 눈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간에 대한 건 있어라 그랬거나 좋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날 먹은 내용 좋답니다. 그래.
0: 네.
3: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라고 했는데, 선생님.
0: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집니다. 예.
3: 네. 아, 숨술 쓰러 좋아진다까요?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1: 네.
0: 잘하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풀을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의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1: 네.
0: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누구시오?
1: 네.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4: 왠지 깡포복에 좀 쓰고 있습니다.
0: 네.
4: 아니, 배에서 끝나지.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저게 가수가 자라가지고 이래서 내 좀 쓰는데 저번 주 많이 뒀습니다, 지금.
0: 그렇죠.
4: 제가 조금만 이정도 많이 낳고 늘딱 거기 다리 아프니 밤이 지금 자수가 다 뜨는 자수도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0: 예.
4: 그 다리 아프고 느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예.
4: 이 양동도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싸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4: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저고람이라는 약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

0: 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얘 오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자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족이 싫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세 용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 기술입니다. 제약 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7월 18일 정당위 상무위원이며 두당 위석인 호가복은 왕청현에서 홍수방지 재해구조와 재해후 복구건설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조항 정치국 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당조항,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포치 요구에 따라 여러 방면의 역량을 통과하고 봉사 보장을 강화해 재해 후 복구와 재건 사업을 다그쳐 세밀하고 실속 있게 들어지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농촌 비해 군중들의 생산생활 회복 상황을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는 배초구진 봉림촌에 들어가 마을길을 따라 쓰레기 운반과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농경지 비해 면적, 기초시설 파손 등 상황을 상세히 료했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마을의 옥수수밭과 콩밭의 작물이 쓰러지고 하천 량안과 밭두렁 사이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피해 군중들을 조직 동원해 생산 자구를 전개하고 농업기술 일꾼을 선발 파견해 1:1 기술 지도를 전개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잎남새 등 단기 작물을 보충 재배하거나 다른 작물로 바꿔 재배하도록 인도해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업보험 현장 조사와 손해

결정, 배상금 지급 사업을 앞당기고 주동적으로 농가를 찾아가 피해 상황을 확정하도록 도와 배상금이 신속히 농가에 직접 전달되도록 추동해 농가들의 재해 후 생산 회복 신심을 높여야 합니다. 왕청진 춘하촌에는 담벽에 홍수가 잠겼던 물자국이 여전히 뚜렷이 보였습니다. 호가복은 진창이 된 마을길을 따라 걸으면서 무작위로 초민들의 집에 들어가 피해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초민들과 기관 간부, 공안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합쳐 감탕과 잔물을 제거하는 모습을 본 호가복은 이를 긍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탕 제거 사업을 깊이 있고 세밀하게 전개해야 합니다. 집 앞뒤 마당, 논밭의 수로, 드락 구석 등 부위에 초점을 맞추고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인력과 물력을 합리하게 조직해 감탕 운반과 쓰레기, 잔물 제거를 다그치고 마을의 깨끗한 모습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합니다. 소독 살균 사업을 다그쳐 실속 있게 들어주고 음용 수원, 물에 잠겼던 주방과 화장실에 대한 소독 처리를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해 후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대흥구진에서 호가복은 쌍하 1호교에 올라 물 흐름 상황을 살펴보고 교량 파손 상태와 하천의 홍수 배출 능력에 관한 소개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신속히 응급 조치를 취하고 파손 등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며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전제에서 긴급 보수 진척을 다그쳐 주민들의 출행 안전과 하천의 홍수 배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이어 전교령진 구산촌을 찾아 철도 배수로의 배수 및 감탕 제거 진척 상황을 살펴보면서 저지대, 지하 통과 배수로, 논밭 등 물이 쉽게 고이는 지점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배수 설비와 감탕 제거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해 고인물과 감탕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향 저수지에서 호가복은 댐 위에 올라 수문 상황과 물 흐름을 살펴보고 저수 상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댐체, 여수로, 개폐 설비 등 관건 부위에 대한 감측과 순찰 횟수를 늘려 각종 위험 우환을 제때 조사해 조기 발견, 조기 경보, 조기 처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상하류와 좌우 량안을 통괄적으로 고려하고 규정에 따라 저수지 방류량을 조절하며 홍수방지 여유 용량을 미리 확보해 이후 강우 날씨에 침착하게 대응하고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기 위한 생명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홍수 상황이 기업 생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왕청 북방세멘트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하고 기업의 피해 상황을 문의했습니다. 가야하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영향으로 기업의 원자재 운송 철도 전용선이 끊기고 전력 공급 계통이 파손됐다는 정황을 요약한 호가복은 기업에서 서둘러 중국 건재그룹 본부에 복구 대상을 신청하고 본부의 자금 지원과 대상 위반 비준을 쟁취해 하루빨리 재건을 마치고 통차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주민 현급 정부에서는 한 걸음 앞서가 전방에서 봉사하고 심형철도국이 조사 설계와 시공 진입 등 면에서

0: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힘있게 보장했습니다. 현재 왕청현의 홍수방지 재해구조 사업은 이미 재해 후 복구 건설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주민 현급 각 부문 및 지도 간부들은 재해 후 복구 건설 책임을 확고히 짊어지고 피로와 실증을 느끼는 사상을 견결히 극복해야 합니다. 진심과 정성을 다해 피해 군중의 어려움과 요구를 해결하고 피해 지역의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며 집 재건 등 후속 사업을 힘써 잘 틀어져야 합니다. 배수 작업을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공간, 논밭, 하천과 도랑 등 물이 고인 지점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배수 설비와 전문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며 구역별, 구간별 책임제를 실시해 강제 배수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감탕 제거와 정돈, 환경 소독 등 사업에 막힘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감탕과 장애물 제거 난관 공략전을 힘써 전개해야 합니다. 간부와 군중, 자원봉사자들의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홍수가 물러간 뒤의 간선도로, 뒷골목과 집 앞뒤마당 등 지점에 대해 주단식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쓰레기 운반과 처리 사업을 추진해 깨끗하고 정갈한 생활 환경을 신속히 회복하고 군중이 악취를 맡지 않고 진흙을 밟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생 방역 사업을 확실히 잘해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물에 잠겼던 장소를 전면적으로 소독 살균해야 합니다. 음용수원지 집중 안치점과 가축가금 사육구역에 대한 감축과 소독을 강화해 재해 후 환경 안전과 군중의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파손된 기초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전력, 급수, 통신, 도로, 관망 등 파손된 기초시설의 기본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전문 시공 대우를 조직해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긴급 보수함으로써 군중의 기본 생활과 사회의 질서 있는 운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1년의 수해 복구 건설 대상을 정밀하게 계획하고 포장해야 합니다. 수해를 입은 제방, 파손된 도로와 교량, 농촌, 전력망 등 기초시설 분야를 기밀히 둘러싸고 상급과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소통 접목하며 가진 방법을 다해 정책적 우대와 자금 지원을 쟁취함으로써 재해 후 복구 건설과 향촌 진흥의 유력한 기초적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 지도 일꾼 두경국, 우혜생,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와 왕청현 당정 주요 책임 동지들이 참가했습니다.
1: 7월 19일 연길 수상시장이 개업식을 가졌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감도는 도시 상업명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음을 의미합니다. 성당이 상무위원이며 주당이 석인 호가복이 개업식에 참석해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무용, 장삼춤, 여성 이중창 도라지, 노래와 춤, 연변의 혼 등 문의 종목들이 연이어 펼쳐지면서 개업식이 정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업식에서 주당의 상무위원이며 연길시 당위석인 왕길보와 연변 동방 수상 주야시장 유한회사 책임자 최병춘이 선후해 축사와 발언을 했습니다. 이어 호가복이 연길 수상시장 개업을 선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나오고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시장은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과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람들은 새롭게 단장된 시장 안으로 앞다투어 들어가 곧바로 구경하고 맛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짙은 생활의 정취 속에서 연변의 정통 음식을 마음껏 맛보고 새 수상시장의 새로운 활력을 느꼈습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인파로 북적이고 매우 흥성했습니다. 각종 특색 음식 매대에서는 구수한 향기가 피어올랐고 소문을 듣고 찾아와 맛을 보고 기념사진을 남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호가복은 행사에 참석한 주민 연길시 지도 일꾼들과 함께 시장 매대를 돌아보면서 상인들과 친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입주 소감과 개업 준비, 경영 전망 등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수상시장은 연길의 생활 정취를 대표하는 명소이자 문화 관광 명함으로서 광범한 시민들의 생활 기억을 담고 있으며 외지 관광객들이 연변의 서민 문화를 료애하고 연변의 매력과 풍정을 느끼는 독특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설된 연길수상시장은 기초시설과 경영환경이 전면적으로 개선돼 상인들의 혁신 창업과 안정적인 경영에 량질의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여러 상가와 점포 경영자들은

0: 새로 마련된 영업 환경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성실과 신용을 견지하며 법과 규정에 따라 경영해야 합니다. 식자재 구매와 가공 제작 등 관문을 엄격히 통제하고 정통적인 맛과 믿음직한 품질, 따뜻한 봉사로 단골 손님을 붙잡고 새로운 손님들을 끌어들여 장사가 더욱 흥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또 식사 중인 시민과 관광객들과 교류하면서 새 시장의 전반적인 환경과 경영 방식 배치, 식사 체험 등에 대한 소감을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모두가 계속해 시장의 발전에 관심을 돌리고 지지하며 이 정통적인 연변의 맛과 활기찬 생활의 정취를 더 많은 친척, 친구들과 공유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맛을 찾아 기꺼이 찾아오기를 바랐습니다. 호가복은 시장을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연결 씨는 운영 기업과 함께 이번 개업을 계기로 높은 수준으로 위치를 정하고 정밀한 운영을 견지하며 체험 전경과 업태를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합니다. 수상시장을 도시의 형상을 보여주고 민속의 매력을 과시하는 아름다운 명함으로 건설해야 합니다. 시장의 규범화 관리를 잘 틀어주고 시장 내부 각층의 장식 품격과 업태 배치를 최적화하며 안내 표식과 간판 등 관건적인 세부 사항을 한층 완성해야 합니다. 외부 매대에 대한 통일적인 계획과 개조 승격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생활의 활기가 넘치면서도 품격 있는 고품질 시장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보행교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고 사업과 진척을 앞당겨 하루빨리 완공해 사용에 투입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서민거리와 골목을 강변 풍경과 더욱 잘 이어주고 짙은 생활의 정취가 다리 회랑을 따라 퍼져나가고 들끓는 인기와 관광객들이 시장에 모여들도록 해야 합니다. 기능 확대와 품질 재고를 중시하고 커피와 베이커리, 간편식과 차 음료, 문화창작 수공예 등 새로운 업태를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시장 기능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품질과 내실을 높이며 시장이 음식 체험, 레저 쇼핑, 기념 촬영과 관광 등이 결합된 복합형 문화관광거리로 전환, 발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의 다원화되고 개성화된 소비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고 현지 시민들이 자주 찾고 외지 관광객들이 반드시 찾는 인터넷 인기 명소로 힘써 건설해야 합니다.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연길수상시장은 삼꽃거리 서쪽 연지파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은 12,300평방미터이고 총 850개의 매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1층과 2층은 기존의 전경재현의 중시를 돌려 옛 시장의 생활 정취가 짙고 떠들썩하던 분위기를 그대로 되살렸습니다. 3층은 현재 계획 설계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독서와 조용한 휴식, 여가, 상무상담 등 기능을 도입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음식을 맛보는 한편 여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 지도 일꾼 허복군 리 씨가 주직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 동지들과 연결시 기관 간부 대표들이 개업식에 참가했습니다.
1: 연일 우리 주 여러 지역에서는 신속하게 재해복구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기관 간부, 자원봉사자, 직능 부문 등 여러 방면의 힘을 합쳐 감당 제거, 환경 소독, 기업 생산 복구 등 재반 사업을 전개해 이민 대중의 생산 생활 질서를 전력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왕청현 당위는 당원 선봉대, 청년 간부 선봉대, 자원봉사대, 공안 간부 경찰 등 여러 봉사 역량을 조직하고 5천여 명의 당원 간부와 기층 군중을 동원해 재해구조 일선에서 감탕을 제거하고 쓰레기를 청소하는 등 복구 작업을 펼쳤습니다. 왕청현 당원 자원봉사자 류흠입니다. 당원 선봉대의 일원으로 천교령진에 와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젊은이들의 열정과 당원의 담당을 발휘해 재해복구 공략전에서 전력을 다해 승리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전염병 발생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는 전 현의 중점 침수지역과 림시안치 지점에 대해 전방위적인 소독작업을 실시해 전염병 전파 사슬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왕청현 질병예방통제중심 공회 주석 리령입니다. 재해 후 소독 규정에 따라 발사 소독액을 배합해 대피소의 화장실, 침수구역, 쓰레기 적치장에 대해 전면적인 소독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0: 안성의 홍수가 발생한 후 주당위 통전부, 주공상업연합회, 길림유특생물, 연변작가협회 등 여러 애심단위, 기업 및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식수, 편의면 등 생활물자를 재해지역에 전달해 재해복구에 온기를 더했습니다. 안도현 교통운수국은 긴급복구작업을 진행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출행을 전력으로 보장했습니다. 양병진 동림촌에서 20여 명 일꾼들이 주야로 분전하며 도로와 교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도 길성건축공정위원회사 종업은 진윤붕입니다. 다리목 아래 판자가 물에 휩쓸려 내려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공중에 떠있는 콘크리트를 깨고 모래와 자갈로 메워 주민들이 먼저 통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현 양병진 동림촌 촌민 왕숭란입니다. 다리가 통하니 기분도 좋아지고 다리를 세워 보수했다고 하니 시름이 놓입니다. 도문시 당위 조직부에서는 13개 당원 선봉대를 긴급 조직하고 400여 명의 기관 당원 가무들을 재해 일선으로 파견해 감탕 제거, 방역 소독, 물자 보장 등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민생을 보장하고 재해 복구 진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1: 7월 18일 2026년 동북지역 도시축구연맹전 제5라운드 경기가 펼쳐진 가운데 연변 대표팀은 홈에서 대련 대표팀과 1대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양 팀은 팽팽하게 접전했습니다. 경기 1분경 연변 대표팀 수비에 빈틈이 생긴 기회를 타 대련 대표팀 장설용이 페널티 박스에서 밀어넣기 슛으로 선제골을 터뜨려 1대0으로 앞섰습니다. 10분경 연변 대표팀 정천기가 박스로 돌파해 강슛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23분경 연변 대표팀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을 날렸으나 골대를 비나갔습니다. 전반전 연변 대표팀은 0대1로 뒤처졌습니다. 후반 들어 63분경 연변 대표팀 리지니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정천기가 강슛을 때렸으나 골대를 스쳐 지났습니다. 이후 VAR 판독을 거쳐 주심이 대련 대표팀 선수의 반칙을 인정하고 페널티킥을 선언했습니다. 왕호율이 키코로 나서 골을 성공시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75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직접 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82분경 임건웅이 프리킥 기회에 공을 박스 안으로 올렸고 리지니가 헤딩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습니다. 최종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윤걸 김민혜였습니다.
2: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지역 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 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번과 256-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 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1: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집을 세수려 합니다.
1: 네.
2: 영길시 이중부근에 있는 난회 셔츠 7층 집이 6층을 세수려 합니다.
1: 네.
2: 집은 70평방이고요.
1: 네.
2: 가정제품이 구전하고요.
1: 네.
2: 부근에 야시장이 있고요. 공정광국도 있고요.
1: 네.
2: 민속촌도 가깝고요.
1: 네.
2: 교통도 편리합니다.
1: 네.
2: 이왕 있는 분은 157.
1: 네.
2: 1433.
1: 네.
2: 7038.
1: 157-1433-7038번요.
2: 네네. 네,
1: 그래요.
2: 전화 주시면
1: 잘 잡았고요. 네, 참여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제공한 정보를 재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 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우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 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모 가정집에서 로인 한 명만 전탕 맡으려고 합니다. 가족처럼 살뜰히 돌봐드리려고 하는데요. 시름 넣고 맡기실 분들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53-5455-1195번 153-5455-1195번입니다. 연결시 철남에 위치한 전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1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 남북방향으로

0: 된 집이라서 통풍도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옵니다. 주변에 소학교 고중 민속은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라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509121번 1560509121번입니다. 더문시 룡성과수농장 가족주택의 벽돌집을 팝니다. 줄집인데 중간집이고요. 면적은 34평방미터 조금 안 됩니다. 양철기와는 새로 얹었고 벽돌 창고도 있습니다. 여름에 남새가 꿀터밭이 넉넉하고요. 가야하강이 가까워서 낚시질하기에 편리합니다. 수돗물은 깨끗한 샘물이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많습니다.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결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연길시 하남에 위치한 마닉도매 시장 부근에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에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집을 저기 새로 쓰거나 파려고 하는데요.
0: 네.
1: 위치는 좀 뭔가 뭐 연기시에서 그 수산시장 옆에 저기 국정강철을 건자마자 맞을 때는 야신 화안이 있습니다. 야신 화안이라고.
0: 네.
1: 타임이 저쪽에 파는데
0: 네.
1: 우리 저 얼허로운데 7층에 3층인데 면적은 605평방입니다.
0: 네.
1: 그리고 감초 여기라고 안에 저기 뭐나 다 갖고 가구와 기존하고 뭐나 다 그 그저 보따리 마치고 오면 저 살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근데
0: 네.
1: 그 집을 뭔가 뭐 세를 쓰거나 많은 마실 아직은 팔려고 합니다.
0: 네.
1: 팔려고 하는 김에 면적은 그 605평방인데 하는 값은 지금 대가 예산한 게 30한 5만에 팔자고 605평방인데
0: 네네.
1: 예, 그러고 저 세를 쓰는 거는 쌍량해서 양가가 쌍량해서 해보자고.
0: 네네네.
1: 예. 그 전화번호는
0: 네.
1: 1370
0: 네.
1: 2434
0: 네.
1: 552
0: 네, 1370443-4552번요.
1: 예,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연길시 네. 건강교 부근이라고 하면 되겠죠?
1: 건강교 맞은 건이자마자 맞은 딱 그 건이자 맞은 걔는 무슨 한 10m도 안 된다. 그 딱 그
0: 네, 알겠습니다.
1: 그 야신 화안이라고 했습니다.
0: 네, 네, 네. 그래요?
1: 네.
0: 네. 연락 기다려보세요.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고요. 주변에 시장이 가깝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 2636번입니다. 연결시 한성호텔 부근에 위치한 3층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시골집을 관리해줄 수 있는 분을 찾습니다. 집 면적은 600평방미터이고 침실 2칸이 있습니다. 오셔서 텃밭을 가꾸면서 아무런 부담 없이 생활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의향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884433-6551번 1884433-6551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과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0: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고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 몇 년간 거의 비워둔 상태여서 손댈 것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원연결시 창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짐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연결시 기아자동차 운전학교 부근에 위치한 6층 집에 5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25평방미터이고 침실 3칸, 거실 1칸, 위생실 2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438-9279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수고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 가구 단서를 좀 팔까 합니다.
0: 네.
1: 단서는 그 옛날에 단서도 있고 네. 이 새로운 단서도 있어요.
0: 네.
1: 그 넓적은 2m 40이고
0: 네.
1: 단체 높이는 2m 20입니다. 그리고 집에 그 댄스치 또 하면 되고 또 처리할까 합니다.
0: 네.
1: 그 연락처는 요빠빠
0: 네.
1: 4473
0: 네.
1: 쌈빠 적반다.
0: 네. 그러니까 옷장이 넓이가 2m 40cm이고 높이도 2m 20cm라고 하셨죠?
1: 예. 예. 그리고 네. 그 옛날에 가구는
0: 네.
1: 그거는 뭐 아이 70년대 뭐 가구라 할까요? 그 복,
0: 네.
1: 아니 그것도 보기 좀 좋아요.
0: 네, 알겠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아, 가구가 한 가지만 아니네요.
1: 예, 두 가지.
0: 두 가지예요.
1: 가구도 있고.
0: 네. 예. 알겠습니다. 네.
1: 예, 수고하세요.
0: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연결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렵 2층의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결시 중관천 서쪽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변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보내드리고 있는 정보광장 프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1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집을 팔거나 죄를 주려 합니다.
0: 네.
1: 입지는 대화원이고 네. 4층이며 43평 좀 넘습니다.
0: 네.
1: 아, 집은 경이 좋고 아주 깨끗합니다.
0: 네.
1: 경계 전화는 139-4339-4745번입니다.
0: 4745번 알겠습니다. 잘 적었고요.
1: 네, 수고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결시 북대에 위치한 대오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이 아주 깔끔하고 햇빛이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연결시 건강교 부근에 있는 3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105평방미터이고 집안의 가전 기물이 고전합니다. 팔 경우에는 35만원 정도 받으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70443-4552번, 1370443-4552번입니다. 네, 연길시 천남에 위치한

0: 남원 서구역의 6층 집을 세웁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요. 면적은 67평방미터입니다. 네, 남향으로 된 집이고요. 주변에 연길시 제2고급 중학교 공룡왕국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연락번호 1571433-7038번입니다. 연길시 한성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줍니다. 연락번호 1384465055번입니다. 네, 헤어진 지 20년 정도 되는 친구를 찾습니다. 룡정에 계시는 리영자 여사님께서 네, 북경에서 모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채숙 씨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네, 그때 시절에는 리영자 씨는 큰 아줌마로 불리웠고 채숙 씨는 셋째 아줌마로 불리웠다고 하는데요. 네, 올해 채숙 씨 나이는 60세 조금 넘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행방을 잘 알고 있는 분 계시면 아래 연락번호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4473791번, 139447379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예, 그 집을 세우려 줍니다.
0: 네.
1: 새 집 위치는 바로 연민병원 옆에 있습니다.
0: 그 네.
1: 4층 집에 4층이고 면적은 한 65평만 정도 됩니다.
0: 네.
1: 그 쌍각이 세워주려고 그런데
0: 네.
1: 그리고 그 남도 단칸방이 있습니다. 단칸방도
0: 네.
1: 바로 그 위치 그 부근인데
0: 네, 네, 네.
1: 그거는 7층 집에 5층이고 면적은
0: 네.
1: 한 20평만 정도 됩니다.
0: 네.
1: 그 가전제품하고 가구들도 다 구조하고 환경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그 중고 가전제품들의 액정 텔레비, 전자동 세탁기, 냉장고, 냉동고, 한국 구구정비법소, 웨버룸, 매치점, 매치관, 뭐 여러 가지 더 많습니다.
0: 네.
1: 그리고 그 중고 가구들도 있고요. 옷장, 침대, 화장대 등등. 그리고 작은 것도 있고, 새 것도 있고, 좀 중고도 있고요.
0: 네.
1: 그래서 아래 연기, 아, 그리고 살림집이거나 영업집이거나 뭐 화장실이 어디 물색거나 주방에 뭐 수도가 고장나거나 선적이 오른 것을 고쳐드립니다. 전기, 수도, 일치가 다 가능합니다. 장애인들은
0: 네.
1: 근무를 해드립니다. 아래 연계전화는
0: 132-2443-8797 132-2443-8797번요.
1: 예, 수고하세요.
0: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1: 네.
2: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여중 무리주의 지질재해 기상위험 조기 경보가 발부되었습니다. 이번 강우 과정은 지속 시간이 길고 극단성이 있으므로 사전 방비에 꼭 주의를 돌리시길 바랍니다. 최신 일기예보 및 조기 경보 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고 출행을 합리적으로 배치합시다.

0: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농촌에 있는 백돌집합니다.
0: 네.
1: 지점은 범시 령성 과수농장 가족사택이고
0: 네.
1: 둘집이고 중간집입니다.
0: 네.
1: 면적은 34평방 조금 안 됩니다. 양철규와 새규화이고 집 안팎을 새로 장식했고 백돌 토성 다고 백돌 창고도 있습니다.
0: 네.
1: 채소 심을 밭도 있습니다.
0: 네.
1: 가야강이 가까운 데 있어서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수도물이 삼치물이고 깨끗하고 공기도 좋은 고장입니다.
0: 네.
1: 산이 야산에서 산나물도 많습니다.
0: 네.
1: 주요 토지여서 냉이병이 가능합니다.
0: 네.
1: 예,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일자리 찾는 광고를 해야

0: 되십니까?
1: 됩니다. 말씀 주세요.
0: 네. 예, 가정보험 일자리 찾습니다.
1: 네, 가사도우미 일자리요. 예. 어디에서 찾으시려고요?
0: 도무이나 영길이나 용조이나 다 됩니다.
1: 도문, 용정, 그리고 연길, 예. 이 세 곳 예.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연락번호 예. 네. 138 네. 9433 네. 3616번입니다.
1: 그래요. 네, 숙박할 수 있는 일자리여야 하죠.
0: 예, 예. 숙박할 수 있는 일자리요.
1: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예. 기다려 보세요.
0: 수고하세요.
1: 네.

일에 지치고 마음이 답답하고 머릿속이 복잡할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길게 한숨을 내쉬는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숨은 나쁜 습관이 아니라 신체의 자가 조절 스위치로서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왔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단 몇 분간 의식적으로 한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뇌 심폐 기능, 혈관, 감정 등에 은근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108명을 모집해 네 그룹으로 무작위 배정하고 주요 호흡법과 마음 챙김 명상 등을 비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매일 5분씩 지정된 호흡 훈련을 하고 이를 28일간 지속했습니다. 각 참가자는 스마트 밴드를 착용해 생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연습 전후로 자신의 감정과 불안 수준을 평가했습니다. 28일 후 한 가지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호흡법을 사용하든 하루 5분만 호흡에 집중하면 불안이 즉시 완화되고 부정적 감정이 감소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점은 이 모든 방법 중에서 순환식 한숨이 기분 개선과 호흡 빈도 감소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심지어 마음 챙김 명상보다도 더 우수했습니다. 한숨의 또 다른 네 가지 숨은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4분 만에 진통 효과를 일으킵니다. 두 번째로 폐기능이 향상됩니다. 폐의 탄력성을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수면을 개선시키는 바 신체와 마음을 모두 이완시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심혈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시킵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자외선 차단은 매우 중요한 피부관리 단계로서 충분한 양의 선크림을 발라야 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메이크업 베이스가 출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선크림을 따로 바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자외선 차단 지수가 높은 선크림 겸용 메이크업 베이스는 선크림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충분한 양을 사용하고 정기적으로 덧발라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파운데이션이나 파우더 팩트는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 특히 창가가 아닌 곳에서 자외선 차단 지수가 낮은 제품이 선크림을 대체할 수 있기는 하지만 야외에서는 전문 선크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0: 머리 감기는 일상의 작은 일이지만 방법이 잘못되면 실제로 머리카락이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래 흔히 나타나는 잘못된 습관과 올바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빈번하게 머리 감기 또는 불충분한 세척은 두피 유분 균형을 파괴하고 불충분한 세척은 모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발 류형과 계절에 따라 빈도를 조절해 두피가 기름지지도 건조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인 단일 제품 사용은 두피 세균층이 내성을 갖게 하여 세정 및 보습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발에 맞는 두세 종류의 샴푸를 준비하여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 감을 때 손톱으로 힘껏 두피를 긁으면 두피에 상처를 내고 모낭을 손상시키기 쉽습니다. 손가락 끝마디의 살부 위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두피를 마사지하면 청소도 되고 스트레스도 해소됩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이리저리 문지르면 젖은 상태에서는 모발에 큐티클이 열려있어 문지르면 모발이 손상되고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수분을 흡수한 후 자연 건조를 시키거나 드라이기로 모발 방향에 따라 건조시킵니다. 머리 마르기 전에 잠자면 베개와의 마찰로 모발 손상이 심해지며 특히 파마나 염색을 한 모발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올바른 방법은 자기 전에 머리가 완전히 마르도록 해야 합니다.
1: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2: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1: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2: 여기는 연길입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몸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 사이의 균형이 깨진 상태를 말합니다. 활성산소가 너무 많거나 항산화 능력이 부족하면 세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노화, 염증, 질병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성산소가 체내에 축적되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 과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60g 이상의 아몬드를 먹으면 DNA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몬드는 건강에 좋은 지방과 단백질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항산화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세포막과 DNA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고 혈관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성분은 노화 및 암, 당뇨병, 심혈관 질환 같은 질병과 관련된 과정을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두, 아몬드, 잣, 밤 등 단단한 껍데기에 쌓여 한 개의 씨만이 들어있는 나무 열매를 견과라 합니다.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아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지만 새로운 건강 효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혈당을 조절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중 조절에 좋습니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효과도 뛰어납니다. 견과류의 80%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외에 칼슘과 칼륨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과 돈의 건강에 중요한 엽산, 심장과 혈관 건강을 유지해주는 비타민 E 등이 있습니다. 모든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섬유질, 지방이 비슷하게 들어있습니다. 몇 가지 영양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요. 네,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더 들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살을 빼려면 견과류를 피하라고 조언했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2, 30g 정도의 견과류를 섭취하면 살 빼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이 견과류의 건강상 효능을 얻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간식 대신 견과류를 먹으면 포만감을 느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며 너무 자주 먹지는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홍수가 갑작스레 닥쳤을 때 꼭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강역이나 골짜기에 머물지 맙시다. 사회의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말고 정부의 지휘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합시다.

0: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과학적으로 대피합시다.
1: 네, 시간상 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캄카이 사지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몰라를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한 곽의 가격 99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7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립니다. 싸지 원액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도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이분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제대로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와 명서방, 요즘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된다는 걸 여러분들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사지원액은 한 가게 99원으로부터 158원까지 올라간다고 공장 측에서 통지가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70각을 사면 100각을 주는 특수한 우대활동이 진행됩니다. 이 제품 자체는 5년, 10년 그보다 더 긴 시간을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우리에게 많은 건강 평량과 건강을 올려주는 데는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뭐 형제들 내간 혹은 뭐 이웃 이 지간에도 함께 이 제품 견지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70각에 100각 이 정도에 담으면 아주 좋은 기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 두 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눈에 붙이는 고약은 한 각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두 각이 되다면 20일 동안 쓸 수 있는 좋은 제품을 또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하고 사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한 가게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이 눈병 치료 제품 명서방은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0: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들이게 되어 있고 방송에 문의하시고 사시는 분들한테는 두각이 눈에 붙이는 고약을 떠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0: 되게 존재해 먹고
1: 아 그랬어요 예예 예.
0: 내 눈이 예 이 눈에 대해서 예 많이 좀 신경 썼습니다. 어쩐지 계속 눈이가 부옇고
1: 아 백내장
0: 하도 열심히 하게 보이고
1: 예예
0: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눈곱이 찌고
1: 염증
0: 찌고 예. 예. 예. 그리고 이 또 이 눈을 내 인해서 이 머리 어디 아픈 것도 안 돼. 눈을 내 어떨 때는 그렇게 머리.
1: 아, 그렇죠. 머리 아픈 예, 예. 특히 안아서 해야 됩니다.
0: 예. 예. 그래. 아, 그래서 병원에가 검사하니까 백내장이 돼서 혹시 수술을 해야 되겠는지 또 엄마 지켜봐라. 이랬대다. 그런 게 내 지금 이 명소방울 먹고서래. 이거 다시 또가 검사해봤는데 욕망이 괜찮단다. 수술 지금 정도에서는 안 해도 된단다.
1: 어, 보였던 게 어떠세요? 시력이. 많이 뺏겼었죠.
0: 저도 지금 예,
1: 해결하는 수에
0: 많이 이렇게 예. 선명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1: 어, 큰 해결입니다.
0: 눈에 피지고. 예. 예. 이것도 지금 완전히 도와줬습니다.
1: 예.
0: 어, 그래 원래는 이 눈야를 예, 떨구는 것도 써보고 입 붙이는 것도 써보고 먹는 것도 하고 좀 많이 신경 쓰는데 효과가 그렇게 안 좋던데 이번에 이 명서방을 먹으면은 뭐, 그, 예, 용, 견저하게 알긴다, 이 사라지는 게.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눈 쪽 환하고 정신하고, 예. 눈이 항상 희미하니까 정신이 나고, 그래서 머리 흐리투분한 것 같고, 예. 이랬는데, 지금 이런 것도 정신하는 게 알긴다, 벌써.
1: 그렇죠.
0: 환하게 이렇게 예. 보이고, 예. 예. 예. 더구나, 이 또, 그, 백내장도 수술해야 되겠는가, 이게 지금 수술 안 해도 괜찮다니까, 나, 예. 나는 이 명서방을 꾸준히 지금 먹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활동이 좋을 때 지금 오늘 12가 주문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이 명서방은 간과 담낭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간단 습열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이번 이 제품의 특수성이라고 보면 상처율을 쳐주는 폐열, 심장열까지 쳐주면서 눈을 치료해주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시게 되면 다른 부작용과 눈을 치료하는 제품은 뭐 심장열, 폐열, 그리고 간 담낭에 부담이 없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쓰게 되면 눈을 구합니다.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0: 그냥 계속 배달도 되죠, 예?
1: 됩니다. 예, 배달 전화번호 34, 어, 예. 아니요.
2: 그 501-7766번이죠.
1: 예, 그렇죠.
2: 네, 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나도 뭔가 고혈압도 있고 혈지, 혈당이 다 높습니다.
1: 예.
3: 그리고 동맥, 관상동맥이 좀 많이 막혔다 갔대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나도 별로 이런 뭔가 관상동맥이 막혔다니까 별로 긴장감이 나타나서 별로 사람이 무서웠을 때 같다.
1: 예, 예.
3: 죽을까 봐 예.
1: 예.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소리 아직 원액을 선택해서 먹고 있는데 어 확실히 효과 좀 잘 알린다 지금 요즘에 먹고 나니까 나 좀 좋습니다. 어쩌면
1: 사실 원액이 예. 심장과 뇌혈관 관리에는 더 대비가 되지 않을 예, 정도로
3: 너무,
1: 좋습니다.
3: 예, 너무 예. 편안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혈압이 엄청이 잘 되니까 나 어지럼증이 그냥 안 나던 게 그게 좀 나아지고 흰화도 머리도 좀 많이 막았었습니다.
1: 그렇죠. 예.
3: 요즘엔 혈지, 혈당도 이렇게 돼서 잘 되고 있고 관상동맥이 좀 내가 검사 받으니까 나 방파리 많이 적었었다, 작았었다 이랬대다.
1: 그럴 겁니다. 한 예. 1년, 2년 그보다 더 긴 시간 견제해서 보게 하시면 그게 돼서 고민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좋아지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3: 그리고 그냥 뭔가 뭔가 심혈도 고르지 않아서 그냥 빨리 됐다. 어떤 때는 막 급할 때는 막 가방 심장이 막 튀어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요즘에 심혈이 좀 고르게 뛰고 있습니다. 계속 가슴이 엄청이 잘 되고 있습니다.
1: 예, 그렇죠.
3: 그래, 예, 뒷머리 그냥 줄이 뻗치면서 아프던 게 그것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예.
3: 그래, 나는 계속 못 깼는데, 명서방 누나 좀 문약이셔.
1: 예.
3: 우리 집에 언니가 좀 80년치 거의 되는데, 눈이 그냥 뭉개지는 것 같고, 눈은 항상 보게 되면 눈이 눈곱이 찌그러하고, 예, 눈곱이 나고, 눈물 자꾸 나고, 예. 바깥에서 못 나갔대다. 근데 자꾸 눈물 나서.
1: 예.
3: 그리고 보다가 예, 백내장이 있을 거라, 예. 눈도 그냥 부옇게 벌고 이런답다. 부옇게 벌고, 물체가 이렇게 자꾸 두개 쌍겹으로 급체되어 온단다.
1: 예, 예.
3: 그래서
1: 예.
3: 내가 언니, 예. 이게 야, 방송 듣고 이런 약 좀 쓰라 이랬대만, 모르겠다. 니 말한 게 거짓나 두겠네.
1: 예.
3: 니 한번 문의해보라면 이랬대다. 문의하고 선생님 된다고 자기 쓰겠다. 이랬대다. 근데 오늘 되겠는가 네 그래도 선생님과 문의합니다.
1: 아, 이제 말씀한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 네. 자체는 서약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에서는 백내장은 무조건 거저 수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약으로는 네. 달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한 거 들어보셨겠지만 해도 명서방 이 제품 자체를 드시고 네. 백내장 수술을 피할 수

0: 있을 정도로 보양 기반이 벗겨졌다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계시는가며 그리고 물체가 겹으로 대변한다는 것은 노인성 쌍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런 것도 노인성 그 안과 질병 가운데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명서방을 쓰게 되면 모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는 좋은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눈에 충족한 대사를 조절해 주게 돼 있는 이런 당기 같은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눈은 피가 제대로 들어가야만 무더 쉐얼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양을 눈에다 공급해 주면서 눈이 정상 대사를 유지해 주는 좋은 功能을 보충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한테는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제품이 바로 명서방이니까 이제 겹으로 돼 보이거나 눈앞이 보약해 보이거나 눈곱이 많이 나오거나 여러 가지 증상이 피가 눈에 쩍 하면 지거나 개선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돼 있는 게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입니다. 조건이 허락되면 제일 좋게는 식전에 싸지 드시고 식후에 명서방 드시고 이렇게 하면 제일 찰떡궁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1: 예, 예 그럼 나는 오늘 찰떡이 좋지 싸지 원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도 같이 오른다는 거지. 아무래도 나도 배달 받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1: 배달, 예, 싸지 원액. 예. 원해하고 명수하는 약경 같이 배달 받겠습니다.
0: 기회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제가 싸지원 약을 이제는 1년 넘어 먹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자꾸 예, 때론 저리고 아팠는데 이놈에서 좀 많이 나서 다음 오면에 자지 못하던지 지금 다음 비상이 될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러니까 아침에 미시나면 예, 정신이 옵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소화도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애기 나고 혈압이 엉덩한 데서 영적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파도가 심하도 말입니다. 그냥
0: 예.
3: 갔다니. 이러는 게 지금 혈압이 엄청 잘 되니까 나 지금 우지금증이 그리 나던게 지금 해결되고 경력이 많이 돌아섰어요.
0: 예.
3: 그리고 허리 아프던 것도 많이 났고 예. 기침가지가 심해서 내 걸려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예.
3: 좀 약이 안 나고 좀 막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길 때까지 마구 하던 게
0: 종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바로 노인성 질병에 속합니다. 예.
3: 근데 이 싸지 원약 먹고 이게 지금 온갖에 났은지도 모르겠어 좀 먹다 뜨기 없습니다.
0: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3: 아, 네. 그러니까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손발이 자고 예출색이 다른 것도 지금 이렇습니다.
0: 예.
3: 그래 야지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좀 내 몸을 하려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저 명서방은 우리 언니가 쓰고 있는데 우리 언니 눈이 암구불로 좀 곱 같은 게 씌우고 예. 그리고 저기 물체가 쌍기불로도 배우고 가렵고 바람맞은 눈물도 나고 이래서 썼는데 이면에서 좀 많이 좋아졌단다.
0: 예.
3: 그리고 이 눈이 곱 같은 게 씌운 게 좀 많이 부서지니까 눈이 좀 거뜬하다지 않까?
0: 그게 벗겨진다는 게 서유에서는 긁어내는 방법으로 하는데 긁어내면 2차, 3차로 또 자랍니다. 우리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주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보증되는 겁니다. 예.
3: 예, 그리고 백내장도 이전 보고 많이 맑아졌답니다.
0: 예, 그렇죠.
3: 그래, 예, 그래서 약이 하도 효과 좋으니까 예, 계속 쓰려고 하는데 들어본 또 이번에 활동이 좋았을 때다.
0: 그렇죠. 예, 예.
3: 예, 그래서 우리 두 집에서 좀 활동이 참가해서 약 좀 배달과 쫙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저는 이 싸지원의 것은 한 몇백경을 썼습니다.
0: 예.
4: 예, 이 약 쓰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특히 이 약 쓴 다음에 내 여러 가지 약도 많이 먹던 거 지금 약 하나하나 얻은 약 여러 가지 약들은 다 뗐습니다.
0: 바로 그럴 겁니다. 예, 예. 예
4: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예. 고르고도 다 좋아진대.
0: 그렇죠.
4: 지금 이 약, 내 머리야, 항상 얘 머리가 흥하고, 머리가 어지럽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아니다며, 그리고 기억력이라는 게 있네. 어떻게 사실대로 되는데, 이걸 지금 먹은 다음에, 저래도 머리 어지러운 선에 봐서 얼마 안 먹까, 이러고, 그 다음에는 지금 얘, 이게 머리가 얘 막 저기 뭐 어지럽고, 기억력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4: 그리고,

0: 생각이 되게 하나 눈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백내장에 가서 이신지 오란데에 이 눈이가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1: 그렇죠. 예예. 예. 예, 눈이 좋습니다. 예예.
0: 이렇게 잘 알게 얻은 게 지금 물길을 잘 보고 예. 안개 쭉낀 같은 게 지금 벗어졌습니다.
1: 예.
0: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가 위선비염을 내서 그래서 한 10년을 너무 고생했는데 좋다는 이약을 먹었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 잘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꾸준히 먹으면 안 돼. 위가 참 좋아졌습니다. 지금.
1: 예.
0: 예, 아무렇게 먹어도 소화 잘 되고, 예, 옛날 조금 먹으면 소화해 두고 내려야 하는 것 같은 게 있대. 지금 소화도 한 달 됩니다.
1: 예, 바로 그렇죠. 예, 예. 예, 예.
0: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인간이 되면 이게 전조선 비단에서도 많이, 밤잠 내내 못 잤습니다. 한순하게 대여섯 번씩 소변 조금 지나가 보다나 밤잠 못 잤는데, 지금은 한순하게 한 번 딱딱 봅니다.
1: 지금. 노경이 다시 배 효과니까, 건팥이 좋아지니까 그럴 수밖에요. 예.
0: 예. 그런 바람에 그래서 통잠 쑥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하고, 예. 한전 나가서 한 반시간씩 돌아다니고 운동하고 들어가서 밥맛도 있고, 얼마나 지금.
1: 이렇게 좋은 제품이 대사인의 인류에게 선물한 최선의 선물이라고 국제사지대에서 양성호 8년 4월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0: 다른 약들 먹으면, 글쎄, 이기 좋아지고 또 저기 또 나빠.
1: 저기 상하고 그렇죠. 예, 예.
0: 이거는 완전히 그래도 고루고루 다 좋아지고.
1: 아, 그렇습니다. 예, 예.
0: 지금 예, 네, 나도 이 약은 8개월 먹었을 거라 완전히 예, 지금 많이 좋아지고 이 재물들 감각이 얼마나 맥이나고 정신하고 하니까 뭐 안에 아픈 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선생님들의 활동 이렇게 좋고 오늘 활동도 오라지면 또 이러고 나중에는 오늘 대박 받으시다.
1: 예, 가격 인상도 된다 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금방 며칠 남지 않았으니까 잘 이용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 이 제품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미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바로 이 제품이구나 이런 감을 확실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를 하게 되면 2억 3천만 전의 제일 고루한 식물이 모래밭에 자란 가시나무 열매에 속하게 되었는데 420여지까지 천년 영양 활성소가 포함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화 과정에서는 과학기관이 많은 퇴행성 병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 근원에서 문제를 풀어주는 제품이 바로 본 제품 사지원액에 속하게 되었으니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 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땀방울 하나하나가 우리 뜨거운 삶을 증명하듯이 오늘도 열정을 다해서 일터를 지켜온 하루였나요? 네, 오늘은요, 이 천연 살림법으로 집을 가꾸고 또 차 한 잔의 온기로 또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소중한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그냥 버리기 쉬운 과일 껍질의 놀라운 활용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몸을 지켜줄 건강 음료 그리고 또 과학적인 탄수화물 섭취 방법까지 알찬 정보들로 가득 채워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아침 공복이 돼 공복에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이 음식들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챙겨 들으시고요. 생활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일 드시고 껍질 바로 버리시나요? 네, 과일 껍질에는 생각보다 더 훌륭한 영양소와 생활 속 활용법이 가득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과일 껍질에는 이 항산화 성분들이 농축되어 있어서 건강에 좋을 뿐만 아니라 껍질 내 영양분과 수분은 피부 미용에도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게다가 또 주방용품 세척이나 섬유 세탁 시에 천연 세제의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자연까지 모두 보호할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귤 오렌지 껍질. 귤 껍질 속의 흰 부분에 들어있는 비타민 P는 비타민 C의 기능을 보강을 하고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껍질을 우려내 차로 마시거나 또 목욕물에 불고 일욕제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귤껍질 안쪽 흰 부분에는요, 왁스와 같은 기능을 하는 성분이

쳐서 이 부분은요 요리 그릇을 닦게 되면은 연기가 팍팍 살아납니다. 이 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를 닦을 때에도 귤껍질을 달인 물을 거드에 적셔서 닦게 되면은 누렇게 변색되는 것을 막아주고 제품의 수명도 길어질 수가 있죠. 흰 그릇이 오래되어 누렇게 변했을 때는요 즙을 짜고 남은 오렌지 껍질로 문지른 뒤 30분 정도 두었다가 뜨거운 물로 헹구면 새것처럼 돌아온답니다. 네, 귤껍질이나 오렌지 껍질은요 방향제 및 방충제로도 최고랍니다. 해충이 걱정이 된다면 오렌지 껍질을 바싹 말린 후에 태우면 방향제 역할은 물론 방충 역할까지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해물이나 육류를 요리한 뒤에 냄새가 밴 도마를 오렌지 껍질로 문지르면 음식물 냄새가 말끔히 사라지고 오렌지 속에 오렌지 껍질을 넣고 2분 정도 돌리면 전자레인지의 잡냄새도 제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몬 껍질에다서 알아보죠. 이 비타민이 풍부해서 요리에 부담이 없이 많이 쓰이는 레몬. 레몬 껍질 속에는요, 구연산 성분이 포함이 돼 있어서 천연 세정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가스레인지나 또 기름기가 많은 그릇을 레몬 껍질로 닦게 되면은 구연산이 기름기를 말끔히 분해를 해주거든요. 또한 흰옷을 삶을 때 레몬 껍질을 함께 넣으면은 표백 효과는 물론 향기도 좋아집니다. 이 구연산 성분은요, 섬유 린스 효과까지 있어서 화학 섬유 린스 대신에 사용하기 적합하답니다. 레몬 또한 내 껍질을 1분 정도만 끓여도 집안의 잡냄새를 없애주는 천연 방향제로 사용하기도 하죠.

밤 사과 껍질입니다. 사과 껍질 속 트리티르피노의 성분은요,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피로 화합물은 만성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은요, 껍질을 깎다 보면 뭐 여러 가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껍질을 깎아 놓은 마하고는 설탕 등 가루 조미료가 오래되어 굳고 덩어리가 생겼을 때 이 사과 껍질과 함께 하루 정도 밀봉해 놓으면 내용물이 부드러워져 풀리게 된다고 해요. 또 냄비 바닥에 음식이 까맣게 눌러붙었을 때도 사과 껍질을 넣고 15분 정도 끓이면 이 사과의 산성 성분이 음식 찌꺼기로 벗겨내 냄비가 깨끗해집니다. 니스나 페인트 칠 뒤에 나는 이 고약한 냄새는 양파 껍질과 사과 껍질을 섞어서 작업한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완화되기도 해요.

내에서 포도껍질입니다. 포도껍질 추출물은 젊은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며 껍질에 함유된 레스베라톨은 항산화 물질로 노화, 암, 비만, 당뇨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포도를 껍질째 먹기 불편해서 껍질을 모두 버리신다면 전해 염색에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옷이나 가방 등 오래되고 또 질린 섬유가 있다면요. 냄비에 포도 껍질과 적당량의 물을 끓인 후에 체를 이용을 해서 포도물만 걸러내보세요. 그 물에 염색할 천이나 옷을 넣어주고요. 약 5분간 주무른 후에 헹궈서 말리면 아름다운 보랏빛으로 물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 껍질은요. 프라이팬이나 냄비에 기름기를 제거해주고 도마나 그릇에 배에 있는 마늘 냄새를 없애는 데 효과적입니다.

바나나 껍질에 대해서 알아보죠. 바나나 껍질. 바나나 껍질은 소파, 핸드백, 구두, 가죽 재킷 등 낡은 가죽 제품을 닦는 데 아주 좋습니다. 안쪽이 미끄러운 부분을 낡은 가죽에 대고 문지른 후에 마른 걸레로 한 번 더 닦게 되면 찢은 때가 제거가 되고 윤기가 나서 거의 새 제품처럼 변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좋은 물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맹물입니다. 끓인 후에 20도 내지 25도로 자연 냉각시킨 맹물은요, 갈증을 빠르게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위장장애와 비만을 일으키지 않아 가장 좋은 음영수입니다. 가장 기본적이지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 맹물은 복잡한 첨가물이 없어도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 1700ml, 약 8컵이죠. 여성은 1500ml, 약 7컵 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이런 정도 물을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네, 다음은요, 차입니다. 차에는요, 우리 몸에 좋은 세 가지 활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폴리피놀, 카테킨은요, 항산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자유기를 제거하고 세포 부담을 줄여줍니다. 티아닌과 카페인은 함께 작용을 해서 정신을 맑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며 집중력을 높이고 감정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플라빈, 아프신은요, 장내 세균총을 조절해주고요, 담즙산 대사를 조절하며 콜레스테롤 흡수를 감소시켜 지질 조절과 기름기 제거에 효과적이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녹두탕입니다. 녹두탕은요, 소변을 잘 나오게 해주고 붓기를 가라앉히며 열을 내리고 더위를 해소하는 아주 좋죠. 하지만 녹두는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공복에 마시는 것은 피해줘야 합니다. 네, 비장과 위장 기능이 약한 분은 적게 드시는 게 좋고요. 고혈압, 고혈당, 만성질환으로 정해진 시간에 약을 복용하는 어르신들도 가능하면 적게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은요,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 차원인데요. 어떻게 하게 되면은요, 과학적으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가 있을까요? 네, 우선 구조를 최적화 해보세요. 통곡물, 감자류, 잡두 등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선택을 하고, 정제된 곡물, 뭐 흰쌀이라든가 흰밀가루와 설탕이 등 음료의 섭취는 줄인 것이 좋다고 해요. 다음으로 총량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의 경우 매일 곡물류 200g 내지 300g을 섭취해야 하며, 그중 통곡물과 잡두 50g 내지 150g, 감자류 50g 내지 100g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중 감량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에너지 비리우리에 따라서 적절히 줄이시면 좋고요. 무엇이든 적당량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전면적으로 조합해 보세요. 네, 이 양질의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것을 권장을 해드립니다. 특히 식물성 음식의 섭취를 늘리려면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포만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서 몸에 전반적인 영양이 공급되도록 주의를 덜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 공복에 자주 먹던 음식이 알고 보게 되면 위 건강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단순히 속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서 위산 과다, 복통, 소화불량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은요, 음식에 따라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허리 건강식으로 알려진 음식들도 공복에는요, 의외의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다는 점. 네, 고구마에 대해서 알아보죠. 삶은 고구마는 포만감이 뛰어나 아침 대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구마 속 악효질과 탄닌 성분은 위벽을 자극해 속을 쓰리기도 하죠. 공복 섭취 시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에 큰 부담을 줄 수가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는요, 혈당 급상승 위험까지 있어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은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벽을 자극하고 속쓰림을 유발합니다. 두통과 과도한 각성 작용이 나타나서 컨디션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요. 아침 모닝 커피가 습관이라면은요,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특히 식사 30분 이후 후식으로 즐기면은 위에 부담을 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렌지. 네, 오렌지는요, 산성분이 풍부해서 공복에 섭취하면 위점막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레몬, 자몽, 파인애플 등 산도가 높은 과일들도 마찬가지로 위에 부담을 주지요.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아침 과일을 찾는 습관은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산성과일은요, 반드시 식사와 함께 섭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토마토. 네, 영양소가 풍부한 토마토는요, 공복에 먹게 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의 펙틴과 탄닌산이 위산과 결합을 하면 용해가 잘 안 돼서 소화불량을 유발하기도 하죠. 위장이 약한 사람은 복통과 더불어 감이 심해질 수가 있으며,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어서 아침 단독 섭취는 피해야겠습니다. 이어서 바나나, 바나나에 대해서 알아보죠. 부드럽고 달콤한 바나나는요, 간단한 아침 식재료로 자주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바나나 속 마그네슘은요, 혈중 칼륨과 균형을 깨뜨려 심혈관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공복 섭취 시 위뿐만 아니라 심혈관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네, 명기하시고요. 네, 따라서 바나나는요, 반드시 다른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유, 네, 차가운 우유를 공복에 마시면은 복부 팽만감과 설사가 쉽게 나타납니다.
유당불내증이란 사람은요, 낙타제의 효소가 부족해서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칼륨과 카제인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백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사람은 아침 공복에 우유를 피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 창근 105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사비라는 아름다운 명설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 인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부클럽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의 개척 코너에서는요,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공 동만 특유의 초대석을 맡았던 료요원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료요원은 1904년에 출생을 했으며 호남성 안화현 사람입니다. 1923년 6월 중국 공산당에 가입을 했고 일찍 중공 안화특별지부 서기, 호남성 서부지역 당위원회 서기, 호남성 성위 농민운동위원회 서기 등 직책을 역임했습니다. 1928년 6월 조직의 지시에 따라 동북 봉천 지금의 심양에 파견이 되어 중국 공산당 만주성 림시위원회 사업을 맡게 됐습니다. 1929년 류소계가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서기로 재임을 했는 기간에 료요원은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원회 위원 및 비서장을 맡았습니다. 1930년 성당위원회의 파견을 받아 연변의 손실을 내려왔으며 같은 해 8월 화룡약수동에서 연화중심효은의를 조직을 하고 10월에는 중공동만토의를 조직하여 초대서기를 취임됐습니다. 동만토기를 주관하는 동안에 그는 연길, 화룡, 훈촌, 왕청 등지의 당조직을 통합하고 지도했으며 당원대우를 부단히 확대하고 농민회, 척위대 및 초기의 항일무장대우를 조직을 하여 추수투쟁과 반일투쟁을 지도했습니다. 또한 진보적인 혁명가들을 적극적으로 단결시켜 강민족 대중이 연합하여 항일하는 국면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4월 중국 공산당 만주성위 군사위원회 서기 임명이 되었고 1938년 11월에는 호남자강 항일유격대에 참가하여 정치위원을 맡았습니다. 중화민공화국 성립 후에 그는 중국자협회와 중남지사회에 근무했으며 1955년에는 광동성차협회와 과장으로 증근하기도 했습니다. 74년 이번에 관두에서 타계했습니다.

오늘은 과일 껍질의 논란 활용법부터 여름철 건강, 음료, 또 과학적인 탄수화물 섭취 방법, 그리고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할 음식까지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연변의 영웅 요요원의 감동적 이야기도 함께 나누고요. 주부클럽은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백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0: 3층 305호실과 중관존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 계속 진행 중인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방 구보객은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두골테는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사은품으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아이패치조 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3호매대입니다.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백자방 구복액과 더불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관절 전문 치료 제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0: 네.
1: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투골테 이 제품 자체는 지금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면 낮은 가격으로 큰 효과를 누리는 우수한 과정을 충분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백자방 구박액은 한 가게 398원인데요. 12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온 제품은 구박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대 정책을 충분하게 여러분들한테 교대해드리고 있는데요.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립니다. 이 정도 계다면 보통 15각에 15각을 드리게 되었는데 15각에 20각, 5각을 더 얹어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우대활동으로 나가 말하면 큰 우대활동입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1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골테이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00

90원 하고 있는데요. 한각은 구벙약과 외용약 1대1로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벙약 한각을 싸게 다면 외용약 한각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24일간 복용하고 바르고 마사지해 줄 수 있는 양을 보증하게 되어 있는

0: 눈에 붙이는 고약 두각을 물에다 들이게 되어 있는데요. 이 눈에 붙이는 고약이 너무 우수한 좋은 효과를 보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방송에 직접 참여하시고 사시겠다면 더불어서 더 좋은 이런 우대 활동에도 물에다 들이는 이 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백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제품이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하나는 성도, 사천성의 성도를 말합니다. 화신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노령화 시대에 접해들어서 많은 뭐 60세 그 이상 자원이 되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주 젊어서는 고생도 많이 하고 나라 건설을 위해서 기여도 많이 했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관절통 혹은 또 여름으로서 불편해서 힘든 분들을 향해서 나온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요. 노령화 시대에 마주해서 나온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성분들은 우리를 간과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서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을 해서 간을 상하지 않고 콩팥을 상하지 않고 위를 도와주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질병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1: 네, 특히 그래요. 또, 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예. 우리 삼촌이 그 코로나 이후에 그 폐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서 그냥 기침하고 마른 기침하고 목이 간질간질하고 가래도 향딱 붙어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 전문의는 또 피름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감기 걸리는 피름이 오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폐에 물이 찼다더란 말이에요.
0: 예. 예,
2: 그래서 동네 진료소에서 치료를 좀 받았는데 선별 지내마 있어서 병원에서 땡기도 못 마는.
0: 예.
2: 예, 그래서 보는 완을 지내 바빠하니까 예수님 타고 바빠하니까 그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백자방 썼는데 그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예예 기침도 못 먹고 가래도 좀 쌌고 많이 좋아졌답니다. 그리고 그 관절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걸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두 걸 테를 같이 겨울도 했었는데 지금은 걸는 게 많이 좋답니다.
0: 백자방 구보약은 주무시기 한 3, 40분 전에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되고 두골테는 뭐 하루에 두세 번 시간을 보증해 갖고 드시고 바르고 하게 되면 두 가지 배합이 너무 잘 맞습니다.
2: 예, 그래서 효과를 많이 봤다면서요. 배달 받겠답니다. 이번에 또 활동도 좋고 하니까.
0: 그렇게 하세요. 501-775번 이용을 하세요.
2: 예, 501-775.
0: 예. 예.
2: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는 두월 팬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야, 이야기 정말 영 좋습니다, 지금. 난 이거에 여스카바 탈출해서 이게 음식을 드신 다리 내리주룩 뻗침에 저리고 통수에 나서 영 걷기 힘들었지. 허리 지내 아파서 돌아놓기들이 힘들었는데 이거 두열판을 먹고 바른 게 야 진짜 효과 지금 좋습니다.
0: 그렇죠.
3: 예. 네, 그리고 통신한 증상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0: 그렇죠.
3: 네, 정말 이따가 정말 관절약은 수탄약을 지금 먹었는데 먹다가도 위를 손상해서 버리고 했는데 이 약은 오히려 위를 도와주니까 이 약 써보니까 관절 통증에 제일 좋은 약인 것 같습니다.
0: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그만한 임상실험을 거쳐서 위에 부담이 없고 관절통을 쉽게 해결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합격돼야만이 국가 발명 특허를 받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실험 놓고 쓰시게 되면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3: 예, 나는 그래, 효과신가 계속 배달 받았으려면, 백사방 900지 문의하자, 그랬다.
0: 예.
3: 우리 남편이지, 요새까지 좋아서 안 되지. 더 봐, 그런데, 뜨거워서 자기 어지럼지 난다지. 지 소비 사수도 많지 해서, 전화기나 잠이나 자주 못하고 고생한데, 이 백사방 900지 쓰면 어떻게 했는가 하고 좀 문의하자.
0: 너무 잘 물으셨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 드시게 되면, 소화가 너무 잘 되고, 그 외에도 뭐 심장과 간에 콩팥에 골고루 좋은 효과를 보게 되어 있고 눈이 밝아지고 새로운 세포가 나면서 면역계통을 개선해 주게

0: 있기 때문에 특히 불면증이 있고 건망증이 심각한 분들한테는 이 제품을 쓰시게 되면 기본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제품 드시게 되면 너무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잠을 주무셔야만이 만병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리고 건망증이 해결받으셔서 어떤 분들은 너무 뭐 건망증이 심각하니까 이게 치매가 오지 않나 겁부터 덜락 먹었는데 이 제품 쓰시고 나니까 내가 젊어지는 감, 건망증이 해결받아 기억이 잘 되고 잠을 잘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으니까 백자방구박의 선택이 너무 잘 맞습니다.
1: 네, 그럼 배달받아 쓰겠다면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배달전화번호 네. 501-775번 연락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신다.
0: 네.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다방구보에 저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3: 예, 난이 이 관심병도 있고, 이 여름 잡으면 예고도 예, 이 심자에 대해서 도고사 많이 했는데, 이 백다방구보에 쓴 다음부터 예, 맥뜨나고 심장도 좋아지고, 예. 그 다음에 소화 잘 돼서 밥을 어찌 잘 먹으니까 매용 맥이 난다.
0: 그렇죠. 너무 네. 선택이 잘 됐습니다. 노인성 질병을 해결하는 데는 백자방구박액 드시기도 편리하고 하루에 한 번만 드시고 액체고 100근을 농축해 한 근을 만들었으니까 그 양의 힘이 아주 세지 않겠습니까?
3: 예, 용 좋습니다. 하루에 한 번 딱 저녁에 자기 전에 복용하니까 그것도 예, 약간 힘이 없지. 그리고 이 여름은 그것도 예, 이 더부문은 그것도 심사에 대해 꼼짝 못했는데 지금 까다 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0: 바로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저녁에 잠을 용 잘 자지. 용 좋습니다. 이게 선생님, 이제 불면증이 지금 이게 백다방구보액이 용 좋다는데, 우리 친구 지금 이 불면증이 와서 어떤 때는 자기 갔던 길도 모르고 소리.
0: 그렇죠.
3: 못 받는단 말입니다.
0: 예, 예. 예.
3: 그래서 내 이거 지금 이제 좋다니까 지금 대접시켜 봤습니다. 근데 그런 데도 될까?
0: 그런 데서는 약입니다. 그분 빨리 선택하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예. 드시기도 편리하고 특히 여기 공동주치 가운데서 불면증하고 건망증 이제 그 밤에 어디 그 나갔다도 제길 찾기도 예. 힘들 정도로 흐리멍텅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지 않으면 점점 그런 증상이 더 심각해집니다. 건망증이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이 제품 쓰는 게 그 어른한테는 너무 잘 맞습니다.
3: 그렇지. 그 저기 그런 거 설명서에 보니까 좋다 하는데 그래도 이 집이라 뭐 자꾸 또 이런 데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0: 빨리 이 제품 선택하라 하셔. 그분이 잘못하면 이 치매 증상 가까이 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3: 예. 그냥 예. 오늘 전달해서
0: 빨리 쓰라 하셔.
3: 이래 배달 받겠다고 그랬대다.
0: 예.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할 때 좋으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예.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안녕하세요.
4: 네. 백자방 어전에 한 9다방 썼습니다. 선생님.
0: 예.
4: 약이 어쨌든 이 백자방이 그런데 좀 합당한다. 하야를 한번 먹어줘. 그래. 그러니까 어서 잊어버린 게 없이 그래서 자기 전에 딱 먹고
0: 누구든지 자야 되니까. 잘 떼게 되면 잠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그거 생각하게 돼 있고
4: 예,
0: 챙기기 쉽죠.
4: 예, 소화도 어떻게 잘 됩니까? 이야기 한번 먹는데.
0: 여기 원래 소화가 잘 되는 예. 황정이라는 성분이, 건비 이위 역할하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4: 예. 그러니까 이거는 농축액이 돼서 한라를 한번 먹어도 집어먹는 약간 그것만 먹게끔은.
0: 그렇죠. 예, 예.
4: 예, 그러니까 나 모두 다 이야기 선호하지고 이거 있지 않습니까? 값이란 게 합당하지.
0: 그렇죠.
4: 먹기 좋지, 물약이 돼, 흡수 잘 되지. 물약 같은 거, 이런 거, 사람들은 다, 예, 의심하지 않고요, 예, 딱, 예, 다, 뭐든 믿는다 말입니다, 선생님.
0: 그렇죠. 예.
4: 예, 이 물약이, 예, 사람인데, 정말 좋습니다.
0: 흡수가
4: 잘 되고, 예, 이렇게 넘길 때 나니, 입안에다 물고, 예, 그 다음에 먹이까지 넘어가기, 그래, 어머니 있다가 한 2, 3분 있다가 난 넘기니까, 목이 용도하지.
0: 그렇죠. 예, 예.
4: 예, 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물을 먹지 않고, 예, 안 새기다가 좀 이렇게 흡수된다 할 때, 한 1, 2분 또 기다렸다가 또 기다리는
0: 거. 그것도 방법입니다. 예. 예,
4: 예. 방법이, 근데 목이, 예. 처음엔 모르겠네고, 견제해봐서, 견제해본 게 목이 욕 많이 나서 좋습니다.
0: 그렇죠. 구강안에 세포류령의 흡수가 더 많이
4: 예.
0: 될 수 있습니다.
4: 목이 그래서 불편, 그래서 애 나고, 그래서 자꾸 목이 걸리는 것처럼, 그렇더니 이로써 목이 늙어졌단 말입니다. 이 약 보니까.
0: 예.

0: 용서하신다, 야, 이게. 그래. 정말, 우리 하던 데서, 내 앞으로 여야, 왜, 어쨌든, 계속, 넌 이렇게 최고야, 긴다, 용서하신다, 나 계속 먹을 인사한다, 결심되는데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1: 아,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나도 이 백서방 900 어선에 5달 남겼었습니다.
1: 예.
3: 예, 이거 첫째 의의가 내려와서 지금 이해하셨거나 의의가 딱 맞습니다. 이야기가 지금 나이 먹으면은 자꾸만 얘 기맥이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예, 이약 순단부터는 봐서 정신하고 봐서 맥이 사람이 전신이가 맥이부터 난다.
1: 그렇죠. 잠을 잘 자고 소화가 잘 되고 모든 세포의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맥이 날 수밖에요. 그러면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장수해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예, 예. 귀에서 전기 소리 잠깐만 나고 낮에는 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어지럽지나 자꾸 어지럽고 이런 증서도 완전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특히는 이 몸이, 손발이가 많이 내놔, 차가워가지고, 항상, 여름이나, 겨울이나, 항상 차가워가지고 이랬는데, 이거 쓴다면 지금 손발도 많이 오래내나고, 지금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 이게.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이 소변 자수인데, 이게, 전력선적이 비대려가지고, 예, 이게 어쩌면 소변이가 내, 착, 한참 가서 기다렸다 놓고, 떡나이 하고 이랬는데, 소변도 10월 잘 나가고, 예, 자수가 지금, 여러 번 보던 게 지금 한 번밖에 안 봅니다.
1: 그럼 콤파치드도 내지니까 이 제품 자체는 기본으로서 오상육부 상초중추 하체를 골고루 도와주되 그게 간과 콤파치 도와주는 공능이 너무 돌출합니다. 예.
3: 예. 그래 이 약 쓴 다음에 내 지금 다른 약들 다 끊었습니다. 지금 이거 딱 한 가지만에
1: 그렇죠.
3: 예. 이 돈을 그나 견제 먹게 되게 되면 아주 건강한 저기 몸으로 이 논의를 지나갔습니다.
1: 네. 그렇죠.
3: 이야기, 얼마나 좋은지, 특히 맥이 나는 까다, 예. 그게 지금 현종계가 정신하고 맥이 납니다, 이게 딱 그죠.
1: 그렇죠. 맥이 없는 게 크게 우리 면역계통의 하강과 더불어서 모든 공능 저하를 불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맥이 나니까 이 제품 자체를 드셔서 맥이 난다는 게 그게 확실합니다. 예.
3: 예, 예. 그래, 선생님, 오늘 내 15시간 그 배달 받으십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번 기회가 우수한 기회로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20각 줍니다. 기회입니다.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미디는 부각해진 쓰고 있습니다.
1: 아, 예.
4: 미디는 조금 비해서 소리 지나고 혈압도 조절해야 되고, 거기 다리 아프니 걷기도 바쁘고, 특히 소변 차수가 잦아가서 이래서 내신 거 부각해서 선택했어 봤는데, 확실히 많이 도와주는 게 알긴다, 지금.
1: 그렇죠. 예.
4: 비해서 듣고 소리 나는 것도 많이 났고, 혈압 부하이 조절해야 되는 게, 혈압 조절되는 게 많이 났습니다.
1: 두골대가 여기 명확하게 제기했습니다. 방귀란 성분 자체가 혈압을 온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역할까지 하는 관절 치료 제품이 많지 않습니다. 예.
4: 네, 특히 골다리 아프면 골다리 힘들던 게, 그것도 많이 좋아지고, 예. 밤에 소변 사수가 여러 죽게 나던 게, 그게 지금 사수가 좀 많이 주니까 사람들 지금 제대로 산다, 지금.
1: 그렇죠. 여기 칭펑텅이라는 성분 자체가 리소변한다고 소변이 잘 통하게끔 곰팥을 도와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 관절통을 해결하면 일제 다효 이런 효과까지 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아, 제가 이번에 15가게 배달받아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1: 지금도.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기본 견지만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관절통으로 힘들거나 이제처럼 소변이 불편하게 혈압이 온정되지 않거나 이런 문제까지 등달아 해결받았으니까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1: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 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0: 연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 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네, 계속 설명 주시죠.
2: 지금 저희들 설명 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투는 투과한다는, 골이라는 것은 골격이란 말이에요. 테는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 발음으로 나온 제품 이름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약국에 있는 큰 글씨로는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중요한 성분인데, 특히 여기에 중시할 만한 그 한 가지 그 언어가 있는데요, 활락. 우리 동통으로 전달될 때에 따면 경락이 막혀서 동통으로 전달되는데, 여기에는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활락 캡슐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한 관절 동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여기에는 보통 림상 실험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몇그 산자 병원이 뭐 몇십 개 이런 산자 병원을 통해서 림상 실험을 거쳐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확실하게 어떤 질병을 치료해 주는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첫 구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풍습성 관절통과 류마티스 관절염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제품이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특히 어려운 관절통, 이제 위에서 펜틀에서 말씀드렸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골가시 때문에 발뒤축 골가시, 발뒤축에다 바늘을 가득 꽂아놓은 것 같습니다. 내리디디지 못합니다. 딱 걸기만 하면 발뒤축에 올리 바늘이 찌르는 같은 감을 느끼게 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걸 말해 골가시라 합니다. 그리고 통풍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한 대 더 난 것처럼 거기 뿌죽하게 살아난 이런 분들, 통풍이 일단 발병할 때에 따면 너무 아파서 쉽게 말하자면 옛날 말로 말하면 까르는 두들 정도로서 힘든 이런 통증이 따르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특히 좌골신경통이라면 엉덩이로부터 내리 발뒤축까지 다 절연하고, 보통 경추에 문제가 있다면 팔이나 어깨나 손까지 내리 절연하고, 요추에 요추간판 탈출이라든지 요추간 협착이 오게 되면 내리 엉덩이로 내리 그 절연하고, 무릎 관절이 아파나고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발바닥에 헤매는 같은 이런 감까지 느끼게 되어 있는 이런 통증을 동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에서 복용하시면 관절통을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말하면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천하고 인정하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이 제품 자체 특히 흑개미가 주요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흑개미 기본 역할을 놓고 말하게 되면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하면서 콩팥과 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게 흑개미라 하게 되면 우리 세계상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동물에 속한다. 체적은 제일 작지만 해도 뭐 그 숫자가 아주 많으면서 이 흑개미는 뭐 포함하고 있는 영양성분이 70여 가지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이 영양성분은 인류가 딱 수여하는 이런 영양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흑개미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콩팥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중의학설에서는 신주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콩팥은 골격을 관리한다, 그리고 콩팥은 선천이 지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콩팥을 든든하게 함으로 해서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오장이 든든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치마로 심장 공능이 좋아지다면 콩팥이 허하고는 심장 공능은 절대 좋아

0: 맞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권파체 문제가 생겨서 많은 분들 가운데서 투석을 하는 분들이 있죠. 무엇 때문에 투석을 하는가? 피를 기계 방법으로서 씻어주는 권파 대신에 기계를 이용해서 심장혈을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그 질병, 노인성 질병, 왕거성 질병은 권파체 허한대로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특히 직접 영향을 받는 부분이라면 골격이 직접적으로서 권파체 허함으로서 골격통이 많이 따르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권파체 허해서 골격통이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무릎관절 때문에 힘든 분들은 무릎관절 뒤에 물혹이 생깁니다. 이 물혹이 생김으로 해서 다리를 무릎을 뒤로 굽히지 못합니다. 앉을 때도 보동다리처럼 쭉 다리를 펴고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빼주는 역할을 하는 칭펑통이라는 성분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경락을 수통시켜주고 풍습을 몰아내고 소변이 잘 통하는 역할을 하는 칭펑통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그리고 여기에 친주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성분 자체는 관절동통을 많이 제해주고 습열을 많이 제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귀라는 성분 자체는 기본으로서 부중을 빼준 쇼중을 리수의 쇼중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중 부은 걸 내려주게 되어 있고 혈압을 온정시키고 우리 관절통을 보통 말하는 뭐 세균성 염증이 아닙니다. 무균성 염증에 속하는데 이건 항균소하고는 아무런 무난한 관계입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항균소를 아무리 써도 관절통은 점점 더 뼈가 더 부석부석해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는 직접 소염이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방송 외로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네, 판매 지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이야기에서 주주와 친구들은 커다란 코끼리 거북을 만나 소중한 우정을 쌓고 함께 공원문으로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주주와 친구들은 두꺼비 아저씨와 악어 아가씨의 따뜻한 도움을 받으며 여러 동물 친구들을 만나 소중한 인연을 맺었죠. 또 유익한 지식도 배우고 신나는 모험을 겪으며 즐거운 노래 대결도 보고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바로 이 특별한 모험의 마지막 이야기, 주주의 여행 모험 마지막 회가 시작될 거예요.

0: 맞아요. 새 친구는 코끼리 거북의 등 위에서 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앞으로의 여정에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직 풀리지 못한 의문이 많이 남아있었어요. 코끼리 거북이 왜 이 공원에 오게 됐는지, 그 비밀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난번에 났던 큰 도마뱀이 다시 나타나 또 다른 위험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아직 궁금한 점이 가득해요.
1: 과연 주주와 친구들은 무사히 이 공원을 떠나 동물 친구들의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채 소중한 추억을 안고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코끼리 거북의 숨겨진 비밀은 과연 밝혀지게 될까요? 그럼 주주의 여행 모험 마지막 회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까요?

0: 새로운 친구를 만나니 또 다른 새로운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주주와 친구들은 코끼리 거북의 등에 앉아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코끼리 거북이 말했어요. 나는 토마토를 심으러 이 공원에 왔어요.
1: 모두 의아한 눈빛으로 코끼리 거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토마토를 심으러 왔다고요? 토마토를 어떻게 심는데요?
0: 코끼리 거북이 말했어요.
1: 나는 중태평양에 위치한 가라파고스 군도에서 왔어요. 이 섬에는 아주 특별한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데 잘 익으면 색상이 정말 예쁘고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지역에서 이 토마토를 옮겨 심어 키우려 하고 있어요.
0: 그렇군요. 그런데 그게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1: 내가 그 토마토를 옮겨 심을 수 있어요.
0: 정말인가요? 혹시 마법을 쓸 수 있는 건가요? 추주가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1: 이때 아그 아가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번뜩 깨달은 듯 코끼리 거북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설마 당신이 그분인가요?
0: 얼마 전 동물원에서 토마토 심는 전문가 한 분을 모셔왔는데 모두들 그를 토마토 대사라고 불렀어요. 그 토마토 대사는 특별한 토마토 씨앗을 가져와 향기롭고 달콤한 토마토를 심었다고 했어요.
1: 아그 아가씨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바로 그 토마토 대사가 눈앞에 있는 이 우직하고 큰 산 같은 코끼리 거북이라는 사실을요.
0: 코끼리 거북은 직접 토마토 씨앗을 가져와 이곳에 심는 과정을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1: 가라파고스 군도의 토마토 씨앗을 내가 뱃속에 머금어서 가져와요. 그리고 배설물과 함께 씨앗을 땅에 뿌리면 시간이 지나서 싱그러운 토마토 새싹이 자라나죠.
0: 네, 그 과정은 좀 별로인데요. 쟁쟁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1: 예의를 갖춰야 해, 쟁쟁아.
0: 주주가 쟁쟁이에게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어요. 그러자 코끼리 거북이 웃으며 말했어요.
1: 괜찮아요. 충분히 이상하게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자연에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토마토가 널리 퍼져 자라나는 자연의 방법이거든요.
0: 그 말을 듣고 모두 호탕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미처 몰랐어요. 그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 멀지 않은 덤불 속에서 사악한 눈동자 하나가 조용히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0: 주주의 여행 모험기 제9장 가장 뜨거운 리별식.
1: 여러분, 두꺼비 아저씨 사진을 가실래요? 악어 아가씨가 갑자기 물었어요. 그러자 주주가 가장 먼저 소리쳤어요.
2: 네, 갖고 싶어요. 저 주세요. 그런데 두꺼비 아저씨가 방금 사진 찍는 걸 싫어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1: 좀 수줍어 하긴 하지만 내가 예전에 몇 장 찍어둔 사진이 있거든요. 악어 아가씨는 사진 한 장을 꺼내 주주에게 건네주었어요.
2: 이 사진 정말 좋아요. 두꺼비 아저씨가 웃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요.
1: 주주가 사진을 들여다보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때 멀리서 학칫 도마뱀이 기어오며 말을 걸었어요. 저기 실례합니다.
2: 오, 당신은 무슨 동물이에요? 총군이 물었어요.
0: 학치 도마뱀은 총군의 물음에 대답하는 대신 먼저 주주 곁으로 기어와 물었어요.
3: 안녕하세요. 주주님 맞으시죠?
1: 네, 저를 어떻게 아세요? 주주가 의아해했어요.
3: 저는 학치 도마뱀이라고 해요.
0: 두꺼비 아저씨께서 주주님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1: 학치 도마뱀은 등 뒤에서 카메라를 꺼내 들며 말했어요.
0: 두꺼비 아저씨께서 제게 주주님의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주주님이 정말 착하고 예쁘다고 하시면서 사진 한 장 꼭 간직하고 싶으시다고 하셨어요.
1: 그러자 쟁쟁이가 서둘러 물었어요.
2: 저는요? 두꺼비 아저씨께서 저도 칭찬해 주셨어요?
1: 학치 도마뱀이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3: 네, 두꺼비 아저씨께서 쟁쟁이님은 정말 귀엽고 호기심 가득한 날다람쥐라고 하셨어요.
1: 그러자 총군도 자기만 빠질까봐 조급해서 물었어요.
2: 저는요?
3: 총군님은 정말 개구쟁이라고 하셨어요.
1: 학치 도마뱀이 말했어요. 그러자 총군이 살짝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학치 도마뱀이 이어 말했어요.
3: 그리고 정말 용감하다고 하셨어요.
1: 그 말에 총군은 기분이 훨씬 나아지고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이 공원에 들어오면서 악어 아가씨도 무서웠고 대형 얼룩뱀도 두려웠는데 두꺼비 아저씨가 자신을 용감하다고 칭찬해주자 총군은 마음속으로 앞으로 두려워도 용감하게 맞서겠다고 다짐했어요.
3: 자, 다 같이 사진 찍어요.
0: 학치 도마뱀이 카메라를 땅에 설치해 놓으며 말했어요.
1: 저도 끼워주세요. 악어 아가씨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해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3: 당연이죠. 악어 아가씨가 맞으면 안 되죠.
1: 학치 도마뱀은 친절하게 말하며 악어 아가씨를 안내했어요.
0: 학치 도마뱀이 카메라 초점을 맞추고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멀리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2: 살려주세요! 두꺼비 아저씨가 다치셨어요!
1: 두꺼비 아저씨가 다쳤다는 말에 모두 생각할 틈도 없이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달려갔어요. 악어 아가씨와 학치 도마뱀은 걸음이 좀 더 빨라 얼마 지나지 않아 코끼리 거북과 주주 일행을 뒤에 남겨두었어요. 코끼리 거북도 힘껏 기어갔지만 발이 갑자기 뭔가에 휘감겼어요. 바로 대형 얼룩뱀이었어요. 대형 얼룩뱀은 줄곧 주주와 친구들을 몰래 뒤에서 따라왔던 것이에요.
0: 대형 얼룩뱀은 혀를 날름거리며 긴 꼬리로 주주와 친구들을 에워쌌어요. 이젠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칠 틈도 없었어요. 그때 총군이 용감하게 앞으로 나와 주주와 쟁쟁이를 자신의 뒤로 숨겨 보호했어요.
1: 그는 대형 얼룩뱀이 커다란 입을 벌리는 것을 보고 힘껏 숨을 참은 뒤 그대로 힘차게 대형 얼룩뱀의 뱃속으로 돌진했어요.
2: 총군아!
0: 주주와 쟁쟁이가 함께 외쳤어요.
2: 총군아!
0: 그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불렀어요. 그러자 곧바로 총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2: 걱정 마! 나 지금 대형 얼룩뱀 뱃속에 있어!
1: 총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대형 얼룩뱀 배가 왼쪽으로 불룩해졌다가 오른쪽으로 불룩 튀어나오고 앞으로 부풀었다 뒤로도 부풀었어요. 대형 얼룩뱀은 너무 아파서 코끼리 코북 등에서 땅으로 굴러떨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옴짝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0: 총군은 대형 얼룩뱀 뱃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몸속 태엽 장치를 가득 담아놨어요. 그리고 대형 얼룩뱀 배를 깊은 동굴처럼 여기며 마음껏 이리저리 움직였던 거예요. 아무도 당해내지 못했던 대형 얼룩뱀을 로봇 강아지 총건이가 멋지게 제압했어요.
1: 이제 그는 정말 용감한 기계 강아지가 됐어요.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고 총건은 정말 대단하고 용감했어요.

0: 총군이 대형 얼룩뱀 입에서 기어나올 때 악지도마뱀과 아가씨도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악지도마뱀은 방금 있었던 일을 듣고 재빨리 카메라를 들고 총군을 향해 셔터를 누르며 말했어요. 여기 봐주세요, 총군님.
1: 총군은 이 걸어다니지 않는 공원에서 씩씩하게 걸어가는 모습으로 사진 한 장을 남겼어요. 이 사진은 용감한 모험을 증명하는 소중한 사진이었어요.
0: 두꺼비 아저씨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이제 드디어 진짜 이별할 시간이었어요. 아가 아가씨는 자신의 선글라스를 쟁쟁이에게 씌워주고 분홍색 리본을 주주머리에 예쁘게 묶어주었어요. 그들은 서로 꼭 껴안았어요. 작은 빗방울 합창단 친구들도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며 따뜻하게 그들을 배웅했어요.
1: 주주와 쟁쟁이와 총권이 함께 그들을 보며 소리쳤어요.
2: 안녕히 계세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1: 그러자 공원의 동물들도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3: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도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꼭 놀러오세요.
1: 주주와 친구들은 이제 량서류와 파충류 공원을 떠나 길을 걷고 있었어요. 주주는 참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내 한 장씩 넘겨보았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어느새 새로운 카멜레온 사진 한 장이 사진 속에 섞여 있었어요.
0: 주주는 바로 알았어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작은 용이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사진을 넣어준 것이라는 걸요. 이 사진 속 카멜레온은 마침내 주변 색깔과 다르게 특별한 색으로 변해 있었고 사진 정중앙에서 귀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1: 주주는 사진을 보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행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감탄했어요. 이제 주주는 소중한 두 친구와 함께 또 새롭고 멋진 여행을 펼치게 될 거예요.

0: 친구들 주주의 여행 모험은 이제 모두 끝났어요. 새 친구는 이번 여행에서 많은 지식을 배우고 소중한 친구도 만나고 여러 위험을 두르며 무사히 공원을
1: 볼거리로 유명한 이곳. 짙은 전통 문화가 숨쉬는 따뜻하고 행복한 도시. 여기는 연길입니다.
2: 아름다운 도시 연길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노래 너에게 꽃 한 송이를 준비했습니다.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니언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

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서무번제 시간입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못했던 웃으며 장탁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었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저기 앞은 바로 야랑국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리백이 류배를 왔던 곳이죠. 하지만 리백은 야랑국에 오다가 풀려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요. 맙소서,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장위원장은 우리를 사면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가야 할 겁니다. 딱 들어맞는 비유에 여기저기에서 나지막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처럼 먼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근거지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근거지를 잃었습니까? 박고동지의 말대로라면은 적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은 확실히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앞선 몇 차례 반포위 토벌에서는 적들이 강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5차 반포위 토벌 때는 공군이 8만 명으로 늘어나지만은 앞선 반포위 토벌에서는 1, 2만, 2, 3만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적의 5차 포위 토벌을 짓부시지 못한 것은 역시 우리 군의 군사 노선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혁명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중국 땅입니다. 그러니 중국 혁명 군대는 반드시 이 땅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서 독특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들도 전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요.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적들은 홍군과 싸우려면 유연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야 장개석이 국민당 장군 류유원과 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보루 전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군에는 도리어 옛 전술을 고집하는 사람이 나와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 적을 문 밖에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과 한해 가까이 소모전을 치르면서 근거지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죠. 결국 땅을 한치도 내주지 않으려다가 나중에는 그 땅을 통째로 내주고 이렇게 엄청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짚었다. 그런데 이런 전술을 내세운 사람들은 왜 적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용왕들끼리 보물 자랑을 하는 것이야 말이 되지만 거지가 용왕하고 보물을 겨눈다면 그보다 웃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의장에는 또 폭소가 터지었다. 리덕은 고개를 숙이었고 박고도 얼굴이 붉어졌다. 물론 옛 전술을 고집한 동지들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모태동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땅을 잃을까 두렵고 이것저것 정성스레 담아둔 단지나 항아리가 깨질까봐 겁이 났겠지요. 전들 그 항아리나 단지가 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지들, 흔히 잃어야만 잃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땅을 잃더라도 적을 이기고 잃은 땅을 되찾아 영역을 넓힐 수만 있다면은 이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물건이 제 손에서 떠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혁명운동에서도 우리는 파괴를 하면서 진보와 건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잠을 자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야 내일 다시 일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리치를 모르는 바보가 있어서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튿날 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죠.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 웃음을 터뜨려야 한다. 어떤 동지들은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것이 무슨 전략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저를 도망주의라거나 유격주의라고 나무람합니다. 권법을 아는 두 사람이 싸울 때 총명한 사람은 대부분 먼저 물러섭니다. 바보는 기세 좋게 달려들면서 있는 재주를 다 뽐내다가 꼬꾸라지고 말죠. 수호전에 나오는 홍

우리는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동지들에게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앉아있을 준비도 하고 떠날 준비도 하면서 식량자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지들은 큰 나라의 지배자처럼 격식을 갖추고 정교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리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대 이동을 반대하다가 더 크게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건에 맞게 싸워야 합니다. 그 산에 가면 그 산에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모태동의 보고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려왔다. 군사 노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좀 곁들였는데 날카로우면서도 귀에 잘 들어왔고 진지하면서도 해악이 넘쳤으며 철학적 의미가 다분하고 지혜로 넘치였다. 사람들은 모태동의 연설을 들으며 제멋대로 엉켜있던 생각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듯하였다. 어렴풋하던 것이 똑똑해지고 확증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해지고 미흡하던 견해가 성숙해지었다. 마치 잘 빚은 술이라도 마신 듯 후련해났다. 밖구를 보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계풍은 놀란 표정으로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리덕은 모태똥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짙은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다. 마치 이것 보지 모태똥은 역시 그 본사야 라고 하는 듯 싶었다. 왕가상은 잔뜩 흥분한 얼굴이었다. 그동안 이 회의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다. 며칠을 쉬었더니 상처가 많이 나아져 들것의 신세를 지지 않고 호위병의 부축을 받으며 일찌감치 회의장에 들어섰다. 다행히 회의는 흡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왕가상은 숨을 고르며 말을 끊을 기회를 찾았다.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았다. 모태똥의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왕가상은 헛기침을 두 번 하고는 입을 뗐다. 왕가상은 모태똥의 이야기에 힘을 실으며 덧붙여 박고 특히 리덕의 독단적인 지도 작품을 비판했다. 리덕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군사위원회 일을 멋대로 휘둘렀고 박고는 리덕의 말만 듣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지적을 했다. 그 뒤로 당내 집단 지위는 사라졌다고 하였다. 또 아랫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아 결국 5차 반포위 토벌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을 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는 분이 치밀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잘못된 군사 노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억눌렀습니다. 모태동 동지는 적들의 보루 정책을 짓부시기 위해서 홍군을 돌려 강소 철강 일대로 진격한 다음 장계석 부대 측면과 후방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라면 복권사변에 힘을 보태 19로 군을 직접 돌 수가 있었을 테고 적들이 알선들어 세워놓은 보루 역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훌륭한 전략을 당신네들은 받아들였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당의 민주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했으니 진리도 장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나 보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홍군이 조항소비트 구역을 떠나 이 엄청난 이동을 한게 된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큰 일도 정치국회의 한 번 없이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체 당내 민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왕가상은 저도 모르게 일어섰다. 저는 리덕 동지한테 군사지휘를 맡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덕 동지의 군사지휘권을 해임을 하고 모태똥 동지가 군사지휘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장은 깊은 물에 파위를 던져넣기라도 한 것처럼 술렁거리었다. 주덕은 주름 가득한 얼굴을 활짝 편 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왕가상의 발언은 모태똥에 헤쳐놓은 돌파구를 확 열어채치면서 이제 잡기 시작한 우세를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그 날카롭고 알알한 이야기에 몇 사람은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하계풍은 왕가상을 노려보고는 그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저는 박고동지가 한 보고에 동의를 합니다. 보고에 대한 모태똥 동지와 왕가상 동지의 지적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계풍은 회의장을 둘러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사정조의 뒤로 당의 방침은 대단히 정확하고 뛰어났습니다. 당주한 제3국 제당의 노선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볼셰비크의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당이 이뤄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5차 반포위 도발에서 나타난 문제는 우리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잘못이라는 것도 은한 부분의 문제이고 전술 문제지 결코 막스 레닌주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지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절대 멋대로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왕가상을 흘겨보며 소리를 높이었다. 군사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 리덕 동지는 그 분야 최고 학부라고 할 수가 있는 모스크바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정규 훈련을 거친 사람입니다. 모태동 동지는 손자병법이나 몇 번 읽은 게 고작인데 그 얘기들이 모두 막스 레닌주의란 말입니까? 저는 우리가 뭉쳐야지 서로 헐뜯고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계풍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의장의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이게 어째서 그저 헐뜯고 나무라는 일입니까? 그럼 지난 문제들을 의논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계풍 동지, 어떤 문제가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러자 모태똥이 몸을 좀 일으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말한 사람에게는 귀가 없고 듣는 사람은 삼가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언영 참을성 잃은 리덕이 발꿈치로 통역을 툭 치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로우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을 했다. 로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의 실룩거리는 볼과 도끼어리 노란 눈만 바라보아야 했다. 오수관은 리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통역을 했다. 오늘은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5차 반포위 도보를 책임진 지난 1년 동안에 병력도 장비도 형편없는 중국 홍군을 거느리고 뛰어난 장비를 갖춘 50만 국민당군과 싸워 무너지지 않았고 적들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겼습니다. 둘째, 내가 병력을 질서 있게 재편산 덕분에 홍군은 네 겹의 방어선을 뚫고 자신의 요생 역량과 전투력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전술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잘못 몇 개를 부풀려 마치 내 군사 노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군사 고문한테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도 되는 겁니까? 그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짙은 담배 연기만 풀풀 내뿜었다. 서병진은 1군단 정치위원으로서 키가 늘씬한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의 소유자라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가 없었다. 구봉산을 넘었을 때 발을 다쳤는데 상강을 건너면서 상체가

곱는 바람에 들것에 신세를 지어야 하였다. 그 기회에 그는 왕가상과 함께 오면서 5차 반포의 토벌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가 있었다. 서병진도 오래전부터 이 회의를 기다리었다. 본디는 정치국 위원들이 모두 발언한 다음 말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계풍과 리덕의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리덕 동지는 우리들의 사실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홍군이 중앙소베트 구역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천리길을 걸어 이곳까지 와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전술 문제이고 지엽적인 일일 뿐이라는 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뱅덕의 동지의 말을 빈다면은 새끼가 하늘빛 땅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격이죠. 서병진은 박고와 리덕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고집한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는 전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정모산 전투를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적이 보루를 쌓자 우리도 따라서 보루를 쌓고 맞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싸웠지만은 잃은 것이 더 많았지요. 저는 3탄에서만 9개 연의 13명 연급 간부가 죽어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사위를 맡은 리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동북아신문을 통해 발표된 재한 조선족 작가들의 수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석춘화 씨의 수필 길루의 고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길루의 고향 석춘화. 18살에 대학 진학을 위해 북경으로 떠날 때도, 더 큰 꿈을 쫓아 먼 일본으로 떠날 때도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 뿌리가 내려있는 고향으로 당당히 돌아가리라고. 그 다짐은 내가 어디에서든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되어 주었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오랜 타향살이를 접고 귀국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내가 정착한 곳은 고향이 아닌 타지였다. 더 늦기 전에 고향에 돌아와 살라는 친구들의 꼬드김이 그럴 수 없는 내 처지를 더욱 씁쓸하게 만들었다. 중국에는 과거의 급제해 벼슬길에 오르면 비단 옷 곱게 차려입고 고향을 찾는다라는 속설이 있다. 나도 언젠가는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데 아직 비단 옷을 걸치지 못해 돌아갈 수 없다며 노스레를 떠는 웃음 너머에는 씁쓸함이 묻어있었다.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똘망똘망한 두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엄마, 내 고향은 어디예요? 같은 반 친한 친구가 설쇠로 고향으로 돌아갔단다. 아직 고향의 뜻조차 제대로 알 턱이 없는 4살배기의 질문은 마치 느닷없이 밤하늘에 쏘아올린 폭죽처럼 내 마음속에서 불꽃을 튕기며 요란하게 터졌다. 일본에서 태어난 아들은 3살 나던 해에 중국을

로 돌아왔고 시 부모님이 계시는 연태에서 1년간 살다가 지금은 종도에서 살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고향은 나서 자란 곳이다. 그런데 아이는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중국이고 본적은 연태이며 현재는 청도에 있다. 그리고 미래에는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른다. 내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연변이라 말하겠지만 아이에게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주는 것이 현명한 답인지 모르겠다. 출산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였다. 일본에서 먼저 육아를 시작한 선대들은 하나같이 일본식 이름을 지으라고 조언했다. 나중에 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 낯선 이름 때문에 차별을 받거나 어울리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 때문이었다. 일본식 이름을 사용하면 그나마 이질감이 줄고 타인의 시선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에 수긍했지만 마음 한켠엔 묘한 초항감이 생겼다. 고작 이름 하나로 국적이 바뀌는 것도 뿌리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이름인지보다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빛을 바라는 법이 아닌가라는 다소 건방진 확신이 일렁이며 내 마음속에서 잔잔한 파문으로 번져갔다. 일본에 살면서 나는 분명 중국 사람인데 왜 조선어를 할 줄 아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때마다 중국에는 56개 민족이 있는데 그 중에 조선족이 있지요 라고 구구절절 친절하게 설명하곤 했다. 그런 해석에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는 사람도 있었고 흥미진진해서 귀를 쫑긋 세우고 듣다가 연거푸 질문을 퍼부는 사람도 있었다. 그렇게 어딜 가나 호기심과 관심 속에서 주목을 받으며 나는 자꾸만 정체성을 확인받았다. 그러는 사이 나는 누구이며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딘가 하는 헛갈림 속에서 방황할 때도 있었다. 이제 내 아이가 커가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자기 뿌리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날이 언젠가는 꼭 오고야 말 것이다. 아직은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나는 부모로서 자식과 같이 그 해답을 찾아야 마땅하다. 아이의 고향은 어디인가? 어디여야 하는가? 나는 타향살이에 지쳐 외로움이 사무칠 때마다 자주 어린 시절 고향 마을의 골목길을 떠올리곤 했다. 좁디좁은 골목길에서 동네 친구들과 방방 뛰며 신나게 놀던 삼삼오오 모여 낙지를 치고 술래잡기를 하느라 해 저무는 줄도 모르던 그 시절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이 행복했다. 장난기가 발동하면 음매 울어대는 옆집 소공둥이를 기다란 나뭇가지로 슬쩍 찔러놓고는 깔깔대며 도망치기 일쑤였다. 앞마당을 어슬렁거리던 계산이의 꽁무니를 쫓다 넘어진 날에는 무릎이 까지고 눈물이 났지만 그마저도 금세 웃음으로 날려버렸다. 비록 풍요롭진 않았지만 마을에는 언제나 웃음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멀리멀리 퍼졌고 나는 그 작은 마을의 지붕 아래에서 미래를 꿈꾸곤 했다. 지금은 거의 허물어져가는 초가집들만 덩그러니 남겨진 그곳. 고향의 풍경 속에 머문 아스라한 기억은 바람처럼 옷깃을 스치고 애틋한 그리움은 연기처럼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른다. 일본을 떠나던 날 나는 착잡했다. 그립던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쁘기도 했지만 막상 14년이라는 세월을 지내온 그 땅을 떠나려 하니 씁쓸하기도 했다. 나의 빛나는 청춘이 녹아있고 정서가 스며든 그 땅에서 낯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앞에서 한없이 막막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 시간들 속에서 차츰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을 배워갔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 낯선 곳으로 이주해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자주적 이동을 감행하고 있는 나. 그리고 커가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될 내 아이. 우리는 어쩌면 서로 닮은 운명을 지닌 채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인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나는 고향이란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의 발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가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본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고향을 그리워하고 자꾸 돌아가고 싶어지는 건 단지 그곳이 내 삶의 시작이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곳엔 소중한 내 가족이 있었고 매일 마주치면 따뜻하게 인사를 주고받던 이웃이 있었다. 그들과 함께 만든 소소하지만 덧없는 추억들이 켜켜이 쌓여있어 내 마음이 자꾸 고향을 향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우리 아이

에게 고향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될까? 어느 곳을 두고 고향이라 부르게 될까? 언젠가 나처럼 삶의 갈림길 앞에서 방황하며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나는 그 뜻깊은 여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려 한다. 태어난 곳만이 고향은 아닐 것이다. 사랑이 있고 추억이 쌓인 곳이라면 그 어디든 고향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걸어가는 길 위에서 우리 삶의 끈끈한 의미가 부여해지는 그 곳이 또 다른 고향이 되어가는 건 아닐까. 동우야, 고향은 내가 태어난 곳일 수도 있고 지금 자라고 있는 곳일 수도 있어. 그리고 언젠가 내가 마음껏 꿈을 펼치며 행복하게 살아갈 그곳 또한 너만의 또 다른 고향이 될 수 있단다. 엄마는 내가 어디에서 살든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고 그 뿌리에 긍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줄 거야. 고개를 들어보니 드넓은 하늘에서 새하얀 구름이 자유롭게 떠다니고 있다. 그 순간 내 마음도 구름처럼 가볍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랑스러운 내 아이가 기다리고 있을 집으로 향하는 마음은 마치 구름을 걷듯 산뜻하고 설레임으로 가득 차.

네, 작자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작자 자식에게 마땅히 고향이라고 이름 짓을 곳은 없지만 자식이 자신의 뿌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하고 긍지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커가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사랑과 추억이 깃들고 삶에 끈끈한 의미가 부여되는 곳이 또 다른 고향이 아닐까요?

이어 고향련 씨의 수필 쉰떡의 향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쉰떡의 향, 고향련. 이 냄새 진짜 오랜만이네.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건넨 반찬통 뚜껑을 여는 순간 독소는 새콤 달콤한 향이 방 안 가득 채웠다. 포슬포슬하고 동글 납작한 모양에 소리낀 아침 숨결처럼 새하얀 쉰떡이 들어있었다. 막 시루에서 꺼냈는지 아직 남아있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코끝을 간지리자 잊고 있던 기억이 꿈결처럼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 부엌에 김 소린 창문, 그 안에서 떡 반죽하던 할머니, 뜨거운 김에 데이며 솥에서 떡을 급히 꺼내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 고향 연변에서는 발효된 것을 쉬었다라고 한다. 맵쌀 가루에 감주를 넣어 발효시킨 증편을 쉰떡이라 불렀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동네에서 쉰떡집으로 통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쉰떡을 만들어 장터에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전날 저녁이면 할머니는 맵쌀 가루를 익반죽해 감주를 넣고 가마솥 아랫목에서 발효시켰다. 새벽이면 술 향기가 은은히 퍼졌고 그 냄새를 알람삼아 할머니와 어머니는 잠에서 깨곤 했다. 모쇠솥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반죽을 한 숟가락씩 떠서 팬케이크처럼 동글 납작하게 쪘다. 갓 쪄낸 떡은 하얀 구름처럼 포슬포슬 부풀어 올랐고 그 위에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고명을 곱게 뿌린 뒤 참기름을 발랐다. 간식거리가 귀하던 시절이라 친구들은 맨날 떡 먹어서 좋겠다라고 나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쉰떡이 싫었다. 백설기처럼 부드러운 것도 찰떡처럼 쫀득한 것도 아닌 어중간한 식감도 싫었지만 무엇보다 코끝을 찌르는 낯선 신내가 거북했다. 더 큰 이유는 어머니였다. 맞벌이였던 부모님은 할머니를 모시며 아이 둘을 키우느라 늘 바빴다. 특히 어머니는 출근 전에도 떡 만드는 일을 도왔다. 해가 뜨기 전에 떡을 만들기 위해 세상의 무게를 다 아는 듯한 무거운 눈꺼풀과 싸우며 일어나던 어머니의 모습은 어린 나에게 유난히도 안쓰럽게 보였다. 뜨거운 김에 대여 소나무 껍질처럼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을 볼 때마다 나는 그놈의 떡 때문에 어머니가 더 고생하는 것만 같아 괜스레 쉰떡이 미워졌다. 아침마다 떡을 한 점 물고 학교에 갔으면 어머니가 따로 밥을 차릴 필요 없었겠는데 나는 떡은 죽어도 싫다며 꼭 밥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지금 생각하면 나의 철없는 고집이 어머니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인지도 모른다. 하루는 밥 대신 쉰떡이 올라있었다. 또 떡이야? 나 밥 먹을래. 투정을 부리며 접시를 엎자 쉰떡이 바닥에 흩어졌다. 어머니는 묵묵히 그것을 주워 자신의 밥그릇에 담고는 다시 밥을 지었다. 보다 못한 할머니가 이놈의 떡 장사를 그냥 확 그만둬야지 온 가족이 무슨 죄냐? 라고 했다. 떡 장사를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매일 죽 먹어야 할걸요? 그러면 얘가 또 죽은 죽어도 싫다고 할 거고. 어머니의 우스갯소리에 할머니가 크게 웃었다. 손녀를 밥 먹이려면 떡 장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네. 그 뒤로 쉰떡은 내 기억에서 멀어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유학을 왔고 여기서 직장 생활까지 하게 되자 쉰떡을 먹을 기회도 완전히 사라졌다. 그렇게 세월을 건너 다시 마주한 쉰떡. 타국에서 고향 음식을 정성껏 만들어 건넨 마음이 느껴져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한입 베어 물었다. 푹신하고 말랑말랑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기운이 입안을 감돌더니 곧 고소한 맛이 따라왔다. 오래 묵은 된장처럼 깊고 담백한 풍미가 번졌다. 쉰떡이 이렇게 맛있던 떡이었나? 쉰떡을 만드는데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듯 내가 그 맛과 향을 이해하는데도 세월이 필요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 그 시절의 쉰떡은 할머니, 어머니의 인생이었고 삶의 압축이었으며 떡을 빚던 그 새벽의 시간은 가족을 위해 사랑을 반죽하고 인내를 쪄내던 시간이었을 것이다. 가족이 조금 더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임을 이제는 알 것 같다. 최근 어떤 기사에서 맛의 회귀라는 말을 읽었다. 어린 시절 먹던 음식이 오래 묻힌 기억을 깨운다는 뜻이었다. 한 다국적 식품 기업이 알츠하이머 환자들을 위해 잊을 수 없는 레시피 활동을 진행했다고 한다. 어린 시절 즐겨 먹던 음식을 재현해 선물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치매로 자기 이름과 가족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환자들이 유년 시절의 음식을 맛보는 순간 옛 기억을 또렷이 떠올리기 시작했다.
고향 돌아가신 부모님,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까지 추억의 음식이 잊고 있던 시간을 되살려낸 것이다. 내 지인도 어릴 적에는 시큼한 김치 냄새가 너무 싫어 수십 년 김치를 먹지 않았는데 50대가 되더니 이젠 김치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좋아졌다고 한다. 맛의 회기를 경험하는 음식에는 즐겨 먹었던 음식만이 아니라 한때 싫어했던 음식도 포함되는 것 같다.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런 음식이 나도 있다. 세상에는 더 맛있는 음식도 더 고급스러운 재료도 넘쳐나지만 이상하게도 내 혀는 오히려 오래전에 무심코 지나쳤던 토속적인 맛을 찾아 헤맨다. 예전엔 쓰다며 뱉어버리던 두릅의 쌉싸름한 맛이 요즘은 그렇게 좋고 썩은 냄새 같다며 밀쳐냈던 청국장이 지금은 너무 구수해 주말이면 일부러 멀리 있는 식품마트까지 찾아가 사오곤 한다. 왜 싫어했던 음식을 수십 년이 지나서 찾게 되는 걸까? 시간이 지날수록 옛 음식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은 입맛에 남아있는 깊은 뿌리 때문은 아닐까? 중국 조선족으로 살아온 우리가 여러 세대에 걸쳐 대대로 전해진 음식을 통해 DNA 자체에 각인된 듯한 느낌을 받는다. 맛의 회기는 단순히 혀의 기억 때문만은 아니다. 고향의 맛에는 자식을 위해 험한 세월을 견뎌낸 부모의 손맛, 밥상에 앉아 오손도손 나누던 웃음의 냄새, 온 가족이 동고통락하며 살아가는 와중에 몸속 깊이 밴 인생의 향과 같은 것이 깃들어 있다. 그 맛은 뇌속 어딘가에 고여있다가 문득 깨어난 활성세포와 함께 순식간에 되살아나는 것이리라.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쉰떡을 맛본 두 딸이 코를 찡그렸다. 나는 웃으며 아이들 손에 떡을 하나씩 쥐어주었다. 한 번이라도 먹어보면 엄마처럼 이 향을 그리워할 날이 꼭 있을 거야. 옥수수 원면, 고추 순대, 연변식 된장국 등 여러 가지 고향 음식들을 만들어주면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면서 겨우 맛보기만 하지만 언젠가 먼 훗날에 이 음식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 아이들도 문득 엄마의 고향 맛이라며 그리워하지 않을까. 비록 지금은 타국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지만 자신의 뿌리만은 꼭 잊지 말았으면 하는 내 마음도 함께 떠올리면서 말이다.

네, 그래서 작자는 몸은 고향을 떠나 타향에서 살아가지만 어릴 적 맛보았던 고향의 맛은 잊을 수 없다면서 어릴 적에는 고향의 맛, 어머니 맛을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못내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음식 맛을 넘어 돌아가신 부모님과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아닐까 싶네요.

이어 조혜봉 씨의 숲을 산다는 것을 감상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조혜봉. 지긋지긋하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 앞엔 어쩔 재간이 없었는지 어느덧 서늘한 가을이 찾아왔다. 등산의 최적인 계절이다. 솔직히 나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고등학교 시절 소풍으로 송알릉 자락에 가본 것이 전부일 만큼 등산을 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자의반 타의반으로 산행을 시작하게 됐다. 정확히 산행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느닷없이 등산을 하는 꿈을 꾸면서부터였다. 꿈속에서 나는 제주도 한라산 등정을 했다.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새벽 바닷가에서 황홀한 해돋이를 구경한 뒤 가슴 가득 뭉클함을 안고 산을 올랐다. 헌데 산행 경험과 체력이 부족했던 나는 비지땀을 흘리며 오르다 다리가 풀려 아찔한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말았다. 그때 하얀 수염의 산신령이 나타나 다시 살고 싶거든 앞으로 꼭 등산을 견제하거라 하고 간곡히 귀띔했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고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으스스했다. 거짓말처럼 그날 이후 나는 시간 나는 대로 꾸준히 산행을 이어갔다. 꿈속의 조금이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다. 더듬어 보면 30대 후반 텅 빈 배낭에 삶에 대한 물음표만 가득 채운 채 코리안 드림의 열풍에 휘말려 한국행에 몸을 던졌다. 금전만능이 판을 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온몸으로 받아하는 냉혹한 현실 앞에 비틀거릴 수밖에 없었다. 건설 현장의 철근, 형틀 목수, 깊은 산속 돼지 농장 사양원, 아파트 청소부, 일용직 잡부, 호프집 주방장, 그리고 회사원까지 내 작은 몸뚱이에 이처럼 수많은 직명을 달아보기는 난생 처음이었다. 한국 팔도를 떠돌며 피땀 흘려 개고생을 한 대가로 이제는 아파트도 자가용도 생겼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허전하다. 언제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우선시하며 남들의 시선에 맞춰 껍데기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리라. 지금의 삶을 과거 20년 전에 알았더라면 과연 교사의 옷을 벗어 던지고 한국행을 단행했을까? 결국 마음이 시킨 결과물이었지만 아직도 의혹과 고민을 짊어지고 전전긍긍하는 내 모습이 서글프다. 생은 짧은데 진정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어찌 고민에 눕혀서 허덕이게 된다. 이런 고민 속에 문득 돌아가신 삼촌의 모습이 떠오른다. 삼촌은 항상 당당하게 마을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셨던 분이다. 특히 초상집에 시신 다루는 일을 도맡아 유가족의 슬픔을 덜어주셨는데 집 식구들이 돈도 안 되는 일을 왜 사서 고생하느냐고 말려도 하고 싶은 일을 할 뿐이니 걱정 말라며 손을 떼지 않으셨다. 그런 삼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위안 말기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 타인의 죽음을 위로해왔지만 정작 자신의 죽음은 생각해본 적 없던 삼촌에게 그것은 청천벽력이었다. 처음에 절망하고 약을 거부하던 삼촌은 결국 부정, 분노, 타협의 단계를 거쳐 마침내 수용의 단계에 이르렀다. 후회 없어. 나 편하게 갈 거야. 라는 마지막 유언은 삼촌의 진심이었다. 남들이 보기엔 대가 없이 시신을 만지는 이해하기 힘든 봉사였을지 몰라도 삼촌 자신은 원해서 한 일이었기에 삶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 없는 보람과 자긍심을 느꼈던 것이다. 꿈속에서나마 죽음을 경험했던 나는 이제 남은 시간만이라도 철저히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한다. 살면서 우리는 상실과 고통, 죽음과 마주하게 마련인데 과연 인생에서 진정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불철주야로 미친 듯이 바쁘게 달려온 내 모습이 허허벌판의 호수아비처럼 어설프게 다가온다. 아파트와 자가용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안다. 더 늦기 전에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더 많이 사랑하고 기뻐하며 나에게 허락된 시간을 남김없이 녹여가고 싶다. 고즈넉한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든 대도시에서 동분 소주하든 살아가면서 울고 웃으며 그리워하고 미워하며 후회하고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그려가는 자화상이다. 그렇다면 산다는 것은 어쩌면 마냥 그리워하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닐까. 그 복잡한 울타리 속에서 흔들림 없이 마음이 가는 대로 가슴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찌그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조밥에 된장 찍어 먹어도 웃으며 하고 싶은 일 하며 살면 그것이 행복이요. 평생 고향 마을에서 소를 키우시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외우시던 말씀이 귓전에 쟁쟁하다. 담배를 태우시며 소리 없이 미소 짓던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밟힌다. 쏜살 같은 세월 속에 가을의 언덕에 속어보니 쓰러져간 지난 여름에 무더웠던 날들조차 벌써 아쉬워지고 그리워진다. 고등학교 시절 송알령 자락에서 보았던 아름드리 소나무의 풍경도 그리움의 꼬리를 문다. 산다는 것은 정말이지 그렇게 그리워하고 아파하고 후회하고 고민하는 것인가 보다.

네, 그래서 작자는 산다는 것은 엄청나게 위대한 업적을 거두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서 마음 편히 살아가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만족을 느끼며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람찬 인생이 아닐까요?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서기인 호가복은 안도현에서 홍수방지 재구조와 재복구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장 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조항,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조치 요구에 따라 재후 복구 건설에 중대한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지원 조치를 실제 구현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여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재해 영향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장흥하 도시구역 구간을 찾아 하천 감탕 제거, 제방 보강, 쓰레기 운반, 큰물 피해 시설 조사 복구 등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장흥하 도시구역 구간 주변에 일부 잔도가 떠내려가고 강가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물 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와 하천 양안의 환경 정돈을 서두르고 인력과 기계를 투입해 하천의 감탕과 부유 잔물을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강 기슭에 흩어진 쓰레기와 남겨진 폐기물을 질서 있게 운반 처리하고 하천의 홍수 배출 공간을 원활히 해 다시 닥칠 가능성이 있는 강남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사이 한 현지 주민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자 호가복은 걸음을 멈추고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피해 상황과 환경 종돈에 대한 의견 건의를 상세히 문의하고 재복구 사업에 대한 모두의 이해와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방향입니다. 당위와 정부에서는 전력을 다해 재복구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고 하루빨리 깨끗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지속적인 폭우 영향으로 안도현 현급 도로 봉양 구간의 일부 로반이 홍수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호가복은 피해 구간 현장에서 로반이 파손된 깊이와 정도를 살펴보고 교통, 응급부문 책임자들에게 붕괴 총량, 응급처리 진척과 도로 복구 공사 기간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양 구간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긴급 보수 사업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훼손된 도로 구간에 대해 봉쇄 관리를 실시하고 눈에 띄는 경고 표식과 야간 반사 장치를 추가 설치하며 순찰 횟수를 늘려 붕괴와 산사태 등 2차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공 역량과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고 로반 보강 작업을 서둘러 전개해 가장 짧은 시간에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회복하고 대중 출행 안전과 물자 운송 수요를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수재민들의 집을 찾아 주택 파손 상황과 감탕 제거 진척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원 간부들과 공안 간부 경찰들이 촌민들과 함께 감탕을 없애고 잔물을 정리하자 두꺼운 감탕에 뒤덮였던 뜨락이 점차 본래 모습을 되찾고 촌민들의 얼굴에 삶의 터전을 재건하려는 신심이 어려있는 것을 본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온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감탕이 쌓이면 쉽게 악취가 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게 청소와 소독을 하루빨리 마쳐야 합니다. 간부와 대중, 자원봉사자 등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집 앞뒤 뜨락, 가축 가금, 우리 등 중점 구역을 준시하며 쌓인 감탕을 철저히 없애고 생활 쓰레기를 운반해 한 가구를 청소하면 한 가구가 깨끗해지게 해야 합니다. 소독 방어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것을 견제하고 전문 소독 대오와 약재, 설비를 신속히 배치해 침수 구역에 전방위적으로 약물을 살포해야 합니다. 화장실, 수원과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 처리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주어 재후 환경 안전과 대중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검사, 지도 과정에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 강우대 북상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극단적인 폭우와 홍수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 도나, 왕청, 안도 등 현지에서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가 발생해 홍수 방지와 홍수 대처 사업에 막대한 도전을 가져다 줬습니다. 전조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동작전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책임을 짊어지고 앞장서 돌진하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적인 자세로 대중의 안전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안도현의 홍수방지 재구조와 재복구 사업은 관건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조와 현 각급 여러 부문 지도 간부들은 이를 악물고 목표를 겨냥해 힘을 기울이며 감탄과 장렴을 제거, 환경 종든, 위생 방역, 생산 회복 등 재반 사업을 통괄 추진해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배수, 감탄과 장렴을 제거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응급구조 각종 자원과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고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공간, 포전, 하천과 도랑 등 중점구역을 주시하며 류형별로 고인물 강제배수 작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쌓인 감탄과 생활쓰레기, 폐기잔물을 서둘러 없애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농촌 주거 환경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우 위생방역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물이 지나간 모든 구역과 침수 장소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는 환경소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음료수원보호구역, 대중집중대피소, 가축가금 사육구역, 공공장소 등 관건구역에 대한 수질감축, 환경순찰과 전문소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우 공공위생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큰 물 피해 시설 복구 사업을 신속히 전개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도로, 급수와 배수, 전력과 통신 등 기초시설의 파손 정황을 조사, 정리하고 파손 정도와 피해 범위를 정밀하게 통계해야 합니다. 각종 시공 역량을 통괄적으로 통합하고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시공 진척을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기능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재해로 훼손된 농경지와 농업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대중을 조직 동원해 자발적 생산 구조 사업을 펼치고 농업기술 일꾼들을 각 향촌에 파견해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남새 등 공예 작물을 보충 재배, 교체 재배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가들이 농업보험 배상 청구를 제때 신청할 수 있게 도와 생산 회복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아줘야 합니다. 재복구 대상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파손 정황과 재해에서 드러난 박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복구와 장원한 발전 수요를 결부해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배수로 등 관건적인 기초시설 대상을 서둘러 계획함으로써 북방 지역의

0: 상인 335가구가 한 가구도 빠짐없이 모두 입주했습니다. 연변 사람들의 20년의 기억을 간직한 변경도시 지표가 이번 여름 새로운 모습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계를 보도에서는 수상시장 현장을 찾아 새로운 환경과 맛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장 대청으로 들어서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부드럽고 쫄깃한 찰떡, 새콤달콤한 김치가 눈길을 끕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상인들의 사구려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멀리서 온 관광객들은 옛 주소로 찾아갔다가 이전 소식을 듣고 새 건물로 찾아왔습니다. 사천 관광객 장교입니다. 사천 송도에서 왔는데 아침 시장에 이렇게 활기차고 번창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찰떡과 김치 등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들어 미식 천국과 같아서 제대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작은 매대에서 독립 매장으로 승격되면서 새 시장은 상인들에게 넓은 공간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화 발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주었습니다. 요구르트 가게 업주 부성명입니다. 새 시장 안에 조선족 민속 요소가 더욱 풍부해 곳곳이 사진 촬영 공간이 됩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도 새 환경과 새 변화에 깊은 감회를 느꼈다고 합니다. 명월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환경이 크게 좋아진 점입니다. 지금은 매장이 넓고 깔끔하며 주방과 식사 구역이 분리돼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편하게 구매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은 관련 봉사를 승격했습니다. 현장에서 김치를 무료로 진공 포장하고 얼음을 넣어 택배로 발송하며 막걸리 판매 상가는 택배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운송비를 낮춰 연변의 맛이 더 빠르게 전국 각지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상무국 부국장 형위입니다. 새 수상시장은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되며 민속 배방, 채색 벽화, 조선족 민속 초가집, 2층 초대형 전망대, 연집 류운 구름다리까지 입체적인 관람 동선을 구성했습니다. 옛 수상시장은 지리적 조건의 한계로 인해 매년 증수기가 되면 침수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 민생, 관광 발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4km 떨어진 곳에 시장을 이전하고 새롭게 새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다. 새 시장은 미식 체험, 민속 체험, 특산품 쇼핑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시 문화 관광 지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새 시장을 둘러보면 세 가지 느낌이 듭니다. 첫째는 인기가 정말 많고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수한 국밥과 삼계탕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삶의 뜨거운 온기가 느껴집니다. 셋째는 외지 관광객과 현지 주민이 한 식탁에 앉아 한 솥에 담긴 다양한 맛을 나누며 연길의 생활 정취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가 준공되고 야간시장이 단계별로 개방되면 전천후 소비 환경이 완성됩니다. 이번 여름 새롭게 출발한 연길 수상시장은 뜨거운 생활의 연기로 연길 생활의 따뜻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취는 도시의 가장 좋은 바탕색입니다. 재래시장을 문화관광 IP로 가꾸는 것은 대중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멀리서 온 손님들을 더 오래 머물게 하며 일시적 인기를 꾸준한 인기로 이어가게 하는 것으로 이 정취 속에 피어오르는 것은 뜨거운 삶의 온기일 뿐만 아니라 이 변경의 작은 도시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저력입니다.
1: 18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대련대표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순위 경쟁일 뿐만 아니라 경기 시작 전 무대와 중간시간 문의 공연, 팬 교류, 도도씨 간 훈훈한 이야기가 연이어 펼쳐진 문화체육의 성년이기도 했습니다. 연변과 대련은 축구를 매개로 도도씨 문화관광선전, 무형문화재 장터체험, 경기장 특색공연, 편의관람 봉사, 량측편의 우호적 교류를 엮으며 문화소통 교량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체육경기로 지역문화관광협력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기 전 량측축구편협회 응원단이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잘 보여줬으며 특색

0: 백민속과 경기장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경기 당일 2008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주자이자 대련축구팬인 마학경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관람 편의봉사를 최적화해 14구역 관람석에 로인, 장애인 전용 좌석을 따로 마련해 전민이 축구 경기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정계봉입니다. 정부에서 로인들을 배려해 이런 관람 공간을 마련했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1: 아주 기분 감동이야.
0: 뜨거운 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 전 무대는 가야금 운율, 조곡 찬가로 막을 열었는데 200명 연주자가 푸른 잔디 위에서 동시에 연주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용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바탕으로 창작된 무용, 학상 선무 연변쇼가 공연됐습니다. 대미를 장식한 연변호는 조선족 전통민요 판소리 창법의 다양한 현대 음악적 요소를 융합해 연변 홍색 역사와 민족 단결 핵심을 깊이 담아 연변 아들딸들의 가곡 정회와 여러 민족 대중이 힘을 합쳐 고향을 건설하는 포부를 노래했습니다. 경기 중간 시간 문예 공연 무대에서는 대련의 20인조 동북초계심 문화관광단 남성조가 무대에 올라 기세 넘치는 표현을 선보였습니다. 관람석 역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명태 응원단은 4구역 관람석에서 새롭게 안무한 개춤을 선보였습니다. 민속 복장을 입고 명태와 킹크랩을 들고 번갈아 춤추는 이들의 응원은 가장 큰 볼거리가 됐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연변과 대련 양측 팬들이 구역을 넘어 화답했습니다. 연변 팬들이 대련 환영합니다를 외치면 대련 팬들은 곧바로 연변 고마워요로 답하며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장례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도 역시 다채로웠습니다. 무형문화재 장터에는 각종 조선족 전통 기회와 두 도시의 무형문화재 상품이 전시돼 무형문화재 플러스 경기 융합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삼꽃냉면은 성급 무형문화재 연변냉면 제조기법을 활용해 관람 중에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컵냉면을 선보였습니다. 연결 삼꽃냉면 용성점 점장 조련아입니다. 휴대용 컵냉면을 경기장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먹기 간편하며 대련 팬들이 연변의 정통 조선족 냉면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의 무형문화재 전승인은 현장에서 단조 기회를 보여줬습니다.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의 무형문화재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번 전시는 주로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연변 지역 문화와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열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장터 반대편에서는 대련시 문화관광추천소개회와 장터가 활발히 운영됐습니다. 당시 수공은장식 무형문화재 전승인 당소남입니다. 저는 대련에서 온 당시 수공은장식 무형문화재 전승인입니다. 대련시 문화관광국과 함께 대련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 두 도시가 우호적으로 교류하고 2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를 매개로 문화를 바탕으로 뜨거운 훈장 분위기, 짙은 문화 관광 풍정, 선수들의 완강한 투혼이 어우러져 빛을 발했고 승패를 넘어 체육과 문화 관광을 심층 융합하는 생동한 실천 사례가 됐습니다. 한 경기를 통해 민속 공연, 특색 무대, 팬들의 훈훈한 교류, 도시 간의 대화를 엮어내며 연변 축구의 고향과 가무의 고향이라는 두 가지 명암을 전방위로 과시했습니다. 용남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공무원의 비준 동의를 거쳐 문화 및 관광부는 근일 관광 강국 건설 15호 계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전국 관광도시와 특색 관광지 분포에서 연결이 특색 관광지에 입선되었습니다.
2: 오랫동안 경정은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지하며 완전한 생태 문명 치리 체계를 통괄적으로 구축하고 생태 플러스 문화 관광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생태제품 가치 전환 경로를 원활히 하고 본토 특색 자원에 의거해 부민 산업을 발전시켜 생태 보호와 대중 중수 협동 발전을 실현한 데서 성급 원림 도시 삼림 건강 양생 기지로 선정됐고 2025년에는 국가급 생태 문명 건설 시험구를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0: 연결시 세수성 시장이 7월 19일 정식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 교환 회사에서는

0: 새 수상시장 버스 종류소를 신설하고 6선, 23선, 50선 세 갈래 경유 로선을 조정했습니다. 조정 후 세 갈래 로선의 버스는 기존의 23대에서 29대로 늘었고 고봉 시간대 운행 횟수는 하루 90여 회에서 120여 회로 늘었습니다. 로선 정원 승객 수는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늘어 전반적인 수송 능력이 약 33% 향상되어 현지 주민의 장보기 수요와 외지 관광객들의 방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끝없는 이야기거리와 배울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온기.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로년 행복 동행 봉사 프로그램 로년 행복 프로젝트가 여러분의 빛나는 순간을 함께하며 따뜻한 동행을 약속합니다. 연광 우산, 진정한 품질의 선택.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엄격히 선별해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쇼핑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연변일라디오 조선어방송 문해생활 채널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노년행복 프로젝트 연광우산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통해서 어르신들께 질 좋고 마음에 와닿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보게 되면요, 시중에 노인 건강 제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안타깝게도 뭐 가짜 제품이나 불량 제품 또는 인증이 안 된 제품이 부지기수이고, 또 그런 제품을 사서 실망을 한다거나 속은 경우가 이미 있을 겁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연변의 대표 매체로서 어르신들에게 품질이 좋고 가격도 알맞은 정직한 재료로 만든 제품을 골라 추천해드리는 것도 저희 사회 책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직접 운영을 하는 오프라인 매장 연광우선과 함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품질 걱정이 없고 가성비 또한 좋은 노인 건강 제품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이름을 걸고 선택을 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희 제품은요, 질도 좋고 가격도 알맞고 재료도 정직한 가성비 좋은 제품만 고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 씨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연광우선 매장 담당자 이민철입니다. 예, 오늘도 우리 서태문 선생님과 함께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좋은 제품, 품질도 좋고 가성비도 좋은 정직한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연광우선의 핵심 사명은요,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건강제품의 모든 관문을 점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은요, 지역의 대표적 매체로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절대로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반드시 진정으로 질이 좋고 안전하며 가격도 합리적인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민철 선생님, 최근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저희 연광우선에는 어떤 제품이 있고 또 어떤 혜택이 따라가는지 문의를 해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1: 예.
0: 연광우선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1: 예, 저희 제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 우리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관심하는 제품들로 꽉꽉 채웠습니다. 예, 우선 우리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예, 폼의 Q10, 그리고 우리 심장이기를 보호해주는 록심환, 루신환,

0: 그리고 또 우리 무릎이 시리고 관절이 불편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먹는 아미노 글루코사인 연골제, 예, 안탕루안고수, 예, 그리고 또 바르는 관절 액제, 예, 많은 분들이 또 이미 드시고 있는, 예, 프로바이오틱스, 이성균, 또 그리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많습니다. 예, 또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즐겨 찾는 건강차 재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생차 재료로 자주 사용되는 우리 맥동, 예, 그리고 영하의 고기자, 장백산의 황기, 예, 사양 3편, 그리고 또 많은 남성분들이 찾고 있죠. 예, 신정차 등등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제품은 저희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직접 엄선한 건강 증진 제품들입니다.
1: 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시는 이 방송은 연변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영광무선 생방송 256-1111번, 256-1112번 두 대의 전화 열려졌고요. 현재 시각이 저녁 7시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제품, 그 건강을 지킴으로써도 여러 제품들을 여러분께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들이 모두 또 애를 쓰고 있습니다. 더 자세하고 이해하고 싶은 분들은요, 연광우선 매장 전화 0433-268-0999에 전화를 주시거나 오전 8시부터 11시 30분, 오후 1시부터 5시 사이에 매장을 방문하셔서 자세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를 하자면요, 저희 연광우선 매장이 입점하는 제품들은 모두가 여러 단계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 제품들이라는 걸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가격 대비 성능도 좋고 품질이 확실해서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믿고 선택하실 수 있는 제품들이라는 점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매장 위치로는요, 연변의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청사 1층 길시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에 있습니다. 영광우선은 모든 제품을 까다롭게 선정이 하기에 여기서 추천하는 제품이란 믿을 수 있는 제품, 진품, 정말 좋은 제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 어떤 문의 전화라도 문의하실 일이 있으시다면요,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 두 대의 전화로 이미 절 선생님은 저하고 이제 문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두 대 전화 256-1111번, 256-112번 두 대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각이 7시 26분 30초입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네, 영광우선 입소문을 타고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봐요? 이 제품 영광우선 매장.
0: 예, 정말 고맙게도 많은 분들이 우리 라디오를 듣고 매장에 오시는데, 예, 이렇게 믿어줄 수 있니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요즘 또 웅담 관절액과 웅담 명안액 파괴 활동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웅담분에 관해서도 많이 지금 문의하고 있습니다. 예.
1: 웅담분. 저는 여기에 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오늘이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예, 웅담번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예. 네.
1: 사실 저희 연변 지역의 로인들에게 웅담번은 익숙한 거라고 봐야 하죠.
0: 예, 그렇죠. 예.
1: 드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정작 자세하게 또 알고 드시는 분들은 또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알고 드시면 좋죠.
0: 예. 그렇죠. 예. 다른 지역보다 또 특히 저희 연변에 큰 규모의 전문 검사역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몇 사람들이 저 우리 웅담원에 대해 좀 더 익숙하고 일찍부터 접해왔죠. 예. 예, 시중에도 또 다양한 웅담원 제품들이 많습니다. 예, 요즘 매장에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예, 그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품질도 좋고 나쁜지 그걸 잘 알 수가 없다고, 예, 그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1: 그래요. 그래서 웅담은 관련 제품도 정말 그 종류가 예적에 비해서 지금은 뭐 다양하게 나와 있잖아요. 뭐 좋은 거 나쁜 거 뭐 어떻게 선별이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차이도 커서 속도 속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0: 예, 그렇죠. 우리 중국약전에 법적으로 규정한 웅담은이, 예, 시용취, 예, 양단수안, 예, 이 성분의 함량이 반드시 23%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 또 함량뿐만 아니라 검품종도, 예,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0: 역시 우리 아시아 흑검, 예, 야자 회슝이어야 합니다. 예. 검도 그 품종이 아주 다양한데, 예를 들면 우리 연변 지역에 있는 동북 아종, 그리고 또 사천에 있는 사천 아종, 또 서장 아종, 그리고 또 말레이검, 불검, 예, 회색검 등등이 있는데, 예, 이 모든 품종이라 해서 다 웅담원을 그 채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우리 사천 아종과 서장 아종은 약정 기준에 부합됩니다. 하지만 우리 말레이검, 그리고 불검, 회색검과 같은 기타 품종은 그 사육규모도 작고 약정에 수록되지도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런 품종이 검에서 웅담을 채취하여 웅담분을 만들었다 해도 그 유해성분 비율이 낮고 그 우리 웅담분 품질도 보장할 수가 네. 없습니다. 예.
1: 저희 연변 지역의 웅담분 하면은 뭐 동북아종에서 채취한 것이라고 이제 알고 있어요.
0: 예, 맞습니다. 연변 지역에서 사육하는 검은 동북아종인데 그 담즙 색깔이 황금색을 띠고 예, 분말이 가늘며 또 쓴맛이 순수하고 시원한 촉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으며 우리 아까 말했던 우리 시용취 양단산 예, 그 함량이 높아가지고 예, 약효 활성도가 강합니다. 예. 또 동북아종 검은 국가 2급 보호동물로 허가를 받아야만 예, 사육할 수 있고 예, 합법적으로 웅담을 채취하여 웅담분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저처럼 웅담분은 그냥 곰에서 채취해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이민철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도 또 뭐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봐요. 이거.
0: 예, 그렇죠. 우리 야생동물 사육 번식 허가, 예, 그리고 경영 리용 허가를 취득한 예, 사육장에서 생산된 우리 아시아 흑곰 담즙만이 국가 기준에 부합되는 약용 웅담분으로 가공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일부 개는 또 그 리익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웬말의 곰을 사육하면서 그 담즙을 채취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우선 불법이며 그 담즙 원액의 품질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생산 원가가 극도로 낮고 또 단순하고 조잡한 건조 방법만을 사용해가지고 예, 가격은 싸지만 예, 웅담분이 그 품질과 유효성분이 국가 표준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1: 그러네요. 아무래도 불법 사육이라든가 불법 채담, 불법 가공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근본부터 품질을 보장할 수 없거니와 유효성분도 국가 약전 기준에는 도달하기 어렵다고 보죠, 이걸.
0: 예, 그렇죠. 우리 불법 곰 사육장에서는 그 돈을 아끼기 위해서 아무 곰이나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규정한 약용 흑곰이 아니라 또 뭐 불곰이라든지 그 잡종곰을 아무렇게나 혼합해서 사육합니다. 또 그 사육 환경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또 더럽고 좁고 비좁으며 예, 습하고 불결함에 그 배설물들이 쌓여있고 또 어떤 방역이나 소독도 없음에 곰들에게 건강검진도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곰들은 또 오랫동안 병들어 간과 담낭에 염증이 생기고 온몸에 병균이 있으며 예, 심지어 담낭이 괴사하기도 합니다. 예, 더 무서운 것은 예, 불법적이고 그 야만적인 채담 방식입니다. 예,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담즙산 함량을 급감시켜서 국가 기준에서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정규적이고 합법적인 채담은 반드시 우리 전문 인력이 무균 관리하에 시행해야 하며 예, 그 채취 수와 량을 엄격히 공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곰의 건강을 보장하고 그 담즙 내 유해 성분이 예,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우리 불법 채담은 좀 기술도 없고 또 우리 무균 시설도 없습니다. 우리 마치 사람이 우리 수술을 받을 때 예, 무균 수술실에서 하는 것과 같지만 우리 불법 작업장에서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습니다. 예, 또 저질관을 곰이 담당해 자기가 삽입해서 예, 그 웅담을 채취하다 보니까 상처가 1년 내내 곰고 그 암물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감염도 있고 예, 예 또 그 감염을 은폐하기 위해서 곰에게 또 대량이 그 뭐 항생제 주사를 놓은 사육장도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면 그 담즙 내 그 항생제 잔량이 심각하게 기준을 초과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몸에 그 웅담번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0: 해가 되겠죠. 예. 그리고 또 그 세균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예. 또 일부 우리 불량업자들은 원가를 낮추고 중량을 늘려서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또 녹말이나, 예. 돼지 담즙분, 예. 그리고 또 소 담즙분 등을 막 섞는 경우도 있습니다.
1: 그렇죠. 예전에 많았어요. 지금도. 예, 예.
0: 그래 또 결국 보면 우리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이른바 그 웅담분은, 예. 품질 보장도 안 되고, 예, 성분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예, 위생도 또 불량하고, 그 안전도 보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1: 예전에 막 속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0: 예, 그렇죠. 예.
1: 이렇게 듣고 보니까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이거. 뭐, 진짜라고 샀는데 가짜라든가, 또 가짜라고 또 먹었는데, 아니, 진짜라고 먹었는데 그게 가짜서 몸이 또 안 좋아가지고 탈이 예, 나는 그런
0: 그렇죠.
1: 경우도 있어요.
0: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가 되는 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정말 정교적인 사육장에 제대로 된 웅담분을 사야만이 또 웅담을 또 소개하는 이런 제품 매장도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불법 사육이든 우리 야만적인 체담이 또 불법 가공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제품 품질을 우리 전혀 보장할 수가 없고 그 핵심 약효 성분이 기준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그 돈을 낭비하는 것은 그래 뭐 작은 일이지만 예, 건강을 해치는 것이 정말 그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절대 싼 값에 속지 말고 예, 그 무표시 제품을 믿지 말고 출처가 불분명한 웅담을 예, 절대로 사면 안 되겠는데.
1: 그러면 저희 영광군선의 웅담은 어떤 것인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호핑이 자자하다고 많이 알고 있어요, 이거.
0: 예, 저희 우리 영광우선은 예,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보상하는 매장입니다. 예, 때문에 품질로 반드시 보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에는 정말 모든 분들이 우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예, 품질도 보장하고 가격도 맞춤한 가성비가 정말 좋은 웅담분으로 선택했습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이 예, 웅담분은 흑거미 또 인공사육 예, 번식 연구개발에만 우리 40년 동안 전념해온 사육상에서 만든 것입니다. 예, 시중에 파는 많은 웅담분들은 예, 일반적인 건조반식을 예, 사용하고 있는데 웅담 원액을 보통 보면 그 웅담 원액을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에서의 그 유효 영양소와 활성 물질이 대량으로 파괴되고 그 성질도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1: 네.
0: 예, 또 일반 건조로 한 그 원료는 예, 덩어리가 잘지고 예, 불순물이 많으면 예, 유효 성분 함량이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광우선이 웅담보는 과학적이고 또 합법적으로 순수한 웅담 원액을 예, 부드럽게 추출한 후 영하 40도의 초저온 동결 건조 기술을 사용했기에 그 신선도를 예, 보장할 수 있고 또 웅담 원액이 천연 영양분과 예, 활성 성분을 완벽하게 보존하고 예, 웅담 본연이 그 건강 가치를 최대한 살려서 예, 유효 성분이 더 높고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예. 이 웅담분이 가장 큰 그 유효 성분은 예, 정취 양단산인데 예, 중국 약전의 기준에 따르면 그 함량이 반드시 23% 이상이 돼야 그 약적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유효 성분이 작용을 보자면 우리 담즙 분비 촉진제와 예, 담석 용해제에 사용되는데 웅담분이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예, 저희 영광온천에서 엄선한 웅담분 속에 있는 그 흉취 양단산 그 함량은 예, 국가 표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예.
1: 네.
0: 함량이 높으면 또 그만큼 효과도 좋겠죠.
1: 그렇죠.
0: 예, 때문에 우리 영광우선이 웅담분은 예, 품질이 업계에서도 높은 수준이고 예, 질도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웅담에 관한 아는 분들이라면 혹, 금담, 예, 철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우리 영광우선이 웅담보는 예, 금담입니다. 예.
1: 그래, 금담 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 금담 그러니까 품질이 매우 좋은 거라고 이제 봐야 하죠. 금담이
0: 예, 또 어떤 분들은 노란색이면 다 금담인가 하는데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이 웅담보는 색깔만 노랗게 금색이 난 것이 아니라 예, 동결건조 분말이어서 예, 또 물에 쉽게 녹고 예, 곧 빛으로 예, 빛초무에 정말 금사락처럼 예,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예.
1: 그렇죠. 그런데 이 시조

0: 것이 금담이 좋다. 동계 분말이 물이 쉽게 녹는다. 뭐, 보게 되면은 이 분말을 제조할 때 어떤 그런 기술이 따라가는데 이걸 비슷하게 모조, 모방화해서 나쁜 질이 떨어지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분들도 있어요, 회사가.
1: 예, 그렇죠.
0: 그래서 예. 그게 속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 영광공사에서는 정말 질 좋고 가격 대비가 정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히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가격에서 또 그리고 제품을 소개해 드리는데 이 방송을 하면서 영광공사 응답물을 제가 그때 같이 봤어요.
1: 예.
0: 반짝반짝 빛이 나고 색이 아름다워요. 노랗고.
1: 그렇죠.
0: 진짜 이런 금, 이것이 금담이나 생각, 좀 물에다 녹여보고 먹어봤는데 쓰고, 뭐, 그리고 뭐 어떤 잡질,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1: 예, 예 그렇죠. 일단 우리 금담은 처음에 예, 색상이 고와야 합니다. 예, 이제 금방 말했던 것처럼 금사락처럼 빛이 바짝 나야 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웅담을 물에 섞었을 때 그 용해 속도가 빠른지 아니면 또 용해된 후 잡질이 있는지 그것도 봐야 합니다. 예.
0: 그래요.
1: 예, 하지만 또 우리 일부 청취자들이 반응에 따르면 우리 쌍가게 웅담을 대량으로 샀는데 예, 물에 넣고 아무리 저어도 찌꺼기처럼 가라앉지 않고 예, 녹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왜냐면 예, 순도나 공해 면에서 예,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예, 높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0: 그러면은 꼭 주의를 돌려야죠. 그러니까 저희 영광공사의 응답부는 순도가 높고 품질도 좋은 제품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근데 가격이 어떤가 어떤 우대 정책이든가 혜택이 따라가는가 또 많은 분들이 또 걱정도 하죠 알고 싶고
1: 네 어떤 분들은 예, 품질이 좋은 웅담을 사겠다고 예, 한 통에 몇백 예 지어는 또 몇천 원도 마다하지 않고 예, 사고 있는데 솔직히 또 우리 장기간 복용하려면 예, 그 경제적인 부담이 큽니다 예.
0: 그래 그래요
1: 이 점을 고려해서 우리 영광 우선에서는 예, 사육상에서 직송해와의 그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봤습니다. 예, 웅담분 원가는 한 곽에 298원인데, 예, 한꺼번에 다섯 곽을 사면 공장에서 500원을 보조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다섯 곽을 사면 또 다섯 곽을 더 드리게 되는데,
0: 네네.
1: 예, 이 모든 혜택을 계산하면 우리 웅담분 한 곽당 99원밖에 안 됩니다. 예.
0: 우나가는 298원인데 이 우대 가격을 혜택을 본다면 99원 한 가게 간다는 그 얘기인데 영광우선은 정말 좋은 가격 품질 확실히 보장 금담을 살 수 있다는 이 믿음이 가는 거죠.
1: 그렇죠. 예, 저희는 예, 반드시 그 품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에서 엄선한 웅담부는 예, 사육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손에 가기까지 그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어 있습니다.
0: 네.
1: 예, 저희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예, 어르신들이 적은 비용으로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웅담물을 드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저희 영광우선은 전 과정에 걸쳐서의 엄격한 품질 관리와 예, 추적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희 웅담물은 100% 예, 원액 동결 건조 진품과 품질을 보증하며 예, 가짜일 경우 10배를 배상해드린다고 약속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믿고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예.
0: 그렇군요. 이민철 선생님.
1: 예.
0: 시중에는 정말 좋고 나쁜 제품이 뒤섞여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속는 경우가 종종 있고
1: 예.
0: 그래서 저희 영광공사에서 추천하는 제품을 대체 어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언장담 약속을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1: 예, 저희 영광공사의 선품 기준은 딱 세 가지입니다. 예, 진정한 재료, 안전한 제품, 예,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입니다. 예.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예, 저희도 마땅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바로 우리 어르신들께 진짜 좋은 제품을 골라드리고 또 모든 우리 중장년층이 예, 알고 소비하고 시름 넣고 건강을 챙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
0: 네. 그러면 저희 영광공사에서는 파격적인 활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웅담 명안액과 또 웅담 관절액도 저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뭐 좋은 가격에 갖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이 품질이 좋은 웅담은 사용, 뭐 지금 활동도 하고 있는 거죠? 사용도 하고 있고.
1: 네. 그 활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 금방 우리 웅담 명안액과의 웅담 관절액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웅담도 우리 금방 말했던 그 금단입니다. 예.
0: 네. 그렇죠.
1: 서방분들이라면 알 것인데 이 두 가지 제품은 다른 매장에서

0: 갈 수도 없고 설 수도 없습니다. 예. 이거는 우리가 진짜 그 공장과 합작해 가지고 예. 직접 그 맞춤 제작한 제품입니다. 예.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1원의 원가 129원짜리 웅담 명안에 2원의 원가 138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들여서는데 이 파격적 활동도 지금도 쭉 하고 있어요. 관심
0: 예, 가지고. 아직도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입소문을 듣고 찾아오고 계시고 있는데 예, 여러분이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도 계속 공장과 연락하면서 웅담 명안액과 예, 웅담 관절액 특별 가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진짜 이 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저희도 지금 예, 미지수입니다. 예,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저희 매장을 찾아오거나 아니면 우리 생방송에 참여해서 맹액을 차지하시길 바랍니다. 예.
1: 네,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의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주셔서 명예를 또 갖고, 이 웅담 관절액에 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웅담 관절액이 어떤 제품인지 안에 또 쭉 소개를 듣고자 합니다. 현재 시각이 7시 45분입니다.
0: 예, 우리 웅담 관절액은 외형으로 바르는 제품입니다. 예, 웅담의 혈액 순환을 돕고 항기를 제거하며 예, 경락을 소통시키는 중약제들을 예, 배 앞에서 만든 바르는 관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웅담 관절액은 예, 그 피부를 통해서 관절 연조직에 직접 흡수되기 때문에 우리 위장이나 간, 예, 신장을 거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런 장기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예, 그지만 우리 일상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지만 예, 진짜 뭐 어디 아프거나 예, 너무 참기 어려울 정도는 그래도 병원을 직접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절대 우리 이 약품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예.
1: 보조적인 작용하는 그럼 웅담 관절의 효능이 어떤가요? 이거?
0: 예, 우리 웅담 관절액은 바른 후 10분에서 30분 내에 발화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예, 그 첫째로 관절이 항기를 제거해 줍니다. 예.
1: 네.
0: 상기운이 세뇌에 들어와 생긴 우리 관절 냉증, 그리고 흐린 날, 예, 에어컨 바람, 환절기나 결절기운이 떨어졌을 때 관절이 차갑고 시큰거리며, 예, 깊게 쑤시는 통증에 효과적인데 관절액을 바르면 열감을 주고 예, 관절 부위의 찬기운을 없애매 우리 또 냉증과 가벼운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우리 근육 뭉침을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목과 어깨가 결렬거나 또 허리 근육이 긴장하거나 예, 발을 들기 어려운 증상이 있는 경우 예, 이 웅담 관절액을 바르고 마사지하면 예, 긴장된 근막이 풀리고 우리 또 근육 경련으로 인한 그 당기는 듯한 통증이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세 번째로 또 근육 피로로 인한 통증을 빨리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우리 육체 노동을 하거나 또 우리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 있거나 그런 후에 무릎, 예, 손목, 발목이 붓고 쑤시는 증상이 종종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증상을 빠르게 진전시켜서 그 불편함을 덜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러니까 이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아주 필요한 제품이라고 봐야 되죠.
0: 그렇죠. 우리 웅담 관절액을 일주일에서 한 달 동안 꾸준히 사용하면 그 관절의 불편한 증상들이 확실하게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예, 첫 번째로 우리 중년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우리 퇴행성 관절 문제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세를 들면 그 연골이 마모되고 또 관절 활액이 부족해서 예,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는 그런 증상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 예, 그 이럴 때 우리 웅담 관절액을 매일 꾸준히 바르면 우리 관절 유연성이 점차 좋아져서 쪼그려 앉거나 계단 오를 때 그 뻣뻣한 느낌이 예,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수평 만성 하진냉증, 우리 한어로 러한트라고 하는데 예, 이 증상을 개선한 데도 도움이 됩니다.
1: 그래.
0: 그리고 우리 다리가 장기간 차갑고 예, 추위에 노출되면 예, 아프지 않습니까? 예, 그런 증상,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 이로 인해서 또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그 재발 빈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세 번째로 우리 또 만성 손상으로 인한 통증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1: 네네.
0: 예, 오랜 육체

0: 요동으로 인해서 어깨, 예, 허리 등 부위가 예, 만성적으로 아픈 증상이 있다면 우리 웅담 관절액으로 일상적으로 관리해지면 그 통증의 정도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1: 어떤 증상이 효과적인지 또 어떤 분들에게 특히 어울리는지 맞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예, 우리 45세 이상 중장년층 특히 우리 생리적인 관절 노화 현상이 있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1: 네.
0: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무릎이 불편한 분, 예, 계단 오르내릴 때 통증이 있고, 예, 쪼그려 앉아있다가 일어서기가 어렵고, 예, 걸음이 무겁고,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무릎이 뻣뻣하고, 예, 또 허리가 불편한 분, 예, 자주 허리가 시큼거리고, 아프고, 또 굽히기 힘들고, 오래 앉아 일어난다면 또 어거거 하는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1: 예. 나이 들다 보기 때문에.
0: 예. 아, 이런 분들에게도 예, 적극 추천합니다. 예. 그리고 또 50견, 예. 50견이 힘든 분들이 또 어깨, 허리가 불편하고,
1: 맞아요.
0: 팔을 들러 올리기도 힘들고, 옷 입기조차도 힘들지 않습니까?
1: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주변에.
0: 예. 예. 이런 분들에게도 예,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리 러한퇴, 예, 만성하진행증 이런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예.
1: 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또 우리가 금기상 주의점이 있지 않겠어요. 앞에서도 이렇게 좋고 저렇게 맞는 사람이다 소개를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면에서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또
0: 예, 첫째로는 우리 피부에 손상이 있는 부위, 예, 이런 부위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혹시 뭐 배에 있거나 출혈이 있거나 궤양이 있거나 무슨 포진뱅뱅이 있거나 이런 절대 이런 부위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마티스 관절염과 예, 통풍 급성기 발작으로 인해서 예, 관절이 붉어지고 뜨겁게 부어오르거나 예, 물이 차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우리 의사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중증 뼈돌기에 중도 예, 고스 그리고 우리 대퇴골두병변 구우도병변 이외에도 또 우리 심한 허리 디스크로 신경이 눌려서 심한 통증이 오거나 다리가 저리고 힘이 없는 증상이 있다면 우선 우리 먼저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예.
1: 그렇죠. 네, 여러분께서 지금 듣고 있는 방송 용광무선의 생방송입니다. 웅담 명안의 웅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저희들이 웅담 관절액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해드리고 있는데요. 단돈 이런 전화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어떤 거 부담도 가지지 마시고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이걸 좀 쓰고 싶은데요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 저희들이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2번에 걸어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필요하시다면 저희 매장을 또 찾아서 여러모로 또 알고 가는 상식 지식도 제품도 이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앞에서도 쭉 여러모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병원에 가서도 치료를 받을 분들은 또 있어요. 뭐 이 제품이 다 좋아서 무조건 치료가 된다.
0: 예.
1: 만능통증 이런 건 아니잖아요.
0: 그렇죠. 예.
1: 설명됐습니다.
0: 정말 심각한 경우는 일단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예.
1: 맞아요.
0: 우리 이 제품들은 보통 우리 그 통증이나 예,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자주 발라주면 그 예, 증상이 예, 나사질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너무 심각한 경우는 반드시 그래도 병원을 찾아서 의사의 그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예.
1: 맞아요.
0: 그리고 이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할 건데요. 예. 먼저 우리 웅담 관절액을 사용할 때 먼저 그 사용 부위를 깨끗이 닦고 예,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예, 그 아픈 부위에 우리 액체를 웅담 관절액을 바르고 예, 시계 방향으로 1분 이상 원을 그리며 또 마사지하여서 완전히 흡수되게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때 우리 그 사용 부위를 랩으로 싸고 예, 15분 정도 놔두면 효과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예. 하루 2회 내지 3회 사용하면 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우리 또 이 밖에도 사용 전에 주의할 점도 있는데 처음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 소량을 피부에 발라봐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웅담 관절액은 외용 약제로서의 절대 삼키거나 예. 그리고 또 눈, 코, 입 그리고 점막 부위 예. 이런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사용 후에 피부가 심하게 뜨겁거나 또 붉어지며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그 사용을 중단하고

0: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1: 예. 그래야 되죠. 저희들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웅담 관절에 입원이 살 수 있는 거죠. 네, 입원에 살 수 있는 웅담 관절액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시각 7시 54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6분 뭐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뭐 이 가격으로 저희들이 뭐 이 전화 아니래도 직접 또 매장을 찾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뭐 방송에 참여하든 안 하든. 예.
0: 그렇죠. 또 뭐 쓰본 분들은 또 다 효과가 좋다 하니까 호평이 좋습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우리 지금 웅담 관절의 원가는 138원인데 예. 지금 우리 영광 우선에 오시면 예, 이원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예.
1: 그래요. 이원의 관절통을 완화할 수 있다면 당연히 뭐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양이 맞게도 쓰고 있겠습니다만 시도를 해봐야 한다고 봐지는데요. 지금 생방송에 참여하시면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는 점 저희들이 매번 방송 시작과 함께 지금도 소개를 해드리고 있죠. 256-1112번 256-1112번 이렇게 두 대에 전화합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전화 주시면 이론에 해당한 이 제품 명안액이나 관절액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 또 소개를 해주시고요.
0: 예, 또 웅담 명안액은 저희가 개합해서부터 드린 혜택이다 보니 정말 그 명액이 손에 꼽힐 만큼 남았습니다. 예. 우리 웅담 명안액을 아직도 써보지 못했고 또 혹시 써보고 싶은 분들은 정말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예. 저희 생방송에 참여해서 먼저 그 명액을 차지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활동이 끝날지 모르니 정말 서둘러 주셔야 하겠습니다. 예. 우리 또 웅담 명안액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예. 우리 어르신들이 노안 그리고 또 눈 건조증, 백내장, 예, 눈물 새 막힘, 안구 헌탁, 이 밖에 또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난 증상, 또 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눈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 그 사용법도 예, 다양한데 찜질해도 되고 눈을 직접 씻어도 되고 예, 그 눈에 들고 놀 수도 있습니다. 예. 눈 건강을 지키는 데는 확실한 효과가 있고 예, 지금까지 받은 후기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 웅담 명안액이 필요하신 분들도 예, 지금 우리 생방송에 참여해서 예, 명액을 먼저 차지해도 됩니다. 예.
1: 네. 이원의 원가 138원짜리 웅담 관절액을 사실 분, 이원의 원가 129원짜리 웅담 명안액을 사실 분들은요, 저희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이 두 대의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에 뭐 이원의 웅담 명안액을 샀던 분들도 웅담 관절의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계속.
0: 예, 그렇죠. 이러니 우리 웅담 명안액을 샀던 분들도 예, 웅담 관절액을 살 수 있고 또 이원이 우리 웅담 관절액을 샀던 분들도 다시 우리 웅담 명안액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저희 매장에 찾아오거나 생방송에 참여해서 명액을 차지한 분들은 이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좋죠. 좋은 기회죠. 그 전에는 전화로도 많이 걸어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이제는 또 어느 정도 방송되고 나니까 직접 오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생방송에 참여 전화 주신 분들에게는 더 좋은 혜택이 좀 가격에 사실 수 있고 우대를 해드린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요. 아, 1111번, 1112번입니다. 256에 111번. 명액을 가지시기 바라는 마음에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0: 예, 생각만 하시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예, 지금 얼른 우리 생방송실로 전화하시고, 좋은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1: 네. 매장을 찾기 좀 더, 방송국이 되는데 방송국 오셔서 잘 찾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좀 더 안내를 해 주실까요, 이거?
0: 예. 우선 우리 오프라인 매장 주소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청사 1층 예 그리고 길시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입니다. 예 매장 문의 전화번호는 예 268-0999번 예 예 어서 혹시 찾기 어려우시다면 우리 268-0999번에서 예, 전화하셔서 예, 우리 사빌꾼들이 예 직접 나가서 마중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
1: 네, 그렇습니다. 영광우선 오프라인 매장 주소는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국자가 1층 길시미디어 건강로 영업청 동쪽이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뇌과병원.

0: 동쪽 뭐 거기 음식점도 여러 개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간판도 크게 뭐 붙여놔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매장의 문의 전화는요 0433-268-0999번입니다. 오늘 이민철 선생님의 좋은 추천 제품 용광무선의 매장 여러모로 활동에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용광우선 매장 품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혜택도 확실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리자면요. 용광우선은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오프라인 매장으로서 정품을 보장으로 반드시 좋은 제품만 선별하며 책임감을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또 합리하고 건강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매장을 방문하셔서 체험을 하시고 믿고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용광무선 오늘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 감사드리고 시간 나시는 대로 종종저희 방송국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십시오.
2: 복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노래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2: 오미란의 미녀광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대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고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잔입니다.

0: 우리 삶의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2: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연변 가무단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가르쳐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반주를 맡으신 장영근 선생님,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또 노래 따라 부르게 나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우리가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엄청 많이 배웠더라고요.
3: 네.
2: 노래 많이 배웠어요. 네, 한 시간 가지고 복습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5: 네. 맞아요.
2: 네. 노래를 또 우리 염수원 선생님은 사실 그 노래 배우실 때 너무 또 어찌 보면 욕심이 많으셨죠?
3: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들리면 너무 못 가는 성격이 네.
2: 그렇죠. 그리고 또 이왕이면 한 곡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네. 잘 배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네. 자, 오늘따라 여러분 너무 멋지네요.

0: 예쁘네요.
1: 점점 예뻐요.
0: 네.
1: 점점
0: 점점 예뻐지죠. 염수원 선생님을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어떻게 전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네. 이유가 거기에 있겠더라고요.
1: 네, 이유죠.
0: 노래를 그냥 하시니까.
1: 네, 이쁜 처녀들하고 같이 노래를 배웠으니까 제가 중에... 기입하는 거죠.
0: 아, 우리 장영근 선생님도
1: 네, 많이 젊어졌어요.
0: 많이 젊어졌어요. 네. 느껴지시나요?
1: 네. 아, 예.
0: 장 선생님 노래도 굉장히 듣고 싶어집니다. 노래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요.
2: 네. 못해요.
0: 못해요? 진짜예요?
2: 네.
0: 아니 목소리 들으시면
1: 잘할 것 같아요.
0: 딱 그 벨칸토를 배우신 분 같아요. 네. 네. 또 우리가 또 피아노를 잘 또 치는 데다가 노래까지 잘하시면은 그 가수분들이 어떡할까요 지금이. 예. 그러니까 리용관 선생님 그랬잖아요. 야 피아노를 얼마나 잘 치시는지. 예. 거기다 노래까지 잘하면 더 큰일 나요. 그래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잠시 나중에 선생님 나중에 노래를 한 번 꼭 불러주세요.
1: 네.
0: 요청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복습하지 못한 노래들이 있죠.
1: 네. 수두룩한데요.
0: 수두룩해요.
1: 네, 오늘 저희들 배운 노래를 요즘에 그렇죠. 한 곡 다시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래서 앞으로 달리기만 하니까 그냥 네. 에, 한 곡씩 배우고는 다 또 깜빡깜빡 잃어버릴 때 스피어서 제거고
0: 네.
1: 어떤 부분은 한 대목 다시 후퉁해 가는 시간을 가져보자.
0: 그렇죠. 맞습니다.
1: 네, 오늘은 네. 감주 촬영부터 가봅시다.
0: 감주 시원 칼칼 감주로다.
1: 감주 했는데 준비 됐어요.

손님 다 알죠? 손님 다 하는데, 앞에 제가 한마디씩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 8분에 10이면, 앞을, 그, 부편, 우리 오메라 선생님 장고를 치시면, 제가 계속 감사하는데, 부편, 세 편 있어요. 부편을 퉁, 예? 이 장단 잘 되죠. 퉁. 이게 그 강이란 건데, 감주로, 뚜다라라, 띠다리라라, 쿵두루루루루,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우리 민족 음악의 장단이 어떤 사실 어떤 분들 이게 훨씬 에헤야 에헤야 이 순간에 우리 장단이 뚫어져가 계속 그 내 야 하는 거 빼지만은 장단이는 안 해서 계속 있습니다. 다라리라다야 이 장단은 야 하는 순간에서도 몸에서 타야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하나 들으세요.

이래야만이 장단을 타면서 노래를 잘 부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한 번만 더 생각하시고. 그리고 예, 컬컬 오빠가 들어갔습니다. 컬컬 아빠만 강을 쳐주라고 한다. 컬컬 둘 다 컬컬 아니네. 힘 다 빠져. 컬컬한 감주가 입맛이 아, 아프마 저 때만 봐 감주

0: 이 장난소리 계속 어깨에다 몸에다 매기고 있어야 된다. 저 컬컬한 들리죠? 이렇게 하면 컬컬한 이렇게 눈이 남아다. 그 다음 어리면 또 늘어지는 건 이거 세 이거
1: 인삼
0: 인삼 뭐냐 뭐였던가 인삼도 불러도 그 맛이 좋다. 그냥 말 던져라 말다. 그 맛이 우리 술이 아니라 말. 예, 이거 서양 술이고 이 맛이 좋다. 삶은 콜콜한 감자가 우리 맛이 좋다. 이렇게 한 가지라 말다. 1, 2절 갑시다 저리.

하는 어느 그 하는지 이렇게 하셔야 시원 컬컬 마시고 또 한 뺨이 마지막 코다에 가서 반복해 제가 또 한 뺨이 넘어가자 또 한 뺨이 넘어가자 좋다 될 수 있죠 저는 얼마나까 마지막 말 보세요. 시원컬 또 한 배 시원컬컬 이제 그까만 에헤를 반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원컬 것이 자.

0: 좋다. 저까지 좋다는데 그냥 모관의 소리 남아 있습니다. 오케이. 이건 됐겠죠? 됐다 말아야. 됐습니다.
1: 됐습니까?
2: 어미 저런 맛인데.
0: 그래서 키를 이제 어느 분이 하면 예, 다시
1: 본인이 키에 맞게 하시면 되죠.
0: 반 높여 달라든가 그렇게 하세요. 풍년이 왔네. 고향벌이 어느 분?
1: 고향벌이
3: 쌤.
1: 고향벌이 풍년이 왔네.
0: 예. 예. 덥죠.
1: 덥죠.
0: 고향벌이 풍년은 왔는데 덥습니다. 일단.
1: 해란벌이 풍년이도 풍년이 왔네도 있고.
0: 고향벌이 풍년이 옳죠.
1: 예, 그렇죠.

0: 고향벌이 풍년이 왔네요.
1: 예.
0: 하시는
1: 예.
0: 거. 예. 예. 고향벌이 풍년이
1: 왔네. 맑은 물 고향벌 적셔 주네. 8분 6단까지 돼. 이 노래는
2: 없어.
1: 들으시에요. 말씀 들으세요.
2: 네.
1: 들으시는 분 들으세요.
2: 네.
1: 예. 푸시 8분 6단까지 돼. 아프 이 우리 오 선생님 전 그 장고 칠 때 빰빰 빠라밤 빰 빠라 쿵 따따따 쿵 아프 맞춰주세요.

0: 먹는 통 이런 감각을 해. 한번 가봅시다.
1: 시작.
0: 이렇게 하면 어떻게 노래니까? 장단어 타작 해란강 맑은 물 고향 벌적시오. 장단어 타라만다. 이 글쎄면 오순생 장골 치는 게 거저 치겠습니까? 둥 북편.

0: 빠르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1: 천천히 하겠어요.
2: 천천히 하겠습니다.
0: 예. 너무 빠르죠.
1: 예. 이분 예. 지금 가사 많으니까 재끼지 못. 원래 타악선에서 머릿속에 바바라 돌아야 된다는데 근데 이거 못다 나니까 안 됐다. 다시 한번. 계란강 맑은 물 고향 볼 적셔둔 시작.

0: 여러분
1: 뭡니까 이거?
2: 있으신 것 같아요.
3: 이제
2: 아니 누가 부르기 부른다고 다른 사람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다 같이 하는데 불러야죠.
1: 이거 부르겠다 선택한 선생님께서 지금 네. 장단을 지금 정서가 제일 약하다고 하는데 내가 그랬었어요. 어제 해랑강 맑은 소리 약해 이랬었는데 그러지만 장단 타라고 합니다. 속을 해.

0: 이제 부부집이 어제네 소리를 이제 아까 우리 이 장단을 말할까 성악 성악 방법이 이 장단에도 있단 말이야. 이 호흡을 해. 이 호흡 헌거뭐 이 호흡을 두는 게 아니까 해란 강말. 예,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이제 오늘 먼저 호흡에다가 예, 네, 시 잘할 수 있죠. 얕습니까?
1: 낫습니다.
0: 그래야 제가다 이야기해야 되죠. 한우 높이죠. 걸었습니다. 시 준비 시작.
2: 해라 이거 맑은

0: 내 말을 제가
1: 이런 좀 곧두에다
0: 에이야 그냥 호흡조라 말대 그래야만이 그게 다시 예 시작 에이야 고향뿌리 그렇게 돼야 되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 예
1: 한 번만 다시

어디에 잘 모를 때 있으면 물어보셔. 이래고 우리 지나갑니다. 예. 이 노래 지금 오늘 다시 이렇게 어디 모를 때를 제가 지적해 주는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장담이 모자랍니다. 예. 내가 소리 조건은 어느 분이나 다 들으니까 색깔이 들리지만은 내 소리가 약하게 해도 장단은 속에 장단이 되게 나온 해란강 맑은 물 고향벌석 저주니 오고백화 무로 익는 풍년이 완제

0: 네. 지나갑시다. 될까요? 정서가, 정서가 지금 너무 그대로 이렇게 하면 해랑강 맑음을 고향뿔 적셔서 해랑강 고향뿔이 맑음을 적셔서 오곡 백화 물결 치는데 앞에 파도 물결 치네 벽파도 물결 치네 벽파도 물결 이런 그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예, 집에 가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뭐입니까? 우리 같이 하는 노래 활락의 명절을 했죠?
1: 꽃물길
0: 아니 갑니다 활락의 명절 했죠?
2: 원래
0: 아, 아니 저번에 했죠. 예, 뭐 어디 예, 예. 이건 제가 갑시다.
3: 고향 가자.
0: 고향 가자.
3: 고향 가자도 있고. 고향 가자는 안 했죠.
2: 아, 이번에 아예 했어요. 이번에 없어.
0: 즐기면 살아보시는 이번에 없죠.
2: 우리는 있어요.
3: 있죠.
0: 있죠. 이거 해승 가서 즐기면 살아보시로.
1: 그게 이번에 하죠.
0: 그다음에 우리 인생일리는 했고요.
3: 우리네 인생
0: 저번에 했습니다.
2: 안 해요.
3: 안 했어요.
2: 안 했어요.
0: 무슨
2: 아침에
0: 된...
2: 해. 아침에.
3: 즐기며 아침에. 즐기며 살아야는 했습니다.
0: 우리 저번에 세곡인지 했지 않았을까?
2: 얘기했습니다.
1: 우리 얘기했습니다.
2: 우리 인생일리 우리 인생일리.
0: 그럼 오늘 빨리 빨리 말해. 시간 또 모자라면.
3: 우리네 인생. 우리네 인생.
0: 우리네 인생 합시다. 성사 또 8분인데
3: 아침에
0: 아니 우리 인생 일일이 처음
3: 아니 우리 인생 일일이 아니고 우리 그냥 인생. 우리의 인생
0: 아 우리의 인생이야
3: 저도 지금 가사는 없어요
0: 가 네.

0: 가 기억하더라. 없어요.
1: 우리는 인생이 아니, 없으면
0: 저 어느 분 저 악보를 주세요.
1: 네. 우리는 인생 아침에 해속고 저녁에 아니 가르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
2: 잘 안 줬잖아요.
1: 네.
2: 잘 줬어요.
1: 어 선생 드렸죠. 아 아니죠. 그때는 선생님이 안 하실 때군요.
0: 예, 요 무슨 소라 무슨 소라 하면 되는가 보셨어요? 네.
2: 지금 어, F조니까.
0: 네, 없다니까 어떻게 하면?
3: 나도 없어.
0: 아침에 높은 네 하는 조라만 다 그게.
1: 그러니까
0: 여성 학생분들은 제일 높은 음이지 그러니까 E까지 올라 E까지 하면 D까지 올라가면 된다.
1: D는 D 조면
2: 있죠? 이쪽으로
1: D F조로
2: 했으면
1: C가
0: 좋죠. 아침에 해서 혹고 되겠을까? 아침에 예.
1: 근데 이번에 좀 더
0: 아, 마치고 예. 자 한마디씩 값이 한지 오래가지고 예. 그래 아픈 얘기 저 그냥 그 웃으면 웃으면서 예. 시작. 아.

알아야 되는 거나 한 시간 가지고 원래 알아야 되는데 여기 엇박자 맞지 김된다 그냥 얘기 아침에 해솟고 저녁에 달뜨고 앞에 거 부어 있잖아 그만 아침에 시

0: 네.
1: 이걸?
2: 아니 지금 박자가 지금 잘 마음에 없는데.
3: 반박자. 네.
1: 반박자 한 박자 쉬는 부분을 네. 굉장히
2: 반박자.
1: 아시죠?
2: 두 번째 줄 하루에 또 하 하루에 또 하 아니 그 아프마 하루에 또 하루가 바뀌어 가더라 다시 시작 하루

0: 마음.
1: 네.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아니 선율 마음대 뒤 부분은
0: 알았어요.
1: 예. 이제 모르겠으면 다시 예. 시간이 되면 저를 찾아 예. 물어보시. 예. 오늘 지우고 있으면 몇 분인가 시간이?
0: 좀 있어요.
1: 예?
0: 조금 있어.
1: 조금 있으면 어느 날 할까요?
2: 고물결
1: 해야지. 고물결인데 고물결 따야고 지금 무슨 최고인지 아셨습니다.
0: 고향 가자도 안 하고. 우리는 하나라니도 안 하고.
1: 고물결아.
0: 고향 가자도 안 하고. 표현 부분은 아직도 세고 있죠.
3: 그래서 이제 건물결 써요, 장선재.
4: 예,
1: 건물결 합시다. 건물결 예, 예. 바람
0: 물이. 건물결, 건물결이 건물결 한

0: 10년 하면 되겠죠. 예. 그 노래는 꽤 오래 했죠.
1: 네, 1년을 많이 했는데. 네. 자, 갑시다. 시작.

0: 간단하지? 될 수 있지요? 그럼 어느 노래 또
1: 이게 무슨 점까?
2: F점.
1: F점.
0: 이점 되지? 되니까 양수가 제가 다 말해.
2: 원래 해도 킨데.
0: 되니까. 야, 한 번만 하지. 자, 시. 고물결의 시. 자. 고물결의 무. 이게 간단한 노래를. 그래, 소화. 자, 남아 타시오. 자, 목소리 들으시오.

0: 없지, 시간이 없죠. 네,
1: 시간이 없어요. 아유, 아, 두 곡은
2: 어느 곡과 어느 곡 못했나?
1: 자세히 봐세요. 고향 가자, 우리는 하나라네.
2: 그 다음에
1: 우리는 하나라네.
2: 우리 하나라네도 아직 배워야 돼.
1: 아 이제는 가자. 아니 여태까지 배운 노래 중에서 두 곡은 지금 안 했다는 얘기예요.
3: 합창하는 거 이제 뭐.
2: 네. 합창 어느 게인가?
3: 할라기.
1: 할라기.
2: 할라기는 전문하네. 삐리리리 뭐 잘못하겠습니까?
1: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2: 수고했습니다.
1: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네 오늘도 국가 일곱 성악 가수이신 연변 가무단 전수원 가수로부터 또 이미 배웠던 노래들을 복습하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1: 그리고 피아노 반주를 맡으신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4: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단이었습니다.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모태똥은 웃으며 장탁에 놓인 낡은 범람 곱부를 들고 물을 마시았다. 그러더니 한 손에는 간추린 원고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담배를 낀 채 말을 꺼냈다. 다른 때는 원고 없이 연설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준비를 한 것이 분명했다. 저기 앞은 바로 야랑국입니다. 이곳은 오래전 리백이 류배를 왔던 곳이죠. 하지만 리백은 야랑국에 오다가 풀려나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지요. 맙소서, 누가 우리를 풀어주겠습니까? 장위원장은 우리를 사면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의 두 다리로 걸어가야 할 겁니다. 딱 들어맞는 비유에 여기저기에서 나지막하게 웃는 소리가 들려왔다. 회장은 금세 활기를 되찾았다. 문제는 우리가 왜 이처럼 먼 길을 걷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머리를 돌려 본론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근거지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왜 근거지를 잃었습니까? 박고동지의 말대로라면 적의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적들은 확실히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앞선 몇 차례 반포위 토벌에서는 적들이 강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5차 반포위 토벌 때는 홍군이 8만 명으로 늘어나지만 앞선 반포위 토벌에서는 1, 2만, 2, 3만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적의 5차 포위 토벌을 짓부시지 못한 것은 역시 우리 군의 군사 노선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혁명 전쟁을 치러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중국 땅입니다. 그러니 중국 혁명 군대는 반드시 이 땅의 고유한 특징을 파악해서 독특한 전략과 전술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적들도 전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지요. 모태똥이 말을 이었다. 적들은 홍군과 싸우려면 유연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나중에야 장계석이 국민당 장군 류유원과 대학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보루 전술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홍군에는 도리어 옛 전술을 고집하는 사람이 나와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 적을 문 밖에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과 한해 가까이 소모전을 치르면서 근거지는 갈수록 줄어들게 되지요. 결국

땅을 한 치도 내주지 않으려다가 나중에는 그 땅을 통째로 내주고 이렇게 엄청난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짚었다. 그런데 이런 전술을 내세운 사람들은 왜 적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모전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용왕들끼리 보물 자랑을 하는 것이야 말이 되지만 거지가 용왕하고 보물을 겨눈다면 그보다 웃기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회의장에는 또 폭소가 터지었다. 리덕은 고개를 숙이었고 바코도 얼굴이 붉어지었다. 물론 옛 전술을 고집한 동지들도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모태동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땅을 잃을까 두렵고 이것저것 정성스레 담아둔 단지나 항아리가 깨질까봐 겁이 났겠지요. 전들 그 항아리나 단지가 깨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하지만 동지들, 흔히 잃어야만 잃지 않는 경우가 많지요. 만약 땅을 잃더라도 적을 이기고 잃은 땅을 되찾아 영역을 넓힐 수만 있다면 이것은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세상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은 돈을 내지 않고서는 그 물건을 제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물건이 제 손에서 떠나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혁명운동에서도 우리는 파괴를 하면서 진보와 건설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잠을 자고 쉬면서 시간을 보내야 내일 다시 일할 수가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리치를 모르는 바보가 있어서 잠을 자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튿날 기운이 하나도 없게 되죠.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또 웃음을 터뜨려야 한다. 어떤 동지들은 적을 깊이 끌어들이는 것이 무슨 전략이라고 합니다. 모태똥이 계속해서 말했다. 그들은 저를 도망주의라거나 유격주의라고 나무람합니다. 권법을 아는 두 사람이 싸울 때 총명한 사람은 대부분 먼저 물러섭니다. 바보는 기세 좋게 달려들면서 있는 재주를 다 뽐내다가 꼬꾸라지고 말죠. 수호전에 나오는 홍교두를 아십니까? 시진의 집에서 림충과 싸울 때 덤벼라 덤벼! 하고 우쭐거리다가 결국 뒤로 물러서는 림충에게 빈틈을 보이고 땅에 동댕이 쳐졌지요. 모태똥은 한숨을 쉬고 나서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는 기동전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원칙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고 이길 수 없으면 피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동지들에게 말합니다마는 우리는 앉아있을 준비도 하고 떠날 준비도 하면서 식량자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동지들은 큰 나라의 지배자처럼 격식을 갖추고 정교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재빨리 움직이는 것을 몹시 싫어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상 리치는 바로 이런 겁니다. 부대 이동을 반대하다가 더 크게 이동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동지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건에 맞게 싸워야 합니다. 그 산에 가면 그 산에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모태똥의 보고는 한 시간이 넘게 걸려왔다. 군사 노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좀 곁들였는데 날카로우면서도 귀에 잘 들어왔고 진지하면서도 해악이 넘쳤으며 철학적 의미가 다분하고 지혜로 넘치었다. 사람들은 모태똥의 연설을 들으며 제멋대로 엉켜있던 생각이 명쾌하게 정리되는 듯하였다. 어렴풋하던 것이 똑똑해지고 확증하기 어렵던 것이 확실해지고 미흡하던 견해가 성숙해지었다. 마치 잘 빚은 술이라도 마신 듯 후련해났다. 밖으로 보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계풍은 놀란 표정으로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리덕은 모태똥을 힐끗 쳐다보더니 고개를 돌리고 짙은 담배 연기를 훅 내뿜었다. 마치 이것 보지 모태똥은 역시 그 본사야 라고 하는 듯 싶었다. 왕가상은 잔뜩 흥분한 얼굴이었다. 그동안 이 회의를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다. 며칠을 쉬었더니 상처가 많이 나아져 들것의 신세를 지지 않고 호위병의 부축을 받으며 일찌감치 회의장에 들어섰다. 다행히 회의는 흡족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다. 왕가상은 숨을 고르며 말을 끊을 기회를 찾았다. 너무 일찍 하는 것도 너무 늦게 하는 것도 좋지 않았다. 모 대통의 이야기가 끝나자 회의장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었다. 이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왕가상은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입을 뗐다. 왕가상은 모 대통의 이야기에 힘을 실으며 덧붙여 박고 특히 리덕의 독단적인 지도 작품을 비판했다. 리덕이 소베트 구역에 들어온 뒤로 군사위원회 일을 멋대로 휘둘렀고 박고는 리덕의 말만 듣고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다고 지적을 했다. 그 뒤로 당내 집단 지위는 사라졌다고 하였다. 또 아래 사람들을 짓누르면서 정작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아 결국 5차 반포위 톱을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을 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난 그는 분이 치밀어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의 잘못된 군사 노선에 대해서 사람들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럼 의견을 제기하지 않았던가요? 아닙니다. 제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당신들 두 사람은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들을 억눌렀습니다. 모태동 동지는 적들의 보루 정책을 짓부시기 위해서 홍군을 돌려 강소 철강 일대로 진격한 다음 장계석 부대의 측면과 후방을 차지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였더라면 복권사변에 힘을 보태 19로 군을 직접 돌 수가 있었을 테고 적들이 알씀드려 세워놓은 보루 역시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이런 훌륭한 전략을 당신네들은 받아들였습니까? 당신들은 우리 당의 민주를 싸구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권력을 장악했으니 진리도 장악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나 보는데 이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홍군이 중앙소비트 구역을 떠나 이 엄청난 이동을 한게 된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이렇게 큰 일도 정치국회의 한번 없이 멋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체 당내 민주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 겁니까? 그러더니 왕가상은 저도 모르게 일어섰다. 저는 리덕 동지한테 군사지휘를 맡기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리덕 동지의 군사지휘권을 해임을 하고 모태똥 동지가 군사지휘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의장은 깊은 물에 바위를 던져넣기라도 한 것처럼 술렁거리었다. 주덕은 주름 가득한 얼굴을 활짝 편 채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왕가상의 발언은 모태똥에 헤쳐놓은 돌파구를 확 열어채치면서 이제 잡기 시작한 우세를 공고히 하였다. 하지만 그 날카롭고 알알한 이야기에 몇 사람은 불편하고 언짢은 기색을 감추지 못하였다. 하계풍은 왕가상을 노려보고는 그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입을 열었다. 저는 박고동지가 한 보고에 동의를 합니다. 보고에 대한 모태똥 동지와 왕가상 동지의 지적은 너무 극단적입니다. 하계풍은 회의장을 둘러보고 나서 말을 이었다. 다들 알고 있다시피 사정전의 뒤로 당의 방침은 대단히 총악하고 뛰어났습니다. 당주한 제3국 제당의 노선을 충성스럽게 따랐고 볼셰비크의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당이 이뤄낸 성과는 누구나 보아왔고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5차 반포위 도벌에서 나타난 문제는 우리 잘못도 있지만 무엇보다 적들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 큰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잘못이라는 것도 어느 한 부분의 문제이고
전술 문제지.

결코 막스 레닌주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동지에 대한 비판은 반드시 사실을 바탕으로 해야지 절대 멋대로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 그는 왕가상을 흘겨보며 소리를 높이한다. 군사 문제로 말할 것 같으면은 리덕 동지는 그 분야 최고 학부라고 할 수가 있는 모스크바 푸른제 군사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정규 훈련을 거친 사람입니다. 모태동 동지는 손자병법이나 몇 번 읽은 게 고작인데 그 얘기들이 모두 막스 레닌주의란 말입니까? 저는 우리가 뭉쳐야지 서로 헐뜯고 나무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계풍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장의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이게 어째서 그저 헐뜯고 나무라는 일입니까? 그럼 지난 문제들을 의논하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까? 하계풍 동지, 어떤 문제가 부풀려졌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니, 그러자 모태똥이 몸을 좀 일으키며 차분하게 말했다. 말한 사람에게는 귀가 없고 듣는 사람은 삼가하라고 그래도 끝까지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언영 참을성 잃은 리덕이 발꿈치로 통역을 툭 치고는 벌떡 일어섰다. 그는 로우로 빠르게 말하기 시작을 했다. 로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그의 실룩거리는 볼과 도끼어린 노란 눈만 바라보아야 했다. 오수관은 리덕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통역을 했다. 오늘은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5차 반포위 토벌을 책임진 지난 1년 동안에 병력도 장비도 형편없는 중국 홍군을 거느리고 뛰어난 장비를 갖춘 50만 국민당군과 싸워 무너지지 않았고 적들에게 패배의 쓴맛을 안겼습니다. 둘째, 내가 병력을 질서있게 재편사한 덕분에 홍군은 4개의 방어선을 뚫고 자신의 요생 역량과 전투력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전술적이고 대수롭지 않은 잘못 몇 개를 부풀려 마치 내 군사로선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군사 고문한테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도 되는 겁니까? 그는 자리에 앉은 뒤에도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짙은 담배 연기만 풀풀 내뿜었다. 서병진은 일군단 정치위원으로서 키가 늘씬한 사람이었다. 온화하고 관대한 성품의 소유자라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원칙 문제에 있어서는 한치도 양보가 없었다. 구봉산을 넘었을 때 발을 다쳤는데 산강을 건너면서 상체가 곱는 바람에 들것에 신세를 지어야 하였다. 그 기회에 그는 왕가상과 함께 오면서 5차 반포위 토벌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가 있었다. 서병진도 오래전부터 이 회의를 기다리었다. 본디는 정치국 위원들이 모두 발언한 다음 말을 끊으려고 했는데 하계풍과 리덕의 말을 들으니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리덕 동지는 우리더러 사실을 존중하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홍군이 중앙소베트 구역을 잃고 어쩔 수 없이 천리길을 걸어 이곳까지 와야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전술 문제이고 지엽적인 일일 뿐이라는 건 너무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백덕회 동지의 말을 빈다면 새끼가 하리비 땅을 아까워하지 않고 팔아버리는 격이죠. 서병진은 박고와 리덕을 바라보면서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들이 고집한 보루로 보루를 막아야 한다는 전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정모산 전투를 내로 들어보겠습니다. 적이 보루를 쌓자 우리도 따라서 보루를 쌓고 맞섰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싸웠지만은 잃은 것이 더 많았지요. 저는 3탄에서만 9개 연의 13명 연급 간부가 죽어나가는 걸 봐야 했습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2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종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자문 프로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건뇌 보신환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다섯 곽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 구매하시면 여덟 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코엔자임 Q10 여덟 곽을 추가로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0 한 곽을 더 특별히 증정해 드립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희들 이 건뇌 보신환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건뇌 보신환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한 약재로 해서 25가지입니다. 어떻게 진귀한 약재인가는 제가 시간 될 때마다 약재에 대해서 꼭 설명드리는데 여러분들 약재를 조금 아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내가 중의가 아니고 약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약재는 어떤 작용을 논다 그것도 우리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약으로 해서 요시 통행이 요 식용으로 되는 약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약들에 대해서는 알아두는 것이

0: 내 건강을 챙기는 데 아주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우리 양기가 부족할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가, 또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대서 치료를 해봤는데 나는 항상 손발이 시리고 어슬어슬 치고 전체적으로 몸에 힘이 없고 정신이 안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이거는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을 오래 두게 되면은 여자를 할 때는 자궁암이 걸리기 쉽고 남자를 할 때는 전립선암, 방광염 이런 암덩어리가 생깁니다. 암이라는 거는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덩어리라는 거는 몸이 찰 때 생깁니다. 굳어진단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물리학적으로 자연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묵을 쓴다거나 뭐 도토리 묵이요 뭐 엿이요 이런 거 할 때 가마 안에서는 절대 굳어지지 않습니다. 바깥에다 꺼내놨을 때 차가워질 때 굳어집니다. 예? 이것처럼 우리 몸이 차다 할 때는 이런 암덩어리가 생깁니다. 굳어집니다. 정상적인 체온이라 할 때 우리 보통 36도 내지 37도가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36도 5에서 36도 0.5도 내려가도 우리 몸이 차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 원인이가 어디 있는가? 대부분 콩팥이 양기 부족입니다.
1: 네, 양기 부족.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도 이제 굉장히 우울해. 혈압도 온전한데고 또 뒷골이 자꾸 뻣뻣하네. 어심쩍이 자꾸 나고 해. 가슴이 이거 후들후들하네. 아이 머리에도 비해서 내 위 소리 다도 나지. 이래 고생하다. 내 선생님 강의 듣고. 조금 거미고 시안 묻고 있는데 조금 왜 이런 어지럼증 좀 나는 게 좀 많이 해결되고 가슴 떨림증도 조금 많이 좋아졌어.
0: 어지럼증 나는 게 제일 빨리 해결되는 약이가 건네보신 환입니다. 어지럽다,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 맥이 없다 이런 분들은 이 약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다.
2: 예, 그리고 이 약 먹어보니까 나는 전립선에 밤새더니 잦았는데 소변 한번 본 게 소변에 조금씩 나서 이래 자다는데 이 약 먹고부터 소변량이 많아지면 아이 소변 탈수 좀 해줘야겠습니다.
0: 맞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방송을 했고 많은 약을 소개드려봤는데 이 약을 쓰고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소변이 잦다, 봄소변이 잦다, 소변을 시원하게 못 반다 이런 이게 다 순실로 오는 겁니다. 전립선 비대도 예. 이런 데서 효과를 제일 확실하게 보는 약이가 이 건네보신환입니다. 이건 저의 콩팥이 기능을 높여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립선 비대로 고생하는 분들 다 쓰시기 바랍니다.
2: 그러게 효과 좋지. 또 왜 이번에 할 때 또 참고해서 이 약 좀 꾸준히 계속 먹자고 그랬는데 할 때 참고하고 그랬는데
0: 예. 활동 참가하거나 더 상세한 자문 혹은 배달 받으실 분들 우리 약국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0: 네, 말씀을.
2: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이게 다 우리 몸의 양기 부족이란 거 아셔야 됩니다. 아마 양기 부족에 대해서 쭉 이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모르는 분들 또 여기에 대해서 강의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에는 많은 질병이 나옵니다.
1: 네.
0: 여성분들이 갱년기 종합증이 빨리 나오고.
1: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3: 그분 건네 보신환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3: 예, 당국민 세계 여러 번 와가지고, 예,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지금 보고에 동시에 있는 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썬도 안 좋아가지고, 눈도 있고, 그래가지고, 소변 보고, 소변도 좀 보고, 그런 질량이 좀 이랬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생했는데 이 약

0: 벌써 한 열흘 좀 되는데 효과가 무슨 일인데? 하고 보라니 맛있지 않더니 거기에서 와지고 있고 이 소변 사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르겠어요.
1: 네. 네.

0: 예.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우리 몸에서 일단 양기가 부족하다 할 때는 여자들이 생리량이 좀 적습니다. 적거나 그다음에 갱년기가 빨리 옵니다. 남성분들은 성욕한 체증이 나이 또래보다 일찍이 옵니다. 그래서 좀 남성분들이 성욕한테라는 게 다른 걸 생각하지 마시고 주로 이것이 바로 콩팥의 기능이 급속도로 많이 떨어졌다는 걸 이걸 연기시켜 생각해야 됩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우리 지금 어머니가 지내왔는데 조금 지내 실천가 그랬네. 요즘 이 약을 계속 듣는데 오늘이 지금 이 약이가 우리 어머니께 맞는 것 같아서 대달받다고 그래 떠나드린다.
0: 네, 우리 활동도 있고 하니까 저래 우리 약국에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2: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전화하면 지금 쌀 수 있습니까?
0: 지금 쌀 수 있고 배달도 제일 빨리 되고 그다음에 후메 Q10 이렇게 자문하고 우대 활동 참가하시면 후메 Q10 한 통 더 드립니다. 예.
2: 아, 그러니까 오늘 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저희들 지금 드리고 있는 후메 Q10 제가 한 며칠 후에 한 23, 24 요때에 Q10이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건예보신환이가 새로 소개드리는 것만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주요 제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우리 콩팥의 양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데 사실 음과 양은 평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기 부족으로 오는 질병들이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우리 언니 정말 어떤 감이 풍풍이 걸렸다 난 다음에는 양 혈압도 들어야 돼. 골도 아프고 기억이 없습니다. 예. 소지 잃어졌다고 소리 낸 데를 자꾸 전화온다. 그래서 내가 가서 소지 전화 쳐보니까 예. 소지를 빙생 안 해거든요. 그 소리. 예. 그래서 소리 없다고 난리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이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한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바깥에 나갔다니 다른 루에 갔다가 눌러볼까 그 집이 애들 한다 이래서 예, 내 선생님이 강의를 저는 전번 주부터 들어보니까 이야기에 우리 언니께서 100%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0: 지금 증상 봐서는
3: 전화한다.
0: 예, 지금 얘기하는 증상 봐서는 이미 침에 조개 들었었습니다. 자기 집을 찾지 못한다거나 또 욕구기나 전화를 의상 안에다 욕고 이런 증상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데 이때 치료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예. 물론 치매가 오래 진행된다면은 원래보다는 나을 수 있지만 정상으로 돌아오기 바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빨리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증상들을 싸고 주십니다.
3: 예, 그래 오늘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게입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0: 예, 배달 받습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주시죠.
0: 우리 양기 부족이란 허쉬에서는.
1: 네, 여보세요.
0: 그렇겠지.
1: 네. 네, 말씀하세요.
0: 네. 예, 우리 양기 부족이란 허쉬에서는 아이디입니다. 예. 이런 양기 부족이 있음으로 해서 현대인들이 자궁암이요, 전립선암이요, 유방암이요, 모든 이런 암덩어리는 몸이 찬 데로부터 시작된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그 전에.
1: 네,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네.
4: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예, 관대코스판을 먹은 적은 한, 보름 거의 됩니다. 이거 먹고 난 뒤에, 어지럼 중에 내 녹음하고 이 녹음실 부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어째서 어지럼증이 나지 그냥 저녁 때문에 골이 자꾸 뒤끔뒤끔 아프지 그렇다면 한번 입원다 해봤지 입원할 때 끝나고 나오고 또 그대로 밀려고 반복이 오고 반복 그리고 또 나는 또 건망증이 어떻게 많은지 이 무슨 뭐 건방말 하는 것도 잊어먹고 녹이면서 이거 가져라는 것도 한 달에 따라가지 않다고 무슨 이거 먹었어 그리고 이 그런 저는 잘 쓰고 잤습니다만 어제 저녁에는 한 대수고 지나가고 아무래도 콩팥이 나쁘겠지 그래서 이게 요즘 이거 먹으면 이거 한 버릇 먹었는데

0: 벌써 한 일주일 만간에 그, 이, 어제 사된 사슬라인, 여기 빈번하던 게 그 차라리 한 번씩 두 번씩 말라고. 근데 기운이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그렇지.
0: 어, 그 정말, 예. 어, 어느 약보다 해서 다른 건 내, 그 멍뚱에 대한 약을 많이 먹었는데, 이제 여기서 내 혹관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번에 혹, 예. 이번에 또 저번에 장기적으로 있긴 한데 또 쌌어요. 계속 먹다 하는데 한 가지 문화가 우리 오빠의 선율 비대가 이거 엄중한다. 연세는 좀 있지만 그래도 선율 선율 세번 자수가 잤지 그 망충도 있기 연세 있어서 이런 이야기 되겠는가 싶은데 지금 뭐냐.
2: 전립선 비대, 전립선 염증 이 방면에는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십몇 년 동안 이런 방송 강의하면서 제일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바로 효과 볼 수 있는 이야기가 건네 보신 아닙니다. 보신해야 전립선 비대 염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약으로 선택하십시오.
0: 어, 녹음도 두 번 해봤다는데 이게 쓰면 되겠지?
2: 네, 딱 좋습니다. 이게 경락이 일단 열어주고 전체적으로 피를 맑게 해줘서 뇌세포가 죽지 않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뇌세포 위축이란 오는 치료가 바로 뇌경색, 관심병 이런 피가 걸어지고 진득진득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약으로
0: 그러면
2: 제가
0: 나도 배달 받고 우리 오빠도 배달 받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2: 네. 네.
0: 어른이 배달 되죠?
2: 네. 지금 전화하십시오. 예.
0: 어, 지금 얼마든가 전화하면 네. 얼마든가.
3: 네, 501-2797번입니다.
0: 네, 501-2797에?
3: 네.
0: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치료 잘하시오.
3: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2: 또 우리 몸에 양기가 부족하면은 손발이 탈 뿐만 아니라 소화가 아이 됩니다. 이거는 비양시라 말입니다. 이 비장의 양기가 화하면서 먹은 음식을 양기라는 건 자체적으로 이거 일하게끔 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에너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비장이 허하기 때문에 이 양기가 허하면 계속 장두주하고 소화가 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든 방면에서 우리 확실하게 효과 볼 수 있느냐 건네보신안이라고 소개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많은 약들을 써봤습니다. 이 소화에 두고 장두주하고 밤맛이 없고 하면은 이게 비위가 나쁘다 하고 건네 저기 건비환이라든가 이 소화제라든가 이런 거 써봤는데 그런 거 써본 분들 아마 이 방송 들으면서 맞다고 야 하늘 그거 어서 10년째 이런 치료해도 효과는 못 보고 있다고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예. 바로 우리 이렇게 진귀한 약재가 들어가서 이런 몸의 양기가 화 문제를 제대로 치료하는 이게 중요합니다. 제대로 치료하자면 제대로 된 센 약이 들어가야 됩니다.
3: 네.
2: 그런 약재가 바로 로경이나 홍삼입니다.
3: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4: 예, 나도 건네 보시라는 선생님 설명 듣고 내게 유관되는 것 같아서 왔습니다. 그런데
2: 네.
4: 이제 좀 한 열흘 먹은데 좀 알린다.
2: 네.
4: 예, 나는 소변이 영 자꾸 굽하고 그리고 기억력이 또 영 건방한 거면서 있어버려 뭐에
2: 네.
4: 뭐 물건 같은 것도 안 됐을 텐가 돼야. 이래서 이 방면에서 소변 차수도 이거 그냥 버시란 먹으니까 소변 차수도 드물어지고 기억력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정신이 나온다.
4: 예, 그리고 그 소리 나는 그런 혈압 조절도 잘 안 되고 어지럼증도 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다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냥 예. 앞으로 또 먹으려고 합니다.
2: 예. 그러시면 우리 약국에다 전화 지금 하십시오. 예.
4: 예.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4: 수고하십시오.
3: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주시죠.
2: 네. 건뇌보신환 이러면서 알 수 있는 바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해야 되고 이러자면 보신 곰팡이 기능이 좋아져야만이 뇌세포도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우대활동 있을 때 그것도 산동 동화악요제약공장 뚱어의조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뇌보신환을 추천드립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견 중약제에서 진액만 추출해만

0: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 영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들 이 시간대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연기 입간구복약은 천연 오색영지가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또 겨고람이라는 약재도 들어갔습니다. 영지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겨고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사실 이 겨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아주 탁월한 약재가 또 겨고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겨고람은 혈지를 낮추는 약으로서 보통 우리 그 차수처럼 날마다 붉어서 먹는 이런 약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백혈구도 올리고 그다음에 가래도 삭히고 건비 익기 작용도 있고 침류 제도 작용이 있습니다. 해독 작용, 그다음에 청열 작용. 그래서 이 겨고람은 중약재 가운데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데서 엄지손가락에 꼽아야 되는 약이고 그다음에 우리 화뇌나 황뇌를 항암 치료하는 분들 백혈구가 떨어져서 고생하게 되죠. 어떤 때는 백혈구가 너무 떨어져서는 화뇌나 황뇌를 중단해야 될 이런 상황에 갈 때도 있습니다. 이름은 백혈구 올리는 약을 우리 미리 먹는다 하지만 그게 잘 알게 된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는 겨고람이 들어간 약재가 아주 좋다고 추천드립니다. 겨고람은 일반적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중의들은 이 약재에 대해서 첫째 안전성이 아주 좋습니다. 사실처럼 날마다 먹어도 되는 약이니까나 이 겨고람. 그 다음에 우리 혈지 높은 사람들 혈지 높다 하면은 어디고 한두 달 약을 써서 다시는 그 혈지가 높아지지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살아가면서 혈지가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피가 걸어진단 말입니다.
1: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지금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예. 일기장구보에 지금 쓴다. 야, 이거 좋습니다. 난 이 방역위원회에서 소리 나빠져가는 소리. 이 소리니, 깡치도 많이 나가지고, 폼도 나가지. 근데, 일기장구보에 지금 많이 들어가졌습니다.
2: 예.
3: 예, 소비 15일 잘 나가니까, 예, 이 몸이라 부수부수하게 다.
2: 요즘 우대도 좋습니다. 예, 우대 활동 계속 있습니다. 배달 전화 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1: 네, 배달 번호 501-2797번입니다.
3: 501-2797번입니다. 예.
1: 네, 맞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2: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겨고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겨고람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거리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전염병이 더 많았습니다. 엄청 많아서 말말 말 전체가 다 멸종되고 예, 이럴 때가 많았죠. 예. 예, 옛날에는 어디 마스크도 이리 좋았습니까? 헝겊치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의무위권들이 막 치료를 하고 이 정도 됐단 말입니다. 예.
1: 네.
2: 그래서
1: 땅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선생님. 예.
4: 예, 이 깡구벅의 것은 거의 1년 먹었습니다. 걔는 먹기 전에는 좀 이렇게 해마다 봄이면 눈이 가서 어떻게 피곤한지 자꾸 눈등이 내려오면 가서 대낮이죠. 자꾸 잡으려면 어느 곳에 자도 되니. 그래, 너무 피곤하다만 눈등이도 그렇고 눈이 별로 자꾸 피듯이 매일 까까라고 가서 자꾸 이제 가는 문제를 합니다. 선생님 말씀 들어봐도 그렇고 했네. 이거 시작 어디 읽는 습관 이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밤낮이 있고 잠도 잘 자고 이렇게고 또 맥도 남다 이하고 먹고 피부도 좋아지고 예. 그래 나 주머니에 많이 쌌는데 우리 동생 또 이렇게 뭐니까 자꾸 눈이 피곤한다. 여자 동생인데 눈이 피곤하고 자꾸 이렇게 맥이 없단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눈 피곤하기 간 때문에 그렇다. 아니 내가 뭐 있어라 그랬거나 썼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 20 남은 건 내용 좋답니다. 그래.
2: 예.
4: 앞으로 계속 쓰겠다. 우리 형제 다 쓰다. 그러니까 선생님.
2: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계속 쓰십시오. 그럼 또 좋아진다.
4: 예. 예. 아, 20술 쓰러 좋아진다까? 예. 어제 좋겠죠. 예.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예. 이렇게 전염병이 싹 도는데 그 마을에서 유독 한 사람만은 알 걸렸단 말입니다. 그 전염병이. 근데 이 사람 자체를 보면은 정신적으로 조금 정상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 없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습관이 무엇인가? 매일 산에 올라서, 그 산에 가서 노래를 하고, 또 그 산에서 무슨 포를 뜯어다 계속 차수를 먹는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특징이 딱 여기 한 가지 있죠. 예?
1: 네.
2: 그런데 이 사람 유독 이 전염병이 알 걸리니까 연구하게 되죠.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뭐죠?
1: 네.
5: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네.
5: 연기 깡패복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2: 네.
5: 뒤에서 끝나지. 거기서 다리 아프니. 아니, 그때 조금 가수가 자라가지고 이래서 내가 지금 쓰는데, 조금 많이 썼습니다, 지금.
2: 그렇죠.
5: 제가 조금만 지금 그도 많이 낳고 늘다 거기 다리 아프니 많이 지금 자수가 다 끊긴 자수를 좀 많이 늘어들었습니다 지금.
2: 예.
5: 우리 다리 아프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 예.
5: 이 약 좀 더 배달하다 오래 계속 쓰겠습니다 이거.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요즘에는 열두각 싸도 열두각 드립니다. 예. 예.
5: 그래 충분하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2: 네, 저고람이란 약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 중시를 돌렸습니다. 유독 한 사람이 아이 걸렸으니까 예, 온 마을이 다 걸렸는데 이래서 그 사람이 일상생활, 먹는 습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연구하니까 다른 특징이 없단 말입니다. 약재를 산에서 계속 뜯어다 포리죠, 기시르는. 오래 먹는데 그 약재를 그 다음에 중시를 하고 보니까 확실히 이 약재 때문이고 이 약재 덕분에 이 사람이 이병이 걸리지 않았다 면역력이 높아졌다는 걸 검증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후에 이 약재를 찾아보니까 겨고람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겨고람이 본래 이런 효능을 갖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아 겨고람을 쓰게 되면은 사람이 면역력이 올라가고 그 피가 맑아지고 해독작용이 있고 보통 전염병이 걸리면 열이부터 나지 않습니까? 정열 해독한다는 게 이런 작용이구나 하는 거를 더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 약재 자체도 겨고람이란 약재, 구기자 약재, 오색영지 다 들어갔지만 제일 중요한 중점은 어디 있는가? 우리 제약기술입니다. 제약기술이 똑같은 약재지만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흡수율 그다음에 부작용 이게 관계가 큽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미리 대표적인 과일 아삭하고 시원한 사과배가 생각나시죠? 사과배가 익어가는 동선에 올라가 보면 우리 삶도 그렇게 알차게 익어갑니다. 허동철 작사, 박명철 작곡의 사과배 동선에서 니즈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옆면에 아름다운 전경과 사람 냄새를 고스란히 담은 노래입니다. 박경만 작사 작곡의 너와 나의 옆면을 함께 들으시며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품은 옆면을 떠올려 보시죠. 김선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크게 웃고 뜨겁게 사랑하면 매일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인노 작사 손홍범 작곡의 백세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시 강화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고향은 멀어질수록 그리움이 깊어집니다. 고향의 시냇물 소리, 들판의 바람, 그리고 부모님의 따뜻한 손길. 림해 작사 김봉호 작곡의 고향의 노래에서 고향의 모든 추억을 담아 전해드립니다. 황매화 가수가 부르드립니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날이 한 번쯤 있으시죠? 친구들과 뛰어놀던 그 시절, 가장 순수했던 동년의 시간들, 담임 작사 류영근 작곡의 그린 동년은 그 아름다운 추억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김홍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류은정 작사, 황교욱 작곡의 내 사랑 연변이어는 우리 모두 가슴에 분명 연변에 대한 사랑을 함께 노래합니다. 여성 사연창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흠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용입니다. 여행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비행기표 한 장 혹은 낡은 기차표 한 장이 우리 일상을 그토록 특별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캐리어를 끌고 공항이나 역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평범했던 나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낯선 곳에 가면 아무도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어떤 아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지, 어제 어떤 말로 또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지에서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대담해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낯선 골목을 헤매다 길을 잃어도 그조차 추억이 되고, 서툰 외국어로 주문하는 음식이 예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도 그냥 웃음이 나는 곳, 그곳이 바로 여행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여행을 가장 사랑하시나요? 일정표를 빼곡히 채워 명소를 정복하는 알찬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반대로 아무 계획 없이 숙소 근처 골목 카페나 서점을 기웃거리는 무계획적인 여행을 꿈꾸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느슨한 여행을 하다 보면 오히려 나라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익숙한 것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져 느슨한 시간 속에서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다를 보며 무한히 멍때리던 그 시간, 또 낯선 도시의 야경을 보며 내 고민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또 먼지 같았던지 깨닫던 그 순간, 그게 바로 여행의 마법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길림성 훈촌시에 위치한 방천 풍경 명승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천 풍경 명승구는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훈촌시 경신진 방천촌에 위치해 있고 중국, 조선, 그리고 조선 러시아 경제하천인 두만강의 동해, 즉 일본해의 출구 지점, 중국, 조선, 러시아 3국이 맞닿은 삼각지대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풍경구는 남북 길이 8,000m, 동서 너비 2,150m, 면적은 20평방킬로미터입니다. 방천 풍경 명승구는 산간 지역으로 지세가 기복을 이루고 강과 바다를 끼고 있으며 또 산과 물에 의지하고 있어 예로부터 닭 울음소리 새 나라에 들리고 개 짖는 소리 새 강력을 놀라게 한다라는 미명도 지니고 있습니다. 방천 풍경 명승구는 온대 근해양성 계절성 기후에 속하고 온화하고 습윤합니다. 풍경구 내에는 망해각, 토짜 비석, 장고봉 전투 유적지, 면화호 공원, 사구 공원, 두만강 부두, 방천 민속촌 등 관광지가 있습니다. 중로 국경선의 철조망, 경계 표지판, 두만강의 자연경관, 중국 조선 고나세관, 또 러시아와 조선을 연결하는 철교, 한눈에 삼국을 바라볼 수 있는 지리적 위치가 풍경구의 특수한 경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광천 풍경 명순군은 장백산 야생식물 관목림 지대에 속하고 동식물이 매우 풍부합니다. 야생 장미, 진달래 꽃이 만발할 때는 산과들에 가득 피어 꽃의 바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야생 동물로는 사슴과 담비, 멧돼지, 야생 오리가 있고 두루미나 흰꼬리수리, 참수리 등 일부 세계적인 멸종위기 조류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수산물로는 민물새우, 민물게, 연어와 빙어, 붕어 등 수십 종이 있습니다. 방천 풍경 명순군은 동방제일촌으로 불리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동해에 인접한 관광지이자 중국에서 동해와 일본이 가장 가까운 곳이기도 합니다. 2002년 5월 길림성 방천 풍경 명순군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서 제4차 국가급 풍경 명순구에 등재가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련화호 공원이 있습니다. 련화호 호수 면적은 48만 평방미터이고 너비 480m, 남북 길이 1000m로 수질이 아주 맑습니다. 동쪽은 여러 개의 산에 기대고 삼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련꽃이 자연적으로 자생해서 오래도록 시들지 않습니다. 8월 중순이면 붉은색, 흰색, 분홍색 세 가지 색의 련꽃이 만발해 파란 하늘, 푸른 숲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야생 오리, 해조 등이 그 사이에서 장난치며 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구공원입니다. 사구공원은 120여만 평방미터의 황금빛 사구로서 푸른 산과 맑은 물 사이에 위치해 오아시스 속의 사막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모래가 곱고 부드러워 모래썰매와 모래찜질에 적합하고요. 사구 아래에는 호수가 있어서 신선호수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어서 동방제일초소입니다. 동방제일초소는 중국 국경 산등성리에 위치하고 중국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국경 방어 초소입니다. 이로 인해 동방제일초소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망해각입니다. 망해각은 1993년에 건립됐고 3층 높이에 14m, 건축 면적이 650평방미터로 방천 초소 동쪽에 우뚝 서 있습니다. 망해각 위에 서면 조선의 두만강과 러시아의 파드고르나야 마을 그리고 한눈에 펼쳐지는 호수와 소택지가 있는 해안평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토짜 비석입니다. 토짜 비석은 방천 중로 국경에 위치하고 높이 1.44m, 너비 0.5m, 두께 0.2m이고 재질은 화강암입니다. 비석에는 중국 측에는 토짜패 세 글자와 광서 11년 4월 립이라는 8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1960년 이 강력 표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길이 1860m의 당변 보호 제방을 쌓았습니다. 이 비석은 국가 1급 무형문화유산이고 성급 애국주의 교양기지이자 국방교육기지입니다.

이어서 오대징 동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대징 동상은 사구 공원 북쪽에 위치했습니다. 오대징은 강소성 오현 사람으로 청나라 도강 15년에 태어나서 광서 2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나라 광서 12년 중국과 러시아가 훈춘 동부 경계를 다시 조사할 때 오대징은 힘껏 싸워 러시아가 멋대로 세운 포자 비석을 현재 위치로 옮기게 해서 중국 국경선을 8km 앞으로 전진시켰습니다. 방천 조선족 민속촌에 대해서 또 알아보겠습니다. 방천 조선족 민속촌은 방천 풍경 명승구 남부 중국, 러시아, 조선 3국 접경지대에 위치하고 훈춘 시내에서 59.3km 떨어져 있습니다. 동방제일촌으로 불리고 닭 울음소리 삼국이 들리고 개 짖는 소리 삼강을 놀라게 하며 꽃향기 사방으로 퍼져 이웃의 향기롭고 웃음소리 세 나라에 전해진다. 이런 아름다운 명성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이 마을의 총 면적은 14평방km이고 해발 고도는 겨우 5m로 길림성에서 가장 해발이 낮은 곳이기도 하겠습니다. 민족문화적 내포가 짙고 지금도 고유의 문화적 분위기와 민족적 특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길림성에서 몇 안 되는 조선족 마을이고요. 조선족 민속문화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현존하는 보물고입니다.

이 밖에 한눈의 새나라 보기 전망대도 있습니다. 한눈의 세계나라 보기 전망대는 방천 풍경 명승구에 위치하고 중국 러시아 조선 경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는 두만강 러시아 조선 철교, 조선의 군산, 러시아 하산진 및 해안평원과 동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통 노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부교통입니다. 비행기가 있습니다. 연길 조양천 공항 또는 장춘 룡가 공항에서 출발해 고속철이나 버스로 환승해 훈춘역으로 이동한 후 방천 직행 차량을 타고 방천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고속철입니다. 북경 심양 대련 장춘 등지에서 고속철을 타고 훈춘역에 도착한 후 방천 직행 차량으로 환승해 관광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자가용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 방천 풍경 명승구를 검색한 후 안내 경로에 따라 출발하며 302 국도를 통해 관광지로 직행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지 내 로선입니다. 관광지 입장 후 관광객은 관광지 셔틀버스를 타고 주요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관광 코스는 룡호각, 중로조 삼국 국경 나무산도, 두만강 부두, 쾌속정체험은 자체 부담이고요. 춘강화월 테마파크 역시 자체 부담입니다. 두만강루역 민속문화박물관은 무료 개방입니다. 동방제일촌도 무료 개방입니다. 금사탄 활락곡 예, 이 프로젝트도 자체 부담입니다. 많은 해내외 관광객들이 방천 풍경 명승구에서 이색적인 체험 즐겨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마음이 향하는 그곳으로 음악이라는 기차를 타고 함께 떠나보시죠. 살랑이는 바람을 닮은 목소리 곧바로 여러분을 설레는 플랫폼으로 초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여행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안홍천, 진행의 정천용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부부로서 연인으로서 함께 걸어가는 모든 분들을 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리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안정수 마법자 가수의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감상해볼까요?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충전할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박경만 작사, 김창근 작곡의 김홍련 가수가 부른 쉼터를 전해드립니다.

여서 전병칠 작사 리하수 작곡의 여성 3인창 해랑강 고향의 강요를 전해드립니다. 해랑강의 푸른 물결을 따라 고향의 아름다운 풍경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한 가요. 엄밀한 작사 작곡의 당신과 함께 이대로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아련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김학성 작사, 리성옥 작곡의 고려넉 가수가 부른 추억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혹시 인생에서 가장 쓰다고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누군가는 첫 실패의 쓴맛이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별의 쓴맛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우리는 그 쓰디 쓴 경험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단맛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로부터 동양에서는 쓴맛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식재료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여주인데요. 한어로는 구과라고도 불리는 이 초록색 채소는 보기에는 주름져서 좀 못생겼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 못생긴 외모와 쓴맛 뒤에는 우리 몸을 살리는 놀라운 영양의 보물고가 숨어 있습니다. 여주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인생이 항상 달콤할 수는 없어. 가끔은 쓰디 쓴 맛도 견뎌야 진짜 건강해지는 거야.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 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 쓴맛의 지혜를 담은 식재료 바로 여주를 준비했습니다. 여주 특유의 쓴맛에 호불호가 많이 갈리긴 하지만요. 그 쓴맛을 잘 다스리면 온 가족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거듭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에서는 여주의 놀라운 효능부터 맛있게 먹는 비법까지 석시원이 알려드릴게요. 여주는 이름처럼 쓴맛이 특징인 채소입니다. 이 쓴맛의 정체는 바로 모모르디신이라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 바로 여주 건강 효능의 핵심입니다. 특히 여주는 예로부터 인도와 우리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당뇨 치료의 천연 약재로 사용되어 왔을 정도로 혈당 관리에 탁월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여주의 첫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입니다. 여주에는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오르지 않도록 돕는 찰란틴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로 잘 밀어 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여주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수치가 개선됐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당뇨 가족력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 여주는 정말 반가운 식재료가 아닐 수가 없죠.

다음으로 여주는 체중 관리와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여주는 100g당 열량이 약 20kcal에 불과한 초저칼로리 식품인데요.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과식을 방지하고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여주를 즐겨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주의 또 다른 효능은 항산화와 면역력 증진입니다. 여주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3배나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주의 비타민C는 열에 강해 조리에도 파괴율이 낮은 것이 장점입니다. 이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노화를 막고 피부 미백과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또 베타카로틴과 루테인 성분이 풍부해서 눈 건강과 시력 보호에도 효과적이라고 하네요.

여주의 마지막 효능은 바로 간 건강과 해독 작용입니다. 이 여주의 쓴맛 성분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 알코올이나 각종 유해 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주가 잦은 남편분들의 건강을 걱정하신다면 여주 요리를 자주 올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또한 변비 예방과 장 건강 개선에도 탁월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 여주는 쓰지만 몸에는 정말 단비와 같은 채소인데요. 단 여주에는 임산부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분이 함유돼 있어 임신 초기에는 과다 섭취를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여주를 고르는 요령과 쓴맛을 줄이는 비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나중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주는 제대로 고르고 제대로 손질해야 그 놀라운 효능을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신선한 여주를 고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우선 표면이 짙은 초록색이고 윤기가 나는 게 좋습니다. 노랗게 변한 것 너무 익은 것이니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표면의 돌기가 골고루 도드라지고 단단한 것이 신선한 여주입니다. 만져봤을 때 말랑말랑한 것은 오래된 것인데요. 그리고 여주의 크기는 중간 크기 약 15 내지 20cm가 가장 맛이 좋습니다. 너무 크면 씨가 굵어지고 질겨질 수 있거든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여주의 쓴맛을 줄이는 비법입니다. 꼭 메모해 두세요. 첫 번째 비법, 소금의 절이기입니다. 여주를 반으로 잘 갈라 씨와 속이 흰 부분을 숟가락으로 긁어내듯 깨끗이 제거합니다. 이 흰 속껍질이 가장 쓴 부분인데요. 그런 다음 얇게 썰어 소금을 솔솔 뿌려 10분 정도 절이면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을 짜내면 쓴맛이 훨씬 줄어듭니다.

두 번째 비법은 데치기입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여주를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낸 후 찬물에 헹구면 쓴맛이 빠지고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기름의 볶기인데요. 여주의 쓴맛 성분은 기름과 만나면 중화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주를 볶음 요리로 만들면 쓴맛이 부드러워진다고 하네요.

아래 주의사항입니다. 여주에는 임신 중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임산부 특히 임신 초기에는 섭취를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여주는 성질이 차가운 채소이기 때문에 평소 손발이 찬 분이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량으로 시작하셔서 먼저 몸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좋은 여주 잘 고르시고 맛있게 무쳐서 온 가족이 건강해지시기 바랄게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본격적인 요리 레시피 코너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제부터가 정말 기다리셨던 맛있는 요리 시간입니다. 쓰다고 외면하지 마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세 가지 레시피는 여주의 쓴맛을 감칠맛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요리들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레시피는 바로 바삭한 여주전입니다. 여주의 쓴맛이 기름과 만나 고소함으로 변하는 마법의 요리인데요. 재료는 여주 한 개, 부침가루 한 컵, 물 한 컵, 소금 약간, 식용유, 그리고 기호에 따라 홍고추나 청양고추 약간 준비해주세요.

화분과 씨를 깨끗이 제거한 후 0.5cm 두께로 동그랗게 썰어줍니다. 소금을 약간 뿌려 10분 절였다가 물기를 꼭 짜주세요. 부침가루에 물을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고 여주를 반죽에 톡톡 찍어 기름을 두른 팬에 하나씩 올려줍니다. 앞뒤로 노릇하게 지져내면 바삭하면서도 여주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여주전 완성입니다. 간장에 식초를 약간 섞은 초간장에 찍어 드시면 정말 별미인데요. 아이들도 거뜬히 먹을 수 있는 요리입니다.

번째 레시피 매콤 새콤 여주 무침입니다. 더위 지친 입맛을 확 살려주는 반찬인데요. 재료로는 여주 1개, 양파 4분의 1개, 고춧가루 2숟가락, 식초 2숟가락, 설탕 1숟가락, 다진 마늘 1숟가락, 참기름 1숟가락, 통깨 약간 준비해주세요.

갈라 속을 제거하고 얇게 어슷썰기 합니다. 끓는 물에 소금 한 꼬집 넣고 여조를 30초 데친 후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짜주세요. 양파는 채 썰어줍니다.

머레, 고춧가루,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넣고 양념장을 만듭니다. 여주와 양파를 넣고 조물조물 무쳐주면 매콤새콤한 여주무침 완성입니다. 밥 반찬으로도 좋고요. 고기와 곁들여 먹어도 정말 맛있는데요. 특히 여름철 별미로 손색이 없겠죠.

세 번째 레시피입니다. 여주 된장국입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고소한 국물 요리죠. 여주 반개, 애호박 4분의 1, 두부 4분의 1 모, 된장 1.5숟가락, 국간장 약간, 다진 마늘 1숟가락, 대파 약간 준비해 주시고요. 여주는 반으로 갈라 속을 제거하고 0.5cm 두께로 어슷썰기 해줍니다. 썩은 물에 10분 정도 절였다가 헹궈주면 쓴맛이 훨씬 순해집니다. 애호막은 반달처럼 썰어주고요. 두부는 깍둑썰기 해주세요. 냄비에 물 4컵을 붓고 된장을 풀어 끓입니다. 국물이 끓어오르면 애호박과 다진 마늘을 넣고 끓이다가 여주와 두부를 넣어주세요. 여주가 익을 때까지 중불에서 끓이다가 국간장으로 간을 맞추고 마지막에 대파를 송송 썰어 올리면 완성입니다. 된장의 고소함과 여주의 담백한 쓴맛이 조화를 이루어 한 그릇 뚝딱 비우게 될 거예요. 네, 몸에 좋은 식단으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쓰지만 건강에 좋은 여조를 이야기해봤어요. 인생의 쓴맛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더 건강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삶이 여조처럼 쓰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쓴맛이 우리 몸을 지키듯 우리의 아픈 순간들도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양분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최순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사람들은 익숙함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길, 같은 음식, 같은 대화에 익숙해 있지만 진짜 삶은 낯설매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어색한 침묵 속에, 처음 도전하는 일의 두려움 속에, 처음 느끼는 감정의 혼란 속에 삶은 더 빛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먼저 리영의 글 한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버려진 의자입니다. 아침에 출근하여 물걸레질 할 때마다 사무실 한켠에 방치된 의자가 거추장스럽고 안쓰럽다. 마음 같아서는 밖에 쓰레기 무지에 당근 버리고 싶지만 회사의 고정 재산이어서 처분 못한다. 덕분에 비좁은 사무실에서 임자 없는 의자는 추방당하지 않았다. 조금 낡긴 해도 검은 가죽 시트와 등받이가 푹신해 보였다. 아직도 얼마든지 주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의자였다. 문득 버려진 의자 주인들의 얼굴이 떠오르며 지난번 자그만 가구점에서 본 의자들이 생각났다. 횡댕그레한 공간에 크고 작고 둥글고 넓적하고 높고 낮은 여러 가지 의자들이 질서 없이 쌓여 있었다. 저마다 애타게 주인을 기다리는 신세였다. 의자들의 운명이 은근히 신경 쓰였다. 그 가운데서 강아지 인형, 토끼 인형이 댕그랗게 앉아있는 의자는 허상의 자리를 빼앗긴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게 했다. 의자는 옷다움으로 인체와 가장 밀착된 물건이다. 우리의 일상은 거의 의자와 함께한다. 집에서는 식탁 의자와 소파, 학교에서는 나무 의자, 사무실에서는 등 의자, 비행기, 기차, 자동차, 공공

교과서와 음식점, 도서관, 영화관 등 어느 곳에나 다 의자가 있다. 우리의 일상이 온통 의자로 이루어져 있다. 의자는 인간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만큼 상징성이 매우 크다. 역사를 보면 의자는 신분과 권력을 표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갤런 크런처의 의자를 보면 미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앉아사는 노동이 증가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사무실의 노동자들은 의자에 앉아 작업 환경에 맞게 몸을 길들이며 일을 한다. 표준화된 사무실의 풍경들은 민주성보다는 생산성을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직급의 차이는 의자의 크기와 안락한 등받이의 여부로 구별됐다. 의자의 일반화가 산업혁명과 함께 했던 탓에 의자는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다. 의자는 계급, 명예, 아름다움, 작업능률, 규칙, 휴식 등에 얽매인 문명의 상징인 것이다. 어떤 의자에 앉느냐에 따라 인간의 관계는 달라진다. 의자를 볼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인간의 자리이다. 폭신폭신한 고급 가죽 소파에 위험스레 앉아있는 부장님, 높직한 회전 의자에 배포유하게 앉아있는 사장님, 앙증맞은 의자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공무원,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열심히 신을 깊고 있는 사나이, 의자는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의 신분을 대신한다. 때문에 누구나 더 편안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향상된 삶을 영위하려 한다. 임금이 앉는 용상이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듯이 고급 가죽 소파와 회전의자와 나무의자 등은 부와 명예, 권위 같은 것을 스스로 연상하게 한다. 권력의 서열과 의자는 정확히 일치했다. 버려진 의자도 한때는 윤기 흐르던 시절이 있었다. 의자는 세월이 뼈마디를 관통하며 지나가도 이를 악물고 억척스레 살아왔다. 가끔 삐걱이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와도 용케 참아왔다. 헌데 지금은 주인 없이 버림을 받았다. 의자의 주인들은 이런저런 일로 떠나버리고 아직 의자에 맞는 주인이 없어서인지 쓸쓸하게 처박혀 있다.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웬일인지 누구나 온역신을 피하듯이 의자를 멀리한다. 습게 발을 담그고 자오르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살점이 떨어져도 아무런 불평도 반항도 없이 묵묵히 침묵하고 있다. 사명을 다하면 버려져야 할 의자지만 아직 버리긴 너무 이르고 아까운 의자가 애처롭다. 고흐의 그림 의자와 파이프에는 의자의 사람 대신 파이프가 조심스레 누워있다. 쓸쓸하고 외로운 정서가 진하게 배어나온다. 파이프는 인간의 흔적을 암시하며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의 삶과 꿈과 허탈 등 말이다. 파이프에서는 담배 연기가 몰몰 피어오를 듯하고 곧 돌아올 주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보고 있다. 고우의 의자는 자기 부정의 분위기를 강하게 풍긴다. 자기 부정은 자연스레 세상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부조리를 조장한다. 가족의 해체와 인간 소외,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등 여러 사회 현상들은 인간의 존재가 왜곡되고 부정되는 공황적 경험을 자주하게 한다. 고우의 고독은 그만이 고독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소외를 대변한 것이다. 만약 고우가 현대인이라면 의자에 인장을 위험스레 올려놓지 않았을까? 인장은 권력과 지위, 청렴과 부패, 부유와 빈곤, 사랑과 증오 등 사회의 이모저모를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 의자에 앉아도 일상과 사업에서 효율만 높으면 되는데 인간은 공연히 지체 높은 의자만 갈망하고 탐내면서 살아온 것 같다. 인간은 한 생에서 자기를 위하여 또 타인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하기에 한 인간의 생명은 그 자신뿐만 아닌 타인에게도 속하는 것이다. 생명의 참뜻은 지체 높은 의자에 앉는 것이 아니다. 생과 함께 부여된 책임과 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에 있다. 가령 누군가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 때 더 높은 의자에 앉기를 지나치게 소망하다가 되려 너무 일찍 사회의 버림을 받게 되면 그것은 가정이나 사회에 너무 미안한 일이다. 어려움, 고통, 불행, 억울함, 권력과 지위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거나 타락하여 삶의 의욕을 잃으면 안 된다. 삶은 어디까지나 아름다우며 생명은 그 어떤 정황에서도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더 많은

것을 사랑함에 있고 더 많은 것을 책임짐에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자기의 수명과 의무를 다하면 버려지기 마련이다. 인간도 버려지려고 태어나고 버려지려고 살고 버려지려고 죽는다. 세상의 무엇이든 결국 버려지지 않는 것은 없다. 그러나 풍파많은 세월의 역경 속에서 너무 이르게 자기의 수명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중도에서 망가져 쓰러져가는 삶은 애달프다. 내 삶이 고급 가죽 소파나 눕식한 회전 의자가 아니라 딱딱한 나무 의자라도 다리가 든든한 의자, 끄덕없는 의자가 됐으면 좋겠다. 버려진 의자처럼 새 삶을 찾지 못하고 딱지 붙은 인생은 살지 말아야겠다.

다음 소필입니다. 황향숙의 소필, 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청소를 하다가 문득 북쪽 베란다 괴 속에 처박혀있는 거치장스럽게 넓죽하니 퍼진 커다란 몸체 길을 보면서 불현듯 엄마가 떠올라 마음이 아프게 찔렸다. 기에 해진 손잡이를 보면 수많은 세월 속에 부대껴 볼품없이 돼버린 엄마의 손이 보이고 한올이 한올이 가느다란 실에 꽁꽁 묶여온 기의 몸체를 보면 가족을 향한 사랑과 정성의 실에 꽁꽁 묶여온 채 살아온 엄마가 보인다. 사실 이사오던 날 장식한 새 집에 어울리지 않은 것 안아서 베란다 괴소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것이다. 바쁠 땐 길을 꺼내 쓰다가도 평시엔 거추장스러워 구석에 처박아둔 채 잊고 지낸 일상이 많았던 것처럼 내가 엄마하고도 그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엄마는 항상 식구들에게 자신의 모든 걸 고스란히 바치면서도 언제 한번 자기 존재 가치를 나타내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라해진 자신으로 하여 식구들이 불편해할까봐 염려하셨지만 나는 종래로 엄마의 마음 같은 걸 헤아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았다. 남들이 누군가 물으면 옆집 아줌마라고 해라. 기숙사 생활하는 딸이 목에 걸려 기름떡 몇 개를 들고 일하던 맵시 그대로 몇십 미를 걸어와서 그것을 손에 쥐어주면서도 자신의 옷차림에 딸의 얼굴이 깎일까 염려하여 하시던 말이다. 나는 그때 엄마의 사랑을 친구들에게도 나눠주기 아까워 가슴에 꼭 껴안고 있다가 다 식어서야 고장고장해진 기름떡을 꾸역꾸역 울면서 눈물과 함께 삼켰었다. 지질이 가난했었던 그 옛날에도 우리 아빠에게는 한양 신사처럼 깔끔하게 양복을 차려입혔다. 향운동회가 있었던 어느 해일이다. 우리 자매에게 새 옷 지어줄 돈이 없어서 엄마는 자신의 유일한 값진 옷이었던 연분홍 꽃뿌리 첫날 치마까지 싹둑 잘라서 우리 자매에게 치마를 해 입혔다. 활짝 핀 연분홍 진달래 꽃같이 예쁜 우리 자매의 치마는 전 운동장의 눈길을 모았다. 그때는 지금처럼 예쁜 옷이 흔할 때가 아니고 무릎이나 엉덩이에 구멍이 생기면 천을 덧대어 기워 입는 것은 보통 일이었다. 운동장에 푸른 눈길을 한몸에 지니고 둥둥 뜬 기분으로 온 하루 운동장을 누비고 다니다가 저녁 녘에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엄마는 기운 양말에 해진 옷을 입고 집 울 안에서 조민한 쌀을 키로 다듬고 계셨다. 그때 우리는 철부지여서 엄마는 원래 구경을 싫어하는 줄로만 알았었다. 키로 다듬어진 쌀밥을 먹으면서 기의 손길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본 적 없듯이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크면서 또 감사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고 뜨거운 사랑인 줄은 더구나 몰랐었다. 지저분한 쌀을 다듬어내는 기처럼 엄마는 항상 사랑의 입김으로 자식에게서 잘못을 골라 날려버리셨다. 자잘한 돌 하나, 부스러진 뇌 하나 빠뜨리지 않고 날려보내는 기처럼 엄마의 눈길은 내 걸음새 하나, 못마땅한 작은 소행 하나도 용서하지 않으셨다. 마지는 부모와도 같은데 큰 언니가 돼가지고 동생들의 어리광 하나 못 받아주냐. 아빠가 아직 밥상에 앉지 않으셨는데 너희들이 먼저 앉다니. 얼굴빛만 보고도 우리가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엄마가 무섭다고만 생각했지 그것이 엄마만이 가질 수 있는 모성인 줄은 몰랐었다. 엄마는 세상에서 좋은 것은 다 우리에게 주지 못해 안쓰러워하셨으나 해진 옷, 우리가 먹다 남은 밥, 지어는 우리가 지은 죄까지 다 껴안으셨다. 엄마는 우리가 키를 쓰고 옆집에 소금 꾸러 갔을 때 옆집 아줌마가 뿌리는 소금

사람을 막아주고 매를 대신 맞아주던 키 같은 존재였다. 스케이트를 무척이나 타고 싶었던 남동생이 앞집 하자에 걸려있는 스케이트를 주인 몰래 가져다 놀았을 때 재산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하던 엄마. 내가 남의 채소밭을 우리 밭인 줄로 알고 줄당콩을 잘못 따왔을 때도 엄마는 우리가 한 번도 못 먹어본 부독수수를 한 솔에 가득 가져다 갚아주고도 죄송하다며 머리 조아려 재삼 사과했다. 엄마도 외할머니에겐 우리처럼 귀한 존재였을 것이다. 하지만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후에는 오직 우리 얼굴의 웃음만을 위해 한 가정을 가슴에 담고 사랑으로 기나긴 세월을 기질하셨다. 정령 강변에 실실이 늘어져 가느다란 허리를 하느작거리는 황홀했던 청춘은 엄마에게도 있었으련만. 시인이나 화가의 눈길을 끌었던 버드나무 가지가 한올이 한올이 묶여져 저렇게 키가 되었듯이 숱한 총각들의 눈길을 한 몸에 모으면서 마을에서 꽃으로 불렸다는 엄마는 가정만을 위하여 사랑을 한올이 한올이 내놓으며 키 같은 존재로 되었다. 우리는 엄마도 예쁜 여인이라는 것을 잊고 살았었다. 아니, 화장을 좋아하는 여자라는 자체마저도 잊고 있었고 가르르 웃는 동심이 파묻혀 있는 줄도 몰랐었다. 우리는 엄마가 주는 것은 받기만 했고 그것을 응당한 일로 생각했으며 엄마의 가슴속 깊이 숨겨둔 소망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았었다. 오죽했으면 어른이 될 때까지도 엄마가 과자를 엄청 좋아한다는 것을 깜짝 몰랐을까. 내가 엄마가 되어서야 엄마의 그 말없는 희생이 진하게 가슴에 안겨온다. 그래서 엄마가 더 존경스럽고 어릴 때 모르고 받았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프게 느껴졌기에 엄마를 닮은 키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잘한 돌조각이나 건물 그리고 티 같은 것을 다듬어 항상 밥그릇에 찰진 밥만을 올려놓던 엄마의 삶이 아픔으로 다가서기도 한다. 혼신을 다하여 사랑만을 가족들 마음의 밥상에 올려놓으려 한 엄마의 삶을 쾌히 복수하면서도 어쩐지 엄마가 누리지 못하고 간 그 삶이 가슴에 맺혀 그 삶에서 무엇을 깨쳐야 한다는 생각에 티 아닌 티 하나 골라본다. 오늘도 나는 엄마에 대한 추억을 담아놓고 사색으로 기질하면서 땡글땡글 구우는 그리움만 남겨본다. 이 시간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위험에 부딪혔을 때 절대 재물에 미련을 두지 맙시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과학적으로 대피합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영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영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어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2일 화요일, 음력으로는 6월 저여드립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6시 25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 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 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 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화요일에만 오후 1시 35분부터 3시 55분까지 시스템 점검 보수 시간입니다.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 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 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 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 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시점마다
1: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2: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1: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2: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 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 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학부에서 추천한 일부 소설책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천익이 쓴 장편소설 어수입니다. 소설은 평범한 이별 같은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어머니 왕대리의 죽음 앞에서 딸 곽천은 슬픔 대신 기다림의 도래를 느끼며 어머니 삶의 어두운 강 속으로 들어갈 기회를 잡습니다. 결혼, 자녀와 사회적 훈육에 의해 형성된 후반생을 거슬러 올라가 반세기를 넘나드는 한 여성의 인생 궤적을 되돌아봅니다. 이 어두운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의 비밀과 해방감이 있으며 가족 간의 미묘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겨루기와 쟁탈전도 있습니다. 고농도의 이미지와 풍부한 감정이 층층이 쌓여 파도처럼 독자에게 밀려오며 소설을 이야기의 종착점으로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이야기의 결말에서 딸은 마침내 어머니 일상에 숨겨진 모든 면을 보아냅니다. 미는 필요 없고 오직 책임과 침묵만 있는 어머니의 모습 뒤에는 그녀의 욕망과 아픔,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열정과 생명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아니의 첫 소설집 야영입니다. 현재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아마도 비허구작 북경에서 택배를 배송하다일 것입니다. 다소 어색한 비유를 하자면 비허구작은 작가 창작 생애의 스크래치 복권처럼 어찌 보면 뜻밖의 얻은 큰 당첨금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허구소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숙성된 술과도 같아 작가가 집필을 시작했던 초심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소설집에 수록된 실습생 등 10편의 소설은 정교한 구상이나 줄거리보다는 직관적으로 쓰여진 듯한 느낌을 주며 생생한 삶의 묘사가 돋보입니다. 결국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귀결됩니다. 저자는 자신의 인생이 대체로 순조롭거나 성격이 낙관적이고 명랑하며 자신감이 있었다면 아마 글쓰기를 아예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따라서 글쓰기는 그에게 마냥 피난처와 같은 존재이며 그의 불안, 초조, 쾌락과 수많은 감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락방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정교하면서도 풍부하고 복잡하면서도 의미심장합니다. 오스트리아의 작가 말렌 하우스호프가 쓴 장편소설로 한 가정주부의 8일간의 일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우스호프의 다른 대표작 벽처럼 큰 시대, 큰 사회, 큰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소위 일상이라 해봤자 빨래, 요리, 책장 정리, 바닥 닦기, 장보기와 같은 소소한 일상, 추억, 일기, 그림, 그림 그리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시한 것들을 통해 독자들은 시대의 변화가 가정생활에 내린 먼지까지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울프의 자기만의 방이라는 명언을 빌리자면 자기만의 다락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이 다락방에서만 서술자, 나 또는 저자 본인이 일상에 기반하면서도 일상을 초월한 관찰과 사고를 진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평론처럼 이는 가정생활에서 화목을 유지하는 한 주부의 지혜이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작가의 예리한 표현이며 나아가 기억과 망각, 표현과 침묵 사이에서 방황하는 한 인간의 혼란인 것입니다. 다음 소설은 영혼의 육신이라는 책입니다. 러시아의 작가 류드밀라 울리츠카야가 쓴 영혼의 육신은 그의 최신 소설집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영혼과 육신의 경계가 소설집의 주제를 이룹니다. 동시에 외연에는 자기와 타자의 경계, 기억과 망각의 경계, 존재와 허무의 경계로 확장됩니다. 저자가 이러한 경계를 포착하고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영혼의 진정한 모습이 더 선명해집니다.

책을 읽다 보면 저자가 그리는 용어는 육체와 분리된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환점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가 허약해지고 지어 사라지려고 하는 순간 인간의 여러 가지 생명의 모습, 사고의 모습, 영혼의 모습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저자가 보여주는 방식이 극적인 갈등이 아닌 조용한 서사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책은 세계 끝에서 올리브를 먹다입니다. 이스라엘 작가 에트가 게레테 단편이야기집으로 33개 단편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내용은 황당하고 기괴하며 웃음을 주면서도 어딘가 슬프고 삶의 막막함과 취약한 순간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 작품을 가장 세기말적인 색채를 지닌 이야기집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여러 면에서 가장 낙관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책 속 이야기는 구상이 특이합니다. 이를테면 인간의 고독감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두 로봇가 사랑을 나누고 시간 여행을 통해 체중을 감량하며 사람의 일생을 73년이라는 긴 영화로 기록하는 등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책을 보편적이고 영원한 소설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잃어버린 지평선은 영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제임스 힐턴이 쓴 장편 소설입니다. 세계적으로 샹그릴라 열풍을 일으켰던 이 소설은 신비로운 지상낙원 샹그릴라를 통해 인간이 꿈꾸는 진정한 자유와 무소유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작품 속의 주인공 콘웨이는 유능한 외교관인데 그가 탄 비행기가 서장고원 어딘가를 지나던 중에 불시착합니다. 콘웨이와 그의 일행은 샹그릴라라는 이름의 사원으로 향합니다. 사원에 도착한 후 산소 외딴 이곳의 현대적 기술과 높은 정신적 역량에 깊이 감탄합니다. 콘웨이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사원의 신비한 비밀과 역사를 마주하고 이곳이 속세의 시간을 초월한 신비한 공간이라는 점을 깨닫습니다. 산맥을 비추고 있던 태양이 어느 사이엔가 창백한 빛을 띠기 시작했으며 아래쪽의 경사면이 오랑캐꽃 빛깔로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내부에 도사리고 있었던 연어 때의 초연함과는 다른 뭔가 더욱 깊은 그 무엇이 솟아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흥분 같은 것은 아니고 공포는 더더구나 아닌 일종의 예민한 기대감과도 비슷한 것이었다. 상상력이나 지식이 없다 치더라도 이 황량한 세계가 산꼭대기이며 더욱이 거기에 치솟아 있는 산들, 이를테면 정상에서 다시 솟아오르고 있는 산들이라는 것쯤은 추측할 수 있었다. 그런 산맥들이 아득히 먼 지평선으로 마치 파도처럼 굽이쳐 나가고 있었다. 처음에 시작해 읽을 때는 장르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대체 첫 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관계가 무엇이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파악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이르르면서 갈수록 잘 쓰여진 소설의 색다른 매력에 솔솔 끌리게 됩니다. 작품은 열린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사원에서 나온 콘웨이는 혼란에 빠진 상태입니다. 그는 과연 자기가 지금까지 미쳤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잠시 제정신이었던 것이 또다시 미친 상태로 돌아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책을 읽고 난 독자들은 콘웨이가 사원에서 마주한 샹그릴라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환상 속 이야기를 다룬 재미있는 소설을 읽었다는데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콘웨이가 길 잃은 현대인의 은유라는 점에서 이 작품에는 재미있는 소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작품의 무대가 산소 외딴 사원이라는 점에서 물질 문명에서 벗어난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촉발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추리소설의 작법을 활용해 읽는 재미도 놓치지 않았는데 이는 깊이 있는 메시지를 부담없이 감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독특한 유머와 위트, 깊이는 구상과 서정성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이 소설은 동양적인 것과 서양적인 것을 절묘하게 조합해 인간이 삶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예언적 시사를 던집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샹그릴라는 새로운 유토피아로 인식되며 마음의 안식처를 갈구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시 횡행하던 전쟁과 자연 파괴, 경쟁심과 욕심, 불안정한 사회 등과 대조리 되며 이상적인 사회로서의 샹그릴라의 리념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장어로 마음속의 해와 달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샹그릴라는 이 작품을 통해 리상향을 뜻하는 보통 명사로 자리 잡았으며 사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영국 문학인 한 스타작이자 평론가인 제임스 힐턴의 대표작입니다. 힐턴의 작품은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대중적으로 인기가 좋았고 평단에서도 줄곧 호평을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상상력과 영상미가 뛰어난 작품을 쓴 젊은 작가에게 수여되는 특히 권위 있는 문학상인 오선 등상을 받은 이 작품은 제임스 힐턴을 수많은 독자의 뇌리에 강력히 각인시킨 소설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풀어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풀어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우기에 접어들면서 꼭 익사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차단해 생명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하천, 허수, 저수지, 제방 등 수영내에서 수영, 물놀이, 야외 취사, 낚시 및 기타 위험한 활동을 절대 하지 맙시다. 이런 행위는 생명안전에 위험을 줄 뿐만 아니라 홍수 방지 및 수역 관리 질서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익사 등 긴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꼭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장 일꾼은 즉시 구조 조치를 취하고 110 경찰 신고, 120 구급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 구조를 해야만 할 때에는 꼭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맙시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윤양란 작사 김창근 작곡의 사랑의 고개를 보내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과 설레는 감정을 노래한 이하연은 부드러운 멜로디로 마음을 포근하게 만들어줍니다.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남도 민요풍에 가요죠. 어깨가 저절로 들썩 계시는 가요. 정문준 작사 김경애 작곡의 님도 동실 나도 동실 보내드립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간직하는 소중한 곳, 바로 고향입니다.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과 그리움을 담은 노래, 김철 작사 박우 작곡의 정다와라 내 고향 연변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림원춘 작사 한병락 작곡의 저곡당은 어디 가나 내 고향을 준비했는데요. 어디를 가든 잊지 못하는 저곡과 고향, 저곡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자긍심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김성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의 려정과 소중한 이야기를 담은 가요. 강빈 김동화의 내 인생은 함께 들어보시죠.

정열적인가요? 장엄하고 아름다운 두만강 찬가입니다. 두만강의 웅장한 모습을 담은가요? 한선녀 가수가 부른 두만강 찬가 보내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파란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동동 떠다닙니다. 맑은 물에서 고기들이 유유히 헤엄을 칩니다. 나비들이 울긋불긋 꽃을 찾아 날아듭니다. 새들이 울창한 숲을 찾아 깃을 칩니다. 파란 하늘 맑은 공기, 푸른 산 맑은 물, 자손만대에 전해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우리가 가꾼 환경에서 우리의 후손들이 마음껏 웃으며 뛰놀게 합시다.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하세요. 7월 23일은 대서 절기입니다. 대서는 여름철의 마지막 절기인데요. 흔히 7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든답니다. 소서에 비해 더욱 더워지고 천둥번개가 많이 나타나며 강수량이 가장 풍부한 시기죠. 이때에는 농작물이 제일 빨리 자라나는데요. 친구들, 햇볕이 강한 시간대에는 바깥놀이를 피하는 것이 좋겠죠. 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수분을 제때 보충해 더위를 먹지 않도록 조심하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친구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쾅쾅 울리는 날씨를 본 적이 있죠. 번개는 여름철에 흔히 나타나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위험을 주기도 하죠. 오늘 프로에서는 번개 재해란 무엇인지, 번개가 왜 위험한지, 번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친구들 귀 기울여 잘 들어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6월, 7월과 8월이 천둥번개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7월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데요. 연변은 천둥번개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번개가 나타나는 날이 1년에 평균 37.5일이나 된다고 합니다. 번개 자체는 다만 보통의 기상현상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재해가 되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방대한 에너지를 방출해 우리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번개 재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번개 재해는 일종의 기상재해입니다. 번개거나 번개 전자기 임플스의 영향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재물이 손실을 입게 되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을 말하는데요. 네, 동요 한 곡 듣고 번개의 위해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사랑비 사랑별을 보내드립니다.

번개가 어떤 피해와 영향을 일으킬까요? 첫째, 사람이 번개에 맞아 다치거나 목숨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평균 400명을 넘는 사람이 번개로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둘째, 삼림화재가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번개라고 하는데요. 번개는 삼림의 생태평형에도 영향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건물이나 전기공급시설, 통신설비 등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넷째, 번개는 우주비행, 항공, 로켓 발사, 과학연구 등 사업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동요, 내 고향 시냇물을 들을게요.

번개예보신호란 기상부문에서 표준에 따라 번개 날씨를 미리 알려주는 신호인데요. 이 신호는 번개재해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번개예보신호는 3개 단계로 나뉘며 각기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표시되죠. 노란색 번개

성이 비교적 높거나 이미 번개가 치고 있는 중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번개 재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는 것을 뜻하죠. 빨간색 번개 예보 신호는 앞으로 2시간 안에 번개가 칠 가능성이 매우 높거나 이미 강한 번개가 치고 있으며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번개 재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동료 유치원 선생님을 듣고 실내에서 번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번개가 치고 있거나 번개가 곧 칠 것으로 예상될 때 실내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문과 문을 닫아야 하며 창가거나 베란다에 머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태양 에너지 온수기를 사용하지 않으며 금속 수도관, 난방관, 가스관 등을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텔레비전,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미리 뽑는 것도 번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좋은 습관 키우죠를 보내드립니다.

실외에서 번개 예보 신호를 접수했거나 번개가 곧칠 것으로 예상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등산, 수영, 구기 운동 등 야외 활동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나무, 가로등과 같이 높이 솟은 물건, 강, 호수 등 물이 있는 곳이나 습한 곳, 금속 간판, 변압기, 철도, 난관과 같은 금속 물건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고요. 밖에 있을 때는 응급 피뢰정자, 번개 방호 장치가 설치된 건축물, 응급 피난 장소로 들어가세요. 탁 트인 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는 서로 닿지 않게 1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발을 모아 쪼그리고 앉되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린 뒤 팔로 무릎을 감싸세요. 손목시계, 열쇠와 같은 금속 물건들은 모두 벗어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당연히 금속 손잡이 우산을 사용해서도 안 되겠죠. 오늘 우리는 번개가 왜 무서운지, 번개 예보 신호가 무엇을 뜻하는지, 번개가 칠 때 어떻게 안전하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천둥번개 날씨가 나타날 때 외출을 미루거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하며 금속 물건이나 높은 곳 그리고 물가를 피해야 하는데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이나 동학들에게도 전해주세요. 모두가 함께 안전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박정길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로윤관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햇님 달님을 준비했습니다.

바꾸는 꽃밭이랍니다. 아빠는 달님, 엄마는 햇님, 밤낮으로 지켜주는 품이랍니다. 햇님 웃는 우리 집, 달님 웃는 우리 집, 나와 동생 커가는 요람이랍니다. 아빠는 산처럼, 엄마는 강처럼 굳게 굳게 지켜주는 동산입니다. 동산입니다.

0: 이 시간 프로편집의 김찬 선생님, 진행의 리나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풍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뿌리가 깊을수록 더 단단한 법이죠.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이 노래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일태종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네, 우리 길태종이 문진부에서는 연변의 각종 피부병, 완고성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최근에 피부과 전문가를 특별 요청했습니다.
0: 네.
1: 이 피부과 전문가는 하늘로 진신, 우리 조선족 말로 말하면 김흠이라 합니다.
0: 네.
1: 이런 분인데 37년이라네 저 풍부한 피부과 질병치료에서 경험을 쌓은 분입니다. 우리 피부과 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다음과 같은 피부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하늘로 뉴피션이라 하는데 소버짐, 네. 백전풍, 습진, 신마전이라는데 신마진, 지익성 피염, 과민성 피염, 접촉성 피염, 퇴응성 피염, 그리고 청춘 말이죠. 보드라지라 하는데,
0: 네.
1: 초창이라 합니다.
0: 그렇죠.
1: 모낭염, 대상포진, 결절성 양진, 노년성 피부 소양증, 그리고 하늘로 휘지지 않은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지감에, 조치에, 각기에, 어장풍, 아장풍에, 손바닥이나 발바닥에 발생하는 농포증에, 그리고 소상, 탕상에, 요창에, 루창이라 합니다.
0: 네.
1: 당뇨병에 늘상 발생하는 합병증인 당뇨병 쪽, 당뇨병 주라 합니다.
0: 네.
1: 발이라 말이죠. 막 썩어 들어가고, 떨어지는 이런 병이 있습니다.
0: 네.
1: 맥관염, 그리고 모든 원인으로 말해서 상구가 생겼는데 아무로 붙지 않은 이런 붓증, 그리고 입술에 발생하는 염증,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발생하는 위염 백반의 소양증의 위염 소양증, 그리고 해가 늘상 갈라 터지는 병증의 각종 종류의 비염의, 그리고 치질로 고생하는 이런 병증의,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이, 완고성 피부병, 이러한 질병들을 잘 치료하니까요. 이런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기 때문에, 길태중인 문진부에 오셔서, 김흠의 진신이라 합니다.
0: 네.
1: 김흠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그러면 김흠 선생이가 피부병을 잘 치료한다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피부병에 관해서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우리 중국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대략 1.5억 정도 되는 분들이 피부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0: 네.
1: 개념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피부병이라 하게 되면 피부라든가 점막이라든가 모발에, 그리고 손톱, 발톱 이런 말이죠. 부위가 말이죠. 내적 원인으로 외적 원인으로 이런 말이죠. 여러 가지 인소로 인해서 그 형태라든가 결구라든가의 공능이라든가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러면서 림창의 일련이 말이죠. 표현들이 나타나는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걸 갖다서 말이죠. 피부병이라 합니다. 피부병을 보게 되면 몇천 가지 되는데, 림창에서 보게 되면, 환자분들이 그럼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가요? 물어보겠죠. 하나는 환자 본인이 느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걸 이학에서는 갖다가서 자각증상이라 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거든요. 그럼 자각증상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우리 알아봅시다. 하나는 말이죠. 피부병에 걸리게 되면 가려움을 느끼는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가랍단 말입니다. 몇 말로 말하게 되면.
0: 네.
1: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통증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환자 보는 이 감각이가 말이죠. 하늘로 말하면 졸어가니 따가운 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분들도 이 순간에 개미가 말이죠. 기어당기는 감이 느껴집니다. 네. 환자 본인이. 이거는 검사를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마비되거나 절연하거나 말이죠. 이러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럼 타각증상이 또 있어요.
0: 네.
1: 타각증상을 놓고 본다 할 때 능히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환자 본인도 그렇고 다른 분들이 어째 당신이 피부에 이런 것이 나타나는가. 여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로 또 크게 나누어지는데 원발성 피부 손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진이 돋아나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반진이라든가 구진이라든가 두드러기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신마진 같은 경우에는 풍단이 생깁니다. 붉게 어떤 분들은 또 새태하게 그리고 결절이 나오고 포진이 나오고 어떤 분들은 또 농포가 나오게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2: 예, 제가 전번부터 두수 동안에는 다 박윤도 주인이 첨약 먹었습니다.
1: 어떻게 돼서 잡수셨습니까?
2: 예, 손도 아이 좋고 모든 방면이 아이 좋으니까 잠도 안 오고 소변도 자꾸 많이.
1: 예, 화암이라 해봤습니까?
2: 선이 아니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선이 아이 좋다는 거는 어떤 증세 있습니까?
2: 아, 내 손을 수술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짝 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좀 보양하는 약을.
1: 그런데 무슨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습니까?
2: 손이 저 정규.
1: 예.
2: 그래 이제 약을 두수 먹은 게 그래도 모든 방면이 좋아지고 그래서 오늘 또 가서 약을 짓다고 그랬다.
1: 예. 어전에 오십시오. 예.
2: 예.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예.
2: 예. 안녕히 계세요.
1: 예. 건강하십시오.
0: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1: 대단합니까?
0: 예, 듣고 있습니다. 예.
1: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1: 예, 우리 집에서 예, 시현상 보이는 환자인데.
0: 예, 어떤 정화에서 보입니까?
1: 아, 전번에 내 전화를 드렸는데, 이 왼다리가 계속 아파서 앉았다 일어나 나서.
0: 예.
1: 그런데 지금 시현상 한 개로 좀 치료했는데 지금 많이 낫습니다. 오늘 또 가까우기랍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1: 예. 예, 안녕히 계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예. 예.
3: 저는 위가 쓰리고 아프면서 배도 아프고 식구물도 올라와서 이경도 했습니다. 그런 게 잘 낫지 않아서 예, 전번에 박창호 주임 선생님하고 두 번 썼는데
0: 예.
3: 지금 예, 위가 쓰리고 아픈 것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3: 아마 그 민간요법을 잘 가르쳐 줘서 예, 거기서 효과를 빨리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예.
3: 가서 예, 약을 더 지으려고 박창호 주임 선생님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3: 예.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나는 박윤덕 그 주임께서 머리 아프고 얼음 쥐나고 다리 아프고 밤에 잠도 잘 못 자던 것이 첨약 세봉 가져다 먼 것이 많이 나서서 다시 예약을 드립니다.
0: 혈압이란 일 없습니까?
4: 예, 혈압이란 조금 높습니다. 이게
0: 예.
4: 소약 먹고 많이 나서서 떠왔었어요.
0: 예, 그냥 오전에 오세요. 예.
4: 예.
0: 예. 예. 하루 예. 빨리 건강하세요.
4: 예, 네. 안녕히 계세요.
2: 네, 네.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아,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저기 그 박창호 주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정화입니까?
5: 그 자꾸 걸음 위에 숨이 차고.
0: 예.
5: 그다음에 어떨 때 심장이 뭐가 그 누른 것처럼 아프고 해서 전번에 그 박창호 주인데 한번 가봤습니다.
0: 예, 그랬어요.
5: 가서 첨약을 써다 먹은 게 별로 많이 낫은 것 같아서.
0: 예, 예.
5: 예, 이게 지금, 걷기도 바쁘던 게 지금 좀, 걔도 시장 도리도 하고, 걔 좀, 그렇습니다. 걔도 예. 숨도 절 차고, 잠자는 것도 많이 편안해진 것 같고.
0: 예.
5: 효과 좀 좋으니까 오늘 좀 첨약을 또 한 번 더 쓰려고.
0: 예.
5: 박창호 주임 좀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예, 그냥 예, 오세요.
5: 예, 감사합니다. 예.
0: 예.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예.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0: 안녕하십니까. 네. 예, 맞습니다.
6: 나예 어떻게 해서 위하고 장이 계속 어째 나쁜지 밥을 큰 숟가락을 서너 숟가락만 먹어도요 배부릅니다. 아, 나 배고 부지.
0: 예, 예.
6: 그래, 그것도 뭐, 87건밖에 못 갑니다.
0: 아, 비단 공능이 물난이 생겼구만요. 흡수를 못할까, 그렇죠. 영향을.
6: 예, 그래, 일하자도 이 뭐, 맥이 없으면 일 못하고 이래서.
0: 예, 예.
6: 아, 그, 주인 선생님은 좀, 보이자고 이릅니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박창호 선생을 보이겠습니까?
6: 예.
0: 예. 그럼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예.
6: 예.
0: 예, 박창호 선생. 예.
6: 예.
2: 네, 그래요. 치료를 잘하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원발성 피부 손해가 있는 동시에 또 예, 어떤 분들은 또 개발성 피부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예. 저는 예, 머리하고 다리 아파서 계단도 내려가고 올라가기 형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0: 예.
7: 그 강진대 가서 예, 힘 맞고 지금 엄청난 효과를 봤습니다.
0: 예.
7: 예 내려가고 올라올 때도 안 아픕니다. 그런데 예, 어깨 박쪽이 또 아파서
0: 예.
7: 오늘 침 맞으러 가자고 예약하자고 그랬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결됐습니다. 예.
7: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8: 예.

0: 저는 그 대통령님은 지금 부에 가서 그 최영희 선생 있잖아요.
1: 예예예. 예, 예.
0: 예, 그 선생한테서 이 위염이고 위궤야 대설이 좀 고생했는데 한 주일을 치료했는데 많이 나았었어요.
1: 예예, 예, 좋은 일입니다.
0: 예, 그, 예,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또 가려고요.
1: 예예. 예. 예, 침을 맞았죠, 예?
0: 예, 침도 맞고 약도 좀 먹었습니다.
1: 아, 점약도 잡쌌어요?
0: 예, 예.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연결했습니다, 예?
0: 그랬을까, 예. 예. 예. 안녕하세요.
1: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 차례인가?
1: 예, 예, 맞습니다.
3: 예. 어, 요즘에 갱년기 됐는지 덥다가 또 땀이 막 나고 예,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뭐네 한번 원장 선생님 데서 한번 봤는데 지금 뚜벌에 도번하고 잠이 잘 안 오는 게 지금 뚜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더 예약해 주시오.
1: 예, 내세 어떻게 된 분입니까?
3: 55세입니다.
1: 예, 예. 네. 연결됐습니다. 예. 그냥 오세요. 예?
3: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저, 요간판탈중증 때문에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고 했었는데,
1: 예.
4: 최영무 선생님이 저, 침을 맞고,
1: 예.
4: 중약도 먹고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습니다.
1: 그래요? 예.
4: 예. 그래서 한 개료정 더 예약하려고 합니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
4: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5: 저는 노공을 위해서 머리 어지럽고 팔 다리가 저리고 이런데 박윤덕 주임이 약수 좀 많이 났습니다.
1: 예, 그래요, 예.
5: 예, 그래가지고, 시간 다시 저기, 예약하는 파입니다.
1: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윤덕이 선생님.
5: 예, 알았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6: 제 전화 맞아요?
1: 예, 맞습니다.
6: 예, 알겠어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특히 장단기 아프고 발바닥 이렇게 막 줄이 버티면 아파서 그래서 예. 이번에 그 길태중이 그 병원에 가서 그 소진 그 강철수
1: 예,
6: 수임 배웠어요.
1: 예. 예,
6: 그래 배운 게 효과가 아주 좋아요.
1: 예, 그래요. 예. 예.
6: 그래 갈 때 들어갈 때는 그것도 막 피해 들어가듯이 들어갔는데 치료 받고 나가가지고 그분이 코로나하고 영 좋았어요.
1: 아주 좋아요. 그래, 예.
6: 예,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치료받으려고 예약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을 다 했습니다. 예,
6: 예. 예, 알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개발성 피부 손해는 예, 이런 문제로 말이죠. 인기되어옵니다. 에, 많은 분들이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에, 가려운 것이 문제인데 그 참으래도 못 참습니다. 가려웠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단 말입니다. 에.
2: 네, 잠시만요. 예.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보자 그랬다.
1: 예.
9: 정말입니까? 간이 나쁘게 되면 몸에 빨간 반점이 생깁니까?
1: 예, 생길 수 있습니다.
9: 그리고 이선이가 간 부위 곁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1: 아닙니다. 이선이라는 거네. 예. 그거 왼쪽 견에 있고 간은 오른 견에 있습니다. 예. 부위가 아, 완전히 틀립니다. 예.
9: 그렇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예. 어째서 예, 물어봅니까? 무슨 증상 예, 있습니까?
9: 이 예, 오른쪽 옆구리가 예, 참 불편합니다.
1: 예. 매스가 없습니까?
9: 그렇게 미술해본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몸이 빨간 반점이 여기저기 생겼습니다.
1: 예예. 예. 혹시 또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반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9: 피부병은 없습니다.
1: 아니 글쎄 그 혹시 예 내가 혹시 검사를 못했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피부병이라 간이라 이거 말하기 바쁜데요. 예? 그러면 어. 간공능화암이라 해봤습니까?
9: 예, 4월달에 가서 CT까지 했는데
1: CT로? 예, 뭐이랍니까? 보고 다니 그,
9: CT를 했는데 주머니까 이센이 무슨 뭐 약간 조그만 게 있다고 그랬디다.
1: 아, 그건 완전히 틀리는데요. 이센이는 예. 왼쪽에 문제입니다. 예, 간은 그렇습니까? 오른쪽 견에 있습니다. 예.
9: 예, 그래서 지금 오른쪽 구리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센이 무슨 문제 있는가 하네.
1: 안 되지, 말씀 올리지 않습니까? 이센은 예. 왼쪽 견에 있다고요. 지금 예. 오른쪽에 자꾸만 불편하지 않, 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간이라든가 예. 담낭에 대해서 한번 검사를 해보세요, 예.
9: 아, 담낭도 이롭다고 합니다.
1: 아,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이 내과에 세퉁이라고 있습니다. 옆구리 겨운다는 씨, 예?
9: 예.
1: 이거는 어떨 때는 화암이라 해서 예? 또 CT라 해서 들어아야 날 수도 있습니다.
9: 아,
1: 이런 병이 중이내과에 있습니다.
9: 아, 걔는 어느 때 들은 게 간이 나쁘면 빨간 발전이 생긴다.
1: 아, 글쎄 그럴 수도 있고요. 예.
9: 예. 아, 그렇습니까?
1: 그렇기 때문에 예, 보다 예. 우리 예. 길태중립문제부에 박윤덕 선생이 있어요. 예. 45년 이상의 이사질 한 분입니다.
9: 예, 어느 때 작년에 한번 가보긴 그때 윌레에서 가보였댔습니다. 아,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윌레에서.
9: 박윤덕 주임을 보였댔습니다.
1: 그러면 박윤덕 주임 그냥 찾으세요.
9: 예, 작년에 보였댔습니다.
1: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분이 정황을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9: 예, 알겠습니다. 예.
1: 예,
9: 예.
1: 예,
9: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어서 오세요. 예. 예.
2: 네, 하루 빨리 건강을 되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자기도 모르게 가려우니까 긁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감염이 잘 옵니다.
2: 네.
1: 예, 감염을 받은 다음에, 예, 어째서 개발성 피부 손해라는 가 하게 되면, 원발성 피부 손해가 있은 다음에 예, 이런 정황이 생긴단 말입니다.
2: 네.
1: 예. 그럼 어떻습니까? 하늘로 린세라는데 예, 고기 비늘 같은 예, 이런 말죠 물질들이 쭉 나타납니다. 예, 부스러기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예, 미란 형상이 생기고 궤양이 오고 예, 어떤 분들은 또 예, 긁어놓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딱지가 않습니다. 자라합니다. 예. 에, 그리고 또 예, 긁었기 때문에 좌흔이 생깁니다. 에, 긁어놓은 흔적이 생긴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군열 현상에 탁탁 갈라터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피부병으로 말이죠. 태선양 개변이 옵니다.
2: 네.
1: 그리고 색소 침작이 오고 예, 어떤 분들은 또 위축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피부병을 우리 관찰해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예, 이 품종의 종류라 합니다. 예,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우리 진단에서 보자면 몇천 가지 되기 때문에 진단에 애로가 있고요. 또 많은 피부병들은 말이죠. 예, 서약을 잡쌌던 중약을 썼던 말이죠. 조금 나을 것 같다가도 또 재발하고 예, 반복성이 강합니다. 에, 제가 여러분들께 전번부터 교대를 해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피부병을 예방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가? 어떤 분들 속에서 피부병이 잘 인지되는가 우리가 말이죠.

0: 저의 알 필요가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2: 네, 하고 얘기하는
1: 네, 그렇죠. 네.
2: 와호를 하려고 소리 예, 전화했거든요.
1: 네, 예약을 네,
0: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2: 강주인 보이려고 그래요.
0: 예, 어떤 전화입니까?
2: 예, 발이 저려가지고.
0: 예, 예.
2: 예, 예.
0: 예, 발이 저린데 아프진 않죠?
2: 예전에는 아팠는데 요즘 다 저립니다.
0: 예, 예. 발가락이 예. 저립니까?
2: 발 전체가.
0: 오. 혈액순환이 예, 예. 잘 안 되는구만요. 예, 예, 예약은 됐습니다.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2: 예, 예, 예. 그런데 예. 이름 이야기 안 해도 될까?
0: 예, 예, 다 됩니다. 다 이미 된 게 다 됐습니다.
1: 예, 예, 예. 그렇죠.
0: 예, 예,
1: 예.
0: 예.
2: 네. 알겠습니다.
0: 예.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에, 이 말이죠. 피부병에 걸리는 분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유전인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부모님들 속에서 말이죠. 어떤 병으로 고생했다 할 경우에는 그 자제분들이 그런 병으로 고생할 기회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체질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에, 과민성 체질이라는 이런 체질이 있는데 이 과민인자에 그러니까 먼지라든가 화분이라든가에 모종 말이죠. 화학제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이죠. 접촉할 때게 되면 말이죠. 이 피부병이 잘 인기된단 말입니다. 예컨대 습진이라든가에 접촉성 피염이라든가 신마진이라든가에 이러한 말이죠. 피부병이 잘 인기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면역력이 어떤가에 또 관계됩니다. 모종 문제로 인해서 면역력이 하강되는 분들이 이 피부병이 말이죠. 잘 인기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보게 되면 장기간 말이죠. 당뇨병이라든가 당뇨병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에 그리고 모종 문제로 인해서 말이죠. 면역 억제제를 말이죠. 쓰는 분들. 그러니까 간 이즈에 간 이식을 했다에 간암이라든가 간경화라든가에 이런 병으로 간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면역 억제제를 말이죠.
1: 그렇죠.
0: 쓰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말이죠. 상대적으로 말하게 되면 이 피부병이 많이 인기됩니다. 대상포진이라든가 말이죠. 버짐 알죠. 시안이라 합니다. 이거는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병원 미생물이 진균입니다. 이런 감염을 받기 말이죠. 쉽거든요. 그리고 말이죠. 생활 습관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경상적으로의 모종 원인으로 밤을 지시하는 분들, 과학 연구를 하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말이죠. 핸드폰을 보든지 주의해야 됩니다. 피부병이 잘 인기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음식 습관상에서 고당 인슬에 당분 함량이 높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에 그리고 또 담배를 좋아하거나 술을 방관하는 분들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 말이죠. 이 피부병이 잘 인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청춘 연령 단계 볼날 때 우리 대학생들을 저도 한 20여 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학생들 속에서 담배를 좋아하거나 술을 반가워하는 이런 말이죠. 젊은들이 피부병이 잘 인기됩니다. 주조비라든가 초창의 여드름이라 합니다. 청춘 보드라지 그리고 말이죠. 손바닥이라든가 발바닥에 말이죠. 농포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병이가 이런 원인으로 인기되기 때문에 우리 예방학적 각도에서 이런 말이죠. 습관을 고치는 것이 피부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3: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9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석인 호가복은 안도현에서 홍수방지 재구조와 재복구 사업을 검사 지도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장 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조항, 국문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조치 요구에 따라 재후 복구 건설에 중대한 책임을 견결히 짊어지고 지원 조치를 실제 구현해 재해 손실을 최대한 줄여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재해 역량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되찾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먼저 장흥하 도시구역 구간을 찾아 하천 감탕 제거, 제방 보강, 쓰레기 운반, 큰물 피해 시설 조사 복구 등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서 내린 강한 비와 상류에서 흘러든 물의 영향으로 장흥하 도시구역 구간 주변에 일부 잔도가 떠내려가고 강가에는 고목과 부러진 나무가지,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큰물 피해 시설에 대한 긴급 보수와 하천 양안의 환경 정돈을 서두르고 인력과 기계를 투입해 하천의 감탕과 부유 잔물을 신속히 제거해야 합니다. 강 기슭에 흩어진 쓰레기와 남겨진 폐기물을 질서 있게 운반 처리하고 하천의 홍수 배출 공간을 원활히 해 다시 닥칠 가능성이 있는 강남비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 사이 한 현지 주민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자 호가복은 걸음을 멈추고 손을 흔들어 인사한 뒤 피해 상황과 환경 종돈에 대한 의견 건의를 상세히 문의하고 재복구 사업에 대한 모두의 이해와 지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바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방향입니다. 당위와 정부에서는 전력을 다해 재복구 재반 사업을 잘 틀어주고 하루빨리 깨끗하고 쾌적하며 살기 좋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여러분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지속적인 폭우 영향으로 안도현 현급 도로 봉양 구간의 일부 로반이 홍수에 씻겨 내려갔습니다. 호가복은 피해 구간 현장에서 로반이 파손된 깊이와 정도를 살펴보고 교통, 응급부문 책임자들에게 붕괴 총량, 응급처리 진척과 도로 복구 공사 기간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봉양 구간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요한 통로로서 긴급 보수 사업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훼손된 도로 구간에 대해 봉쇄 관리를 실시하고 눈에 띄는 경고 표식과 야간 반사 장치를 추가 설치하며 순찰 횟수를 늘려 붕괴와 산사태 등 2차 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엄격히 방지해야 합니다. 시공 역량과 기계 설비를 통괄적으로 배치하고 로반 보강 작업을 서둘러 전개해 가장 짧은 시간에 도로의 원활한 통행을 회복하고 대중 출행 안전과 물자 운송 수요를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수재민들의 집을 찾아 주택 파손 상황과 감탕 제거 진척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원 간부들과 공안 간부 경찰들이 촌민들과 함께 감탕을 없애고 잔물을 정리하자 두꺼운 감탕에 뒤덮였던 뜨락이 점차 본래 모습을 되찾고 촌민들의 얼굴에 삶의 터전을 재건하려는 신심이 어려있는 것을 본 호가복은 매우 기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온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감탕이 쌓이면 쉽게 악취가 나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게 청소와 소독을 하루빨리 마쳐야 합니다. 간부와 대중, 자원봉사자 등 역량과 자원을 통괄하고 집 앞뒤뜨락, 가축가금, 우리 등 중점 구역을 준시하며 쌓인 감탕을 철저히 없애고 생활 쓰레기를 운반해 한 가구를 청소하면 한 가구가 깨끗해지게 해야 합니다. 소독 방어전을 잘 치러야 합니다. 한 곳의 감탕을 제거하면 한 곳을 소독하는 것을 견제하고 전문 소독 대오와 약재, 설비를 신속히 배치해 침수 구역에 전방위적으로 약물을 살포해야 합니다. 화장실, 수원과 주변 환경에 대한 위생 처리를 중점적으로 잘 틀어주어 재후 환경 안전과 대중 신체 건강을 확보해야 합니다. 검사, 지도 과정에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나라에서 강우대 북상 현상이 더 뚜렷해지면서 극단적인 폭우와 홍수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주 도나, 왕청, 안도 등 현지에서 역사적으로 보기 드문 특대 홍수 재해가 발생해 홍수 방지와 홍수 대처 사업에 막대한 도전을 가져다 줬습니다. 전조상하는 한마음 한뜻으로 협동작전하고 광범한 기층 간부들은 책임을 짊어지고 앞장서 돌진하면서 실속있는 행동과 책임적인 자세로 대중의 안전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현재 안도현의 홍수방지 재구조와 재복구 사업은 관건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조와 현 각급 여러 부문 지도 간부들은 이를 악물고 목표를 겨냥해 힘을 기울이며 감탄과 장렴을 제거, 환경 종둔, 위생 방역, 생산 회복 등 재반 사업을 통괄 추진해 정상적인 생산 생활 질서를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배수, 감탄과 장렴을 제거 행동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응급구조 각종 자원과 역량을 통괄적으로 배치하고 도시구역의 거리와 골목, 지하공간, 포전, 하천과 도랑 등 중점구역을 주시하며 류형별로 고인물 강제배수 작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쌓인 감탄과 생활쓰레기, 폐기잔물을 서둘러 없애 가장 빠른 속도로 도시농촌 주거 환경을 회복해야 합니다. 재우 위생방역 사업을 착실히 잘해야 합니다. 물이 지나간 모든 구역과 침수 장소에 대해 사각지대가 없는 환경 소독을 전개해야 합니다. 음료수원 보호구역, 대중 집중대피소, 가축가금 사육구역, 공공장소 등 관건구역에 대한 수질 감축, 환경순찰과 전문 소독을 중점적으로 강화해 재우 공공위생안전 최저선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큰 물 피해 시설 복구 사업을 신속히 전개해야 합니다. 도시농촌 도로, 급수와 배수, 전력과 통신 등 기초시설의 파손 정황을 조사, 정리하고 파손 정도와 피해 범위를 정밀하게 통계해야 합니다. 각종 시공 역량을 통괄적으로 통합하고 유리한 날씨를 다잡아 시공 진척을 다그쳐 각종 기초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기능을 하루빨리 회복시켜야 합니다. 재해로 훼손된 농경지와 농업시설을 서둘러 복구해야 합니다. 대중을 조직 동원해 자발적 생산 구조 사업을 펼치고 농업기술 일꾼들을 각 향촌에 파견해 농가들이 생장 주기가 짧은 남새 등 공예 작물을 보충 재배, 교체 재배하도록 지도함으로써 재해로 인한 농업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농가들이 농업보험 배상 청구를 제때 신청할 수 있게 도와 생산 회복에 대한 그들의 신심을 효과적으로 북돋아줘야 합니다. 재복구 대상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기초시설 파손 정황과 재해에서 드러난 박약한 고리에 비춰 재해 복구와 장원한 발전 수요를 결부해 급수, 배수, 수리, 전력 공급, 도로, 교량과 배수로 등 관건적인 기초시설 대상을 서둘러 계획함으로써 북방지역의 홍수방지와 홍수대처 취약점을 보완하고 기층의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부주장 도경국, 안도현 당위서기 진공뢰, 조직 속 관련 부문 주요 책임자들이 참가했습니다.
1: 새벽 5시 연길시 삼꽃거리 2599 번지에 새롭게 자리 잡은 수상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원 시장의 상인 335가구가 한 가구도 빠짐없이 모두 입주했습니다. 연변 사람들의 20여년 기억을 간직한 변경도시 지표가 이번 여름 새로운 모습으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환경, 새로운 이야기 게를 보도에서는 수상시장 현장을 찾아 새로운 환경과 맛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시장 대청으로 들어서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부드럽고 쫄깃한 찰떡, 새콤달콤한 김치가 눈길을 끕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에서 상인들의 사구려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멀리서 온 관광객들은 옛 주소로 찾아갔다가 이전 소식을 듣고 새 건물로 찾아왔습니다. 사천 관광객 장교입니다. 사천 송도에서 왔는데 아침 시장에 이렇게 활기차고 번창한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찰떡과 김치 등 맛있는 음식이 많다고 들어 미식 천국과 같아서 제대로 느껴보고 싶습니다. 작은 매대에서 독립 매장으로 승격되면서 새 시장은 상인들에게 넓은 공간을 선사했을 뿐만 아니라 브랜드화 발전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주었습니다. 요구르트 가게 업주 부성명입니다. 새 시장 안에 조선족 민속 요소가 더욱 풍부해 곳곳이 사진 촬영 공간이 됩니다. 시장에서 2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상인들도 새 환경과 새 변화에 깊은 감회를 느꼈다고 합니다. 명월 국밥집 책임자 우영희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환경이 크게 좋아진 점입니다. 지금은 매장이 넓고 깔끔하며 주방과 식사 구역이 분리돼 손님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편하게 구매하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장은 관련 봉쇄를 승격했습니다. 현장에서 김치를 무료로 진공 포장하고 얼음을 넣어 택배로 발송하며 막걸리 판매 상가는 택배 업체와 긴밀히 협력해 운송비를 낮춰 연변의 맛이 더 빠르게 전국 각지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연결시 상무국 부국장 형위입니다.
0: 시장 从1层到3层
1: 새 소상 시장은 1층부터 3층까지 구성되며 민속 배방, 채색 벽화, 조선족 민속 초가집, 2층 초대형 전망대, 연집 류운 구름다리까지 입체적인 관람 동선을 구성했습니다. 옛 수상 시장은 지리적 조건의 한계로 인해 매년 증수기가 되면 침수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안전, 민생, 관광 발전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1.4km 떨어진 곳에 시장을 이전하고 새롭게 새 건물을 다시 지었습니다. 새 시장은 미식 체험, 민속 체험, 특산품 쇼핑을 아우르는 새로운 도시 문화 관광 지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새 시장을 둘러보면 세 가지 느낌이 듭니다. 첫째는 인기가 정말 많고 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수한 국밥과 삼계탕에서 피어오르는 김 속에서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 삶의 뜨거운 온기가 느껴집니다. 셋째는 외지 관광객과 현지 주민이 한 식탁에 앉아 한 솥에 담긴 다양한 맛을 나누며 연길의 생활 정취가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가 준공되고 야간시장이 단계별로 개방되면 전천후 소비 환경이 완성됩니다. 이번 여름 새롭게 출발한 연길 수상시장은 뜨거운 생활의 연기로 연길 생활의 따뜻한 이야기를 펼쳐내고 있습니다. 시장의 정취는 도시의 가장 좋은 바탕색입니다. 재래시장을 문화관광 IP로 가꾸는 것은 대중의 식탁을 풍성하게 하고 멀리서 온 손님들을 더 오래 머물게 하며 일시적 인기를 꾸준한 인기로 이어가게 하는 것으로 이 정취 속에 피어오르는 것은 뜨거운 삶의 온기일 뿐만 아니라 이 변경의 작은 도시가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저력입니다.
2: 18일 동북축구연맹전 연변대표팀 대 대련대표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치열한 순위 경쟁일 뿐만 아니라 경기 시작 전 무대와 중간 시간 문의 공연, 팬 교류, 도도씨 간 훈훈한 이야기가 연이어 펼쳐진 문화체육의 성년이기도 했습니다. 연변과 대련은 축구를 매개로 도도씨 문화관광선전, 무형문화재 장터체험, 경기장 특색공연, 편의관람 봉사, 량측편의 우호적 교류를 엮으며 문화소통 교량을 전방위적으로 구축하고 체육경기로 지역문화관광협력발전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경기 전 량측축구편협회 응원단이 열정적인 응원전을 펼쳤습니다. 짙은 홈장 분위기는 연변인민의 열정과 호방함을 잘 보여줬으며 특색 민속과 경기장 문화가 깊이 융합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경기 당일 2008 북경올림픽 성화 봉송 주자이자 대련 축구팬인 마학경이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관람 편의 봉사를 최적화해 14구역 관람석에 로인, 장애인 전용 좌석을 따로 마련해 전민이 축구 경기 즐거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연변 축구팬 정계봉입니다. 정부에서 로인들을 배려해 이런 관람 공간을 마련했는데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뜨거운 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경기 전 무대는 가야금 운율, 조곡 찬가로 막을 열었는데 200명 연주자가 푸른 잔디 위에서 동시에 연주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이어 국가급 무형문화재 조선족 학춤을 바탕으로 창작된 무용, 학상 선무 연변쇼가 공연됐습니다. 대미를 장식한 연변호

는 조선족 전통 민요 판소리 창법의 다양한 현대 음악적 요소를 융합해 연변 홍색 역사와 민족 단결 핵심을 깊이 담아 연변 아들딸들의 가곡 정회와 여러 민족 대중이 힘을 합쳐 고향을 건설하는 포부를 노래했습니다. 경기 중간

0: 합니다를 외치면 대련 팬들은 곧바로 연변 고마워요로 답하며 경기장 분위기는 뜨겁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장례뿐만 아니라 경기장 밖도 역시 다채로웠습니다. 무형문화재 장터에는 각종 조선족 전통 기예와 두 도시의 무형문화재 상품이 전시돼 무형문화재 플러스 경기 융합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삼꽃냉면은 성급 무형문화재 연변냉면 제조 기법을 활용해 관람 중에도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휴대용 컵냉면을 선보였습니다. 연결 삼꽃냉면 용성점 점장 조련아입니다. 휴대용 컵냉면을 경기장 안으로 들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먹기 간편하며 대련 팬들이 연변의 정통 조선족 냉면을 맛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의 무형문화재 전승인은 현장에서 단조 기회를 보여줬습니다. 안도 수씨 철제품 제작기의 무형문화재 전승인 수진재입니다. 이번 전시는 주로 동북축구연맹전을 통해 연변 지역 문화와 무형문화재 장인들의 열정을 알리고 싶습니다. 장터 반대편에서는 대련시 문화관광 추천 소개회와 장터가 활발히 운영됐습니다. 당시 수공 은장식 무형문화재 전승인 당소남입니다. 저는 대련에서 온 당시 수공 은장식 무형문화재 전승인입니다. 대련시 문화관광국과 함께 대련 대표팀 대 연변 대표팀 경기에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 두 도시가 우호적으로 교류하고 2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축구를 매개로 문화를 바탕으로 두근 훈장 분위기, 짙은 문화 관광 풍정, 선수들의 완강한 투혼이 어우러져 빛을 발했고 승패를 넘어 체육과 문화 관광을 심층 융합하는 생동한 실천 사례가 됐습니다. 한 경기를 통해 민속 공연, 특색 무대, 팬들의 훈훈한 교류, 도시 간의 대화를 엮어내며 연변 축구의 고향과 가무의 고향이라는 두 가지 명암을 전방위로 과시했습니다. 용암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공무원의 비준 동의를 거쳐 문화 및 관광부는 그일 관광강국 건설 15호 계획을 인쇄 발표했습니다. 전국 관광도시와 특색관광지 분포에서 연결이 특색관광지에 입선되었습니다.
1: 오랫동안 동정은 생태 우선 녹색 발전을 견지하며 완전한 생태 문명 치리 체계를 통괄적으로 구축하고 생태 플러스 문화 관광 융합 잠재력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생태제품 가치 전환 경로를 원활히 하고 본토 특색 자원에 의거해 부민 산업을 발전시켜 생태 보호와 대중증수 협동 발전을 실현한 데서 성급 원림 도시 삼림 건강 양생 기지로 선정됐고 2025년에는 국가급 생태문명 건설 시험구를 성공적으로 건설했습니다.
0: 연결시 새수성시장이 7월 19일 정식 영업을 시작하면서 주민과 관광객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연결시 공공버스 집단교환 회사에서는 새수성시장 버스 종류소를 신설하고 6선, 23선, 50선 세 갈래 경유 로선을 조정했습니다. 조정 후 세 갈래 로선의 버스는 기존의 23대에서 29대로 늘었고 고봉 시간대 운행 횟수는 하루 90여 회에서 120여 회로 늘었습니다. 로선 정원 승객 수는 7천여 명에서 9천여 명으로 늘어 전반적인 수송 능력이 약 33% 향상되어 현지 주민의 장보기 수요와 외지 관광객들의 방문 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1: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윤일 이금이었습니다. 연변 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저희 건강 365일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납니다. 진행을 맡은 서태원입니다. 네, 건강 365일 방송 시작 전에 오늘의 날씨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주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요,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주 각지는 구름이 많이 낀 날씨 잇따름 개이겠으며 분산적인 소나기 혹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섭씨 30도, 밤 최저 기온은 섭씨 20도겠습니다. 우리 주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는 1급으로 전해봤습니다.

아래주 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 발부한 재해 후에 주민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환경이 습하고 진흙이 쌓이며 우수가 고이고 또 모기와 파리가 급증하는 등 문제가 두드러져서 위장질병, 피부질병 그리고 전염병이 쉽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재해 후 2차 전염병을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주민들의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 건강방호주의사항을 발표하여 광범한 주민들에게 예방의식을 높이고 재해 후에 상시와 건강방호조치를 잘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시사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식수 및 식품 안전은 재해 방역의 첫 관문입니다. 홍수 영향으로 수온이 오염되기에 주민들은 생수를 직접 마시지 말고 끓여서 마셔야 합니다. 홍수에 잠기거나 쓸려 오염된 쌀, 밀가루, 식용유, 농산물, 과일, 채소, 생식품, 조리식품, 간식 등 식품은 안전 위험이 있으므로 전부 폐기를 하고 절대 먹어서는 안 되며 세균 번식으로 인한 위장도 질병이나 피부 질병을 예방을 해야 합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에 주민들은요, 주택 안전을 제때 점검을 하고 집 앞뒤 진흙 잡동산의 생말 쓰레기를 청결을 해주고요, 고인물을 치워내 주거 공간을 깔끔하고 통풍을 잘 시키며 건조하게 유지를 해야 합니다. 홍수에 잠긴 바닥 벽면 가구 환경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청소와 소독을 잘 해줘야 합니다. 홍수가 지나가면은요, 환경이 지저분하고 습하여 모기, 파리, 쥐 등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주민들은요, 모기와 쥐 박멸 조치를 취하고 위생방역 부서의 작업에 적극 협조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개인 방호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진흙 청소 작업에 참여하거나 고인물과 진흙이 접촉한 뒤 반드시 흐르는 물로 손을 깨끗이 씻어주고요, 더러운 손으로 코와 입을 만지거나 눈을 비비는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고인물과 진흙을 맨발로 밟지 말아야 하며 특히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각종 오수에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상처 감염과 피부 염증 발생을 막아줘야 합니다. 홍수 고인물이 빠졌다고 해서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며 재해 후에 2차 건강 위해 요소의 경각성을 높여야 합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근년 내 하지정맥류로 고생하는 환자가 늘면서 하지정맥류에 대한 중시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0: 화재 정맥류를 하나로 세워서 직마의 취장이라고 하죠. 화재 정맥류에 걸리게 되면은요, 다리 혈관이 돌출되어 미관상에서 보기가 싫은 건 물론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잘못된 인식으로 해서 병의 악화를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화재 정맥류를 예방함에 있어서 병에 대한 풍부한 지식부터 알아둬야 합니다. 화재 정맥류란 구경 어떤 질환이며 어떻게 걸리는지도 주요 증상은 어떠하며 예방에 있어서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아래 연변대학 부속병원 심혈관외과 2 우리 이종훈 주치의사를 저희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근년에 화재 정맥류 발병률이 높아지면서 화재 정맥류에 대해 궁금증도 좀 많이 증가되고 있어요. 화재 정맥류를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이 화재 정맥류를 하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샤저직마의 취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병을 예, 이학적으로 설명하면 혈액은 심장에서 시작되어 동맥을 통해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고 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발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에는 이 근육 사이에 놓여 있는 심부정맥과 피부 바로 밑으로 보이는 표재정맥, 이 잼벼정맥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통 표재정맥이라면 알아듣기 좀 바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시에 맞는 그 링거를 맞는 그 정맥, 보통 우리 표재정맥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 두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이 있습니다. 이 화재정맥류는 우리 세 가지 정맥 중 표재정맥이 이 잼벼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다리 정맥이 늘어나서 돌출되어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0: 알겠습니다. 화재정맥류에 걸리는 주요 원인이 그러면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이거?
1: 이 어떠한 원인이든 다리 표재정맥 내의 압력이 높아지면 화재정맥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정맥류가 있는 가족이 있거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운동이 부족하거나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경우 또는 흡연 등이 화재정맥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보다는 여자에 좀 더 흔하고 특히 임신을 했을 때 화재정맥류가 나타나기도 하는데 대개는 출산 후 1년 정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년에는 화재정맥 조영술이 발달하면서 장골정맥 압박증 후군, 메이터너증 후군이라는 이 병으로 인해 생기는 화재정맥류 환자도 종종 보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왼쪽 장골정맥 압박이 비교적 많지만 대략 오른쪽이 한 5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상에서 환자들 관찰한 결과 오른쪽 장골정맥 압박 환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거의 왼쪽과 발병률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장골정맥 압박증 후군 환자의 경우 화재정맥류 시술 같은 것을 했을 때 재발률이 장골정맥 압박이 없는 환자보다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0: 그래. 우리나라의 화재정맥류 발병 현황이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1: 우리나라의 경우 화재정맥류 환자가 대략 1억 정도 있고 약 전체 인구의 100분의 9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매년 세련 발병률이 100분의 0.5에서 3%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보통 증상이 심하지 않은 이런 질병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이 발병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0: 저는 뭐 기타 뭐 당뇨병 비롯한 뭐 큰 3대 질병 외에도 화재정맥류가 이렇게 환자가 많은 줄 몰라서 1억 명이 넘을 정도로 이 환자 보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1: 보통은 중년 분들하고 노년 분들이 많지만 지금 젊은 층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젊은 층이 많아지는 이 원인을 분석해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불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많은 인스턴트 음식 섭취와도 상관된다고 봅니다.
0: 이렇게 화재정맥류하게 되면 이렇게 눈으로 이제 보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1: 예, 보통 우리 눈으로 보면 다리에 특히 이 장단지 쪽 그쪽에 많이 돌출되어 있는 혈관이 예, 보이거나 예, 어떤 사람들은 색소가 진범되고
0: 이렇게 떠들어져서 예, 그게
1: 우리 보통 지렁이처럼 이렇게 보이고 예, 색소가 진범되고 심한 사람들은 예. 예, 그 붓을 씻는 그쪽 해내 예, 좀 이렇게 그 궤양이 생기거나
0: 그래. 보통 정상에서 혈관이 뭐 운동하는 그 운동원들은 혈관이 울뚝불뚝해서 보기 좀 정맥류는 그게 지렁이 좀 굴굽을 하고 이렇게 생기고 지금
1: 예, 맞습니다.
0: 예. 좀 심한 거는 더더라져 있던데 눈으로 또 아예 보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1: 네,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혈관도 있습니다. 우리 보통 예, 우리 하고 급을 나눈 시프 6급으로 나누는데 보통 0급하고 1급은 거의 눈으로 예,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0: 증상은 또 예, 있는 환자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1: 성별 면에서는 남성이 걸리는 비율이 높은가 아니면 여성이 걸리는 비율이 높나요?
0: 대체적으로 보면 남녀 비율이 비슷하지만 예, 여성이 조금 높은 추세로 보이긴 합니다.
1: 이 하지정맥의 주요 증상 구체적으로 어떤가 이거?
0: 예,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이 다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고 예. 예, 다리가 쉽게 피로해지는 것 같고요. 때로는 쓰리거나 아픈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래 서 있거나 의자에 앉아 있으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고 특히 새벽녁에 종아리나 저리거나 쥐가 일어나서 잠을 깨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 겉으로 보면 피부에 거미줄 모양이 가는 실필추처럼 나타나기도 하고 병이 좀 더 진행되면 늘어난 정맥이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고 만지면 부드럽지만 어떤 곳은 아픈 부위도 있습니다. 또 심할 경우에는 예, 피부색이 검게 변하기도 하고 예, 피부에 궤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 처음에는 뭐 이게 뭐 혈관이 또 약간 뭐 색깔이 도드라지다가 좀 뭐 변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괜찮겠지 뭐 이렇게 놔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게 심화되면 안 되는군요, 이거.
0: 네, 심하면 혹시 파열하는 환자들도 있어요. 우리가 임상에서 예, 한 번은 80세 환자분, 예, 노인 할머니를 한번 치료해봤는데 한 달 기간에 세 번 파열해가지고 처음에는 100ml 두 번째는 100ml, 세 번째는 1000ml 출혈 하면서 갑자기 빈혈도 심해지고 이래서 병원에 와서 의과 치료와 검사해 본 게 하지정맥류가 파열돼가지고 수술이. 예, 그래서 우리 급하게 또 급진으로 들어가서 수술한 적도 있습니다.
1: 아유, 참. 하지정맥류.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뉘는 걸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까?
0: 예, 요거 상세하게 분류하자면, 첫째, 예. 우리 요거 C9-6급으로 분류하는데, 예. 6급이지만 모두 7가지.
1: 예.
0: C0은 보통 육안이나 촉진, 이런 증상은 크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C1급부터는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미양성맥류하고 망상성맥류인데 우리 병원에서는 보통 이거 우리 지수静脉曲张 혹은 그 网状静脉曲张을 하는데 외관상 보기는 좀 흉하지만 특별히 다른 증상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C2급들 가면 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하지성맥류 돌출된 그런 지렁이 같은 그런 게 보이고 C3급부터는 이 부종을 동반한 튀어나온 하지성맥류입니다. 특히 한쪽 다리가 심하게 붓거나 네, 튀어나온다. 하지정맥류 쪽에 다리가 심하게 볼 때는 우리 C3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C4급은 정맥성 습진, 특히 피부가 예, 지방 피부 경화증 이런 것도 있고 예, 피부가 이렇게 색소가 진범됩니다. C4급. C5급부터는 우리가 피부 궤양이 생기는데 C5급에는 궤양이 아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C6급이 되면 궤양이 아물지 않아서 우리 난치성 궤양이라고 말합니다.
1: 하지정맥류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검사가 이제 필요하다고 봐요?
0: 우리 하지정맥류의 무엇보다도 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우선 이 혈관 외과 이 전문의의 진료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 어떤 병원에서는 단순히 혈관 외과가 없고 이 심혈관 외과에서도 이 병을 보기도 합니다. 예, 보통 우리 예, 문진에 가서 환자의 증상하고 가속력 등에 대한 문진과 의사의 진찰을 통해 이 하지정맥류가 의심이 되면 예, 첫 번째 도플러 초음파 검사 우리가 말하면 예, 샤드징마 차이소를 통해서 예, 정확한 진단을 낼 수 있고 때로는 컴퓨터 단층정맥 조영술이라고 하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보통 이거 샤드 CTV라고 예, 이 예, 진단 및 치료 방침 결정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예, 정맥 조영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임상에서 주로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까?
0: 예, 우리가 치료 방법을 말하면 하지정맥류는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 없이 누워서 예,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예. 증상이 완화되고 붓기도 빠지게 됩니다. 예, 하지만 임미용석이 목조 혹은 정맥 부전에 의한 증상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 적절한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법에 여러 가지가 있으나 혈관 외과 전문의 진단에 의해 환자의 증상과 병의 경중에 따라 이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 첫 번째는 네, 압박 스타킹 예, 보수 치료법인데 예방하고 예, 예, 진입하고 증상이 심해지는 걸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압박 스타킹의 발등부터 무릎 또는 장딴지까지 환자의 증상에 따라 혈관 외과 전문의 처방에 의해 착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활동을 할 때 가급적 꾸준히 압박 스타킹을

0: 것이 좋습니다. 보통 우리 림상에서는 2급 정도의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은
1: 휴식 씨 예전에는 이 어디 하재 정맥 어떻게 치료를 했어요? 지금은 많이 그 전보다 선진적이겠죠?
0: 예, 예전에는 우리가 주요하게 하지성명으로 일단 방치하는 환자들이 비교적 많습니다. 예. 치료보다 특히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이나 그냥 돌출되어 있는데 크게 증상이 없으니까
1: 그렇죠.
0: 신경 쓰지도 않고 그러다 보면 심해지고 그리고 예전에는 주요하게는 이렇게 우리 수술하는 방법이 많았습니다. 수술인데 주요하게는 이렇게 지금 말하면 우리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는 우리 전통 수술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다인증막의 꼬외제사 보토수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우리가 사타구니와 무릎 아래 몇 군데 작은 피부절개를 한 다음에 병든 정맥 조직을 수술하고 제거하는 방법으로 입원 및 마취가 필요하고요. 피부절개 상처가 남지만 가장 확실한 치료. 확실하긴 하지만 재활률이 높고 신경이 손상될 가능성도 높고 회복 기간도 길고 특히 또 감염될 확률도 높고 절개 이나 빠는 흔적 때문에 외관상 보기 흉하고 대부분 큰 병원에서 지금 하지는 않습니다.
1: 그래.
0: 그래 요즘에는 정맥내 레이저 요법이거나 고주파 정맥 폐쇄술 그리고 약물 경화 요법 이런 걸로도 치료할 수 있는데 우리 정맥내 레이저 요법이란 게 지광 치료. 늘어난 정맥 내로 레이저 광섬유를 넣은 다음에 레이저를 발산하여 치료하는 법인데 보통 이 온도가 좀 높습니다. 700도의 높은 온도에서 시술하는 방법으로 피부가 손상받을 확률이 높아서 큰 혈관만 시술하고 유하 그 혈관은 작은 절제술을 또 해야 됩니다.
1: 하지정맥류 수술 받은 후에 뭐 빠른 회복을 위해서 뭐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점도 이러저렇게 뭐 있을 것 같아요. 이 회복도 수술하고 있고 회복이 필요하다고 이제 봐요. 어떻습니까 이거?
0: 우리가 시행하는 시술은 시술 후에 두세 시간 후 보통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술 후 바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1: 하지정맥류 뭐 치료를 해서 완쾌된 후에도 뭐 이게 또 재발하지 않을까 뭐 또 치료를 더 그전처럼 또 이렇게 엄격하게 해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어떻게 보십니까?
0: 특히 아까 설명한 그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 했을 때 재발하는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시술한 우리 지금 방법 아까 여기 그 고주파 정맥 폐쇄술하고 약물 경화요법 요 방법을 한 건데 우리가 이미 시술한 혈관은 재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 하지정맥류 환자들은 유전적으로 정맥벽이 얇아서 새로운 혈관에서 다시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위험 요소를 최대한 피면하면 새로운 혈관에서 정맥류가 형성하는 것을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1: 대개 보니까 무릎 아래 이게 뭐 짧게는 뭐 5cm, 12cm 정도, 남자들이 그 여름에 반바지를 입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5cm, 12cm 길이인데 어떤 사람 길게 많이 간 것도 있더라고요. 짧은 것 같은 이런 거는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소홀할 수도 있고 뭐 치료할까, 수술할까 뭐 이래 했는데 어떤가 수술이 복잡합니까? 간단하고 어때요, 이거?
0: 수술이 그렇게 너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즘에 우리가 시행하는 요 수술 고주파 정맥 폐쇄술을 하고 약물 경화요법 두 가지를 결합해서 하는데 특히 심하지 않는 분들은 금방 발견했을 때는 우리 단순히 약물 경화요법 같은 건 문진에서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까 말한 그 CIP 6급에서 2급 정도, 3급 정도 보통 우리 입원해서 하는데 우리가 주요하게 지금은 치료하는 방법이 이 고주파 정맥 폐쇄술하고 약물 경화요법을 결합해서 하는데 이 고주파 정맥 폐쇄술이라는 것은 정맥류 내부로 가는 고주파 도관을 삽입한 다음 서서히 빼내면서 비교적 낮은 온도에 보통은 80도에서 120도 정도의 고주파의 에너지를 방출해서 늘어난 정맥 혈관을 폐쇄시키는 아주 좀 안정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축된 혈관 흔적만 남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그리고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릅니다.
1: 근데 이 수술을 한 다음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뭐 이걸 많이 긴장할 것 같아요. 수술.
0: 네. 맞습니다.
1: 이 혈관이 이거 어떻게 수술하지? 병이 치료가 될까? 나을까? 나한테는 괜찮아. 40, 50대에서 치료하면은 뭐 회복이 빠르다고 봐요? 어때요?
0: 보통 회복 시간은 아주 빠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리고 수술할 때 허리 마취를 해가지고 전체 수술 과정에 통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사분들이 환자분들과 이렇게 같이 후동도 하면서 말도 하면서 긴장도

0: 자르고 네. 이렇게 하고 수술 시간은 대략 한 반 시간에서 한 40분 정도 네. 네, 이렇게 걸립니다. 오. 그리고 수술 후에 보통 2시간, 3시간 정도면 내려서 걸을 수 있고요. 네. 보통 이튿날이면 걸어서 집 가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1: 괜찮네요. 그러면. 네. 저기 뭐 공포나 이런 거 가질 필요는 없고요.
0: 예, 그게
1: 수술한다면 뭐 힘들고 예, 예, 예. 혈관 뭐 정맥이다, 혈관 수사, 혈관에 뭐 침 꼽는 거 뭐
0: 그리고 뭐. 우리는 그냥 바늘로 들어가서 아, 하길래
1: 그래,
0: 예,
1: 그래.
0: 옛날처럼 뭐 수술이라 하면 아, 또 칼 대야 되는가 예, 예. 이렇게 예, 하는 환자들도 많은데 그냥 지금 놓고 말하면 시술이라고 시술. 봐도 됩니다. 예.
1: 시술이 발달이 지금 잘 됐기 때문에 선진 기술로 예. 우리 염면병원도 역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예. 효과도 좋고 이 적잖은 질환들을 보면은 유전 요소 계속 저희들이 뭐 방송을 하게 되면 질병은 이런저런 유전 요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재정맥류도 뭐 유전 요소 질환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게?
0: 예, 하지정맥류도 유전성 질환으로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위에서 말하다시피 하지정맥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유전입니다. 예, 보통 문진에 이렇게 진료받으러 온 환자들 보면 가족에서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유전적으로 정맥벽이 얇아서, 예, 그리고 후천적인 원인, 뭐, 예, 특히 그 생활 습관. 하고 그 공작 습관과도 관계입니다.
1: 네.
0: 외과의사거나 우리 그리고 예, 그 주스 교원분들이 이렇게 자수 이렇게 서서 일하는 분들을 보면 이 하지정맥류가 많이 나타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1: 유전 요소로 해도 이거 조기 발견을 치료하면은 아주 가능한 거고 그렇잖아요. 뭐.
0: 예.
1: 유전 요소로 해서 이건 뭐 타고난 질병이니까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나 이런 평생을 병을 안고 살아야 되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유전이라는 게
0: 예,
1: 좋은
0: 맞습니다.
1: 걸 유전 받으면 괜찮아요. 나쁜 예, 걸 유전 받으면 아빠 엄마를 탓하잖아요. 자식들이 예.
0: 예. 특히 심혈관 질병 같은 경우에는 뭐 고혈압, 당뇨 이런 병은 치료가 됐다 해도 만성병이기에 계속 약을 달고 살아야 됩니다.
1: 그래요.
0: 그렇지만 이런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번 치료를 잘하면 예, 평생 예, 이익을 볼 수 있으니까.
1: 그래요. 어떤 질병이든 조기 발견 치료도 그렇고 이 유전 요소가 있다는 이런 그런 낌새가 있으면 그 후대들 꼭 이 예. 방면에 대해 조심하고 검사하고 치료를 강화해야 하는 거죠, 이거.
0: 네, 예, 맞습니다. 특히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는 예. 예방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1: 예,
0: 예, 평시에 예, 생활 습관이나 고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병이니까.
1: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또 다리에 돌출이 되는 혈관을 문지르고 비비면은 들어간다고 여기는 분들도 그래서 제가 보건데도 막 그걸 울룩불룩 하니까 이렇게 막 안마 마사지 하는 것처럼 막 비비고 이러면 들어갈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0: 우리도 문지에서 환자들 접촉하다 보면 엉망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민간 요법을 가지고 예, 중이라기보다도 예, 이렇게 좀 다리의 일부 혈관이 돌출되어 있고 예, 문지르고 비빈 이런 방식으로 예, 이 혈관을 눌러 없애려고 하는 이런
1: 잠시는 들어갈 많습니다. 수도 있겠지만 아닌 거죠 이거.
0: 예, 간단하게 말하면 이 하지정맥류는 누워서 다리에 들면 그냥 예. 들어갑니다. 없어집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렇지만 또 일어나 앉거나 서 있으면 또 다시 돌출됩니다.
1: 예. 혈관이 그저 피가 다 몰리기 때문에
0: 예예예. 예, 예.
1: 아,
0: 예.
1: 그렇군요.
0: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우리가 이렇게 아스피린이나 심혈관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이렇게 누르거나 이러다가 정맥 혈관이 파열되면 오히려 더 큰 합병증을 소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독거로인들 같은 경우에 출혈이 심하게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 하지정맥류 이 모세혈관 작은 혈관에 생기는 거 이거 어떻게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사람들이 있기도 하니까 이거.
0: 네. 보통 우리가 그 붓을 씻는 예. 그 위치라고 우리 주쉬의 쥐라고 하는데
1: 예, 예. 예,
0: 그쪽에 피부가 예, 많이 돌출되고 예, 그 처음에는 교양이나 생기면서 이렇게 파열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다 보게 되면 뭐 하재정맥류 증상이 완화될 거다 도움이 될 거다 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네, 이거?
0: 네, 백성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C3, C4급의 경우에 다리에 시큰시큰하고 무게감 또는 통증, 가려움증 이런 합병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 이런 불편함을 완화하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짧은 시간 내에는 편안함을 느껴졌지만 사실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보통 우리 혈관도 마찬가지로 이게 러장릉소 이런 원인으로 해서 뜨거운 물에 발을 담그다 보면 혈관이 확장을 한층 더 촉진하고 혈액의 순환을 가속하여 구불구불한 정맥이 확장이 심해져 혈액을 감당하는 용량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정맥 판막 기능이 손상, 초래의 병세가 가중하고 예, 다 한층 초래하게 됩니다. 특히 이렇게 뜨거운 물에 했을 때 이 하지성맥류가 심해진 환자들이 많습니다.
1: 더 심해질 수도 있겠다.
0: 예,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1: 그게 마음상으로 생각 같으면 이게 전신이 유통이 잘 되고 피가 잘 흐르라고 손발을 담그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 더 뜨거운 물 막 하는데 더 뜨거울수록 안 좋고 미지근하고 그렇지만 조격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0: 네, 조격 정도는 괜찮습니다.
1: 게다가 너무 심하게 이 하지정맥류 좀 더 도움이 되라고 느낌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더 막 어떤 사람은 조바심이 나서 오래 불고 더 뜨겁구나 이러면 안 좋겠네.
0: 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네, 이런 그 좀 빠른 뜨거워야 된다. 예.
1: 그래, 맞아, 맞아, 예. 맞아.
0: 보통 이렇게 좀 뜨거운 물에다가 많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런 하지성맥류 있는 분들은 될수록은 아예 하는 게 좋습니다.
1: 아, 하지성맥류는 안 하는 사람 좀 보통 한 다음에는 뭐 40도 미만으로 해서 다를 조격 이 정도.
0: 예, 조격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1: 그렇군요. 앞서도 얘기를 여러모로 했습니다만 다리 모세혈관과 확장증과 하지정맥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대해서 또 알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릅니까?
0: 이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 하면 범위가 비교적 광범위합니다. 예. 온몸 곳곳에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얼굴에도 나타날 수 있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 이 하지정맥류도 모세혈관 확장증의 일부분이지만 위에서 말한 것과 특히 위에서 말한 그 하지정맥류 C1급 이 금양정맥류하고 망상정맥류는 하지정맥류로 인한 모세혈관 확장증입니다. 예, 특히 치료 방법에는 이 레이저 치료법하고 아주 약한 바늘로 시술하는 약물경화요법이 있습니다.
1: 예, 시술이라는 게 지금 그게가 아주 선진적이다 보니까 믿고 맡겨야 되죠. 예전에 수술한다는 그런데 이 모세혈관 확장이 하지정맥 여기에다가 시술로 한다는 것이 그게 어젠가는 기술 뭐 그래서 염병원도 좋고 다른 어떤 큰 병으로 가려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여기서 등등이 다 할 수도 있고
0: 예 요즘 특히 이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술 이 고주파 예 시술하고 이 다 그 경화요 두 가지를 합 결합해서 하는 이 수술 방법이 연변병원 심혈외과의 안군 교수님께서의 독창적인 방법으로 6년 동안 외국 특히 독일, 일본, 구라파 여러 나라의 교수님들과의 최신 방법을 교류하면서 연구한 결과에 지금 이 시술은 동북상승에서 유일하게 우리 조영실에서 디지털 감산 혈관 조영술 이렇게 말하면 DSA라고 합니다. 우리 노괄스 여기서의 초음위청 혹은 외위청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효과의 연변 수술이라고 말하는데 연변에서 우리 독창적으로 발명한 방법 단 2mm의 바늘구멍으로 모든 수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치료법이 우점에 통증이 없고 회복이 빠르고 감염 위험과 재발률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시술 흔적이 남지 않아서 여성분들이 젊은 여성분들이 수술하고 나서 치마도 입을 수 있고 짧은 바지도 입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또 고령자하고 심부전 환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이런 당뇨병 환자들도 모두 수술이 가능하고 특히 하지정맥류로 인한 정맥 파열 환자는 우리 응급 수술도 합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는 레전 먼전, 레전 소수 이런 거 설립해서 당일 입원하고 당일 수술하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이 12시간 안에 모두 끝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다시피 우리 수술 후 2, 3시간이면 걸어서 다닐 수 있고 20시간 내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에 특별히 뭐 약을 쓸 필요도 없고 보통 어떤 때는 보면 뭐 수술하면 뭐 이 음식 저 음식 가리는데 우리는 음식 가리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방법으로 지금 2019년도 12월 18일부터 이 방법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 이 치료 방법으로 270명 가까이 되는 환자를 치료해 왔습니다.
1: 네.
0: 예, 그렇지만 결과를 보면 재발하는 환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직은. 예, 치료받은 환자들은 또 아주 높은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환자가 환자를 소개해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1: 그렇군요.
0: 예, 2020년에는 우리가 또 예, 2025년도에는 이 수술 방법에 관한 이 두건이 발명 특허도 수령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도 제9회 전국 미세순환증맥류 학술회의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학교로부터 아주 폭넓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1: 염병 병원이 또 자랑하는 뭐 이 시술 하재 정맥류 이건 국내에서도 앞선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뭐 무작정 뭐 어떤 질병 글쎄 뭐 북경이나 상해나 괜찮지만 어떤 보통 이런 질병은

0: 우리도 할 수 있다. 기술로서 선진. 네. 뭐 국내외에 나가서 뭐 치료를 받겠다고 몇 달씩 기다리다 보게 되면 뭐 병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그런 환자들도 우리 종종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지성 맹독 때문에 상해 가서 치료하거나 무한에 가서 치료하거나 예, 입어 보험 이료 보험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가서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한국 나간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한국에서 이 병 치료하자면 뭐 한국 한화로 뭐 500만, 예. 1000만 이렇게 든다 하는데 보험도 또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일하는 분들이 와서 돌아와서 예, 우리 내와서 이렇게 하지성 맥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요즘에는
0: 하지성 맥 시술 우리 연변에 6년 넘게끔 뭐 2,300명에 가까운 환자들을 치료해서 재발률이 없고 뭐 호평도 좋다고 내가 믿고 맡길만 하고요. 그리고 하지성 맥 진단을 받은 후에 맹목적으로 약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1: 예, 맹목적으로 약을 쓰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 치료는 이미 우리가 지금 위총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하지성 맥류 치료법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수술하는 차원에 머물러 있어 치료 과정이 매우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량의 회복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 이른바 그 팬팡을 찾는 환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평 이태주홍 이런 중약이 조리를 통해 내 순환을 개선하려 하는데 일부 시큰시큰하고 아픈 증상은 잠시 완화시킬 수는 있으나 이런 약물은 정맥 판막 기능이 부전을 근본적으로 역전시킬 수는 없고 하지성 맥류를 치유할 수는 없으며 장기간 맹목적으로 약을 사용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더해주고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 병세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0: 그렇죠. 이 병이가 심해질 정도로 자기들 느낌으로 한두 번 병원에 다녀가 뭐 이렇게 약을 쓰더라. 그래서 자기들 또 뭐 주변 가까운 진료소나 약방에 가서 약을 쓰다 보면 이 질병이 더 엄중하게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약을 쓰는 이런 현상. 네, 의사의 꼭 그 저 진단과 함께 치료를 바짝 다그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하지성 맥류를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야 될 경우 미관상에서도 곱지 않은 건 뭐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또 나중에 뭐 합병증도 뭐 이렇게 유발할 수도 있는 겁니까 이게?
1: 예, 아주 중요한 겁니다. 치료를 만약에 하지 않고 방치했을 경우에 점차 증상이 악화되는 것은 예, 악화되고 미용상 보기 흉할 분들의 생활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심한 경우 하지 부종, 피부 착색, 하지 괴형이 생겨 상처가 낫지 않게 됩니다. 요거는 단지 예, 하지에 대한 증상이지만 또한 정맥 혈전, 혈관 안에 혈액이 부분적으로 응고되는 이런 병인데 정맥 혈전이 생기고 이것이 우심막 우심실 경유하여 마지막에 폐혈관으로 이동하여 폐혈관 넘어가 폐색증이란 폐쇄산이라고 해 폐색증이라 이 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아주 예, 위험한 병입니다. 만약에 예, 크기가 7mm 이상의 이런 혈전이 폐동맥에 막히면 예,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습니다.
0: 하지정맥 합병증, 다른 뭐 당뇨병 합병증, 뭐 이런 합병증은 나중에는 그 위험 정도를 거의 뭐 알 수가 있잖아요. 합병증 절대로 걸리지 말았는데 하지정맥 합병증은 어떤 겁니까 이게?
1: 하지성맥 합병증 주요하게는 지금 피부괴형이 생기는 이런 합병증이 많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로엔들 옛날에 로엔들 보면 러울란토에 러울란토에 하는데 한쪽 다리거나 양쪽 다리 특히 여성분들이 붙으시는 그 위가 예. 조쇼에 치라고 하는데 피부가 검게 되고 예.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렵고 예. 마지막에 괴형이 생기면 심할 경우에 절단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말한 그 피색증 이 혈전이 생기면서 예. 혈전이 떨어져서 폐동맥을 막혀서 폐색증이 생기는데 이 폐색증은 아주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큰 질병입니다.
0: 그래서 무릎 관절 아래 장단지 그 부분의 혈관을 어떻게 하면 가렵게 되면 덧대고 뭐 외용 약을 바르는 경우도 있고
1: 네.
0: 그거 아닌지 않아요?
1: 그게. 예, 그래서 팬팡을 쓰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 가려움 때문이거나 예, 부분 그런 증상 때문에 예, 그렇지만 그래도 제일 될수록은 혈관외과 전문의한테 보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0: 그래요. 여성들 제일 젊은 층에서 생기는 경우는 젊은이들도 있어요. 뭐 30대에서도
1: 우리가 있겠죠. 치료하는 환자들 중에는 17살, 18살 환자들도 있습니다. 예.
0: 그건 유전인가 어떻게 생겨서?
1: 이건 우리도 유전을 봅니다.
0: 그렇군요.
1: 예, 유전 이런 환자들 보면 가족이 병이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0: 있어서. 예. 아, 상당히 그 젊은 친구들은 고통스럽겠네요.
1: 예, 특히 우리 예, 젊은 학생 분들은 대학 진도할 때 혹시 어떤 학생들은 우리 뭐 군대나 가거나 예. 예, 군관 학교나 할 때 이 하지성 행위가 있으면 또 예, 군관 학교에서 신체 검사해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0: 예, 그렇죠, 그렇죠.
1: 예, 옛날에 시술로 하면 수술하면 수술 자리가 남아서 또 불합격될 수 있지만 요즘은 그냥 바늘 가지고 시술을 하길래 예, 시술을 한다면 예, 정상적으로 예, 예, 군관 학교 또
0: 그래서 10대, 20대도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고
1: 예.
0: 조기 발견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게 숨기고 있거나 뭐 시간을 지나치다 보게 되면 큰일을 치기 때문에
1: 예,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기 젊은 연령대 발병하는 환자분들은 예, 발병이 좀 심하고 있습니다.
0: 이게 단지 뭐 중노년층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10대, 예. 20대도 생길 수 있게 또 가족사가 있기 때문에
1: 예.
0: 부모들이나 자녀들이 또 유심히 서로가 관찰하고 봐야 되겠네요.
1: 예, 뭐. 특히 젊은 층은 보면 여성분들이 많기도 합니다.
0: 그렇군요. 하지정맥류도 보면은 무엇보다 그렇죠. 예방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일상생활에서 하지정맥류를 예방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1: 예, 평소에 예, 몸에 꽉 끼는 옷을 쓰길 뿐 아니 부츠 등을 신으면 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습관적으로 이 다리를 꼬는 사람이 정맥류가 잘 생기면 비만과도 관련이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랜 기간 서 있는 자세도 정맥류 발생이 위험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변비와 같이 배에 힘을 과도하게 주고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정맥류가 잘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지방질이 많은 인스턴트 음식보다는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0: 네,
1: 특히 오래 서 있지 말고 오래 앉아 있지 말고 각적으로
0: 예. 그 일터를 가보게 되면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서서 일하는 직종도 많잖아요.
1: 예.
0: 영업원이거나 이발사거나
1: 맞습니다. 예.
0: 무슨 택시 운전사라든가 뭐
1: 예, 맞습니다.
0: 오래 앉아 있거나 뭐 그런 경우 예. 많잖아요.
1: 네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좀 더 움직여주고 예. 활동을 해야 되죠.
1: 예.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나 이렇게
0: 맞아요.
1: 오래 한 곳에 서서 인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혹시 딱 이런 업종을 종사하는 분들은 미리 예, 우리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예, 신고서 이렇게 하면 또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리고 그 좀 더 조여주는 걸
1: 예.
0: 신단 장단지 부분
1: 예, 요 정도 예방할 때는 그냥 예, 장단지 정도까지만 그래 신어줘도 예. 예방이 많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예방 지식에 대해서 오늘 여러모로 잘 알고 갑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연변대학 부속병원 심혈관외과 이종훈 주치의사님을 모시고 하지정맥류 관련 정보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서 있거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비만이나 운동 부족 등 원인으로 해서 하지정맥류 환자가 점점 늘고 있다는 점. 하지정맥류에 걸리게 되면 미관상에서 보기 싫은 건 물론 일상생활에도 영향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중시를 돌리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평소 하지정맥류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이미 하지정맥류에 걸리셨다면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2: 북경시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